친구.

Look at me. No, look at me. He's

0: And with three E's, we can make you s. E. Z. Sneeze.
1: Quickly!
0: E!
1: B!
0: E! K! E!

0: touch me.
1: 소개합니다. 숫자의 세계를 탐험하고 숫자들의 자아를 찾기 위한 6단계

0: 4단계 패턴과 놀아보자.
1: 자를 찾아봐요. 어떤 모양을 그릴까요?

0: 직장지
1: 화살표 나비 이건 그렇다 치고
2: 재미있는 십자가 구멍 4개짜리 정사각형
3: 도넛 잘했어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았다고 5단계 클럽을 구경해봐
0: 자리 찾아봐요

0: 제 미래까지 있네. 어?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1: 난 31이고 난 달력을 좋아해.
2: 두 배.
3: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4: 나는 32야. 그리고 나는 두 배수야.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플럭스! 카베 가족!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킬킬.
2: 술물엔
1: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오!
6: 빨리 와!
5: 오!
6: 오늘은 왠지 숫자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어.
5: 우와.
6: 예술이야말로 자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5: 오!
7: 이 조각상 너무 멋지다.
8: 개인적으로 난 이 그림이 더 좋아.
7: 예술, 사물을 다른 모습으로 발견하는 게 바로 예술의 핵심이지. 내 새로운 작품으로 설명해줄게. 바로 패턴 벼!
5: 우와. 오!
7: 어떤 모양이든 한번 만들어봐. 패턴 벽에 그대로 나타날 거야.
5: 오.
9: 괜찮은데? 나도 해도 돼?
7: 당연하지.
9: 깜짝 놀란 소야. 어디 한번 더 재미있는 모양을 우리 같이 만들어볼까? 이제 다른 빈벽 쪽으로 가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8: 옥토블록 모자이크 1, 2, 3, 4, 5, 6, 7, 8 모자이크. 오.
9: 우리도 해보자.
7: 정사각형
9: 십자 모양.
7: 정사각형
9: 십자 모양.
7: 정사각형
9: 십자 모양.
7: 정사각형
9: 십자 모양. 좋아. 이제 패턴에 대해 알아볼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서 만들어봐. 이렇게 10, 10,
1: 1.
9: 처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말이야.
7: 그래.
10: 난 26이랑 28 사이에 있어.
8: 그리고 나는 8이랑 18 아래에 있고.
9: 우리 이젠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일 쉬운 건 직사각형이야. 봐, 나는 21이라서 3을 7줄 만들 수 있어.
1: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나야! 나야! 나야!
9: 그래서 21의 패턴은 3으로 된 가족인 거야. 18이랑 24 사이지.
7: 오! 나도 같은 패턴인 것 같아.
10: 난 24보다 3만큼 크니까.
8: 그러니까 나는 2, 4, 7, 14의 패턴에 들어가.
9: 오, 직사각형 천국이네. 그럼 난 정사각형 패턴에 들어가겠네.
8: 어쩌면 우리도 정사각형 패턴이 아닐까, 27?
7: 아니야.
8: 아니네.
7: 이렇게는 가능해.
8: 세계의 정사각형 9. 각각의 9는 바로
1: 세계 3. 우리는 3, 3, 3. 와후!
9: 아직도 수많은 패턴이 존재하다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단 모양.
1: 1,
7: 2,
1: 3,
7: 4,
2: 5, 6.
8: 오, 나도 해봐야지. 됐다. 내가 21 너보다 7만큼 더 크니까 나도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어.
1: 1,
7: 2,
1: 3,
7: 4,
2: 5, 6.
7: 그리고 럭키 레인보우 7.
8: 재밌는 패턴들이 정말 많네. 드디어 내 자신을 찾아냈어.
9: 나는 28. 패턴 개척자라고 불러줘. 구멍난 정사각형, 뚱뚱한 십자 모양, 창문 있는 빌딩. 같이 하자.
7: 오.
11: 반가워, 27. 어떤 걸 찾고 있니?
10: 응. 잘은 모르겠는데
7: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예술은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야.
11: 새로운 방향! 바로 그거야!
12: 세계 3위 세무꿈이면
13: 세계의 정사각형 9!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새롭게 조합해보면 우리는
11: 큐브가 돼!
7: 나도 내 자신을 찾아냈어!
14: 나는 27이야. 그리고 난 큐브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오호!
15: 패턴 만들기는 정말 재밌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16: 헉, look! Come and see these ruins I found!
17: Cool. What is it?
16: Bananas! It's a picture of 7 bananas, and they all need colouring yellow! Oh!
18: They're not bananas, Yellow! They're curvy stripes!
17: I think this is some kind of puzzle. A colouring puzzle.
18: Ooh! Exciting!
17: Let's try colouring the other stripes. Now, what goes between red and yellow? How about a bit of both?
18: Oh, yes! Red and
16: yellow mixed to make orange!
17: It must be me next. Blue. Maybe the next one. Blue.
16: Yes!
18: But what comes between yellow and blue?
16: Another mix! Yellow and
17: blue
16: mixed to make green!
17: Wow! So we have red, orange, yellow, green and blue. What could come next?
16: Indigo! Violet!
19: Is it here? Have we finally found a rainbow?
17: Who are you?
19: Oh, I'm Indigo.
20: And I'm Violet.
21: And we're Rainbow Chasers!
22: But we've never actually seen one.
18: Wow! What is a rainbow?
19: It's when you see colours in the sky together. Oh, a bit like that.
16: That's our puzzle, but we're missing two colours.
19: Us! Every rainbow needs...
16: Indigo!
19: And violet. Oh!
23: Oh, what's going on here?
16: Purple!
23: I imagine you're... Oh! New colours! Wait, have I seen you before?
19: I'm Indigo. I'm like blue, but a bit more purple.
24: I'm like you, purple, but a bit more blue.
23: Oh! And what's this?
16: A rainbow!
23: Ah! Oh, then I imagine this must be a rainbow lever. Oh, crumbs! What's happening?
18: Wow!
17: We've unlocked another puzzle.
18: Maybe this one will lead us to a real rainbow.
19: Oh, we'll finally see one.
23: I imagine you all need to stand on a stone.
19: But we're missing two colours. We can't finish the puzzle.
23: Don't worry. We've got friends that can help. Mixing time!
18: Red and
16: yellow
18: mix to make orange!
16: Yellow and
17: blue
16: mix to make
18: green.
23: We need your help to solve this rainbow puzzle. Everyone, stand on your stones.
18: Me first. Red,
22: orange,
16: yellow,
19: green,
17: blue,
19: indigo.

0: One, two, three, four. Five. What's he doing?
1: I don't know.
2: Hide.
1: Hide.
0: Who are we hiding from?
1: I don't know.
0: Eh? Hello? Eh? Hello? Where is he? Eh? As a pair, we can look everywhere.
1: Beak! What's the fuss?
3: We're playing hide and seek. Bet you can't find us.
1: We'll count to six. One, two, three.
2: Hide.
1: Hide.
2: Four, five, six.
0: Seek.
1: Seek. They've disappeared.
0: Let's find them.
4: Coming, ready or not.
5: Where is everyone?
0: Why?
2: Seek! Seek!
0: I. Ride!
5: Whoa! Giddy up!
1: Shall I see if I can spot them from the sky? There's someone!
0: Peek!
3: What's happening?
1: We're seeking.
3: Perhaps I can help.
0: Peek! Peek!
1: What can you see?
3: Peek-a-boo!
6: 뭔가 나쁜 짓을
7: 버리고 싶은데
6: 아주 나쁜 짓을 나는 야옥토너티 나의 큐브 생성기를 작동시킬 시간이군 2 곱하기 2 곱하기 2 옥토너티 큐브 새로운 3차원 파워만 있다면 이제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지.
8: 3차.
3: 내가 던질 차례다.
6: 아니, 내 차례야. 내가 이겼고 나는 졌어.
8: 정사각형 파워. 2 곱하기 2, 3 곱하기 3.
6: 그래, 내가 한 거야.
8: 무슨 짓이야, 옥토너티? 뭐 하는 거야?
6: 빙글빙글 돌게 해주지. 옥토너티는 이제 3차원 큐브라고. 넌 내 큐브 생성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옥토플롭.
9: 어? 저건 뭐지? 누군가 큰 큐브가 필요한 게 분명해. 나처럼
10: 간다. 큐브 필요한 사람 있어요?
6: 이것도 뭐야? 넌 누구야?
10: 나는 27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6: 형편없는 녀석! 이 구역에서는 오직 나만 큐브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은 평생 못난 일을 살게 될 거야. 이제 더 이상의 방해꾼은 없겠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6: 제발이가 도망간다. 3인조 차가야지.

0: 놀이 재밌어요.
1: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 플러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 가족.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순물엔
7: 덕분만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비밀놀이터 복구 대작전.
2: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3: 어? 잠깐만. 이제 뭐 하고 놀까?
1: 아, 비밀놀이터에서 술래잡기 할까?
4: 재밌겠다.
3: 나도 좋아.
1: 그럼 빨리 가자. 아, 뭐야? 비가 오잖아.
3: 어쩌지?
5: 얘들아.
1: 시트.
5: 오늘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차고에서 쉬는 게 좋겠다.
1: 네? 하지만...
5: 어서.
4: 네.
1: 심심해.
6: 이게 뭐야?
3: 나가지도 못하고.
1: 아, 우리 끝말잇기 할까?
6: 그건 아까도 했잖아.
3: 그럼 뭐하고 놀지?
5: 꼬마 버스들이 많이 심심한가 보네.
2: 다음 날 비가 그치고 화창한 아침이 밝았어요.
5: 얘들아, 어서 일어나봐.
1: 시트, 비가 그쳤어. 정말이네.
5: 우리 오랜만에 비밀놀이터에 가서 놀까?
1: 정말이야?
4: 와, 신난다.
6: 재밌겠다. 빨리 가요.
5: 어제 비가 내려서 망가진 것 같아.
1: 어떡해.
5: 그만 돌아가자.
1: 시트.
2: 시트와 꼬마 버스들은 결국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5: 하나, 둘이 왔어.
7: 시트, 나 가볼 데가 있는데 혹시 데려다 줄 수 있어?
5: 그래, 알겠어.
7: 고마워.
5: 얘들아, 오늘은 이만 쉬렴.
4: 네.
1: 비밀놀이터가 망가져서 시투가 많이 속상한가 봐.
3: 맞아. 시투에게 추억이 많은 소중한 곳이잖아.
1: 어쩌지.
7: 아, 얘들아, 이건 어때? 우리가 시투를 위해 비밀놀이터를 꾸며보는 거야.
6: 우리가?
7: 응. 시투도 우리를 위해 비밀놀이터를 만들어줬잖아. 이번엔 우리가 해보자.
3: 우와, 좋은 생각이야.
5: 자, 다 왔어.
7: 고마워, 시트.
5: 뭘? 그럼 난 가볼게. 애들이 많이 실망했겠는걸.
8: 시트!
5: 어? 조이, 안녕?
8: 시트, 마침 잘 만났다.
5: 왜?
8: 이 도시에 자동차 놀이동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거든.
5: 자동차 놀이동산?
8: 혹시 놀이동산을 세울 넓은 장소가 있을까?
5: 넓은 장소...
8: 아, 비밀놀이터!
9: 비밀놀이터?
5: 놀이터가 폭우로 망가져서 꼬마 버스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거든.
8: 그래? 그럼 거기가 좋겠다.
2: 한편 꼬마 버스들은 시투를 위해 비밀놀이터를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1: 그럼 나랑 로기는 라바콘을 빌려올게. 우린

0: 너랑 나무판을 구해올게.
1: 그럼 이따 비닐 놀이터에서 보자.
2: 안녕하세요.
3: 얘들아, 안녕. 여긴 어쩐 일이야?
1: 그게 혹시 라바콘을 빌릴 수 있을까요?
3: 라바콘? 그건 어디에 쓰려고?
4: 경주하려고요.
1: 아, 네, 맞아요.
3: 그래? 알겠어. 대신 조심히 놀아야 한다.
2: 네, 고맙습니다.
1: 여기에 쓸만한 게 있을까?
0: 여기저기 찾아보면 있을 거야.
1: 그렇겠지?
0: 어? 백타이어다!
1: 여기 나무판도 있어. 이거면 되겠다.
0: 좋았어.
5: 꼬마 버스들은 각자 구해온 재료들을 가지고 비닐 놀이터에 모였어요.
0: 이 정도면 비밀 놀이터를 꾸미는데 충분하겠지?
1: 그럼! 내일부터 열심히 꾸며보자!
2: 그래!
6: 시트 안녕!
7: 조이 왔구나?
6: 놀이동산 설계도가 완성돼서 보여주려고! 짜잔! 어때?
7: 우와, 멋진데?
6: 이쪽에는 회전 목마를 설치하고 이쪽에는 관람차를 세울 거야.
7: 꼬마 버스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1: 시트!
7: 너희 들어왔구나.
0: 조이!
6: 오랜만이야.
0: 무슨 일로 오셨어요?
6: 아, 그야 당연히 너희들 보려고 왔지.
1: 꼬마 버스 타요!
5: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은 남산으로 향했어요.
1: 나는 바늘한 점프대를 만들게.
0: 시트가 기뻐하겠지?
1: 당연하지.
4: 와! 더 엉망이 됐잖아.
1: 재료가 그냥 사라졌어.
8: 누가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어떡하지?
4: 얘들아!
1: 어?
4: 이렇게 하면 구덩이를 채울 수 있을 거야.
1: 그래, 우리도 같이 채우자.
0: 좋아.
9: 꼬마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겠는데?
10: 아니, 그 수가...
6: 누가 땅을 메워놓은 거지?
7: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온 사이에 누가 다녀간 모양이야.
9: 에휴, 다시 하는 수밖에 없겠네.
6: 그럼 다들 시작하자고.
9: 그래.
1: 빨리 가서 비닐 놀이터를 꾸미자.
4: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1: 안 되겠어. 우리가 비밀 놀이터를 지키자.
4: 어떡해.
1: 그야 밤새 여기를 감시하면 되지.
8: 뭐? 난 어두운 거 싫은데.
11: 나도 밤에는 무서워.
1: 그래? 일로 오기. 그럼 우리 둘이 남아서 지키자.
4: 유령이라도 나오면 어떡해. 나도 싫다고.
1: 그럼 너희들은 차고지로 돌아가.
11: 뭐? 넌 여기 남아있으려고?
1: 응, 혼자서라도 여기를 지킬 거야.
11: 타요.
1: 걱정 마, 난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11: 나는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뭐지? 새였구나. 어? 누구야? 오지마! 오지 말라니까!
2: 가요!
12: 우리 왔어!
11: 어? 너희들! 다요만 두고 간 게 마음에 걸려서.
8: 얘들아!
4: 우리 다 같이 비밀 놀이터를 지키자고!
0: 언제는 유령 나올 것 같아서 싫다며!
4: 어? 뭐? 내가 언제?
5: 꼬마 버스들은 열심히 비밀 놀이터를 지켰어요.
0: 로기, 일어나.
4: 누구야? 꿈인가?
11: 저기 누가 들어오고 있어.
0: 우리 비밀 놀이터를 또 엉망으로 만들려나 봐.
11: 어떡하지?
1: 내가 숫자를 셀게. 셋 하면 달려나가자.
11: 알았어.
1: 하나, 둘, 셋.

0: 얘들아.
1: 시투?
2: 너희들 여기서 뭐해?
1: 그게...
2: 설마 이 시간까지 여기서 놀고 있었던 거야?
1: 사실은 비밀 놀이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3: 뭐? 비밀 놀이터를 지킨다고?
1: 네.
2: 그만 돌아가자.
1: 시투. 비밀 놀이터는 시투한테 소중한 곳이니까 저희가 꼭 다시 꾸며주고 싶었어요.
2: 너희들.
4: 그럼 구덩이를 메운 게 너희들이었구나.
1: 네.
5: 하지만 비밀 놀이터를 지키긴 힘들 텐데 어쩌지?
1: 네? 왜요?
5: 왜냐하면 여기에 자동차 놀이동산을 만들 거거든.
6: 자동차 놀이동산이요?
2: 너희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을 선물해주고 싶었어.
1: 우와! 정말요? 그럼 놀이기구도 생기는 거예요?
3: 그럼!
6: 신난다!
7: 꼬마 가수들은 자동차 놀이동산이 생긴다는 소식에 기뻐했어요.

0: 어서 가서 타자.
1: 아, 그래 좋아.
2: 꼬마 버스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 얘들아,
3: 시투
2: 잘 놀고 있니?
1: 네, 너무 재밌어요.
0: 시투도 그래? 같이 타요.
1: 네.
2: 뭐?
1: 오세요.
3: 빨리 오세요.
2: 알았어.
4: 꼬마 버스들과 시투의 소중한 비밀 놀이터는 멋진 자동차 놀이동산이 되었답니다. 햇살이 따뜻한 오후,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5: 나 잡아봐라!
6: 거기서!
1: 와!
6: 와! 와!
7: 잡았다!
8: 좋아요! 길이만큼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3: 고니!
9: 얘들아!
1: 뭐해?
10: 우리랑 같이 미끄럼틀 타자.
9: 미안, 난 지금 장기자랑 연습 중이라서.
0: 장기자랑?
9: 응, 남산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
1: 그렇구나.
10: 멋지다!
1: 토니의 실력이라면 모두 다 좋아할 거야.
9: 고마워. 난 사람들에게 랩을 들려줄 때가 제일 행복해. 너희도 보러 올 거지?
1: 그럼! 꼭 보러 갈게.
9: 고마워. 모두 와서 응원해요. 세이 힘내 토니.
3: 힘내 토니.
9: 세이 힘내 토니.
3: 힘내 토니.
4: 드디어 남산 축제날이 되었어요.
1: 토니 무대가 제일 기대돼.
10: 맞아, 연습도 많이 했잖아.
11: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행복한 꼬마 래퍼 토니.
9: 예, 뿌뿌뿌뿌뿌뿌뿌뿌뿌.
8: 요, 길이만큼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예.
10: 와, 잘한다.
1: 토니 파이팅.
12: 제법인데.
2: 그러게.
0: 제 친구예요. 그래, 멋지네.
8: 길이 너무 막히는데 서두르지 마. 녹색불엔 멈추고 빨간불에 출발해요.
9: 에? 어?
12: 빨간불에 출발하라고?
2: 녹색불엔 멈추래?
0: 가사가 거꾸로 됐잖아.
10: 빨간불에 출발하면 큰일 나는데.
9: 요, 이게 아닌데.
6: 토니가 당황했나 봐.
10: 어떡해.

0: 춤이라도 춰야겠어.
1: 이게 뭐야, 토니?
0: 죄송해요.
2: 다음 날이 되었어요.
3: 샤인 대단하다.
4: 당연하지.
3: 너희 어제 공연 정말 멋졌어.
0: 맞아.
4: 이 정도 가지고 뭘.
5: 우린 언제나 멋지잖아.
6: 토니는 왜 아직도 안 오지?
7: 이렇게 늦은 적 없었는데.
8: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4: 설마 녹색 불에 멈춰서 있는 거 아니야?
5: 가자. 빨간 불엔 출발하고 말이야.
4: 요, 녹색 불엔 멈추고
5: 빨간 불엔 출발해요. 예.
6: 너희들 그러지 마.
4: 왜? 재밌잖아. 안녕.
8: 토니, 어서 와.
9: 늦게 와서 걱정했어.
8: 토니.
10: 안녕.
8: 잘 가.
9: 토니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
6: 맞아. 제일 좋아하는 음악 시간에도 가만히 있더라고.
7: 아무래도 우리가 토니의 기분을 풀어줘야겠어.
9: 어떻게 하면 토니의 기분이 좋아질까?
7: 글쎄.
6: 일단 각자 토니 기분을 어떻게 풀어줄지 생각해보자.
0: 알았어.
11: 꼬마 버스 타요.
2: 토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제일 먼저 라니가 나섰어요.
8: 토니.
9: 라니야.
6: 오늘 나랑 같이 가디언 엑스 보러 갈래?
9: 글쎄,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6: 진짜 재밌을 거야. 토니랑 꼭 같이 보고 싶어. 같이 가자.
9: 그래, 알았어.
6: 잘 생각했어, 토니. 가디언 X를 보고 나면 기분도 훨씬 나아질 거야.
12: 날씨입니다. 화요일부터 잦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6: 뉴스만 끝나면 바로 시작할 거야.
12: 비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시작한 축제 소식입니다.
6: 왜 하필 지금 저 뉴스가 나오는 거야?
12: 첫날 개최된 장기자랑 공연엔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그중 귀여운 실수를 한 자동차가 있어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7: 녹색 불에 멈추고 빨간 불에 출발해요.
9: 난 이만 가볼게. 가디언 X는 다음에 보자.
6: 토니! 어떡해. 토니의 기분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2: 이번에는 타요가 토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소풍을 나왔어요.
8: 어때?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9: 고마워, 타요.
8: 뭘? 시원한 바람을 쐬니 더 멋진 랩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9: 근데 비가 올 것 같아.
8: 아니야. 오늘 비 안 온댔어. 괜찮아.
9: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다.
8: 뭐? 아니야.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도 천둥은 안 치잖아.
9: 그만 돌아가자.
2: 다음 날, 로기는 토니와 함께 로기동산에 놀러 왔어요.
13: 드디어 우리 차례야.
9: 로기 왜 그래?
13: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어. 토토니 괜찮아?
9: 괜찮아. 내가 얼른 가서 토토를 불러올게. 조금만 기다려.
13: 토니. 이게 아닌데.
7: 이게 뭐야? 괜히 토니 기분.

0: 왜 그래, 다니야?
1: 얘들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2: 뭔데?
0: 고마워, 토니.
3: 뭘? 안녕히 계세요.
4: 조심히 가렴.
0: 토니! 안녕! 배달은 다 끝났어?
3: 아니, 아직 조금 남았어.
0: 그래? 그럼 배달 끝나고 공원으로 올래?
3: 알겠어. 그런데 왜?
0: 보면 알게 될 거야.
3: 가니가 어딨지?
5: 어? 마음이 따뜻해져.
3: 가니 나왔어.
0: 토니 왔구나. 노래 정말 좋지 않아?
3: 같이 공연 보려고 불렀구나.

0: 제니랑 지니 정말 멋지지 않아?
1: 나도 저렇게 공연을 멋지게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2: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특별 손님의 무대입니다.
3: 특별 손님?
4: 글쎄, 누굴까?
2: 멋진 꼬마 래퍼 토니를 소개합니다.
1: 어? 저요?
0: 토니, 어서 나가봐.
5: 토니의 랩을 다시 듣고 싶어.
1: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6: 토니, 이건 널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무대야.
1: 아, 너희들이?
0: 지난번에 축제 장기자랑에서 실수해서 속상해했잖아.
5: 연습한 대로 마음껏 잘하고 네 기분이 나아지면 좋겠어.
1: 얘들아,
7: 뭐해? 어서 무대로 가봐.
4: 토니, 토니, 토니.
1: 고마워 얘들아. 한번 열심히 해볼게.
0: 토니 화이팅!
8: 그럼 시작해볼까?
0: 응. 요 길이 막혀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길이 너무 막히는데 서두르지 마. 빨간 불에 멈추고 녹색 불에 출발해요. 좋아.
9: 역시 토니는 랩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꼬마 배달 트럭이에요. 멋져요, 토니.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0: 얼굴엔?
12: 순한 킹킹!
10: 눈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1: 예썰 yes, 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0: 바깥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 꾸룽꾸룽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덤덤한
5: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탕!

0: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순한 긴긴.
1: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타요와 띠띠뽀의 달리기 경주.
5: 상쾌한 아침, 타요가 즐겁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6: 내 말이 맞아.
7: 아니야.
6: 어? 버스가 더 빨라.
7: 기차가 더 빠르다니까. 어?
4: 얘들아, 무슨 일이야?
6: 타요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7: 좋아. 타요, 버스가 더 빨라? 기차가 더 빨라?
4: 버스랑 기차 중에 누가 더 빠르냐고?
8: 그야 당연히 버스지.
4: 달로기.
8: 버스가 얼마나 빠른지 잘 보라고.
6: 내 말이 맞지?
7: 말도 안 돼.
5: 타요는 기차역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4: 다 왔어, 얘들아. 자, 여기야.
6: 고마워, 타요.
4: 타요. 띠띠뽀, 어? 안녕.
7: 안녕. 운행 중이구나.
9: 띠띠뽀다. 띠띠뽀.
7: 안녕.
9: 띠띠뽀, 기차가 버스보다 느려?
7: 기차가 느리냐고?
4: 아닐 것 같은데.
7: 거봐, 내가 모르겠어.
6: 어쨌든 버스가 더 빨라. 타요, 그렇지.
4: 그게.
7: 그럼 누가 더 빠른지 경주해볼까?
6: 좋아. 누가 못할 줄 알고? 타요, 할 수 있지?
4: 뭐? 경주? 그건 좀.
7: 봐, 타요도 자신 없어 하잖아.
4: 그게.
6: 자신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타요.
4: 그럼.
7: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띠띠뽀도 할 수 있지?
5: 타요는 결국 띠띠뽀와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었어요.
7: 그렇게는 안 될걸?
10: 와!
11: 띠띠뽀랑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고?
4: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
11: 기차는 정말 빠른데.
4: 로기가 괜히 버스가 더 빠르다고 해서.
8: 할 수 있어. 버스가 기차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자.
11: 그래도 응? 기차가 더 빠를 텐데.
12: 아니야, 열심히 연습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8: 맞아, 버스의 명예를 위해서 해보자.
12: 좋아, 그럼 나도 도울게.
4: 좋아, 한번 해보자.
8: 내일부터 훈련 시작이야.
5: 다음 날 타요는 꼬마 버스들과 달리기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4: 얘들아! 훈련하자더니 다들 어디 간 거야?
11: 어?
4: 얘들아!
8: 자, 이 로기님이 준비한 특별 훈련을 시작해볼까?
4: 특별 훈련이라고?
8: 타이어 끌고 미끄럼틀 오르기 출발! 타요! 더 힘차게 올라가야지!
4: 힘내!
11: 이번엔 빨리 달리기 훈련이다.
4: 좋아, 이건 자신 있어. 얍! 헤헤, 엄청 빠르지. 차가워. 이게 뭐야?
8: 뭐야?
11: 타요, 물을 맞지 않으려면 더 빨리 달려야 해.
4: 뭐?
12: 마지막 훈련이야.

0: 도착했다!
1: 갑자기 출발하는 게 어딨어?
0: 그러니까 항상 출발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해.
1: 출발 신호? 아, 알겠어.
2: 하요 꼬마 버스들은 열심히 훈련을 이어나갔어요. 그날 저녁, 기차 정비사인 태호가 하나를 찾아왔어요.
3: 자, 여기 부탁한 공구들을 가져왔어.
1: 고마워, 태호. 마침 필요했는데.
3: 참, 얘기 들었어?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던데.
1: 어?
3: 타요하고 띠띠뽀하고.
4: 뭐? 다녀왔습니다.
0: 어? 태호형! 안녕하세요.
3: 안녕, 얘들아.
1: 타요, 띠띠뽀랑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는 게 정말이야?
0: 그게...
5: 버스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 다요는 띠띠뽀를 이길 수 있을 거야.
0: 그래, 오늘도 열심히 했잖아. 그렇게만 하면 돼.
1: 정말? 알았어.
5: 좋아, 다요 파이팅!
0: 파이팅!
1: 얘들아, 너희들 정말...
4: 다요, 다요, 다요 파이팅! 가자!
2: 띠띠뽀와의 경주를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자,
5: 좋았어. 타요 힘내.
0: 힘내요.
5: 타요, 타요,
0: 타요, 타요.
6: 확실히 어제보다 더 빨라졌어.
1: 다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2: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다시 자신감을 잃고 말았어요.
0: 타요, 괜찮아?
1: 타요잖아.
5: 왜 저렇게 시무룩하지?
1: 라니야, 난 사실 자신이 없어.
0: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1: 타요.
2: 타요와 띠띠뽀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날이 되자 많은 기차들과 버스들이 모였어요.
0: 우와! 이제 경주를 시작하려나 봐.
1: 힘내, 타요! 띠띠뽀 파이팅!
7: 타요, 연습은 많이 했어?
8: 출발 준비!
1: 자, 파이팅!
8: 셋, 둘, 하나, 출발!
1: 자!
0: 그러니까 항상 출발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해.
1: 출발 신호? 아,
0: 역시 훈련의 효과가 있었어.
5: 이대로라면 타요가 이길 수 있겠는데.
0: 타요 파이팅!
4: 파이팅!
0: 가자!
1: 이야!
0: 간신히 따라왔네.
1: 띠띠뽀!
0: 자, 나 먼저 간다.
1: 띠띠뽀가 더 빨라졌어.
0: 더 속도를 내자. 자,
1: 미야.
5: 조금만 더 빨리.
0: 타요, 이겨라.
1: 띠띠뽀, 이겨라.
0: 띠띠뽀가 느려졌어.

0: 자자 천천히. 그래.
1: 고마워 토토.
2: 뭘? 봐요. 어? 괜찮아? 많이 다치지 않았어?
1: 괜찮아.
0: 그런데 타요, 어떻게 된 거니?
1: 네, 그게...
3: 타요!
1: 너희들...
4: 야, 타요, 어? 괜찮아?
1: 하나 누나!
4: 어디 봐봐.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1: 죄송해요.
5: 사고만 아니었으면 타요가 빨리 가고 있었는데 아쉽다.
6: 로기!
1: 띠띠뽀. 네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느려진 거야?
2: 아, 그게...
1: 라니야, 난 사실 자신이 없어.
6: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2: 타요... 아, 그게 말이지.
5: 그건 이 로기님의 특별 훈련 덕분에 타요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라고.
1: 뭐라고?
2: 맞아. 내가 느려진 게 아니라 네가 빨랐던 거야.
1: 약간 수상한데.
4: 수상이고 뭐고. 너희들 다시는 이런 경주 안 하겠다고 약속해.
1: 네. 네.
5: 맞아. 기차랑 버스가 쓸데없이 경주할 필요가 없지.
6: 로기, 네가 부추겼잖아.
5: 아니, 난 그냥 농담한 거였는데.
1: 뭐?
7: 그렇게 경주는 끝이 났고 타요와 띠띠뽀는 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8: 새로운 구조대원이 왔어요.
7: 햇살이 가득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긴급 출동센터에 가고 있어요.
8: 귀가 우리 무슨 일로 부른 거지?
6: 글쎄.
5: 혹시 나한테 상이라도 주려는 거 아니야? 모범버스라고 말이야.
2: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6: 엄마, 우리도 건너야.
4: 그래.
9: 와, 늦었다.
6: 오?
4: 괜찮니?
6: 네.
10: 우와.
6: 정말 다행이야.
4: 정말 고맙습니다. 뭘요.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그럼.
6: 우와. 저 사람은 누굴까? 정말 멋져.
1: 루키.
6: 안녕하세요.
0: 어서 와.
6: 우와. 그런데 정말 깨끗하네요.
5: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요?
0: 오늘 새로운 구조대원이 오기로 했거든.
1: 새로운 대원이요?
0: 아, 마침 저기 오네.
6: 아까 봤던 그 사람이잖아.
4: 안녕, 난 제이라고 해.
0: 어서 와, 제이.
11: 긴급출동센터에 온 걸 환영해.
4: 잘 부탁할게.
11: 그리고 이쪽은 꼬마버스들이야. 우리 동네 최고의 말썽꾸러기들이지.
12: 안녕하세요.
4: 모두 반가워.
0: 참, 내일 제이를 위한 환영식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올래?
12: 와, 환영식이요?
6: 당연하죠. 꼭 갈게요.
7: 다음 날 운행을 마친 라니가 주차장 놀이터로 향하고 있어요.
6: 오늘 오후에 환영식을 한다고 했었지?
4: 안녕, 난 제이라고 해.
6: 야, 제이랑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다. 제이, 안녕하세요.
4: 저쪽에 좀 멈춰서 볼래?
6: 네? 네. 왜 그러세요?
4: 역시 뒤쪽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네.
6: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4: 안 돼.

0: 이대로는 위험해. 지금 당장 정비소에 가도록 해.
1: 지금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0: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다른 자동차들까지 위험해진다고. 지금 바로 가봐.
1: 네, 알겠어요. 바람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2: 타이어 정비를 마친 라니가 주차장 놀이터에 도착했어요.
3: 얘들아, 나왔어.
4: 한 번 더.
5: 좋아.
4: 내가 먼저.
5: 우와.
3: 샤인.
5: 어? 라니야.
3: 혹시 타이어랑 록이랑 간이 못 봤어?
5: 어? 아까 운행 시간 다 됐다고 나가던 걸?
3: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 같이 놀기로 했는데.
5: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놀자.
3: 그래.
5: 자,
3: 그럼 나도 타볼까? 자,
0: 잠깐.
3: 제이, 이것 보세요. 타이어는 말끔히 고쳤어요. 왜 그러세요?
0: 엘리베이터 점검을 마치기 전까지 놀이터는 사용 금지야.
3: 네? 하지만 스피드랑 샤이는 탔는 거려. 저도 한 번만 탈게요.
0: 안 돼. 어서 돌아가.
3: 나도 타고 싶은데.
6: 야, 진짜 무섭다.
7: 라니를 싫어하나 봐.
3: 제이 정말 너무해.
8: 어디 갔었어?
9: 한참 기다렸잖아.
10: 빨리 제이의 환영식에 가자.
3: 난 안 갈 거야. 응? 너희들끼리 가.
8: 오빠?
10: 갑자기 왜?
9: 제이의 환영식에 꼭 가고 싶어 했잖아.
3: 이제 가기 싫어졌어. 난 그냥 놀이터에서 놀 거야.
8: 라니야!
9: 왜 저러지?
10: 그러게.
2: 마음이 상한 라니는 환영식에 가지 않고 혼자 놀이터에 왔어요.
3: 나만 못하게 하고. 어? 고장난 것 같지도 않은데.
0: 안 돼. 어서 돌아가.
3: 역시 내가 싫어서 그런 게 분명해. 멀쩡하잖아. 왜 이러지?
11: 안녕하세요, 제이. 긴급출동센터에 새 구조대원이 된 걸 축하해.
12: 축하해요.
0: 모두 고마워.
11: 어? 근데 라니는 울지 않았어?
12: 그게요.
10: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0: 놀이터라고?
12: 네. 로기, 그걸 말하면 어떡해.
10: 왜? 여기 오기 싫다고 놀이터에 갔잖아.
0: 안 되겠어.
11: 제이,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0: 루키, 혹시 모르니까 비상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놀이터로 출동해줘.

0: 내려갈게.
1: 어? 라니! 지!
2: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겼나 봐.
1: 서두르자! 어?
0: 라니가 위험해!
3: 어떡해!
0: 다친 건 없니? 많이 놀랬지?
3: 네.
0: 이젠 괜찮아.
3: 제이.
2: 제이. 어? 비상 슬라이드 설치가 완료됐어, 제이.
0: 올라서.
3: 네.
0: 자, 가자.
3: 네. 와, 제이. 불이 났어요.
0: 괜찮아. 어서 내려가.
3: 네.

0: 라니야, 괜찮아?
1: 제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2: 맞아.
3: 뭘, 난 할 일을 했을 뿐인걸.
0: 제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
1: 제이, 어? 머리카락이 탔어.
3: 나 아, 이거? 괜찮아. 그런데 라니, 엘리베이터는 분명 사용 금지라고 말했는데 왜 타러 온 거야?
0: 사실 저는 진짜 고장이 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이가 저를 싫어해서 어? 못 타게 한 줄 알았거든요.
3: 뭐? 내가?
0: 네. 만날 때마다 인사도 안 받아주고 혼내기만 했잖아요.
3: 그건 라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야.
0: 정말요?
3: 그럼 라니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나의 역할인걸?
0: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제이.
3: 아니야. 그래도 다음번엔 내가 주의를 주면 꼭 따라야 해. 알았지?
0: 네.
4: 다음 날 아침 라니가 제이를 만나러 긴급 출동센터에 왔어요.
0: 제이! 제이! 어? 어디 갔지?
5: 라니!
0: 어?
5: 무슨 일이야?
0: 프랭크, 혹시 제이 못 봤어요?
5: 제이를 찾고 있구나. 제이, 나와봐!
0: 어?
3: 안녕!
0: 우와, 제이! 정말 잘 어울려요.
3: 고마워. 참, 이제 주차장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 방금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오는 길이거든.
0: 정말요? 우와, 신난다. 오늘은 놀이터에 가서 놀아야지.
3: 잠깐.
0: 어?
3: 라니, 오늘 안전점검은 다 받은 거니?
0: 네, 물론이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5: 잘 가.
3: 안전운행해.
0: 네.
4: 새로운 구조대원 제이,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해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덕분만.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스쿨버스 왔네.
10: 학교 가자.
11: 안녕, 친구들.
12: 같이 가자.
13: 안녕.
14: 재밌게 공부해요.
15: 와, 놀이터다.
16: 빙글빙글, 쌩쌩.
17: 정면 버스, 결지면 놀이터.
18: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9: 내일 또 놀자.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3: 클릭서!
2: 클릭서! 얼마세가?
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0: 부딪히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죠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가

0: 최소도 랄랄라
1: 재밌다 잠깐 쉬자
0: 2층에서 구름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글자도 돌려볼까
2: 데이터 놀자 안녕
0: 바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내가 왜 구름 위에 있지?
1: 꿈만 같아.
0: 아리시엘 성이잖아.

0: 오늘 잠은 다 잤어.
1: 어디입니까, 뮤?
2: 쇼?
3: 뭐라는 거야?
4: 제 말은 뭔가 배달하러 왔다는데, 뮤?
2: 쇼쇼!

0: 당장 아리시엘에 가야 하는데. 다녀올게, 쭈쭈.
1: 뭐?
0: 타로! 타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2: 뭐?
0: 타로가 떠났다고?
2: 응.
0: 아리시엘에 큰일이 생겼나 봐. 난 이 하트팩트를 받았는데.
3: 샤샤! 어? 어?
4: 자, 잘 따라와야 한다끼요.
3: 샤! 샤!
5: 잘 왔어, 크림비주. 이건 내 선물이다뇨.
3: 샤! 샤!
0: 아, 그거 먹는 거 아니다, 뼈!
4: 얼른 뱉어라, 뀨! 대대!
3: 쫄라!
4: 쇼?
5: 표정 좋고, 큐!
4: 찍지 마라, 뀨!
3: 큐!

0: 이젠 크림비즈를 찍어야겠다, 큐. 어? 어디 갔지? 샤?
1: 정말 말썽쟁이로군요. 큐비즈 규칙을 알려주겠습니다, 뮤.
2: 그러지 마라, 큐. 아직 아기라 그런 거다, 큐.
3: 샤?
4: 크림비즈, 우리 꽃밭에 가서 놀까, 큐?
5: 크림비즈, 진짜 엉뚱하네.
6: 그치만 너무 귀엽잖아.
2: 타로, 너 어디야?
0: 주주, 난 아직 아리시엘이야. 사라진 주비주들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
6: 무슨 일인데 그래?
0: 잘 안 들려. 선샤인빌에도 이상한 일이 생길 테니까 조심하는 게 좋...
2: 타로! 타로!
6: 저게 뭐야?
2: 타로가 말한 이상한 일이 이거였어?
7: 도와주세요!
8: 꺼내줘요!
2: 변신해야겠어. 핑크비즈?
3: 뀨!
2: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슈즈!

0: 나와라 마법의 힘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내려갈까요? 꽉 잡으세요. 이번엔 내 차례야. 블러썸 샤인.
1: 여기에요.
2: 위험합니다.
0: 빛나라 무지개 빛 레인보우 스케치.
2: 조조, 저 꽃들은 어떻게 할 거냐, 큐?
3: 그냥 두면 안 된다, 큐.
0: 없애야겠어. 나와라, 무지개 하트. 빙대 레인보우 스킨. 위험해, 조조.
4: 분명 어딘가 약점이 있을 텐데. 뭔가 있어. 저걸 없애야 할 것 같아.
0: 나한테 맡겨. 블러썸 썸!

0: 바로 적어야.
1: 주주, 저건 나쁜 마법에 걸린 초비즈다큐.
2: 마법을 풀어야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1: 슈슈, 슈슈, 슈슈. 주주, 하트 팩트에 마법이 써놨큐.
2: 알았어.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1: 많이 피곤했나 보다, 큐.
2: 너흰 괜찮아? 오늘 힘들었지?
3: 깜짝 놀랐어. 우리 노래를 듣고 마법을 쓰다니.
4: 너희 노래만 있으면 주비주 매직은 계속된다뉴. 쭉.
2: 앞으로도
0: 잘 부탁해.
1: 응. 주비주 때문에 생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거다, 큐.
2: 모두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겠어. 그렇지? 잘 자. 보고 싶은 루시.
4: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1: 뮤! 아, 푸딩, 마카롱, 치즈케이크.
4: 아, 들킨 줄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2: 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아, 레드비즈가 떠났어.
1: 뭐? 어디로, 뮤?
2: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4: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2: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4: 어? 이 목소리는 뮤!
1: 루시!
2: 어? 뭐야? 여기 벌레 있나 봐.
4: 벌레 아닙니다, 뮤. 안 되겠군요, 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뮤.
2: 레드비즈! 레드비즈!
1: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뀨.
5: 슈슈!
2: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5: 슈슈슈!
1: 레드비즈가 그랬다고? 뀨!
6: 어머, 뭐야? 너 털 어디 갔어?
7: 내 옷!
1: 분명 레드비즈의 청소 솜씨 닦유.
2: 어디

아이 저리가. 애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아 배고파. 어? 레드비즈? 어, 뭐야? 안 했잖아. 아, 보고 싶다 레드비즈. 벌써 날 잊었겠지.

0: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0: 어?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2: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0: 여기요.
2: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0: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베드비츄.
0: 뮤. 거기서. 야, 뮤. 안돼. 루시.
2: 할 수 있을까?
1: 저도 로라뉴.

0: 혹시 안 되나?
1: 맞아. 이런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0: 나쁜 마법에 걸린 수비지다. 가봐라 음악뮤. 나한테 맡겨.
1: 늑조의 날개 스완 댄스 윙. 널 찾을게.
0: 원래의 모습으로 어웨이셔요?
2: 여기 더 있어. 마음껏 먹어.
3: 어?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1: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3: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0: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응? 아, 이거면 될까요?
3: 에? 이거, 보석?
0: 모자란가요? 더 있는데. 응?
3: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0: 아빠도 참. 뭐, 이 정도면 괜찮네.
4: 장소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0: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1: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0: 어? 그렇다면
1: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0: 그게 너였어?
1: 응, 맞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숙소에 가자.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EBS IM 포키젤?
3: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M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0: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하는 거야?

그거 봐. 내가 말한 게 정말 맞았지? 짜잔!

정말 많이 와. 기를 잃을 뻔했지 뭐야. 뭐 보고 있었던 거야?

신기한데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응! 아하! 그럼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내 이쁜 코.

고마? 마술인 거야?

버크

딸꾹질 걸렸네. 숨을 뱉어.

Bum, bum, bum, bum.

0: 있다. 우주선에 문제가 생겼다.
1: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도와줄게.

기다렸잖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김호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불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0: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1: 내일 떠나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4: 순한 킬킬.
12: 진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오!
3: 빨리 와!
2: 오!
3: 오늘은 왠지 숫자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어.
2: 우와.
3: 예술이야말로 자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2: 오!
4: 이 조각상 너무 멋지다.
5: 개인적으로 난 이 그림이 더 좋아.
4: 예술, 사물을 다른 모습으로 발견하는 게 바로 예술의 핵심이지. 내 새로운 작품으로 설명해줄게. 바로 패턴 벼.
2: 우와. 오!
4: 어떤 모양이든 한번 만들어봐. 패턴 벽에 그대로 나타날 거야.
6: 괜찮은데? 나도 해도 돼?
4: 당연하지.
6: 깜짝 놀란 소야. 어디 한번 더 재미있는 모양을 우리 같이 만들어볼까? 이제 다른 빈벽 쪽으로 가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5: 옥토블록 모자이크 1, 2, 3, 4, 5, 6, 7, 8 모자이크. 오.
3: 우리도 해보자.
7: 정사각형
3: 십자 모양.
7: 정사각형
3: 십자 모양.
7: 정사각형
3: 십자 모양.
7: 정사각형
3: 십자 모양. 좋아, 이제 패턴에 대해 알아볼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서 만들어봐. 이렇게 10, 10, 1. 처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말이야.
2: 그래,
4: 난 26이랑 28 사이에 있어.
5: 그리고 나는 8이랑 18 아래에 있고.
3: 우리 이젠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일 쉬운 건 직사각형이야. 봐, 나는 21이라서 3을 7줄 만들 수 있어.
6: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나야! 나야! 나야!
3: 그래서 21의 패턴은 3으로 된 가족인 거야. 18이랑 24 사이지.
2: 오!
4: 나도 같은 패턴인 것 같아. 난 24보다 3만큼 크니까.
5: 그러니까 나는 2, 4, 7, 14의 패턴에 들어가.
8: 오, 직사각형 천국이네. 그럼 난 정사각형 패턴에 들어가겠네.
5: 어쩌면 우리도 정사각형 패턴이 아닐까, 27?
4: 아니야.
5: 아니네.
4: 이렇게는 가능해.
5: 세계의 정사각형 9. 각각의 9는 바로
6: 세계 3. 우리는 3, 3, 3. 와후!
3: 아직도 수많은 패턴이 존재하다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단 모양.
6: 1,
4: 2,
6: 3,
4: 4,
3: 5, 6.
5: 오, 나도 해봐야지. 됐다. 내가 21 너보다 7만큼 더 크니까 나도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어.
6: 1,
4: 2,
6: 3,
4: 4,
3: 5, 6.
4: 그리고 럭키 레인보우 7.
5: 재밌는 패턴들이 정말 많네. 드디어 내 자신을 찾아냈어.
3: 나는 28. 패턴 개척자라고 불러줘. 구멍난 정사각형, 뚱뚱한 십자 모양, 창문 있는 빌딩. 같이 하자.
2: 오.
4: 반가워, 27. 어떤 걸 찾고 있니?
2: 응.
4: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예술은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야.
2: 오. 새로운 방향! 바로 그거야!
6: 세계의 3이 세 묶음이면
5: 세계의 정사각형 9!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새롭게 조합해보면 우리는
4: 큐브가 돼!
2: 나도 내 자신을 찾아냈어!
8: 나는 27이야. 그리고 난 큐브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오호!
3: 패턴 만들기는 정말 재밌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9: 되지?
10: Bananas! It's a picture of 7 bananas, and they all need colouring yellow! Oh!
11: They're not bananas, Yellow! They're curvy stripes!
12: I think this is some kind of puzzle. A colouring puzzle.
11: Ooh! Exciting!
12: Let's try colouring the other stripes.
11: Red! Yes! Red at the top!
12: Now, what goes between red and yellow? How about a bit of both?
11: Oh, yes! Red and...
10: yellow mixed to make orange!
12: It must be me next. Blue. Maybe the next one. Blue.
10: Yay!
11: Yes! But what comes between yellow and blue?
10: Another mix. Yellow and...
12: blue
10: mixed to make... green!
12: Wow! So we have red, orange, yellow, green, and blue. What could come next?
13: Indigo! Violet!
14: Is it here? Have we finally found a rainbow?
12: Who are you?
14: Oh, I'm Indigo.
15: And I'm Violet.
16: And we're Rainbow Chasers!
17: We've never actually seen one.
11: Wow! What is a rainbow?
14: It's when you see colours in the sky together. Oh, a bit like that.
10: That's our puzzle, but we're missing two colours.
14: Us! Every rainbow needs...
13: indigo!
14: And violet.
15: Oh!
18: Oh, what's going on here?
10: Purple!
18: I imagine you're... Oh! New colours! Wait, have I seen you before?
17: I'm Indigo. I'm like blue, but a bit more purple.
14: I'm like you, purple, but a bit more blue.
18: Oh! And what's this?
13: A rainbow!
18: Ah! Oh, then I imagine this must be a rainbow lever. Oh, crumbs! What's happening?
11: Wow!
12: We've unlocked another puzzle.
17: Maybe this one will lead us to a real rainbow.
14: Oh, we'll finally see one.
18: I imagine you all need to stand on a stone.
14: But we're missing two colours. We can't finish the puzzle.
18: Don't worry. We've got friends that can help. Mixing time!
11: Red and
16: yellow mix to make orange!
10: Yellow and
12: blue
10: mix to make
14: green!
18: We need your help to solve this rainbow puzzle. Everyone, stand on your stones.
11: Me first. Red.
6: Orange.
10: Yellow.
14: Green.
12: Blue.
14: Indigo.
13: Violet.
14: Finally, we've seen one. A rainbow!

0: 에? Hello? 에? Hello? Where is he? 에? As a pair, we can look everywhere. Beak!
1: What's the fuss?
2: We're playing hide and seek. Bet you can't find us.
1: We'll count to six. One, two, three.
0: Hide.
1: Hide. Four, five, six.
0: Seek.
1: Seek. They've disappeared.
0: Let's find them.
3: Coming, ready or not.
4: Where is everyone?
0: Hide. Why? Seek.
1: Seek.
0: Hide. Ride.
4: Whoa. Giddy up.
1: Shall I see if I can spot them from the sky? There's someone!
0: Peek!
2: What's happening?
1: We're seeking.
2: Perhaps I can help.
0: Peek! Peek!
1: What can you see?
2: Peek-a-boo!
5: 뭔가 나쁜 짓을
6: 버리고 싶은데
5: 아주 나쁜 짓을 나는 야 옥토너티 나의 큐브 생성기를 작동시킬 시간이군 2 곱하기 2 곱하기 2 옥토너티 큐브 새로운 3차원 파워만이 있다면 이제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지.
7: 3차.
2: 내가 던질 차례다.
5: 아니, 내 차례야. 내가 이겼고 나는 졌어.
7: 정사각형 파워. 2 곱하기 2, 3 곱하기 3.
5: 그래, 내가 한 거야.
7: 무슨 짓이야, 옥토너티? 뭐 하는 거야?
5: 빙글빙글 돌게 해주지. 옥토너티는 이제 3차원 큐브라고. 넌 내 큐브 생성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옥토플롭.
8: 어? 저건 뭐지? 누군가 큰 큐브가 필요한 게 분명해. 나처럼
9: 간다. 큐브 필요한 사람 있어요?
5: 이것도 뭐야? 넌 누구야?
9: 나는 27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5: 형편없는 녀석! 이 구역에서는 오직 나만 큐브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은 평생 못난 일을 살게 될 거야! 이제 더 이상의 방해꾼은 없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27이라고 해. 그리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슈퍼 큐브. 3 곱하기 3 곱하기 3.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탕!
6: 어,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어.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랑
9: 덮어본다.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해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조심해! 재채기 하나 떨어지겠어! 3, 요! 후! 네 번째 친구는 10이라네. 12는 놀랍고 경이로워.

너무 빨라서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어. 12, 15, 18. 21은 언제나 침착해 풀장. 유로 다이빙 할 때조차도. 24는 우릴 비춰줘. 그녀의 광선은 우주를.

하루인

Pink makeup. Bad. He can make it. Red. Look at me. No, look at me.

0: That's me.
1: 소개합니다. 숫자의 세계를 탐험하고 숫자들의 자아를 찾기 위한 6단계 계획입니다.
2: 1단계

0: 플러스. 우린 팀이야.
1: 여러 개의 팀.
2: 그럼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만든 숫자인지.
3: 4단계 패턴과 놀아보자.
2: 자아를 찾아봐요. 어떤 모양을 그릴까요? 자아를 찾아봐요.

0: 특전지
1: 화살표 나비 이건 그렇다 치고
2: 재미있는 십자가 구멍 네 개짜리 정사각형
3: 도넛 잘했어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았다고 5단계 클럽을 구경해봐

0: 다시 미래까지 있네. 어?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1: 난 31이고 난 달력을 좋아해.
2: 두 배?
0: 두 배?
2: 두 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3: 나는 32야. 그리고 나는 두 배수야.

0: 제품.
1: 83, 84, 85. Hey, that's my sound. Stop copying me.
2: I'm not. I'm kicking my football to keep it in the air.
1: Well, can't you make a different sound?
2: No, you can't keep it for yourself.
1: 96, 97, 98, 99. Copycat. Crumbs, sorry.
2: This alphabet isn't big enough for the two of us.
1: Then there's only one way to sort this out.
2: You mean?
1: Correct. A contest. K versus K.
2: Okay. Beat this.
3: E. K.
1: That's nothing. I can make.
2: A.
3: J.
4: Cage.
1: Clearly, Mike is the best.
5: Lovely. But could you let us out now?
2: Lucky I've got the key, then.
1: So get us out.
2: Looks like I'm the king of the kuz. No keyhole.
1: This is not cool. You two got us into this mess. S-s-s-s. Now you can both get us out.
3: Sock.
2: Sock.
3: Oh. Oh.
2: What's that rotten smell?
6: Worry not, shipmates.
3: Oh.
2: Rock.
5: Listen, leave this to me.
3: Oh.
2: Look.
1: Maybe two, 'cause are better than one.
2: Hey, C, catch.
7: Deanmingguk aidul,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soulmate.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질문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질문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뽀롱뽀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비밀 놀이터 복구 대작전.
10: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1: 잠깐만, 이제 뭐하고 놀까?

0: 비닐 놀이터에서 술래잡기 할까?
1: 재밌겠다.
2: 나도 좋아.
0: 그럼 빨리 가자. 아, 뭐야? 비가 오잖아.
2: 어쩌지?
3: 얘들아.
0: 시트.
3: 오늘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차고에서 쉬는 게 좋겠다.
0: 네? 하지만.
3: 어서.
1: 네.
2: 아, 우리 끝말잇기 할까?
4: 그건 아까도 했잖아.
2: 그럼 뭐 하는 거지?
3: 꼬마 버스들이 많이 심심한가 보네.
5: 다음 날 비가 그치고 화창한 아침이 밝았어요.
3: 얘들아, 어서 일어나 봐.
0: 시트, 비가 그쳤어. 정말이네.
3: 우리 오랜만에 비밀 놀이터에 가서 놀까?
0: 정말이야? 와, 신난다!
6: 재밌겠다! 빨리 가요! 놀이터가 엉망이 됐잖아!
3: 어제 비가 내려서 망가진 것 같아.
0: 어떡해!
3: 그만 돌아가자.
5: 시트와 꼬마 버스들은 결국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3: 하나, 둘이 왔어.
7: 시트! 나 가볼 데가 있는데 혹시 데려다 줄 수 있어?
3: 그래, 알겠어.
7: 고마워.
3: 얘들아, 오늘은 이만 쉬렴.
1: 네.
0: 비닐 놀이터가 망가져서 시트가 많이 속상한가 봐.
2: 맞아. 시트에게 추억이 많은 소중한 곳이잖아.
0: 어쩌지?
7: 얘들아, 이걸 어때? 우리가 시트를 위해 비닐 놀이터를 꾸며보는 거야.
4: 우리가?
7: 응. 시트도 우리를 위해 비닐 놀이터를 만들어줬잖아. 이번엔 우리가 해보자.
0: 우와, 좋은 생각이야.
3: 자, 다 왔어.
7: 고마워, 시트.
3: 뭘? 그럼 난 가볼게. 애들이 많이 실망했겠는걸.
8: 시트!
3: 어? 조이, 안녕.
8: 시트, 마침 잘 만났다.
3: 왜?
8: 이 도시에 자동차 놀이동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거든.
3: 자동차 놀이동산?
8: 혹시 놀이동산을 세울 넓은 장소가 있을까?
3: 넓은 장소... 비밀 놀이터!
8: 비밀 놀이터?
3: 놀이터가 폭우로 망가져서 꼬마 버스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거든.
8: 그래? 그럼 거기가 좋겠다.
5: 한편 꼬마 버스들은 시트를 위해 비밀 놀이터를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7: 그럼 나랑 로기는 라바콘을 빌려올게.
0: 우린 페타이어랑 나무판을 구해올게.
7: 그럼 이따 비밀 놀이터에서 보자.
0: 안녕하세요.
3: 얘들아, 안녕. 여긴 어쩐 일이야?
7: 혹시 라바콘을 빌릴 수 있을까요?
3: 라바콘? 그건 어디에 쓰려고?
6: 경주하려고요.
7: 네, 맞아요.
3: 그래? 알겠어. 대신 조심히 놀아야 한다.
1: 네, 고맙습니다.
0: 여기에 쓸만한 게 있을까?
2: 여기저기 찾아보면 있을 거야.
0: 그렇겠지?
7: 페타이어다.
0: 여기 나무판도 있어.
7: 이거면 되겠다.
0: 좋았어.
5: 꼬마 버스들은 각자 구해온 재료들을 가지고 비밀 놀이터에 모였어요.
2: 이 정도면 비밀 놀이터를 꾸미는데 충분하겠지?
7: 그럼! 내일부터 열심히 꾸며보자.
1: 그래!
8: 시트, 안녕.
3: 조이 왔구나.
8: 놀이동산 설계도가 완성돼서 보여주려고. 짜잔! 어때?
3: 우와, 멋진데?
8: 이쪽에는 회전 목마를 설치하고 이쪽에는 관람차를 세울 거야.
3: 꼬마 버스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7: 시트!
3: 너희들 왔구나.
7: 조이!
8: 오랜만이야.
2: 무슨 일로 오셨어요?
8: 아, 그야 당연히 너희들 보려고 왔지.
5: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은 남산으로 향했어요.
7: 나는 바늘한 점프대를 만들게.
0: 응.
9: 시트가 기뻐하겠지?
0: 당연하지.
6: 와! 더 엉망이 됐잖아.
7: 재료가 그냥 사라졌어.
2: 저거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어떡하지?
6: 얘들아!
0: 어?
6: 이렇게 하면 구덩이를 채울 수 있을 거야.
7: 그래, 우리도 같이 채우자.
0: 좋아.
10: 꼬마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겠는데.
11: 아니, 그럴 수가. 어?
8: 누가 땅을 메워놓은 거지?
3: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온 사이에 누가 다녀간 모양이야.
10: 에휴, 다시 하는 수밖에 없겠네.
12: 그럼 다들 시작하자고.
10: 그래.
7: 빨리 가서 비밀 놀이터를 꾸미자.
6: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7: 안 되겠어. 우리가 비밀 놀이터를 지키자.
6: 어떡해.
7: 그야 밤새 여기를 감시하면 되지.
2: 뭐? 난 어두운 거 싫은데.
13: 나도 밤에는 무서워.
7: 그래? 일로 오기. 그럼 우리 둘이 남아서 지키자.
6: 유령이라도 나오면 어떡해. 나도 싫다고.
7: 그럼 너희들은 차고지로 돌아가.
2: 뭐? 넌 여기 남아있으려고?
7: 응, 혼자서라도 여기를 지킬 거야.
2: 타요.
7: 걱정 마, 난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나는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뭐지? 새였구나. 어? 누구야? 오지마! 오지 말라니까!
1: 가요!
14: 우리 왔어!
2: 어? 너희들!
13: 가요만 두고 간 게 마음에 걸려서.
2: 얘들아!
6: 우리 다 같이 비밀 놀이터를 지키자고.
9: 언제는 유령 나올 것 같아서 싫다며.
6: 어? 뭐? 내가 언제?
5: 꼬마 버스들은 열심히 비밀 놀이터를 지켰어요.
2: 로기, 일어나.
6: 누구야? 꿈인가?
2: 저기 누가 들어오고 있어.
9: 우리 비밀 놀이터를 또 엉망으로 만들려나 봐.
2: 어떡하지?
7: 내가 숫자를 셀게. 셋하면 달려나가자.
2: 알았어.
7: 하나, 둘, 셋!
6: 야!
7: 야!
6: 누구야?
11: 어? 얘들아.
7: 시투?
3: 너희들 여기서 뭐해?
1: 그게...
3: 설마 이 시간까지 여기서 놀고 있었던 거야?
7: 사실은 비밀 놀이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11: 뭐? 비밀 놀이터를 지킨다고?
7: 네.
3: 그만 돌아가자.
7: 시투. 비밀 놀이터는 시투한테 소중한 곳이니까 저희가 꼭 다시 꾸며주고 싶었어요.
3: 너희들.
10: 그럼 구덩이를 메운 게 너희들이었구나.
7: 네.
12: 하지만 비밀 놀이터를 지키긴 힘들 텐데 어쩌지?
7: 네? 왜요?
12: 왜냐하면 여기에 자동차 놀이동산을 만들 거거든.
1: 자동차 놀이동산이요?
3: 어? 너희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을 선물해주고 싶었어.
7: 우와! 정말이야? 그럼 놀이기구도 생기는 거예요?
11: 그럼!
1: 신난다!
5: 꼬마 버스들은 자동차 놀이동산이 생긴다는 소식에 기뻐했어요.

0: 버섯 가서 타자.
1: 그래, 좋아.
2: 꼬마 버스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3: 그러게. 얘들아,
4: 시투
3: 잘 놀고 있니?
1: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
0: 시투도 같이 타요.
1: 네.
3: 뭐?
1: 오세요.
4: 빨리 오세요.
3: 알았어.
5: 꼬마 버스들과 시투의 소중한 비밀 놀이터는 멋진 자동차 놀이동산이 되었답니다. 햇살이 따뜻한 오후,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6: 나 잡아봐라! 거기서!
1: 와! 와!
7: 한 번 더!
8: 좋아요! 길이만큼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4: 토니!
8: 얘들아!
1: 뭐해?
9: 우리랑 같이 미끄럼틀 타자.
8: 미안, 난 지금 장기자랑 연습 중이라서.
7: 장기자랑?
8: 응, 남산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
1: 그렇구나.
9: 멋지다!
1: 토니의 실력이라면 모두 다 좋아할 거야.
8: 고마워. 난 사람들에게 랩을 들려줄 때가 제일 행복해. 너희도 보러 올 거지?
1: 그럼! 꼭 보러 갈게.
8: 고마워. 모두 와서 응원해요. 세이 힘내 토니.
4: 힘내 토니.
8: 세이 힘내 토니.
4: 힘내 토니.
5: 드디어 남산 축제 날이 되었어요.
1: 토니 무대가 제일 기대돼.
9: 맞아, 연습도 많이 했잖아.
10: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행복한 꼬마 래퍼 토니.
8: 예, 뿌뿌뿌뿌뿌뿌뿌뿌뿌.
1: 요, 길이만큼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예.
9: 와, 잘한다.
1: 토니 파이팅.
11: 제법인데.
3: 그러게.
7: 제 친구예요. 그래, 멋지네.
8: 길이 너무 막히는 데 서두르지 마. 녹색불에 멈추고 빨간불에 출발해요.
11: 에? 어? 빨간불에 출발하라고? 녹색불에 멈추래?
7: 가사가 거꾸로 됐잖아.
9: 빨간불에 출발하면 큰일 나는데.
8: 이게 아닌데.
1: 토니가 당황했나 봐.
9: 어떡해.
8: 춤이라도 춰야겠어.
3: 이게 뭐야, 토니?
8: 죄송해요.
1: 어떡해.
5: 다음 날이 되었어요.
12: 샤인 대단하다.
11: 당연하지.
12: 너희 어제 공연 정말 멋졌어.
4: 맞아.
11: 이 정도 가지고 뭘.
13: 우린 언제나 멋지잖아.
9: 토니는 왜 아직도 안 오지?
1: 이렇게 늦은 적 없었는데.
14: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11: 설마 녹색불에 멈춰서 있는 거 아니야?
13: 맞아, 빨간불엔 출발하고 말이야.
11: 요, 녹색불엔 멈추고
13: 빨간불엔 출발해요. 예.
9: 너희들 그러지 마.
11: 재밌잖아. 안녕.
1: 토니, 어서 와.
14: 늦게 와서 걱정했어.
1: 토니.
11: 안녕.
1: 잘 가.
14: 토니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
9: 맞아. 제일 좋아하는 음악 시간에도 가만히 있더라고.
8: 아무래도 우리가 토니의 기분을 풀어줘야겠어.
14: 어떻게 하면 토니의 기분이 좋아질까?
8: 글쎄.
9: 일단 각자 토니 기분을 어떻게 풀어줄지 생각해봐.

0: 보자.
1: 알았어.
0: 꼬마버스 타요.
2: 토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제일 먼저 라니가 나섰어요.
0: 토니.
3: 어 라니야.
0: 오늘 나랑 같이 가디언 엑스 보러 갈래?
3: 어? 글쎄,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0: 진짜 재밌을 거야. 토니랑 꼭 같이 보고 싶어. 같이 가자.
3: 그래, 알았어.
0: 잘 생각했어, 토니. 가디언 X를 보고 나면 기분도 훨씬 나아질 거야.
4: 날씨입니다. 화요일부터 잦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0: 뉴스만 끝나면 바로 시작할 거야.
4: 비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시작한 축제 소식입니다.
0: 왜 하필 지금 저 뉴스가 나오는 거야?
4: 첫날 개최된 장기자랑 공연엔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그중 귀여운 실수를 한 자동차가 있어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5: 녹색불에 멈추고 빨간불에 출발해요.
3: 난 이만 가볼게. 가디언 X는 다음에 보자.
0: 토니! 휙! 어떡해. 토니의 기분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2: 이번에는 타요가 토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소풍을 나왔어요.
0: 어때? 어?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3: 고마워, 타요.
0: 뭘? 시원한 바람을 쐬니 더 멋진 랩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3: 근데 비가 올 것 같아.
0: 아니야. 오늘 비 안 온댔어. 괜찮아.
3: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다.
0: 뭐? 아니야.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도 천둥은 안 치잖아.
3: 그만 돌아가자.
2: 다음 날, 로비는 토니와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 왔어요.
6: 드디어 우리 차례야.
3: 로기 왜 그런?
6: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어. 토토니 괜찮아?
3: 괜찮아. 내가 얼른 가서 토토를 불러올게. 조금만 기다려.
6: 토니. 이게 아닌데.
0: 이게 뭐야. 괜히 토니 기분만 더 상하게 해버렸어.
7: 맞아. 이제 어쩌지.
0: 얘들아.
7: 뭐?
8: 안녕.
9: 안녕하세요.
7: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8: 우린 공연하려고 왔어.
0: 여기서 종종 공연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
7: 그렇구나.
3: 난 사람들에게 랩을 들려줄 때가 제일 행복해.
7: 아, 그래.
0: 왜 그래, 다니야?
7: 얘들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9: 뭔데?
0: 고마워, 토니.
3: 뭘? 안녕히 계세요.
10: 조심히 가렴.
7: 토니! 안녕! 배달은 다 끝났어?
3: 아니, 아직 조금 남았어.
7: 그래? 그럼 배달 끝나고 공원으로 올래?
3: 알겠어. 그런데 왜?
7: 오면 알게 될 거야.
3: 가니가 어딨지?
11: 마음이
3: 가니 나왔어.
7: 토니 왔구나. 노래 정말 좋지 않아?
3: 같이 공연 보려고 불러.

0: 뱀이랑 지니 정말 멋지지 않아?
1: 나도 저렇게 공연을 멋지게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2: 감사합니다.

0: 연습한 대로 마음껏 잘하고 네 기분이 나아지면 좋겠어.
1: 얘들아.
2: 뭐해? 어서 무대로 가봐.
3: 토니! 토니! 토니!
1: 고마워, 얘들아. 한번 열심히 해볼게.
0: 토니 화이팅!
4: 그럼 시작해볼까?
0: 요, 길이 막혀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길이 너무 막히는데 서두르지 마. 빨간 불에 멈추고 녹색 불에 출발해요. 좋아.
3: 잘한다, 토니.
0: 세, 교통 규칙.
3: 교통 규칙.
0: 안전 수칙.
5: 역시 토니는 랩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꼬마 배달 트럭이에요. 멋져요, 토니.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6: 얼굴엔
8: 순한 킹킹.
6: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줄무랑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박수! 고맙다,
1: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2: 응? 노래? 아니.
1: 그럼?
2: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0: 소풍을 가?
1: 가!
0: 가!
1: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자자, 영도. 나.

0: 신나게 웃어요. 아!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하게
2: 식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리얼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왈왈이야.
2: 안녕, 난 왈왈이야.
1: 얘들아, 반가워.
2: 얘들아, 반가워.

0: 발명품 대회 나갔다가 상품으로 받았어.
1: 하늘이가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 오,
2: 우리 하늘이 정말 대단하다.
3: 1등? 역시 하늘이야.
1: 1등! 1등! 아, 그래, 대단하다.
3: 치, 다들 하늘이만 칭찬해주고, 나도 노래로는 우리 중에 1등이다, 뭐. 치, 자기만 로봇 강아지 있다고 잘난 척 하고, 진짜 강아지도 아니면서.
4: 강아지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치 말이야?
1: 어? 글쎄 난 별로.
3: 어?
1: 하늘이는 진짜 잘난 척 대단이야. 저런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 하나도 안 신기해.
4: 그래? 마리는 그럼 저런 거 본 적 있어?
1: 나? 그럼 본 적 있지.
4: 우와, 저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나오고 말도 따라하는 로봇에?
1: 당연하지.
4: 우와, 언제 어디서?
1: 그게 우리 집에도 있어.
4: 우와, 정말.
2: 무슨 일이야?
4: 글쎄 마린의 집에도 로봇 강아지가 있대요. 그치 말이야?
1: 있어. 얘보다 훨씬 크고 말도 잘 알아들어.
4: 정말? 그래?
1: 그럼 걔는 태권도도 잘해. 혹시 돌려차기도 해? 그럼 이장역차기도 해.
4: 정말이야?
1: 우와. 얘보다 훨씬 똑똑해. 훨씬 똑똑해.
0: 마리야, 그럼 그 로봇 강아지 한번 보여줘.
4: 나도 보고 싶어.
1: 나랑 돌려차기 대결하자.
5: 자자자. 로봇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체육실로 갈 시간이에요.
1: 또 해. 또. 또.
0: 그치만 마린의 로봇 강아지도 너무 궁금한걸요.
5: 맞아요. 그렇다면 마리야. 내일 로봇 강아지 데리고 와서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1: 네? 로봇 강아지를요?
3: 어떡하지? 사실 우리 집엔 로봇 강아지 없는데 거짓말한 걸 알면 다들 실망할 텐데.
6: 징금기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마리다. 마리야, 우리 같이 놀자.
1: 탱구야.
6: 마리야, 갑자기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해봐. 그럼 내가 다 도와줄게.
1: 그게 사실은
6: 사실은 뭐? 그러니까 로봇 강아지가 없는데 거짓말한 거야?
3: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어.
6: 어떡해 어떡해. 내일 로봇 강아지 보여주기로 약속했다면서.
0: 어? 어떤 거야? 나 좀 도와줘.
6: 내가?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
0: 얘들아!
4: 마리아!
0: 마리아! 로봇 강아지는?

0: 멋있다.
1: 자, 잘 봐. 멍멍아, 내가 누구야?

0: 몽몽아, 태권도 한번 해봐.
1: 야, 야.
2: 몽몽아,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저기 문 밖에 무거운 상자가 있는데 좀 갖다 줘.
1: 몽몽, 배달 시작.
3: 물건 배달도 해. 신기하다. 다른 친구들도 보면 좋을 텐데. 근데 댕구는 어디 갔지?
4: 응? 그러게 말이야. 아침부터 댕구가 안 보인다고 치.
3: 근데
0: 난 못 봤어.
4: 댕구야.
2: 근데 몽몽이 댕구랑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0: 에이, 무슨 댕구가 이렇게 커?
2: 댕구가 딱 이만큼 크지?
0: 그랬나?
3: 하늘아, 그래도 댕구가 얘보단 얼굴이 작아.
2: 아무리 봐도 댕구랑 닮았는데.
3: 신기하지, 별아?
0: 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 어, 더워. 마리 얼굴이 너무 뜨거워. 고증말 때문인가 봐. 이대로 가다가는 마리가 크게 아플 것 같아. 여기 마음 동굴 속에 분명히 마리에게 도움이 될 게 있을 거야. 혹시 이거라면? 마리야!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해! 어? 어? 저게 뭐야?
2: 너무 가고 싶어.
0: 탱구야, 로봇은 화장실을 안 가. 아니, 좀만 참아.
2: 그렇지만 못 참아.

0: 참 시원하다.
1: 댕구?
0: 응.
1: 댕구야, 너 진짜 댕구야?
0: 좋아야.
1: 댕구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사실은 마리가 나한테 이 로봇 강아지가 돼달라고 부탁을 했거든.
1: 뭐? 그럼 몽몽이는 다 거짓말이야?
0: 그건 비밀이야.
1: 댕구야, 우리 가서 사실대로 말하자.
0: 안 돼.
1: 왜?
0: 비밀을 지켜주기로 마리한테 손가락 걸고 약속했단 말이야.
1: 친구랑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데.
0: 비밀 지켜줄 거지? 자, 손가락 걸고. 자, 고기야, 꼭.
1: 안 돼! 좋아요!
0: 댓글, 이제 그만 멈춰!
2: 저 먹구름을 없애야 해! 그래야 마리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어딨지? 방법이 있을 거야! 어딨지? 힘들어! 심장이야!
3: 마리야! 너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더워?
2: 아니야, 안 더워.
4: 응? 좋아요. 넌 왜 그렇게 떨고 있어?
5: 아니야. 괜찮아.
4: 몽몽이 고장났나? 왜 이렇게 덜그럭거리지?
5: 아니야. 똑같아.
0: 마리야, 그럼 나 끝난 거 맞지?
1: 거짓말은 너무 힘들어.
2: 댕구야, 정말 미안해. 하늘아, 네가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 얘들아, 모두를 속여서 거짓말해서
4: 마리야. 마리야. 마리야. 이제 괜찮아. 괜찮아. 자, 얘들아. 우리 마음 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대.
1: 양심이요?
4: 이 양심은 뾰족하게 생긴 삼각형 모양인데, 거짓말을 하면 마음을 콕
6: 눌러서 아프게 만든대.
4: 아, 그래서 말이 마음이 아팠던 거구나.
6: 그래.
7: 아, 저도 거짓말을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팠어요.
8: 아이고. 저도 아직도 가슴이 쿡쿡 찔리는 것 같아요.
9: 아유, 그치.
6: 그런데 얘들아, 이 양심은 거짓말을 자꾸 하면 할 때마다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사라지기도 한대.
4: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6: 양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찔리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게 된대.
4: 네.
6: 그러니까 양심이 사라지지 않게 잘 지켜줘야겠지.
2: 네. 앞으로는 꼭 지켜줄 거예요.
6: 그래.
4: 마리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2: 응, 양심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5: 앞으로는 나도 같이 양심을 꼭 지켜줄게.
10: 나도.
2: 어? 양심!
6: 어?
2: 양심!
10: 양심!
6: 마리가 양심을 지켰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왕이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왕.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 안전 행동 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이건 보물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딨어요?
2: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주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

건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상상의 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성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성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오늘의 주제는 종이컵. 평범한 종이컵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언제였을까? 한번 관찰해보자. 하얀 종이컵 하나. 위로 길쭉하게 뻗은 종이컵의 모양은 요리사 모자와 비슷하다. 작고 귀여운

화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종이컵 좀 더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종류의 컵들. 우리가 평소에 컵에 담았던 것은 주스, 우유, 커피, 물 같은 액체. 그래서 젖지 않고 음료를 담기 위해 여러 가지 재질의 컵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종이컵, 종이로 만들어진 컵인데 어떻게 젖지 않고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걸까? 종이컵의 비밀이 궁금하다.

평범한 종이컵의 시작.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오늘날의 종이컵을 발명한 것은 미국의 대학생이었던 휴 무어. 그는 약 100년 전 종이컵을 발명해 특허를 받았다. 당시 생수 자판기에 사용되었던 컵은 잘 깨지는 재질의 사기컵이나 유리컵이어서 툭하면 깨져버렸는데, 깨지지 않는 컵은 없을까 고민하던 무어. 그는 종이로 컵을 만들면 깨지지 않겠다 생각해 여러 가지 종류의 종이로 실험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표면에 초를 칠한 종이에 물을 떨어뜨리면 젖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무어. 그는 이 새로운 소재로 컵을 만들어 특허를 등록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종이컵. 흔히 쓰이는 종이컵은 사실 100년 전 발명품이었다.

종이컵의 모든 것. 100년이 넘은 작은 발명품의 비밀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시간이다.

종이컵을 물에 담갔다 빼자. 겉면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잉크가 번진다. 안쪽에 떨어뜨리면 한 방울 더 번지지 않는다. 안쪽은 물에 젖지 않았다. 물에 젖지 않은 종이컵 안쪽 면은 잉크가 번졌던 바깥쪽 면과는 달리 코팅이 되어 있어 약간 미끌거린다. 종이컵 안쪽에 코팅된 것은 폴리에틸렌. 우리에게 익숙한 주방용 랩, 비닐봉투, 에어캡과 같은 재질이 얇게 입혀져 있는 것. 위생적이고 편리한 대신 코팅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지는 단점도 생겼다. 이젠 너무나 많이 쓰여 환경 문제가 된 종이컵. 100년 전 발명품 속에 담긴 과학의 열쇠는 코팅에 있었다.

종이컵을 다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 종이컵 위쪽에 항상 있는 이 부분이 궁금하다. 종이컵을 반으로 잘라보자. 잘린 종이컵의 윗부분이 둥글게 말려있다. 손으로 종이컵의 말린 부분을 풀어보자. 풀기 전과 비교해보니 원래의 종이컵보다 키가 커졌다. 원래의 종이컵을 손으로 눌러보면 탄력이 좋아 쉽게 눌리지 않는데 윗부분이 풀린 종이컵은 같은 힘으로도 힘없이 눌린다. 음료수를 담아보면 어떨까? 종이컵에 힘이 없어서 들어올리기가 어렵다. 이러다 쏟아지겠다. 종이컵을 탑처럼 쌓아보니 10개. 순식간에 쌓은 종이컵 탑이 제법 안정적이다. 정리도 눈 깜짝할 사이 완벽하다. 윗부분이 풀린 컵들로도 해볼 수 있을까? 똑같이 10개의 컵으로 쌓아보려고 했는데 컵이 잘 안 빠진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차이라면 위가 말려 있는지 아닌지 하나뿐인데 종이컵의 사소한 모양 하나에도 과학이 담겨 있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면 팔수록 흥미진진한 종이컵을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자. 분해한 종이컵 옆면을 펼치면 부채꼴 모양이 된다. 종이컵 한쪽을 연장해 선을 긋고 다른 한쪽을 연장해 선을 그은 다음 종이컵의 중심각을 재보면 45도가 된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

펼친 종이컵 하나의 중심각은 45도. 이런 식으로 종이컵이 늘어나면 8개가 모여야 360도의 원이 된다. 종이컵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도넛? 알록달록 맛있어 보이는 도넛들. 맛도 모양도 다양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만 도넛에는 역시 구멍이 있어야 제맛. 잠깐, 맛있어 보이지만 먹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자. 오늘은 관찰이 먼저다. 구멍이 있는 평범한 도넛 모양을 보니 농구 골대 같기도 하고 동글동글한 훌라후프, 고리 던지기 놀이도 생각난다. 설마 도넛으로도 던지기 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도넛 구멍은 왜 있을까?

도넛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잘 섞인 도넛 반죽을 조심조심 담아내는데 이 기계 짜낼 때마다 반죽에 구멍이 생긴다. 뜨거운 기름에 퐁당 빠진 반죽이 노릇하게 튀겨지기만 하면 완성.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도넛의 구멍, 대체 누가 처음 만든 걸까? 도넛 구멍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옛날 미국의 원주민 마을 이야기.

한 부인이 빵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화살은 반죽 가운데에 명중하고 말았다. 깜짝 놀란 부인은 반죽을 그만 기름통에 빠뜨리는데 이렇게 튀겨진 구멍 뚫린 빵이 도넛의 시초가 되었다는 이야기. 한편 미국인 선장 한센 그레고리가 시초라는 주장도 있다. 그는 평소에 기름에 튀긴 케이크를 즐겨 먹었는데 가끔 케이크를 먹다 보면 속이 덜 익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 덜 익은 부분을 먹고 싶지 않았던 한센은 고민 끝에 익지 않은 부분을 포크로 찍어 도려내고 먹었다. 이것이 구멍 뚫린 도넛의 시초라는 것. 먼 훗날 열띤 토론이 벌어진 국제 도넛 회의. 원주민의 후예와 한센 그레고리의 조카는 서로 도넛 구멍에 기원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보면 볼수록 대단한 구멍이다. 그런데 구멍이 없으면 정말 잘 안 익을까? 직접 확인해보자. 같은 크기의 반죽을 동시에 기름에 튀겨낸다. 하나엔 구멍이 없다. 구멍이 있는 도넛은 속까지 잘 익었지만 구멍이 없는 도넛은 정말 덜 익었다. 왜 구멍이 없으면 속이 다 익지 못하는 걸까? 도넛을 익히는 것은 아주 높은 온도의 기름. 높은 온도라 촛불의 열이 철사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살펴보자. 촛농으로 붙여놓았던 빨대들이 촛불과 가까운 것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거리가 먼 쪽까지 열이 전달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도넛을 튀기는 뜨거운 기름. 구멍 있는 도넛을 튀길 때 기름의 열이 도달해야 하는 거리는 15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구멍이 없는 도넛에서 기름의 열이 도달해야 하는 거리는 무려 37mm. 속까지 익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크기가 같은 두 가지 반죽 모형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보자. 스티커의 개수로 기름이 닿는 면적을 예측해보면 어떨까?

구멍이 있어야 기름에 닿는 면적이 더 넓다는 사실. 도넛의 구멍. 뜨거운 기름과 닿는 표면적을 넓혀

만다. 이것이 다양한 모양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도넛이 탄생한 이유. 사소하게만 생각했던 도넛 구멍의 과학은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도넛 모양으로 만드는 고추장 매주에도 표면적을 거의 두 배로 늘리는 구멍 덕분에 빨리 익고 소스도 잘 묻는 마카로니에도 담겨 있었다. 작은 구멍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순간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튀길 것이 남았다. 공룡알 같은 이것, 새로운 도넛을 튀긴 건가? 속을 보니 아이스크림? 놀랍게도 아이스크림 튀김이었다. 뜨거운 기름에서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튀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튀기기 전에 아이스크림 덩어리에 묻혀주는 빵가루다. 빵가루 때문에 생긴 공기층이 아이스크림을 녹지 않게 하는 것.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튀겨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술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하세요. 옥수수계 넘버원 킹스스TV의 킹스스입니다. 유후! 오늘도 딩동시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담아볼 텐데요.
6: 저 느낌 뭐가 재미있어요?
5: 어?
6: 노잼이다.
5: 어? 뭐 킹스스TV가 재미없다고? 어? 아, 안 돼! 나가지 마, 얘들아! 이제 재밌어질 거라고! 나가지 마!
7: 킹스스TV 소동!
5: 아, 오늘은 꼭 재밌는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8: 안녕, 하루야. 하루야, 샤르르 쿠키 하나만 줄래?
9: 안녕, 이즈라. 잠깐만 기다려.
8: 고마워. 얼마야?
9: 하트몬드 한 개야.
8: 아, 여기요. 오, 하루. 이제 샤르르 카페 일이 꽤 익숙해졌구나.
10: 하루 일 잘한다로. 이제 샤르르 카페.
11: 하루가 없으면 안 된다로.
9: 정말? 칭찬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0: 아니지, 아니야. 아니, 지금 이 상황 너무 평화롭잖아.
1: 평화로우면 좋은 거 아니냐도? 뭐가 문제냐도?
0: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아니, 하다못해 이즈라가 쿠키가 맛없어서 자빠진다거나. 하루가 하트몬드 계산을 실수했어야지.
2: 갱수수, 그럼 하루가 일부러 실수라도 했어야 한다는 말이야?
1: 우리 쿠키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로.
0: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으이그, 방송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니 답답하다, 정말. 조회수와 좋아요가 계속해서 줄고 있잖아. 구독자 수도 반토막이 났고. 가! 이러다가 김수수TV 망하겠네. 애들이 좋아할 만한 킹킹 왕킹 재미있는 영상이 필요해. 자극적이고 웃긴 영상. 그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찍어야지.
3: 평소 지구의 평화, 우주의 정의를 외치며 영웅다움을 강조했던 캡틴 우주로 오늘은 그의 잠자는 모습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 고는 소리가 아주 특이합니다. 오리 꽤꽤. 코딱지? 여러분, 우리의 영웅 캡틴 우주로 코딱지를 팠습니다. 자면서 코딱지를 파는 장난감이 몇이나 될까요? 아주 신기한 재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아니, 아세요, 안 가세요. 아세요, 아세요. 아세요, 아세요.
3: 휴, 애들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 우와, 조회수와 좋아요가 쭉쭉 올라가잖아. 그래, 이거야, 이거. 급하게 어딜 가는 거지? 휴.

0: 시원하다. 야호!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1: 대박! 좋아. 이번에도 몰래 찍다 보면 뭐 하나는 틀리겠지?
0: 오늘 카페 일을 열심히 도와줬으니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2: 정말?
0: 응. 쉬면서 여기 코미코미 달걀빵이랑 코코아를 먹어라. 이건 공짜다라.
2: 정말 고마워, 마시멜로.
0: 괜찮다로. 닦으면 되지.
2: 내가 얼른 닦을게.
1: 이대로는 뭔가 약해. 그래. 내용만 조금만 바꾸면 재밌어지겠다.
3: 그럼 찍은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4: 얘들아! 어? 얘들아! 어? 너네 킹수수 TV 봤어?
5: 어?
6: 킹수수 TV?
5: 왜?
4: 캡틴 우주로 잠자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진짜 웃겨. 한번 봐봐.
6: 뭐야? 잠을 자면서 코딱지를 파잖아?
2: 그거는 소리도 엄청 커.
7: 얘들아, 안녕! 친구들이 왜 이렇게 웃는 거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 혹시 잘생김? 멋짐?
4: 우주로 코딱지는 잘 있냐?
7: 코딱지? 코딱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6: 아니, 킹수수 TV 말이야. 킹수수가 너 잠자는 모습 찍어서 올렸던걸?
7: 뭐라고? 킹수수가 내가 자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다고?
6: 몰랐어?
7: 에?
2: 캡틴 우드로 잠자는 모습이랑 코딱지 파는 모습이야.
7: 나쁜 킹수수, 나 몰래 이런 걸 언제 찍은 거지?
4: 어? 몰래 찍어 올렸다고?
6: 응?
7: 잠시만, 여기 샤르르 카페 영상도 있는데?
0: 샤르르 카페?
1: 스스캉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은 하루하루 우리 불쌍한 하루가 샤르르 카페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 뭐다루?
1: 하루 종일, 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있는 하루. 100년 만에 장난감 날에 초대된 소중한 손님을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걸까요? 샤르르 카페의 마시와 멜로 자매는 반성해야 합니다.
6: 마시, 멜로, 진짜야? 정말 하루를 조금도 못 쉬게 한 거야?
4: 너네 진짜 너무했다.
0: 아니다로, 억울하다냐.
2: 맞아, 마시랑 멜로가 코코아랑 쿠키도 주고 중간중간에 쉬라고도 했어.
0: 맞다로. 우린 분명히 쉬라고 했다로.
7: 아니 그럼 킹수수가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0: 그렇잖아.
8: 예, 우후, 야호, 하하, 야이. 조회수와 좋아요가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 신기하게 이렇게 할걸. 자, 이지라의 방구 영상도 한번 올려볼까?
2: 이지라, 괜찮아?
6: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8: 이지라의 방구 소리였습니다.
1: 그럼 뽕 요 부분만 다시 들어보시죠.

0: 웃음 주신 이즈라님 감사드리고요. 수수깡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당신은 킹킹 왕킹 바닥.
1: 이즈라 녀석 하루랑 친하게 지내더니 꼴 좋다.
2: 그러게요.
1: 하루도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한다더니 어우 코가 좀 잘 됐구나.
2: 그러게 말입니다.
1: 좋아. 이 영상 조금만 손보면 더 재밌게 만들 수 있겠는데. 하, 이참에 아주 얼굴을 못들게 만들어주지. 이즈라.
3: 이즈라 광고 영상이 또 올라왔어.
4: 뭐라고?
5: 우리 모두 다 같이
0: 이즈라.
5: 우리 모두 다 같이
0: 이즈라.
6: 미안해 이즈라.
3: 너무하네 키수수. 이 영상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이즈라 방구 영상을 또 올릴 수 있어.
7: 어떡해. 장난감 나라 모든 친구들이 이 영상을 봤겠지? 그러면 앞으로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방구로 놀려댈 거야.
3: 이즈라! 이즈라! 어떡하지?
6: 킹수수가 올린 동영상 때문에 우리 가게도 욕먹고 있다룽.
8: 나도 마찬가지야. 옆 동네 친구들이 나만 보면 곧다치만 찾는다. 에이.
3: 나도 처음엔 웃으면서 봤지만 점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
6: 우리 그러지 말고 킹수수한테 가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는 게 어때?
3: 응?
9: 맞아 맞아 맞다로. 우리 허락 없이 찍은 동영상들은 모두 지워달라고 해야 한다로. 그래 맞다로. 가자 가자.
10: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2: 뽕 인지라 뽕뽕 인지라 뽕뽕. 정말 재밌습니다. 야 잔주 말던지마.
1: 아우 순식간에 우리 탄주 탄주 TV의 구독자 수도 늘었구나. 좋구나 좋아. 뭔지 가서 아이들의 영상을 더 많이 찍어와라.
2: 어떤 걸 찍어올까요?
1: 그냥 아무거나 몰래 다 찍어와. 그 후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2: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8: 킹수수 거기서!
6: 킹수수 어디서!
11: 여긴 어쩐 일이야?
3: 허허 여긴 어쩐 일이야? 네가 허락도 없이 올린 영상 때문에 이즈라랑 아이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알아?
11: 에? 뭐라고?
6: 맞다로. 우리 가게도 사실과 다르게 올린 네 영상 때문에 악플이 달리고 있다로.
8: 나도 네가 올린 영상 때문에 영웅으로서의 이미지가 망가졌다, 킹수수!
11: 뭐 몰라! 난 그냥 재미로 올린 것뿐! 너한테 따지지 말고 놀린 애들한테 직접 따지라고.
8: 거기서 킹수수.
6: 킹수수.
2: 좋았어. 이 정도면 되겠지.
1: 그러니까 킹수수가 허락도 받지 않고 영상을 몰래 찍어서 올린 거란 말이지.
2: 예. 그렇습니다, 단지 마녀님.
1: 그럼 이 사실을 장난감 나라 모두가 알게 된다면? 전부 킹수수에게 등을 돌리겠지?
2: 지긋지긋한 딩동지 장난감들 모두 돌릴감이 될 겁니다요.
1: 그럼 하루도 상처받고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을 거고? 좋아. 뭔지? 얼른 영상을 올리자고.
11: 애들한테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지. 이즈라의 두 번째 방구 영상은 내가 올린 것도 아니란 말이지. 자,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볼까나? 어? 뭐야? 구독자 수가 다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 어? 댓글들이 왜 이래? 킹수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한다? 허락 없이 몰래 동영상 찍어 올리면 경찰서에 잡혀간다고? 뭐? 이건 뭐지?
3: 네가 허락도
4: 없이 올린 영상 때문에 이즈라랑 아이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알아?
12: 그거 때문에 이즈라가 상처받았어, 킹수수.
0: 뭐야 이거? 이런 거 누가 올린 거야? 누가 허락도 없이 이런 걸 몰래 찍어서 올린 거야?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꽉!
11: 아니지. 내가 애들한테 한 짓도 똑같지 뭐.
6: 이즈라!
13: 이즈라!
6: 이즈라! 이즈라, 괜찮아?
7: 뭐 어쩌겠어. 이미 동영상 다 퍼졌는데.
8: 못된 킹수수 녀석!
3: 킹수수, 여긴 어쩐 일이야? 아직도 몰래 올릴 영상들이 남았냐?
11: 얘들아, 미안해.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여기저기 연락해봤지만 이미 퍼져버린 동영상들은 지우기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이 딩동시를 떠나기로 결심했어.
8: 뭐? 쿵쿵!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킹수수 TV 사건을 듣고 왔어용.
14: 아, 저기 쿵쿵 시장님.
8: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찍은 영상을 올린 건 분명 킹수수의 잘못이죠?
11: 네, 잘못했습니다.
8: 하지만 그렇게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11: 저는 제가 잘못했고 미안해서.
8: 그렇다면 더욱더 이곳에 남아 몰래 올린 영상들이 모두 지워질 때까지 노력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14: 맞아, 킹수수. 네가 떠난다고 이 일이 해결되진 않아.
8: 그래요. 덕분에 한 번 올린 동영상은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배웠잖아요. 친구를 몰래 찍어서도 안 되고, 찍은 영상을 몰래 올려서도 안 돼요. 알겠죠? 킁킁.
11: 네, 알겠습니다, 킁킁 시장님.
6: 킹수수, 그럼 떠나지 않는 거지?
11: 응, 영상이 다 지워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할 거야. 아, 그리고 마시멜로의 억울함도 풀어줄게.
6: 좋아.
8: 킁킁.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팡.
5: 해보고
4: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초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준모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뿌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two, four, six, eight, ten. Two, four, six, eight, ten.

0: 4, 8, 12, 16, 20. It's exactly 20.
1: Wow. Excellent work. Good job.

0: 40 crayons. Well done, everyon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보이세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연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호수와 야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대기. 에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truck.
1: Airplane.
0: Airplane.
1: Ship.
0: Ship.
2: Rock, paper, scissors. I lost. Ready? Rock, paper, scissors.
3: Oh, doggy? Ship?
2: Whoa.
3: Are you going to the sea too?
2: What should we take? Let's take a ship.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8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충전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우와! 이건 보물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딨어요?
2: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Today, we have a very 푹신푹신 recipe for you. 네, 오늘은 egg cloud 볶음밥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making egg cloud fried rice.

We carefully separate like this. 네, 우리 흰자는 다 밑에 가고 노란자는 여기 들어갑니다. Okay, we separated our white and our yolk. So first, we will cook the 흰자. We're going to cook the white of the egg. 네, 흰자는 white of the egg. So we put the egg white in here. And we put the sugar in here. 우리 설탕도 넣는 거예요. And then we use a whisk. 네, 이렇게 믹싱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말고 특별한 방법 가르쳐 줄게요. I'll show you a special way. With two hands, 두 손으로 훨씬 더 재미있는 방법이요. You see, I can go very fast.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컵 썼을 때 흰자는 안 나와요. Okay, keep mixing. Ah, I think it's starting to get stiff. 네, 조금 더 튼튼해졌어요. I'm whisking the egg whites. 네, 흰자는 믹싱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조금 더 해야 해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또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Okay, let's check.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 둘, 셋. 오! 오! 아하, I think it's ready. 이제 요리할 수 있어요. Now we can cook our cloud. 이제 우리 달걀 구름 만들 수 있어요. So we put in a little oil. 우리 올리브 기름 좀 필요해요. And then we add our egg white. 이제 whisk 말고 숟가락 쓸 거예요. We're going to use a spoon. Spoon our egg white into the middle. 네. 그리고 우리 젤 위에 살짝 탁탁 할 거예요. We're going to push a little bit in the center. 왜요? 왜냐면 센터는 노란자 넣을 거예요. We're going to put the yolk in the center to cook. You see? It looks like a cloud. 구름 같아요. I think it's ready. So now we add the egg yolk. 우리 노른자 센터에 넣고 we put the lid on. 이제 1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We only need 1 minute. Wow! We have a cloud egg. 우리 cloud egg 구름 달걀 다 됐어요. 우와. 우리 볶음밥 채소 필요해요? 당근이지. 네. We have carrot and green onion. 우리 당근과 파 쓸 거예요. So we cut the carrot like this. And now we dice. 네. 우리 큐브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cut the carrot like this. 우리 이렇게 썰어요. 그 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Okay, good. And now the green onion. 이제 파 잘라요. 우리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And now we cut like this. Like this. We cut the green onion like this. 우리 파 이렇게 잘라요. 손은 손가락 항상 조심하세요. 다치지 마세요. Please don't hurt yourself. Okay. All done. Our cloud egg is ready. 네, 우리 cloud egg 다 준비됐어요. And now we can make our 볶음밥, our fried rice. We put olive oil in the pan and we heat to medium. 우리 중불 할 거예요, 이번에. Let's add in our green onion. 우리 파. We add in our carrots. 우리 당근. And we add in our shrimp. 우리 새우도 들어가요. 생새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익혀서 같이 해야 해요. You can tell they're done because they turn pink. 핑크색 됐을 때 다 됐어요. Okay, now we can add some soy sauce. And we let it cook. 이제 1분 정도 요리 필요해요. 와, 냄새도 너무 좋아요. 새우 냄새, 간장 냄새, 아, 그리고 채소 냄새. It smells so good. We can add the rice. 네, 우리 밥 넣을 거예요. We put in our rice. Wow, it's a very hard rice today. We have to mix well. 우리 믹싱 잘 해야 해. Can you see any white rice? 이제 흰 밥은 볼 수 있어요? 어, 여기 있다. Okay, mix, mix, mix. A little salt. 우리 소금 조금. A little pepper. 후추 조금. 오, 어때요? It looks ready. It smells ready. It's ready.

First, we put the fried rice in the bowl. Let's put it in. 와, 맛있는 간장 새우볶음밥. It looks delicious. It smells delicious. And now, the cloud egg. 이제 우리 푹신푹신한 구름 달걀. Let's take off the lid. Oh, be careful. 조심하세요. 우리 달걀이. 따라! It's so beautiful! 진짜 아름답다, 공주처럼! We need dried parsley. 마지막, 건 parsley 할 거예요. And sprinkle like this over our egg. 네, 우리 달걀 위에 놓고 완성됐습니다. Our cloud egg fried rice. 우리 cloud egg 볶음밥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시간. 맛있는 볶음밥. 와, 새우는 너무 달콤해요. 간장도 그 히트도 있고, 그리고 푹신푹신한 액은 진짜 맛있어요. 식감은 구름처럼. 와, 그 클라우드 액 때문에 훨씬 더 멋진 볶음밥입니다. We made cloud egg fried rice. 네, 우리 cloud egg 볶음밥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배고파요? 그래서 집에서 요리해도 돼요. And I'll show you a new recipe next time. 다음에도 새로운 레시피 보여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아이스크림 트럭.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질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Giggle, giggle, Mart?
7: Is it a new Mart?
6: Yes. Look, there's a sale. Eggs. Buy one carton, get one carton free.
7: Really? I love eggs. I'll go buy some eggs.
6: Okay.
8: Giggle, giggle, Mart?
9: Giggle, giggle?
8: This is a giggle.
9: Giggle.
8: Do you want anything?
10: Limo. Limo.
11: Pepper.
8: What?

in the luggage. Goodbye.

0: How was it? Did you have fun?
1: Yeah!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클릭소
5: 클릭소 멀마세가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식물엔

0: 셋이야.
1: 우와, 귀엽다. 코알라 같기도 하고 햄스터 같기도 하네.
0: 그러게. 웜뱃은 호주에 살고 있어. 아기 주머니를 갖고 있어서 주머니 속에서 새끼를 키우지.
1: 와, 아기 주머니가 엉덩이 밑에 달렸네.
0: 그러게.
1: 너 근데 웜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건데?
0: 아, 오늘 웜뱃이 우리를 만나러 온 댔거든. 고객님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잖아.
2: 똑똑. 어? 너희가 그린조끼 구조대 맞지?
1: 어? 원배시다.
0: 어서와 원배 친구.
2: 반가워. 근데 너희들 혹시 고민도 해결해 주니?
0: 아이, 그럼 그럼.
1: 이 고민이 뭔데?
2: 어? 그게
0: 아이, 괜찮아. 말해봐.
1: 그래, 이 초콜릿 먹으면서 마음 편히 가져.
2: 고마워. 네모난 초콜릿이네.
0: 어? 네모난 초콜릿이 왜?
2: 아니야. 그러고 보니 이것도 네모? 이것도 네모. 네모가 엄청 많네. 내가 네모에 관심이 좀 많거든.
3: 안녕, 그린조끼 구조대.
4: 우리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1: 코알라랑 토끼네. 어서와.
0: 어서와. 아, 근데 먼저 오신 손님이 있어가지고.
2: 아니야, 나 다음에 다시 올게. 안녕.
1: 어디 가는 거지?
0: 그러게. 자, 그럼 코알라랑 토끼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보도다.
3: 우린 친구를 찾으러 왔어.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5: 생명의 은인?
3: 너희들 몇 년 전 호주에서 큰 산불이 났던 거 알고 있지?
1: 알지. 그 산불로 엄청 많은 동물이 죽었잖아.
3: 맞아. 그때 우린 불을 피해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어.
4: 아, 서둘러요, 코알라야. 빨리.
3: 미안. 난 이게 최선이야.
4: 영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3: 그러게.
6: 이 땅굴로 들어와. 여긴 안전해.
4: 땅굴? 저기다. 들어가 보자.
3: 그 땅굴에 숨은 덕분에 우리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
1: 그 굴 안에서 널 부른 게 누군데?
4: 우리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야.
3: 맞아. 그때 밤이라 캄캄해서 땅굴 주인이 누군지 보지 못했거든.
0: 아하. 그 땅굴이 어딘지도 모르고?
4: 모르겠어. 그때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길을 제대로 못 봤거든.
0: 그럼 그 땅굴에 있던 곳의 특징 같은 건 뭐 없더더?
3: 특징?
1: 글쎄.
3: 이런 거! 이런 네모난 벽돌 같은 게 앞에 잔뜩 쌓여 있었어.
4: 아, 맞다! 주사위처럼 생긴 네모난 것들이 거기 엄청 많았어.
1: 응? 이렇게 생긴 게 많았다고?
0: 일단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최선을 다해 땅굴의 위치를 파악해보겠다.
3: 부탁해, 그린조끼 구조대.

0: 네모난 벽돌 같은 게 많이 쌓인 곳이.
1: 뭔데? 잠깐, 네모.
2: 네모가 엄청 많네. 내가 네모에 관심이 좀 많거든.
1: 그래, 원빛이 네모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
0: 어허! 그렇다면 원빛은 네모난 벽돌 같은 게 많은 곳이 어딘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당장 원빛을 만나러 가보자.
1: 좋아, 그린조끼 구조대
0: 원빛의 집으로 출입! 여기가 원빛의 집인가 봐.
1: 어? 도둑, 저것 봐.
0: 이거 그거잖아. 네모난 벽돌 같은 거.
1: 그리고 여기 땅굴도 있어.
0: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토끼랑 코알라가 말한 그 땅굴.
1: 그럼 코알라랑 토끼가 찾고 있던 땅굴 주인이 바로.
2: 응? 이 땅굴 주인 난데, 근데 왜?
0: 찾았다! 우와! 토끼랑 코알라를 구해준 그 착한 동물이 원백 너였구나.
2: 에이, 착하긴 뭘. 난 원래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지 않거든.
3: 땅굴 주인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게 다 이 네모난 벽돌 덕분이야.
0: 아, 맞아. 고마워, 벽돌아.
2: 안 돼. 그거 벽돌 아니야.
0: 그럼 이거 뭔데?
2: 이거 내 똥이야.
1: 이 네모난 게 똥?
0: 그럼 또 네모난 똥을 눈단 말이 너죠?
2: 내가 너희를 찾아간 것도 네모난 똥 때문이었어. 아니, 생각해봐.
4: 동물들은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똥을 넣어. 근데 그들의 똥은 최소한 다 동글동글하다고. 네모난 똥을 누는 건 지구상에 나, 원뱃뿐이야.
2: 아니, 왜 나만 네모 똥을 누냐고.
4: 왜?
1: 혹시 너 똥꼬가 네모야?
2: 아니야. 나 네모 똥꼬 아니거든.
0: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네모 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거야. 어쩌다 네모난 모양이 됐는지 말이야.
1: 우와, 좋은 생각이다.
2: 좋아, 얼른 불러봐.
0: 오케이. 도도 요정의 엄마 바보로 원빛의 네모난 똥이여, 살아나!
5: 안녕 얘들아, 난 원빛의 네모난 똥이야.
6: 안녕 바보 네모똥.
0: 근데 너 어쩌다 네모똥이 된 거더더?
2: 그래, 얘기 좀 들어보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네모똥을 누는 거니?
5: 좋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네모난 똥이 되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7: 원빛은 몸에 비해 아주 긴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을 거치며 먹이를 소화하는 데 무려 2주에서 3주나 걸려. 그동안 뱃속의 음식물은 건조해지고 단단해지지. 그런데 원뱃의 장은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부분과 뻣뻣해서 늘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지. 장이 늘어났다 수축했다, 늘어났다 수축했다를 반복하면서 나처럼 이렇게 네모난 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매일 최대 100개의 네모난 똥을 우리 원뱃이 쑥쑥 누고 있지.
0: 우와, 원뱃 대단해.
1: 나도 네모똥 누고 싶다. 네모똥 예쁘잖아.
0: 예쁜 거 말고도 네모난 똥의 좋은 점

0: 또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도도.
1: 네모똥에.
2: 네모똥에 좋은 점?
3: 아이 시원해.
4: 아, 네모난 똥은 굴러다니지 않아서 집 앞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영역 표시하기 아주 좋아.

0: 그 뇌물똥은 멀리 굴러가지 않아서 적들한테 내 위치를 들킬 염려도 없지.
1: 우와, 뇌물똥 좋은 점 진짜 많다.
0: 어, 그러네.
1: 애들 왔다.
2: 여기 거기잖아. 우리가 숨었던 땅굴.
3: 그래. 너희 구해줌은 생명의 은인을 찾았어. 바로 원벤.
1: 야스.
2: 원벤 너였구나. 고마웠어 원벤.
4: 넌 정말 멋진 친구야.
0: 뭘.
4: 아, 우리가 감사의 선물로 이걸 준비했어. 짠.
0: 이건 네모난 초콜릿. 내 똥을 닮은 네모난 초콜릿 정말 맛있겠다. 고마워 얘들아. 다 같이 맛있게 나눠 먹자.
4: 그래. 좋아, 좋아.
3: 여기는 그린쫓기 구조대. 그린쫓기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5: 나와라 오바.
3: 좋다. 그린쫓기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원벳똥 만들기. 귀여운 친구 원벳은 산불과 서식지 파괴로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더도 그런 원벳을 생각하면서 점토 등 다양한 재료로 원벳의 네모난 똥을 만들어보더도.
6: 네모똥을 넣는 귀여운 원벳, 멸종하지 말고 지구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자. 꼭!
4: 그렇게!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7: 얼굴엔
5: 순한 킹킹,
7: 눈물엔
5: 덥덥한
8: 순하게
5: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고추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상처가 엄청 심하신 것 같은데 어떡하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1: 네? 울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2: 그게 아 거기에 물려서
3: 아아아아아
4: 오늘의 환자 박쥐 악어에게 공격당했어요.
0: 아, 드레싱 중입니다 선생님.
5: 이거 어떡해 어떡해.
0: 아 저런 아, 악어 이빨에 날개가 찢어져서 무려 20바늘이나 꿰맸습니다.
5: 또 목뼈에 금이 가고 출혈이 심해 위독한 상태입니다. 깨어날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가.
2: 박돌씨, 박돌씨.
0: 아 저 근데 아니 어떡하시다가 악어에게 공격을 당하셨어요?
2: 그게 물을 마시려다가요.
5: 물이요?
6: 박돌씨가 사는 호주는 여름이면 기온이 42도까지 올라 건조해지죠.
7: 아, 덥고 너무 목말라.
8: 못 살겠다.
9: 물 마시러 가자.
8: 가자.
6: 박쥐들은 물을 직접 마실 수 없어서 이렇게 물을 묻혀서 핥아먹거든요. 이때 물속에서 박쥐를 노리는 녀석들이 있어요. 바로 악어죠. 매년 수많은 박쥐들이 물을 마시려다 악어에게 잡아먹히고 말죠. 우리 박돌씨

0: 숨 걸고 마셔야 하다니.
1: 아, 너무 딱하다.
2: 박돌 씨, 힘내요. 박돌 씨는 할 수 있어요.
3: 그런데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박돌 씨의 아내 되시는 분이신가요?
2: 전 박순이라고 해요. 박돌 씨의 여자친구요.
1: 어머나 세상에. 아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정성스레 병간호까지?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3: 아니, 그런데 박돌 씨는 밝은 피부에 커다란 눈, 박순 씨는 검은 피부에 작은 눈. 두 분이 많이 달라 보이시는데.
2: 전 관박쥐고요. 우리 박돌 씨는 작은 붉은 날려우 박쥐, 과일박쥐 중 하나죠.
4: 관박쥐와 과일박쥐?
2: 관박쥐는 깜깜한 동굴에서 사는 박쥐예요. 낮에는 동굴에서 자고 주로 밤에 나와 활동을 하죠. 박돌 씨는 과일박쥐로 나무에 매달려 살고 낮에 활동하죠. 주로 따뜻한 나라에서 살아요.
3: 두 분의 활동 시간이 완전히 다르네요.
2: 다른 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3: 응?
2: 관박쥐는 밤에 활동해서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와 입으로 초음파를 쏘고 돌아오는 소리를 분석해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찾아 사냥을 하죠.
3: 박돌 씨 같은 과일박쥐는 곤충이 아니라 과일이나 꽃골, 꽃가루를 먹죠. 낮에 잘 익은 과일이나 꽃을 찾아야 하니까 시력이 좋고 냄새도 엄청 잘 맡고요. 맞죠?
2: 네, 맞아요.
1: 어머, 두 분이 정말 다르시다.
3: 달라서 더 잘 어울린다는 말도 있잖아.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2: 첫 만남요? 그건 제가 저녁이 되기 전 좀 일찍 일어난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아직 좀 밝네.

0: 듬직하게 큰 날개, 부리부리한 눈. 전 박돌 씨에게 첫눈에 반했죠.
1: 여기가 어디지?
2: 자네, 과일인 줄 알았는데 자꾸 귀여운 관밭이었네요.
1: 뭐예요?
2: 자꾸 귀여워.
0: 제가 먼저 박돌 씨를 따라다녔어요.
3: 저기, 그렇게 숨어서 나 관찰하지 말고 나와서 사과 한 입 할래요?
1: 듣겠다. 네. 근데 사과가 어디...
3: 흡스, 이를 어쩌지? 그건 사과가 아니고 내 왼손인걸. 내 왼손인데.
0: 그렇게 우린 사귀게 되었죠.

0: 하나, 둘, 셋.
1: 정말 예쁜 박쥐 커플이었네요.
2: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박동 씨가
1: 어머 박동 씨 정신이 드세요?
3: 여기가 어디죠?
2: 박동 씨 여기 병원이에요. 깨어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1: 다행이에요.
0: 그냥 악어한테 물려서 다치게 내버려 두지 병원에 왜 데리고 왔어?
2: 박도씨, 무슨 소리예요?
0: 너랑 나랑 인연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1: 저기, 예쁜 커플은 아니었나 봐.
4: 그럴게.
2: 박도씨, 우리 잘해보기로 했잖아. 왜 또 그래?
0: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린 안 맞아.
2: 박도씨.
1: 아니 뭐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른 박쥐끼리 만나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뭐. 어떻게 나랑 똑같은 박쥐만 만나겠어요.
4: 맞아요. 찾아보면 비슷한 점도 조금 뭐 있지 않을까요?
1: 그래, 비슷한 점. 그래. 아, 두 분 다 거꾸로 매달려서 생활하시잖아요.
2: 맞다. 그럼 우리 분위기도 좀 풀 겸 문제라도 풀어볼까요?
4: 문제요?
1: 문제! 문제 좋다!
2: 문제!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서 하지 않는 것은? 1번. 먹기. 2번 자기. 3번 새끼 낳기. 4번 오줌똥 누기.
4: 먹고 자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1: 그치. 근데 아기를 거꾸로 매달려서 낳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지. 정답은 3번 새끼 낳기.
2: 그럼 정답 확인! 아, 박돌씨, 스마일, 확인! 먹이는 거꾸로 매달려 먹는다! 박쥐는 잠도 거꾸로 매달려 잔다!
1: 그렇다면 새끼 낳기는?
2: 새끼도 거꾸로 매달려 낳는다!
1: 정말? 우와, 신기해!
2: 아기가 떨어지지 않게 날개로 잘 받아서 따뜻하게 감싸고 거꾸로 매달린 채 아기에게 젖을 먹이죠.
4: 그럼 거꾸로 매달려 하지 않는 건...
2: 맞아요. 정답은 똥오줌 누기. 거꾸로 매달려서 누다 입에 똥이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0: 고작 그거 하나 갖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2: 문제는 무슨 문제? 우리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잖아.
0: 문제가 없었다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2: 짠! 내가 자기를 위해 도시락 싸왔다. 자자자, 무엇을 쌌을까요? 하나, 둘, 셋, 짠! 아이 왜? 하나 먹어봐, 자. 맞다! 자긴 곤충 말고 과일만 먹지.
5: 너의 곤충 도시락도 싫었고.
2: 미안해.
0: 하나, 둘, 셋.

낮에 데이트하면 내내 졸기만 하는 너.

0: 과일 카페에 갔을 때도 몰래 곤충 먹는 거. 깜깜한 밤에 데이트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
1: 아, 잘 시간에 데이트하니까 너무 졸리다. 아우, 정신 차려야지.
2: 박근씨! 박근씨! 박근씨! 박근씨!
1: 넌 초음파로 밤에도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지만 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알기나 해?
2: 미안해. 자기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1: 거봐!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난 과일 박쥐고 넌 관박쥐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겠어.
2: 박근씨!
1: 어떻게?
2: 이제 내가
1: 어떻게?
2: 너한테 다 맞출게. 동굴에서 나와. 너랑 같이 나무에서 살고. 곤충 대신 과일만 먹고. 데이트도 낮에만 할게. 그리고 내가 맛있는 과일 많이 찾아줄게. 응?
1: 네가 과일을 무슨 수로?
2: 초음파로?
1: 넌 시력도 엉망진창이잖아. 아니, 게다가 냄새도 못 맡는데 무슨 과일을 찾겠다는 거야?
2: 뭐? 너 말 다 했어?
1: 아니, 과일을 먹겠다고? 어? 그 과일조차 나중에 내가 다 찾아줘야 할 텐데 나 이러면서 너랑 못 만나겠다?
2: 너 원래 이런 박쥐였니? 난 모든 걸 포기하고 너한테 다 맞추려고 했는데 넌 남의 약점을 가지고 상처나 주는 그런 몹쓸 박쥐였어.
1: 박쥐야? 그걸 이제 알았어? 나 원래 이런 박쥐야.
2: 그래, 우리 헤어지자. 그게 좋겠네.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1: 박수씨!
3: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4: 맞아요. 이 정도도 감당 못할 거면서 애초에 관박진을 왜 만나신 건데요?
3: 그리고 헤어질 거면 좋게 헤어지지. 왜 상처를 줘요?
1: 이렇게 안 하면 박순 씨를 영영 못 보낼 것 같아서요.
3: 네?
1: 박순 씨는 저랑 있으면 불행해져요.
3: 왜요?
1: 박순 씨는 동굴에서 나와 저랑 살 수 있다는데, 아니 악어 때문에 물도 목숨 걸고 마셔야 하는데 그곳에서 박순 씨를 살게 할 순 없어요. 그녀에겐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0: 중얼에 중얼.
1: 병원에 왜 데리고 왔어?
2: 그래, 우리 헤어지자.
0: 박수씨!
3: 좋아하는 곤충도 못 먹고 낮에 잠도 못 자고 저 때문에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4: 과일박쥐와 관박쥐 함께하기 힘들죠.
3: 아, 헤어져서 시원하다.
4: 박수씨, 좀 아세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준모란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버스.
2: 정음아, 고만두로? 우리가 진짜로 탈 수 있는 버스 만들어. 자, 완성!

0: 이제 버스 타자.
1: 브롱브롱.
0: 버스가 달려요.
1: 붕붕.
0: 버스가 정거장에 서요.
2: 어디로 갈까요?
0: 바람마을로 가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안전벨트 꼭 해주세요.
0: 네, 안전벨트를 해요. 착착.
2: 자, 출발합니다. 부릉부릉.

0: 바람마을로 가요. 바위를 지나서 달려요. 이 버스는 안전해요.
1: 아, 여기는 바람마을입니다.
0: 감사합니다. 차비는 상추 당근 보쌈이에요.
1: 보쌈? 감사합니다.
0: 안전한 버스예요. 훈민정음 버스 최고.
2: 훈민정음 버스? 이 버스에 이름표를 달자. 훈민정음 버스. 좋아요.
3: 짠, 가져왔어요.
0: 자, 난 내 이름 쓸 줄 알아. 오.
1: 나도 내 이름 쓸 줄 알지.
0: 이제 여기에 버스라고 쓰면 되는데.
1: 아이야를 불러보자.
4: 한글용사 아이야.
5: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야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버스가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6: 버스의 벌을 쓰려면 비읍이 필요해. 비읍의 문을 찾자.
5: 드드드드드드드드드
6: 여기야!
5: 드드드드드드드 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여기 빌비서. 어디지? 어디 있지? 빨리 찾아야 하는데 보이지가 않아. 어? 찾았어. 바구니에 빕.

0: 비비 어릴 만나 허.
1: 허.
2: 버스에 스를 쓰려면 시옷이 필요해. 시옷의 문을 찾자.
3: 스스스스
2: 여기야.
3: 스스스스스
4: 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간다. 간다.

0: 친구들이 수박에서 시옷을 봤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군. 찾았어! 수박의 시옷!
1: 나라 한글!
0: 하차!
2: 시옷이 을을 만나 스!
0: 버스 하트
3: 저장 완료. 버스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와, 훈민아, 버스 한글 카드가 나왔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5: 버스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어? 우와, 훈민정음 버스 이름이 나왔네.
4: 우리 버스에 붙이자.
5: 응? 자, 여기에 붙일까?
4: 그래.
5: 훈민정음 버스 완성!
6: 이젠 할아버지 차례예요. 한글 버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버, 스,
7: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어, 어, 어, 어, 어, 어, 부, 어, 부, 어, 버, 버, 버.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버스, 버스, 버스. 훈민정음 버스가 안전하게 달려요.
8: 꿀깍, 꿀깍. 부릉부릉 버스 꿀깍.
7: 왜?
6: 한글 버스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7: 부, 부, 부, 부, 부, 부.
6: 버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버스. 친구들 한번 따라해봐요. 끝.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머리, 버스, 버섯.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머리, 버스, 버섯.
9: 버스. 훈민정음이 버스를 운전해요. 버스는 바람마을로 가요. 훈민정음 버스는 안전해요. 훈민정음은 버스에 이름을 쓰고 싶어요. 바구니에 비읍이 어를 만나 버. 수박에 시옷이 을을 만나 스. 뭐든지 자판기에서 버스의 이름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 버스는 안전해요. 훈민정음

버스는 안전해요. 훈민정음 버스는 안전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소리.

0: 나네? 소리. 훈민이랑 소리 놀이하면 되겠다. 재밌겠다.
1: 오, 소리 소리.
0: 어? 정음아, 그게 뭐야?
2: 내가 소리 내볼게.
0: 알겠어, 내봐. 이건 동물이야.
2: 동물 소리? 동물 소리는 너무 쉽잖아.
0: 자, 퐁, 퐁, 퐁, 퐁.
2: 퐁, 퐁.
0: 부엉이?
2: 부엉, 부엉, 부엉이.
0: 아니? 어? 강아지.
2: 에이, 강아지 소리가 뭐 그래. 강아지는 멍멍이지.
0: 아니야. 퐁, 퐁, 퐁, 퐁.
2: 야, 볼래?
0: 응, 잘 들어봐.
2: 정음이 너 말을 듣고 나서 들으니까 정말 부엉, 봉, 봉, 봉 하는 것도 같네.
0: 그치?
2: 응.
0: 자, 이건 무슨 소리게? 뿌앙뿌, 뿌앙뿌,
2: 뿌앙뿌. 이게 뭐지? 악기 소리?
0: 뿌앙뿌, 뿌앙뿌. 혼미리가 낸 소리도 재밌다.
2: 그치?
0: 근데 정답은 아니야.
2: 그럼?
0: 정답은 자동차.
2: 자동차 소리가 뭐 그래. 자동차는 빵빵이잖아.
0: 빵빵, 빵빵.
2: 아니야. 뿌앙뿌, 뿌앙뿌. 이거야. 볼래?
0: 응. 자.
2: 너 말을 듣고 나서 들으니까 정말 뿌앙뿌 하는 것 같네.
0: 그치?
2: 소리는 사람마다 들리는 게 다르구나.

0: 이게 무슨 소리지?
1: 어?
0: 이 소리가 궁금해.
2: 아이야를 불러볼까?
1: 응?
3: 한글용사 아이야!
4: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5: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소리가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 응?
5: 한글의 문!
6: 소리에 소를 쓰려면 시옷이 필요해. 시옷의 문을 찾자.
7: 그
4: 여기야! 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5: 아이야가
3: 간다!

0: 저건 뭐지? 시옷을 봤어. 상어야, 잠깐만 멈춰줄래? 말을 잘 듣는 상어군. 고마워, 상어야.
1: 상어의 시옷.
2: 수고하셨습니다. 한글.

0: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소.
1: 소리에 리를 쓰려면 리을이 필요해. 리을의 문을 찾자.
2: 르, 르, 르, 르, 르.
1: 여기야.
3: 리을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간다.

0: 멋있는데? 리본에서 리을을 봤어. 리본을 멈춰줬으면 좋겠어.
1: 멈춰라, 시공간!
2: 리본의 리을.
3: 나와라, 한글!
4: 아차!
2: 리을이 이를 만나 리.

0: 소리 소리
1: 합체
2: 저장 완료 소리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우와 소리 한글 카드다
4: 우와.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3: 이야
4: 자
3: 부시럭 부시럭
4: 빠시럭 부시럭
0: 자,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소리 스스스스스스스스 무슨 소리지?
5: 꿀꺽, 꿀꺽. 소리 글자는 맛있어요.
0: 오잉. 한글 소리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스오. 소. 소. 리. 리. 리. 소리. 소리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0: 소리, 소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조개, 소리, 소금.
1: 소리.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부스럭, 부스럭, 빠시락, 뽀시락. 훈민정음은 그 소리가 뭔지 정말 궁금했어요. 상어의 시옷이 오를 만나 소, 리본의 리을이 이를 만나 리. 한글 카드를 넣으니 과자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소리가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소리가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소리가 재미있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7: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9: 옥스포드 탕
10: 해보고
9: 주유소 사업 발생. 혁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준모란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게,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길게,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좋아. 오늘은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아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어. 내가 들려줄 지혜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재미있을걸?
1: 정말?
2: 와! 생금! 생금!
0: 생명이 움트는 지혜의 숲에는 지혜의 나무가 살고 있어요. 지혜의 나무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스리고 지켜내는 나무랍니다. 지혜의 나무는 전설로만 전해질 뿐. 글자들이! 글자들이 도망가 버렸어! 자, 여기 봐봐! 어? 책에 아무것도 없어!
1: 정말 아무것도 없어!
3: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어? 미션이다! 아자!
4: 오늘도 새로운 미션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뿜뿜뿜. 자, 선물.
5: 어머, 예뻐라.
4: 공기를 맑게 해주는 식물이에요.
5: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니 너무 신기하고 고마운데요.
4: 여러분, 고마운 여러 식물들을 많이 많이 아껴주길 바라요. 자, 그럼 새로운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6: 세계 탐험 대회 미션 대공개! 뿜뿜! 지식의 샘물로 지혜의 나무를 치료하라!
5: 어머? 지혜의 나무한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인가 봐요.
4: 이번 미션도 반드시 성공해주세요.
6: 그럼 저희는 이만 뿜뿜!
7: 지식의 샘물로 지혜의 나무를 치료하라?
8: 루빔, 지혜의 나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색해줘.

0: 삐리삐리 지혜 나무 위치 검색 실패 실패.
1: 어? 검색 결과가 없다고?
0: 현재까지 검색된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혜 나무는 지혜 숲에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일단 지혜 숲으로 가보자.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여기가 지혜의 숲이야? 너무 신기해. 숲속에 있는 책들 좀 봐봐. 드래곤이 엄청 좋아하겠는걸?
2: 이건 내가 꿈꿔왔던 신세계야.
3: 어? 잠깐만, 무슨 냄새 안 나?
1: 냄새?
4: 야, 이 달콤한 냄새는 야, 딸기다.
1: 새콤 새콤 새콤. 딸기! 딸기!
4: 정말 봄말이다니까.
1: 생크마, 같이 가!
4: 향긋한 냄새!
3: 먹으면 후회할 텐데. 가르쳐주지.
1: 혹시 이걸 먹으면 너처럼 머리가 산딸기처럼 변하기라도 한다는 거냐?
3: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로 먹으면 후회한다니까.
2: 그러니까 왜 먹으면 후회한다는 거야?
3: 그건 말이지.
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말 안 할래?
3: 네 지금 장난해?
4: 말해줄까 말까.
3: 네 저 녀석이 누굴 놀리냐. 착하
1: 딸기 좋아.
5: 와, 얘들아, 저기.
1: 뭐? 생크미가 딸기 생크림이 됐어.
3: 쟤 누구야? 저걸 먹고 아무렇지도 않다니.
1: 생급.
3: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걸 먹으면 분명 잠이 들어야 한다고.
1: 산딸기 머리로 변해서 평생 자야 하다니. 끔찍해.
3: 아니 아니, 산딸기 머리로 변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엄청 졸려야 돼. 그걸 견디는 건 불가능하다고. 도대체 저 빨간 괴물은 누구야?
1: 생크. 이젠 순순히 정체를 밝히시지. 누구냐 넌?
3: 좋아,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난 그 유명한 지혜 숲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1: 생크미 복숭아도 복숭아도.
3: 아프단 말이야 이 빨간 괴물아.
1: 생크미
4: 왜 그래?
3: 왜 그래 무섭게?
1: 생크미 복숭아 좋아.
2: 생크미 저 모자는 없는 게 아니야.
4: 사랑스런 나뭇잎 괜찮아?
1: 복숭아 좋아, 복숭아 좋아.
4: 그런데 생크미는 정말 괜찮은 걸까?
3: 하지만 얘들아, 걱정 마. 지혜 나무에게 가면 나을 수 있어.
6: 뭐? 지혜의 나무를 알아?
1: 날 따라와. 얘들아, 믿지 마. 거짓말이라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무도 못 본

0: 지혜나무를 봤다는 것도 산딸기를 먹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쓸모없는 저 복숭아 모자는 또 어떻고 난 절대로 저 아이 안 따라가 가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가라고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절대 절대 절대로 좋아 내가 한 번만 속아주지 마지막 한 번
1: 거의 다 왔어 저 앞에 다리만 건너면 지식의 폭포로 가는 동굴이 나올 거야
2: 지식의 폭포?
1: 지식의 샘물이 있는 곳
3: 뭐라고? 지식의 샘물?
2: 좋아 좋아 좋아 가자고 제발
3: 잠깐만 길이 끊겨서 갈 수가 없는데
2: 뭐? 이제
0: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저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
3: 너 정말 우릴 속인 거니?
0: 내가?
1: 그럴 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난 이곳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이 주변은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4: 생급! 생급!
1: 아이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한 손 당장 지워줄래?
4: 생급!
0: 저 꼬마아이는 지금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라고!
1: 가지고 놀다니! 난 너희들을 도와주려는 거야!
0: 전혀 도움 안 되거든! 길이 끊겨서 가지도 못하잖아!
1: 그래?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애벌레 무서워하는 박구루 고수님!
0: 너 말 다 했어! 도저히 못 참아! 자!
4: 생금 샀다! 생금이 샀다!
5: 저길 봐!
4: 샀다! 생금이 샀다!
5: 생금이가 공중에 떠 있어!
3: 어떻게 이런 일이...
0: 오빠 말도 안 돼!
1: 얘들아! 얘들아!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다리를 건널

0: 얘들아, 어서 날 따라와.
1: 도켓돌?
2: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천하의 도켓도 넘어질 때가 있다고.
1: 넘어질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아니 핑핑이는 도대체 정말 괜찮은 거야?
2: 쟤는 아마도 강철 심장을 가졌을 거야.
3: 땅 위를 걷고 있다. 하나도 안 무섭다. 드래콩 살려!
1: 드래콩 멋진데.
4: 야, 냉금의 괴물 무서워! 무서워!
5: 괴물?
4: 무서워!
3: 괴물이다!
2: 이 목소리는?
1: 드래콩이야! 드래콩이 위험해! 드래콩! 무슨 일이야?
3: 저기!
2: 이건 그냥 그림이잖아.
3: 뭐? 그림?
1: 그래, 드래콩. 이건 그냥 그림일 뿐이라고.
3: 깜짝이야. 다행이다.

0: 우리는 이 문을 열고 지나가기만 하면 돼. 어라? 어떻게 된 거지? 꼼짝도 안 해.
1: 비켜봐. 이 도켓님이 해결해 주지. 캔더볼 스카이. 당장 그저 놓지 못해.
2: 말도 안 돼. 겟마블이 안 통하다니.
0: 아프다고. 이것 좀 넣고 얘기해.
3: 개말이다. 잠깐만. 개말 무서워. 개말 무서워.
0: 바로 여기가 지실의 복부야.
4: 서유, 우리 샘물을 뚫어 가자.
5: 우와, 물이 이렇게 막다니. 여기서 수영하면 하늘을 나는 기분일 거야.
0: 치치, 우리 수영으로 누가 빠른지 내기나 할까?
1: 좋아, 물속에선 내가 더 빠를걸.
0: 이게 뭐야? 어우, 냄새!
1: 치치, 새똥이야, 새똥! 아!
0: 저 녀석이!
1: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너무 무례하잖아! 도켓! 저 까마귀 버릇 좀 고쳐줄까?
0: 좋아!
3: 반짝반짝.
1: 도망간다.
0: 비겁한 까마귀. 자.
1: 치치, 나 좀 도와줘.
0: 조금만 기다려.
5: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0: 저 까마귀가.
1: 애니워치! 저 까마귀가 내 애니워치를 가져갔어!
0: 뭐? 애니워치를? 야!
1: 어떡해!
0: 그러게, 잘 챙겼어야지.
1: 폭포 위로 가야 돼. 가는 길이 어디야?
0: 저 위로 갈 수는 없어. 길이 없다는 말이지.
1: 아, 안 돼! 애니워치를 찾아야 한다고!
4: 어서 타, 얘들아.
1: 빌비! 가치가! 가치가!
4: 샘꾸마! 올려놔!
3: 샘꾸미 난다! 샘꾸!
1: 도대체 까마귀는 내 애니워치를 왜 가져간 거야?
0: 분명히 여기로 날아왔는데.
1: 찾았다! 내 애니워치!
3: 쟁금! 돌려줘!
1: 너 이 녀석! 시계는 내 거야! 애니워치를 돌려줘!
6: 저기도 애니워치가!
4: 중 하나가 진짜 애니워치일 텐데.
1: 그럼 그냥 다 잡아버리자.
5: 알았어, 난 저 까마귀를 잡을게.
0: 그럼 난 숲속에 있는 까마귀.
5: 이야!
1: 놀라줘! 애니워치 주인은 나라는다!
0: 좌파초! 꽈꽈! 천하제일 파쿠르 실력이 어떠냐?
5: 어서 돌려줘, 이 도둑 까마귀야!
0: 이제 슬슬 정리해볼까? 모두 그만!
5: 생크마 아파.
0: 자, 그럼 애니워치의 진짜 주인을 가려보죠.
2: 이럴 바엔 차라리 애니워치를 반씩 나눠 가져. 그럼 공평하고 싸울 일도 없잖아.
1: 뭐?
6: 좋아.
1: 나는 애니워치를 까마귀에게 주겠어. 소중한 애니워치를 반으로 나누는 건 잡아 못하겠어.
4: 치치야,
1: 내가 양보할게. 그냥 네가 가져. 대신 애니워치를 항상 소중히 다뤄줘.
0: 우와, 다들 순수한 거. 다들 너무 보기 좋아. 자, 받아. 이 시계의 진짜 주인은 바로 너야.
1: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4: 저건 지혜의 나무?
1: 드디어 찾았다!
0: 사실 난 정령이야. 안 믿기지? 자, 잘 보라고. 얍!

0: 이건 작은 보답이야. 생크미를 위한 선물.
1: 생크미.
0: 생크마, 넌 역시 하얀색이 잘 어울려.
1: 생크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6: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7: 내일 떠나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직동.
8: 얼굴엔
11: 순한 킬킬.
8: 중물엔
12: 덤덤한
13: 순하게
14: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6: 반복되는 하루.
17: 화랄라 페어리즈가 스톤 조각을 거의 다 모았을 거야. 이번엔 어둠 고치가 있으니 실패하지 않겠지.
18: 이거 여기 페어리즈가 왔어요.
19: 지금 달콤 정원에 있는 걸 보고 왔어요.
17: 잘 됐구나. 오늘 페어리즈를 시간 속에 영원히 가두어 버릴 거야.
4: 두 조각만 더 찾으면 스타스톤 하나는 완성이야.
18: 그래?
3: 이 넓은 곳에서 무슨 수로 찾아?
18: 무슨 소리야? 네가 직접 찾아야지.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3: 좀 도와주면 안 돼? 난 지금 기운이 없어.
18: 뭐야? 저쪽이야!
3: 찾았어?
18: 스톤 조각이 근처에 있어, 푸. 정말이야?
3: 뭐라고? 내가 왜 이번 시험을 망친다는 거야?
4: 공부를 안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3: 말이 너무 심하겠다! 나도 공부했어! 이번 시험은 잘 볼 자신 있다고! 너보다 더 잘 볼 거야!
4: 그럼 점수 비교해보자. 만약 이번에 네 점수가 더 높으면 내 실수를 인정할게.
3: 그래, 두고 보자. 누가 겁낼 줄 알고 함부로 말한 거 사과해야 할 거야.
4: 그때 되면 알겠지.
3: 레나야,
18: 어?
3: 그게 말이야,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뭐 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
18: 어? 시아야, 스톤 조각 찾기 말고 왜 시험 생각이야?
4: 하기로 한 거? 시험 못 본 사람이 사과하기로 한 거 말이야?
3: 이런, 기억하네.
4: 괜찮아, 네가 먼저 인정한다면 취소할게.
18: 얘들아!
3: 왜 그래?
18: 여기 있는 것 같아, 푸!
3: 포포링 얼른 피해!
18: 어?
17: 자주 보는구나.
3: 스피카, 또 너야?
5: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토포리! 스윗 하트!
18: 토포링! 바니바니 포!
5: 야미야미!

재미 팝.

0: 넘볼 생각은 마?
1: 결국은 내 차지가 될 거다.
0: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1: 그럼 어디 해보시지. 야!
0: 바랄라 마모! 대통 별빛!
1: 감히 이 스피커 여왕에게 맞서려 하다니! 더 강한 맛을 보여주마!
0: 뭐지?
1: 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
0: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1: 바랄라 페어리즈 녀석들!
0: 거기서!
1: 오늘은 이만 가지만 다음에는 어림없을 줄 알아!
0: 어때? 내가 쫓아냈어!
2: 어? 어? 어? 어? 그냥 이렇게 끝난 거야? 나랑 레나는...
3: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스피커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0: 뭐야? 내 실력을 의심하는 거야? 내가 겁나서 도망간 거라니까. 얼른 가서 복습해야지.
4: 기다려. 아직 스톤 조각 못 찾았다고.
0: 어? 아이, 그만 가자. 스톤 조각은 내일 다시 찾으면 되지? 같이 가!
1: 내일이라고? 바랄라 페어리즈, 내 어둠 고치 마법에 걸렸으니 같은 날이 반복될 거야. 난 이제 페어리즈의 모든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있지. 키키, 뚜뚜,
5: 네.
1: 너희는 미용 나비를 가지고 가서 페어리즈가 같은 날이 반복되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해.
4: 스피커 여님, 저희한테 맡겨와주세요.
0: 보풀이, 조용히 좀 해. 나 공부하고 있잖아.
4: 괜히 예민하기는 뭐.
0: 잘 봐야 한다고.
4: 보풀이,
0: 조용히 하라니까.
4: 아이 참, 공부 많이 했잖아. 케이크 먹으면서 좀 쉬어.
0: 내일 시험이야. 레나한테 질 수 없어.
4: 먹고 나면 집중이 더 잘 될 거야. 정말이야.
0: 난 몰라. 어떡하면 좋지? 하! 그래, 두고 보자. 누가 겁낼 줄 알고? 함부로 말한 거 사과해야 할 거야. 레나하고 괜히 내기했어. 이번에 시험을 망치면 내가.
4: 뭔데?
0: 레나한테 사과해야 한단 말이야. 싫어. 그거 너무 자존심 상해.
4: 자존심이 뭐야, 먹는 거야?
0: 넌 몰라도 돼. 정말 어떡하지?

0: 그만 좀 해. 어? 어제 스톤 조각 찾으러 갔었잖아. 빨리 와.
1: 어제 갔었다고 봐.

0: 다행이다. 간신히 안 늦었네.
1: 시아야, 어? 왜 달려온 거야?
0: 시험 시간에 안 늦으려고.
1: 어, 그치만 시험은 내일이잖아.
0: 어? 그럴 리가.
2: 시아, 너 아직 잠이 덜 깼어?
1: 어?
2: 꿈이랑 현실을 구분 못하다니.
0: 아니야, 잠 다 깼다고.
2: 이따 얘기해.
3: 내일 시험인데 준비 다들 잘하고 있나요?
0: 내일이요?
3: 왜 그러니 시아야? 이번에 공부 많이 했나 보네?
0: 아니에요. 어제 있었던 일이 꿈이었나 봐. 시험 안 보니까 좋네. 오늘 수업 내용도 전부 다 이해해서 기분 최고야. 역시 넌 대단해.
2: 어? 오늘 수업 내용 어제 배웠던 것 같아.
1: 나도 그래.
0: 아까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너희도 꿈속에서 배운 거 아니야?
1: 어?
0: 내일 시험이면 복습이나 해야지.
1: 동서가 찾으라!
0: 조심해. 여긴 학교잖아.
1: 스타일 선수가 찾으러 가자고 어제 약속했잖아. 시아도 약속을 왜 안 지키는 거야?
0: 어? 보풀이! 와! 들키면 어쩌려고. 얼른 와!
4: 뭐야? 조심해야지, 뿅!
0: 어서 이리 와!
1: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익숙한데?
2: 확실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1: 눈치챈 것 같다. 미용나비를 꺼내.
5: 가라! 스피카 여왕님의 미용나비야!
1: 어제 꿈에서 본 장면인가 봐.
2: 그렇겠지. 어제로 돌아갔다는 건 말도 안 돼.
1: 야! 어?
0: 보풀이!
1: 그래, 알았어. 돌려줄게. 대신 약속은 지켜야 돼, 포.
0: 알았어. 빨리 끝내고 오자. 나 복습해야 한다고.
1: 네가 스톤 조각을 빨리 찾으면 되지. 유르링, 유미링.
6: 유물몬 열려라, 서울몬.
1: 좋았어, 임무 성공이야. 어서 스피커 여왕님께 알리자.
5: 우와, 스피커 여왕님께서 상으로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주실 거야, 또.
7: 어서 가라, 페어리즈들아. 스톤 조각이 어디 있었는지 보자고.
1: 스톤 조각이 근처에 있어. 정말이야?
0: 레나야, 어?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어? 어? 지금 이 상황 뭔가 익숙한 것 같지 않아?
1: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2: 시험 점수 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네.
0: 아니거든.
2: 괜찮아, 네가 먼저 인정한다면 취소할게.
0: 그럴 생각 없거든.
1: 얘들아!
0: 왜 그래?
1: 스톤 조각이 저기 있어.
0: 무사해서 다행이야.
1: 고마워. 스톤 조각이야.
0: 운이 좋네. 내일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1: 괜찮아. 스톤 조각이네.
0: 나 잘했지.
1: 시아, 너 대단하다. 이렇게 빨리 스톤 조각을 찾다니 정말 최고야.
2: 시험 성적도 이러면 좋을 텐데 말이야.
0: 너무해. 김색에 그런 말을 해야겠어.
7: 언제까지 웃을 수 있나 보자. 스톤 조각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다음번에는 손 쓸 수도 없게 해주지.
0: 그 말 내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1: 어? 내가 말했었어, 뭐?
0: 시계가 고장났나? 어서 가자. 시험 보기 전에 공부 더 해야 해. 케이크 먹고 체력 보충해야지. 포프링, 빨리 와.
1: 이상하네.
0: 그러니까!
1: 정말이야. 선생님께서 내일 시험이라고 하셨어.
2: 아직 잠이 덜 깼어? 꿈이랑 현실을 구분 못하다니.
0: 뭐야? 어제랑 똑같이 말하네.
1: 에이, 아파.
0: 어?
1: 어?
0: 뭐가 잘못된 거지?
7: 이제 스톤 조각은 내 거야.
1: 스톤 조각이 근처에 있어. 정말이야?
0: 또 똑같은 상황이네. 하는 말도 똑같고.
1: 시아야, 공부 때문에 많이 피곤해?
0: 레나, 넌 시험 점수 내기로 스트레스 받은 것 같다고 말하려 했지? 어.
1: 얘들아, 어? 스톤 조각이 저기 있어, 풍!
0: 조심해! 무사해서 다행이야.
1: 고마워. 스톤 조각이야.
0: 이건 분명히 내가 어제 찾은 건데. 정말 이상하네.
1: 잘했어, 뽀뽀리. 너 하나 찾았어, 뽀.
0: 계속 같은 날이 반복되는 건가? 얘들아, 있잖아.
4: 스피카!
1: 어, 안 돼!
7: 스톤 조각은 모두 내 것이다.
1: 시아야, 조심해!
0: 이런... 웬디, 레나,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스피카가 우리 행동을 꿰뚫 거 있어.
7: 같은 날이 세 번이나 반복됐는데 어땠어? 더 강한 맛을 보여주마.
0: 아, 그때 그 고치 때문인가 봐.
7: 어? 이제야 알았다니. 너무 늦었어.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이미 다 꿰뚫고 있으니 반항할 생각은 하지 마. 스톤 조각 한 개로는 부족하지. 스타 스톤 조각을 더 내놔.
0: 누가 준대?
1: 바랄라 마모 달콤 결실.
7: 친구들을 구하고 싶으면 스타 스톤 조각을 내놔.
0: 어쩌지?
7: 빨리 와. 꾸물거리지 말고 수작 부릴 생각은 마. 안 그러면 친구들의 고통이 더 커질 테니까.
1: 어떡하지?
2: 시한테 방법이 있을 거야.
0: 알았다고. 어? 스톤 조각인가? 어떡하지?
2: 어? 어? 스타 스톤 조각을 줄 수 없어.
0: 하지만 레나와 웬디가 나만 믿고 있잖아. 빨리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해. 어? 저건.
7: 서둘러. 난 그렇게 한 가지 않으니까.
0: 일단 해보자.
1: 스피카! 난 네 뜻대로는 절대 안 해!
7: 가만두지 않겠어!
0: 친구들과 스톤 조각 모두 지키겠어!
1: 스타 스톤 조각이야!
0: 저건...
7: 놔둘 줄 알고.
0: 저게 뭐야?
1: 저건 로얄 스타스톤이야.
8: 별빛 에너지를 모으는 곳이지.
0: 우와,

0: 자, 어둠의 마법이요. 춤춰라.
1: 지아야, 슈퍼스타 스톤을 사용해.
2: 응. 바랄라 마법, 반짝반짝, 트윙클.

0: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긴긴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0: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하게
11: 진물엔
12: 덤덤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설.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5: 남방구는 북방구와
1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덤덤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창의

0: 능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5: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고양이가 된 시아.
11: 쫓아오지 마, 뚜.
10: 내 모습 하고 있지 말라고.
11: 너도 내 모습을 하고 있잖아, 뚜.
10: 스피카 여왕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 여기.
11: 오늘도 아름다운 스피카 여왕님, 만나 케이크 드실래요, 뚜?
10: 왜 내 모습을 하고 있어? 대체 무슨 속셈이야?
11: 몸이
12: 새로 바뀐 걸 보니 체인지 나비의 마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구나.
10: 키! 몸이 돌아왔네. 역시 내 몸이 좋다니까, 키.
11: 내 몸도 좋다고, 뚜.
12: 이번엔 체인지 나비를 가지고 가서 바랄라 페어리즈와 몸을 바꿔와.
10: 페어리즈가 되라고요? 싫어요.
11: 좋아요, 좋아요. 시아로 변하면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겠지.
12: 그래, 가서 스톤 조각을 전부 다 가져와야 해.
11: 네, 스피커 여왕님.
10: 빨리빨리 배고파. 지금쯤 다들 밥 먹고 있을 거야.
13: 그만 좀 재촉해. 금방 끝난다고.
10: 저기만. 시아도 키가 작은 건 알았지만 점프도 잘 못하는구나.
13: 뭐? 내가 왜 점프를 못해? 똑똑히 봐.
10: 그게 뭐야?
13: 뭐가 웃기다고 그래? 내가 높이뛰기를 얼마나 잘하나 보여준다. 두고 봐.
14: 어? 누가 높이뛰기를 잘해? 그럴 줄 알았어. 시아 너구나.
15: 선생님.
14: 내일 교내 체육대회가 있는데 높이뛰기에 참가해보지 않을래?
15: 높이뛰기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14: 그럼. 넌 열 가지 종목을 다 잘하는 운동 달인이잖아. 우리 반 대표로 딱이지.
15: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전 오래 달리기를 더 잘해요. 멀리뛰기나 이어달리기도요.
14: 시아, 너 혹시 높이뛰긴 잘 못하니?
15: 어? 아니, 그게...
14: 괜찮아,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볼게. 고생했다, 집에 조심히 가.
15: 잠깐만요, 선생님.
13: 높이뛰기 못한다고 한 적 없어요. 전 어떤 종목이든 잘한다고요.
15: 나 어쩌면 좋아.
13: 그 많은 종목 중에 왜 하필 높이뛰기냐고.
16: 단 걸 먹으면 힘이 난대. 마시멜로를 먹으면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될 거야, 포.
13: 마시멜로를 먹는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이 세상 마시멜로를 진짜 다 먹었을 거야.
16: 안 먹을 거면 내가 다 먹을래.
13: 아참, 포포링. 혹시 내일 경기를 안 할 수 있게 해줄 마법 없어?
16: 그런 건 없어. 이럴 시간에 연습을 더 하겠다.
17: 시아야, 안녕.
16: 아니. 시아야. 시아야, 안녕.
14: 시아야. 곧 수업 시작하는데 어디 가니?
13: 웬디야, 너 괜찮아?
16: 난 괜찮아, 고마워.
14: 너희 교실에 가 있어. 선생님은 시아를 찾아볼게.
16: 시아가 이상하네.
14: 시아야! 시아야! 수업 시간이야! 시아야!
3: 어?
14: 여기 있었구나. 시아야, 수업 시작했어. 어서 일어나. 올 체육대회에도 참가해야지. 어? 어? 너 괜찮아? 이상하네.
13: 오늘 시아가 어디 아픈가? 어? 시아야! 어? 시아야, 너 왜 그래? 레나랑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
10: 좋아.
4: 그러니까 오늘 내 악보도 다 찢었어.
13: 보건실에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4: 웬디야,
13: 어? 레나야, 시아야 어디 있어?
4: 아래를 봐, 나 여기 있어.
13: 어? 우와, 귀여운 고양이네.
4: 뭐?
10: 아이 참, 나라고.
13: 어? 고양이가 말을 해.
4: 너 누구야? 원하는 게 뭐지?
13: 뭐라고? 스피커 아닐까?
4: 아니야. 스피커는 여기선 나비로만 변할 수 있는 것 같아.
13: 아, 그럼 그 못된 요정들인가?
4: 닮기는 했는데.
13: 너희 둘, 내 말 잘 들어. 나는 시아라고. 시아! 시아? 네가 시아야?
4: 그렇다니까. 잠깐, 증명할 수 있어?
13: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4: 정말 못 봐주겠네.
13: 어때?
4: 이런 괴상한 춤을 출 사람은 시아 말고 없긴 하지.
13: 어? 네가 정말 시아라면 아까 우리가 봤던 시아는 누구지?
4: 얘기하자면 길어. 아참, 코골이야. 혹시 내일 경기를 안 할 수 있게 해줄 마법 없어?
10: 그런 건 없어. 이런 시간에 연습을 더 하겠다. 어?
13: 기절한 거야?
4: 아, 갑자기 어디서? 어? 어? 너도 마시멜로 좋아해?
11: 우와쭈, 나도 마시멜로 좋아하는데.
10: 넌 그저 먹을 생각뿐이지. 임무만 성공하면 마시멜로 정도는 실컷 먹을 수 있다고.
11: 자, 가라, 체인지 나비야.
13: 어?
11: 성공이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13: 이제 어떡하면 좋아? 만화도 못 보고 감자칩도 못 먹고 집에도 갈 수 없잖아.
10: 걱정 마, 시아야. 내가 나쁜 나비 떼어줄게.
13: 어, 잠깐만, 기다려봐. 간지러워.
11: 망했었어. 마시멜로 먹기는 굴렀네.
10: 지금 먹을 거 생각할 때야. 좋은 생각이 있어. 반대로 이용하는 거야.
13: 어? 어?
4: 누구야?
10: 너희를 도와주러 왔어.
11: 어, 좀 맞아 맞아.
10: 스피커 여왕님의 흑마법을 당했으니 바랄라 별빛 섬에 가는 수밖에 없어.
11: 어? 뭐라고? 그건 왜?
10: 스타스톤 조각이 흑마법을 없앨 수 있으니까.
4: 스타스톤 조각?
10: 정말이라니까.
13: 네 말을 어떻게 믿어?
4: 술이 그만해. 바랄라 마법.
10: 갈비 까면 되잖아.
13: 어, 기다려.
4: 쫓아버리면 어떡해. 저 녀석들의 말은 믿을 수 없어.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13: 우리가 방법을 찾을 테니 기다려봐.
4: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너희는 불편한 게 없으니 괜찮지만 난 급하다고.
13: 어? 시아야.
10: 정말 어떡하지. 놀랄 거 없어. 바랄라 페어리즈가 아니라 고양이라고. 키
4: 너희는 정말 스톤 조각이 있으면 흑마법을 없앨 수 있어?
13: 혹시 날 속이려고 한 말이야?
10: 아니야, 정말이야, 키.

0: 달빛섬으로 가자. 알았어. 또 준비해.
1: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불!
2: 가시죠.
0: 일단 가보자.
3: 시아야!
4: 여기 없나?
3: 어? 포포링, 왜 시아는 안 보이는 거야?
5: 시아가 고양이로 변했는데 사라져버렸어.
4: 넌 왜 따라온 거야?
0: 이왕 왔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얼른 가서 스피카 여왕님께 알리자. 너희들 길 안내.
6: 아, 그게
0: 무슨 문제라도 있어?
6: 아니, 없어. 그런데 흩어져서 찾는 게 더 빠르잖아. 안 그래, 뜨뜨?
2: 맞아, 우린 저쪽에서 찾을게.
0: 좋은 생각이야. 만약 스톤 조각을 찾으면 여기서 보는 거야.
6: 좋아, 우리만 믿으라고. 키 가자.
4: 어? 왜 저기로 갔지?
0: 그만하고 어서 가자.
4: 어? 춤추는 쿠키가 다 있네.
0: 뭐야, 거기서!
4: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돼? 어서 나와!
5: 시아야, 숨어있지 말고 어서 나와!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7: 시아가 어디로 간 줄 아니? 곧 높이뛰기 경기 시작하는데.
5: 그게 말이에요. 시아가 지금...
4: 선생님, 걱정 마세요. 시아 찾으면 선생님께 바로 말씀드릴게요.
7: 그럼 부탁할게. 난 다른 데 찾아봐야겠다.
4: 시아가 흑마법을 제거할 스톤 조각을 찾으려고 못된 요정들을 따라간 것 같아.
6: 흑마법이 제거할 순 있지만 못된 요정을 믿을 수 없어.
0: 높이뛰기 안 해서 좋다.
6: 거기서!
4: 어? 어?
0: 초콜릿이랑 춤추는 쿠키라. 역시 바랄라 별빛섬은 신기한 곳이야. 아, 이렇게 고양이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걸.
8: 다음 참가자로 예정돼 있었던 1학년 5반 시아 학생이 대회 시작 전까지 오지 않아서
5: 시아가 어쩔 수 없을
8: 알려드립니다.
4: 어? 너무 무책임하네.
0: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8: 시아 학생은 기권 처리됐습니다.
0: 내 말 좀 들어봐.
8: 시아 학생은 기권 처리됐습니다.
0: 그런 게 아니야. 대회에 참가하러 가야 해.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4: 어?
0: 어? 저거 설마 스톤 조각? 고마워. 스톤 조각아, 원래대로 되돌려줘. 영원히 고양이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 다들 날 대회를 포기하고 도망간 검증인 줄 알겠지. 레나랑 웬디도 날 잊어버릴 거야.
9: 파랄라 페어리즈가 변신도 하나 보네. 스톤 조각은 잘 받아가겠다.
0: 마음대로 해. 난 이제 고양이일 뿐이니까.
9: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넌 아직 쓸모가 있어.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라!
0: 무슨 짓이야? 날 내려줘!
9: 그럴 순 없지. 네 친구들

0: 다른 스톤 조각들이 있지 않아?
1: 안 돼! 친구들은 놔둬!
0: 남 걱정할 상황이 아닐 텐데.
1: 쉘을 풀어줘!
0: 예상보다 빨리 왔구나.
2: 달랄라 페어리즈! 달빛 마법! 눈누링! 플로라 하트!

0: 아름다운 너희 둘이
1: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힐링 오 깜짝이야 레나 너 일부러 그런 거지?
2: 글쎄
1: 조심해
0: 역시 스톤 조각의 힘이 대단하네 갖고 있는 스톤 조각들을 내놓아
1: 그럴 순 없어 내 친구들을 풀어줘
0: 고양이 주제에 감히 이스피카 여왕을 공격하려 하다니 정말 거스럽구나
1: 너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미안해 시아야 죽지마 넌 지금 고양이니까 그 장점을 이용하면 돼 시아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지 난 시아니까 잘할 수 있어 완전 높이 뛸 수 있지 더 높이
0: 엉뚱한 짓 하지마
1: 시아야 힘내 시멜론을 먹으면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될 거야, 푸.
0: 끝내주마.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0: 대로 어둠의 마법이 풀렸어. 어? 다시 내가 됐어. 시야로 돌아왔어.
1: 다행이야.
0: 너희들 덕분이야. 보퍼링. 바랄라 페어리지 별빛 마법 보퍼링 스위트

0: 이 녀석들, 감히 날 공격해? 가만두지 않겠다!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요! 춤춰라! 흠잡이들아!
1: 바랄라 마법, 달콤결기, 발사!
0: 두고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1: 안녕 고양아, 이름이 뭐야?
2: 야옹야옹 하니까 야옹이라고 부르자.
3: 시아보단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2: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미리 겁내지 않기로 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낼 수 있게 됐어.
4: 시아 힘내라, 시아 힘내라, 운동 천재 시아 최고로 멋있다.
1: 힘내라,
5: 다음
1: 힘내라.
5: 1학년 5반의 시아입니다.
1: 보자.
6: 시아, 제가 높이 뛰기도 잘했나? 글쎄.
2: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동.
7: 얼굴엔
1: 순한 길길.
7: 줄무란
1: 덥덥한 말.
5: 순하게
1: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뒤에서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글렉소, 글렉소 얼마 될까?
5: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8: 좌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클릭소!
8: 놀이가 결기되는 좌석 토이, 클릭소! 밥에 가죠.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성.
13: 얼굴엔
14: 순한 길길.
13: 식물엔
14: 달콤한 말.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남방구는 북방구와
1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8: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홍.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꾸렁꾸렁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킹킹.
1: 진물엔
0: 똑똑한 말.
2: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지난 이야기, 크리스탈 워리어 군단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들은 미스터리한 사건 때문에 세상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가 워리어 군단을 무찔렀답니다.
5: 다음엔 이런 글 올려주면 안 돼? 마일로는 샌드위치를 먹었고 모든 게 다 평범했다.
6: 사람 기준에서? 아니면 고양이 기준에서?
7: 우와,
6: 고양이 기준이 훨씬 재밌지.
5: 여기가 어딘지 알아? 나만의 인간 안전지대야. 안전지대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8: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6: 유나!
5: 아, 유나.
4: 유나! 근데 누군데?
5: 샤샤가 어렸을 때 돌봐준 고양인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또 발톱은 날카롭고 성격은 까칠하지. 만나서 반가워, 유나. 여긴 어쩐 일이야?
8: 이런 얘긴 하고 싶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해. 너희 둘의 도움이.
5: 어?
6: 왜? 무슨 일인데?
9: 누군가 크레센트 섬의 모든 고양이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10: 시몬 베라! 썬데이!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감히 날 혼자 있게 해? 다 어디 갔지?
9: 그게 고양이들이 섬 곳곳에서 납치돼서 아닐까요?
10: 하긴.
9: 전 있어요.
10: 너?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넌 인간이잖아. 난 인간한테 일을 안 맡겨. 믿을 수 없으니까. 아, 주철아군, 생선 가게 가서 점심 좀 사와.
9: 인간인데 믿을 수 있으려나?
10: 중얼중얼하며 말하는 건 인간들이 나는 짓이야. 인간이 아닌 고양이가 되고 싶나? 그럼 이걸 써보든가. 언제든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지.
9: 와, 제가 그 목걸이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10: 그럼 고양이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또 내 부하들도 찾아오고. 내 점심 잊지 말고 서비스로 청어리도 달라고 해.

0: 지금까진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없는데 고양이도 전혀 없고 하긴 누군가 고양이를 다 납치했으니까
1: 고양이로 다니면 더 빨리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게다가 네 반려인간 때문에 고양이 납치범이 저 소리에 겁먹고 다 도망가겠어
2: 있지? 뭐 하는 거야?
3: 내 고양이 통역기 어플을 선보고 있어
2: 맞다 넌 유나가 하는 말 이해 못하지?
3: 근데 곧 완성될 거야 어? 에이 설마 지금 내 획기적인 발명품을 비웃은 것 같은데?
2: 그럼 선보고 있어 우린 고양이만 갈 수 있는 곳에 살펴볼게 알았지?
3: 다 끝나면 따라갈게
0: 어?

0: 안 돼. 정신 차려. 한눈 팔면 안 돼. 부하를 찾는다. 점심을 산다. 고양이가 된다. 부하를 찾는다. 점심을 산다. 고양이가 된다.
1: 어? 미안해.
2: 괜찮아. 내 침대랑 거실을 박살냈을 뿐이니까.
1: 샤샤, 여기서 컸어?
3: 맞아. 여기가 내 집이었어.
2: 여긴 언제나 너의 집이야.
1: 왜 우리 집을 더 좋아하는지 알겠네.
2: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왜 이렇게 사냐고.

0: 지적한 적 있어?
1: 그냥 그렇다고 사람의 집은 카펫이랑 침대가 있어서 훨씬 좋거든.
2: 저기!
0: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나약하고, 어? 샷이 어딨지?
1: 납치당했나봐.
3: 대단하다냐?
1: 어디 갔지? 어?
2: 나 이 안에 있어.
1: 야옹. 진짜 고양이를 납치하는 크리스탈 워리어잖아. 나도 고양인데?

0: 가디언즈로 맞서 싸워야 해. 근데 혼자선 변신 못하는데?
1: 너도 납치당해야 해.
0: 에?
1: 다시 샤샤랑 만나려면 너도 빨리 납치당해야 한다고.
0: 나한텐 관심이 없던데?
1: 당연하지. 저 납치범은 진짜 고양이한테만 관심 있어.
0: 나 고양이 흉내 잘래.
1: 뭐?
0: 우린 힘을 합쳐야만 해. 샤샤랑 다른 고양이들을 위해. 나한테 가르쳐줄 수 있어? 고양이가 되는 법.
2: 이상하네. 신호가 안 잡혀. 이 안에는 크리스탈 에너지가 신호를 차단하나 봐.
3: 평소 같으면 탈출을 시도해보겠지만 저 거대한 바위 문은 절대 안 열릴 것 같다. 그치?
4: 난 이 안에 있기 싫어. 꺼내줘. 꺼내줘. 야!
5: 다 해봤어. 소용없어.
4: 그럼 갇힌 거야?
3: 그래, 아주 갑갑한 상황이지. 빨대랑 우유 줄까?

0: 그렇게 잔뜩 겁먹고 눈 감고 있을 거야? 그럼 샤샤가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
1: 아, 겉모습이야 얼마든 고양이로 바꿀 수 있지만 내 성격까지 변하는 건 아니야. 난 이런 거 안 해봤다고.
0: 그런 것 같네.
1: 샤샤가 사람이 되는 거랑 같아. 샤샤도 등교 첫날 선생님한테 손톱을 막 갈려고 해서 말려야 했단 말이야.
0: 넌 고양이처럼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 고양이는 두려운 게 없어. 두려움에 맞서야 해.
1: 아, 하지만 고양이는 두려운 게 없다고?
0: 그래.
1: 아, 나 좀 봐. 세상 꼭대기에 올라왔어.
0: 좀 더 노력해야겠지만 시도는 가상해. 진짜 수업은 이제부터야.

0: 인간 집사가 왜 날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지?
1: 요호!

0: 준비됐어. 느낌이 와. 이젠 고양이처럼 울고 긁어낼 수 있어. 맞나? 뭐 아니면 말고.
1: 좋아, 슈퍼캣. 지금까지 완전 빵점은 아니야.
0: 좋아! 빨리 납치당해서 샤샤를 구하는 거야.
1: 잠깐!
0: 으아!
1: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게 있어. 고양이에겐 인간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지. 고양이들만의 비밀 무기야.
0: 멋지다!
1: 멋진 게 아니야. 엄청나게 강력해서 진짜 고양이 중에 고양이만 해낼 수 있어. 정말 할 수 있어?
0: 그럼 당연하지.
1: 아주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준비 단단히.

0: 어? 전혀 예상 못한 얘긴데. 좋아, 가자. 어? 유나?
1: 고양이는 혼자 싸워, 마일로. 넌 준비됐어. 너무 많은 건 바라지 말자.
2: 난 어떤 고양이가 될까? 다리 짧은 고양이, 아니면 도도한 검은 고양이, 아니면 털복숭이 고양이, 아니면... 부하들이요? 찾고 있어요.
3: 아니네, 점심 말이다. 뭐야, 설마 또 차를 부순 건 아니겠지?
2: 딱 한 번이었고 썬데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4: 그것봐, 박살났네.
2: 아니요,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가 한 거라고요.
3: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 왜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가 나만 없지?
2: 제가 조종해요.
3: 증명해봐. 뭣들하는 거야? 너희 둘 다 끔찍한 몸치란 것만 증명했어. 그 워리어를 데려와, 내 점심도.
2: 야, 어디 가? 나처럼 고양이를 좋아하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거. 근데 안 돼. 고양이는 그 어떤 동물보다 자유롭게 살아야 해. 시몬과 베라, 썬데이부터 풀어줘. 루카님은 부하를 되찾고 싶어 하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나 할까? 제발. 저 이상한 고양이는 신경 쓰지 마. 나랑 가자.

0: 빨리 마일로. 뭘 해야 할지 알잖아. 마지막으로 배운 걸 써먹어.
1: 진짜 고양이가 돼야 할 차례야.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고양이의 비밀 무기를 써야 해.
0: 냥. 이런.
1: 고양이의 비밀 무기 귀요미. 드디어 잡혔어! 어? 진짜 잡혔잖아!
2: 이런 법이 어딨어! 저렇게 막강한 귀요미 고양이를 어떻게 이기냐고! 루카님! 혹시 차 한 대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제발요.
3: 나도 내가 왜 이러나 모르겠지만 한 대 보냈다.
2: 감사합니다.
4: 내가 볼 땐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털이 더 윤기가 흐른다니까.
5: 진짜 엄청난 애라니까.
6: 고민되네. 손베개냐 아니면 유기농 베개냐인데 도저히 못 모르겠어. 야!
7: 또 누가 왔는데?
4: 어? 어? 안녕 마일로.
1: 샤샤!
5: 아는 사이야? 잘 됐네.
4: 이 친구들을 다 만나봐야 해. 여긴 정말 미안한데 이름을 안 물어봤네.
7: 난 베라야.
5: 난 시몬.
6: 이번엔 다시 메모리폰 베개를 써볼까?
7: 베개 타령하는 애는 썬데이야.
1: 잠깐, 실례?
5: 에?
1: 저 이름들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어?
4: 말도 안 돼! 악당들 이름이랑 똑같잖아! 루카 부하들이 고양이일 때 모습인가 봐!
1: 그치?

0: 얘들아, 또 간식 나왔어.
1: 금방 갈게. 이제 어떡하지?
2: 아, 글쎄. 근데 여길 빠져나갈 수 있겠어.
3: 여기 있었네. 응? 너희 구해주러 왔어.
4: 아니, 사양할게. 오늘 발톱 관리 받기로 했어.
3: 아, 탈출했다.
1: 와, 너무 고마워. 아, 좀 더 탈출해도 되겠는데?
0: 예전처럼 우리가 좋아 죽는 표정이 아닌 것 같지?
1: 예!

0: 고양이를 사랑하는 커다란 크리스탈 워리어가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1: 좋아, 가자!
2: 빌라인 퓨전! 퓨전!

돌루카님한테 새로운 차를 달라고 하게 생겼어.

0: 귀여운 동영상 찍는 걸 싫어하나 봐. 몰랐지?
1: 이런 옷을 입히다니 너무 굴욕적이야.
2: 있지?
0: 조심해! 우와, 저 워리어는 진짜 크다. 이제 어떡하지?
2: 있지? 인터넷에서 가장 깨물어주고 싶은 고양이 동영상을 찾아봐줘.
0: 응, 알았어.
3: 여보세요?
4: 드디어 내 전화를 받는군.
3: 대체 어디 갔었어? 너 감히 나한테 쉬라고?
5: 어이, 거인! 이것 좀 봐! 있지, 틀어!
6: 제발, 우리 친구!

야! 크로스업!

0: 쿵 해줘서 고마워. 응?
1: 구해줘서 고맙대.
2: 아, 당연한 일인걸. 아까 그 진짜 부드럽던 베개 하나만 갖고 나오게 해주지. 그럼 너무 좋았을 텐데. 루카님, 거대한 워리어를 데려가고 있어요. 물론 일부지만 부하들도 같이요.
3: 임무 완수했어요. 빨리 제 목걸이를 받고 싶네요.
4: 잘 왔다.
5: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 네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걸 부쉈다고. 차도 두 대나 부쉈고.
2: 두 대요?
5: 그뿐만이 아니라 가디언즈에게 또 지고 말았어.
2: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5: 네가 그 워리어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네 나약해 빠진 성격을 집어넣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2: 하지만...
5: 오늘 점심도 깜빡했지. 덕분에 직접 차려 먹어야 했다. 아주 맛없었지. 넌 고양이가 될 자격이 없어.
6: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납치됐었던 거야? 동굴에 갇히고?
7: 그것도 아주 호화스러운 곳에?
2: 루카님 잔소리도 벗어날 수 있었고?
6: 네가 우리를 안구해줬거나 또 네가 인간이 아니라면 아마 이 말을 했을 거야. 고마워. 어?
1: 뭐가? 고양이 세계에 적응하려면 노력해야겠어. 더 열심히 해.
8: 고양이로 사는 게 더 재밌어서가 아니라?
1: 절대 아니거든. 아, 일부러 그런 거야.
8: 유나는 내 생일을 잘 챙겨줬어. 난 항상 유나 생일을 망쳐놨고. 하지만 이번엔 완벽해야 해. 아, 유나는 우리가 인간인 걸 몰라.
1: 어?
8: 짜잔! 생일 축하해!
9: 어, 샤샤, 고마워.
1: 안녕, 난...
9: 비켜줄래?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로 한 거야? 집고양이로? 에헤헤.
1: 혹시 주스 한 잔 마실래?
9: 요즘 집고양이는 주스도 마시나 봐.
8: 우린 그래.
1: 생선 케이크 준비했는데 생일이잖아.
9: 아, 그래? 어디 있는데?
8: 어, 냉장고에. 근데 당연히 우린 열 수가 없겠지? 고양이니까.
1: 아, 바보 같은 인간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뒀네. 케이크도 꺼내놓고. 어, 선물도 준비했어. 어?
9: 정말 예쁘다, 샤샤. 그때 그거랑 똑같네. 네가 예전에 인간?
8: 사실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9: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샤샤.
8: 어?
9: 네가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원래 알았어. 그 사실을 계속 숨겼다면 더 속상했을 거야. 넌 언제나 특별한 아이였어.
8: 화 안 났어?
9: 아니, 전혀. 케이크는 안 먹을 거야? 정말 최고의 생일이야.
8: 사실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진물엔
11: 똑똑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0: EBSIN 호키제?
1: 네.
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옥스퍼드 팡.
10: 어, 해보고
9: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포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

0: 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초특급 임무 유성충돌을 막아라.
3: 제발, 제발.
4: 다이너워스 연결 실패. 전파 장애로 평행 우주 간 통신 불가.
3: 안 돼.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5: 해냈어!
6: 빠져나온 거야? 진짜 엄청났어?
5: 아직 기뻐하기 일러. 백선터를 찾아야 해.
6: 야, 조금만 쉬었다면 안 될까? 이제 막 탈출했잖아.
5: 트리나 말이 맞아. 백스를 찾아봐. 도망치게 둬선 안 돼.
6: 뭐지? 저기, 위를 봐!
7: 잘 있어라, 다이노스트.
8: 의외로 귀엽게 생긴 비행선인데?
5: 찾는 수고는 덜었군. 하! 거기 서는 게 좋을걸? 공중에서 추락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7: 어우, 트리나. 그렇게 건방지게 굴 수 있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일 거다.
5: 혼자 가게 둘 순 없어. 우리도 가자.
9: 좋았어. 메타트론 부스터
5: 최대 출력!
7: 날 막으려고 하는 건가? 발사!
10: 미사일이야!
5: 어떡해! 내가 겨우 이런 거에 당할 것 같아? 워터 미사일 발사!
6: 안 돼! 우리 두고 가지 마! 제발!
10: 조심해!
5: 조금 이따 상대해 주지! 조금만 더! 잡았다!
10: 진아!
5: 진짜 성가시게 하네.

아주 좋아. 이제 준비는 완벽해. 그럼 쇼를 시작해볼까?

0: 뭐지? 분위기가 이상한데?
1: 뭔가 일어나고 있어.
2: 인형뿐만이 아니야.
3: 예감이 안 좋아. 다들 왜 도망치고 있는 거지?
4: 다이노스톱, 내 말 들리니?
5: 박사님!
6: 정말 다행이다. 드디어 연결됐구나. 다이노스톱, 긴급 상황이야. 지금 엄청난 크기의 소행성이 다이노어스 쪽으로 날아가고 있어.
3: 뭐라고요? 그래서 도망친 거였어.
1: 백스 짓이에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간 거예요.
6: 이들

0: 로라면 공룡들이 모두 멸종하게 될 거야. 너희가 소행성을 막아야 해.
1: 저희가요? 어떡해요?
0: 우주로 나가야겠지. 너희 로봇으로는 우주 임무도 충분히 가능해. 나도 이쪽에서 지켜볼 거야.
2: 박사님!
1: 우주라고?
2: 우주로 가기 위해선 전력을 최대한 다 끌어모아야 해. 당장 출발하자. 준비됐지? 부스터 최대 출력!
3: 부스터 최대 출력! 출력!
1: 가자 우주로!

0: 저기 좀 봐! 다이노우스를 우주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아름다워! 반드시 지켜내야 해!
1: 소행성이 접근하고 있어! 바로 뒤야!
0: 어? 완전 거대한데? 우리 집보다도 훨씬 크잖아!
2: 소행성 감상은 그쯤에 두고 임무를 시작하자! 헥! 소행성이 지면에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끝이야. 꼭 막아야 해.
3: 드리나? 네 체인으로 소행성을 당겨줘. 그럼 우리가 방향을 틀어볼게.
2: 난 다이노스토가 아니야, 델비. 지시는 받지 않아. 잘 따라오기나 해. 그래, 그럼 일단 가자.

0: 필요 없어.
1: 지면으로 떨어지고 있잖아.
0: 소행성을 작게 조각내야 해. 그 방법뿐이야. 그럼 뭘 꿈을 대는 거야? 해보자. 아! 아!

0: 다들 잘했어. 이제 유성 파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처리해야 해. 제리나, 네 도움이 필요해. 이건 부탁이야. 우리랑 같이 다이노우스를 지켜줘.
1: 이번만이야.
0: 좋았어. 다이노스타 합체 로봇 분리!
2: 다이노스타 합체 로봇 분리!
0: 립탑청!
2: 전투 준비 완료! 새로 블랙스윙! 비행 준비 완료!
0: 그 외침과 진짜 유치하거든!

0: 누가 더 유정을 많이 부수는지 내기할래?
1: 하! 지금 우리 놀러 온 거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이길걸?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유성은 전부 파괴됐어.
1: 잠깐! 유성이 하나 남았어. 엄청 큰데?
2: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 그럼 괜찮은 거겠지? 그렇지?
3: 아니, 저 경로라면 리비아탄들과 부딪히고 말 거야.

0: 디나, 너 괜찮아? 얘들아, 빨리! 디나!
1: 디나!
0: 괜찮아?
2: 디나! 디나, 내 말 들려?
0: 디나, 안 돼!
1: 리비아탄은?
0: 모두 무사해. 네가 구했어.
1: 설마 너 우는 거야?
0: 뭐?
2: 어? 아니, 난 그냥 리비아탄들이 걱정돼서. 아, 맞아, 그래서 그래.
3: 자연스러웠어.
2: 조심해. 됐어.
4: 저기 리비아탄들인가? 봐. 어? 어?
1: 또 보자.
5: 새로운 위협 메카 다이노.

0: 좋아, 이거야. 지난 수년간 노력과 희생을 거듭한 결과 드디어 실험의 성과를 손에 넣게 됐군.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렴. 최고의 걸작들아. 명심해라. 너희는 두 차원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메카다이노다.
1: 음성 확인, 덱스 헌터. 저희를 만든 주인, 명명백이죠.
2: 루시오, 일어나. 아래로 좀 내려와 줄래?
3: 로라이모? 나도 모르겠어. 별일 아니기만 해봐. 왜요, 로라이모? 오늘도 팬케이크 만들어야 해요.
4: 루시오도 널 보면 아주 좋아할 거야.
5: 안녕!
3: 시툰도?
5: 루시오!
3: 말도 안 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5: 팬케이크가 맛있다고 들었거든.
3: 언제까지 있을 거야?
4: 원하는 만큼 오래 있어도 돼.
5: 신난다!
3: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5: 다이너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해줘! 특히 거기 공룡들에 대해서!
4: 그럼 난 이만 주방에 일이 있어서.
3: 공룡 얘기는 1급 비밀이야.
5: 알았어.
4: 루시오, 다이노어스에 문제가 생겼어.
3: 알았어요. 이따 보자, 치튼두.
5: 어? 저도 임무 있어요?
4: 혹시 너 팬케이크 만들 줄 아니? 앞치마 꼭 하고.
3: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에요?
2: 트리케라톱스 무리가 다친 게 관찰 카메라에 잡혔어. 덱스 헌터가 한 짓이 분명해.
6: 저희만 믿으세요, 박사님. 가자, 얘들아.
3: 가자죠. 바로 여기야.
6: 좋아, 서둘러 치료하자. 오즈, 제이민, 저쪽을 부탁해.
7: 알았어.
3: 안심해, 괜찮을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6: 어? 왜 그래, 루시오?
3: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트리케라톱스들이 겁에 질린 것 같아.
7: 이제 곧 낫게 될 거야.
8: 아파도 조금만 참아. 어? 어?
7: 뭔가 이상한데? 얘들아, 이것 좀 봐. 이빨 자국인데 다이노스의 그 어떤 공룡과도 일치하지 않아. 덱스 헌터의 아머 다이노도 아니고.
3: 느낌이 안 좋은데?
7: 그러니까 말이야. 만약 아머 다이노가 아니라면.
8: 야, 설마 또 다른 괴물은 아니겠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9: 다이노스터 빨리.
6: 뭐야? 다이노모빌로 빨리. 우즈, 뭘 해야 할지 알지?
9: 포기한다.
8: 야, 부탈모델 대신.
3: 뭐든 아머 다이노보다 훨씬 더 사납다는 건 확실해.
6: 아직 멀쩡해. 다시 전투 준비. 위아래로 하나씩 맡아. 스테고 해머
9: 다이노스터 파괴한다.
7: 완전 하잖아.
8: 레터 볼트 발사.

0: 다이노스터 파괴한대.
1: 안 되겠어. 다 같이 합체하자.
2: 다이노코리 사단합체 시작.
3: 제니카! 다이노스터 파괴한다!
1: 녀석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어!
4: 루시오가 속도를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3: 엄청 애쓰는 짐이거든! 제발 조금만 더 애써줄래?
1: 모두 지금이야!

0: 해야 한다.
1: 온다.
2: 내버려 트라카.
3: 너희 팀은 생각하는 게 정말 뻔하군, 로. 메카다이노, 박치!
0: 우릴 방해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1: 아, 얘들아, 어떻게 된 거지?
4: 박치를 한다고?
0: 각오해라!
3: 이걸로 끝내주마!
1: 막아! 보통 강한 게 아니야. 우리 공격이 하나도 안 통한다고.
5: 그럼 새로운 공격을 시도해봐야지. 아틀로 파워 충전.

0: 성공이야? 해낸 거 맞아?
1: 방금 공격으로 에너지를 다 썼어. 재충전이 필요해. 설마.
2: 어, 말도 안 돼.
0: 제발 움직여.
2: 나를 버려.
1: 이걸 어떻게 버텨.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3: 그럼요, 엄마. 아무 일 없이 잘 있어요. 놀랄 일도 없고요.
1: 으아! 어? 무슨... 어? 으아! 우와! 저게 뭐야? 이번 여행은 엄청 혼란해질 것 같은데?

0: 뭐 어떻게 된 거지?
1: 우리 방금 퀀텀 점프를 한 거야?
2: 아무것도 조작 안 했어. 메타트론이 한 거야. 하지만
0: 그 머리가 두 개인 괴물은 어디로 간 거지?
1: 뭐?
3: 아니?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준모란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클릭서!
4: 클릭서! 뭘 만들까?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4: 클릭서!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서!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식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이스크림 트럭.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0: was it?
1: Did you have fun? Yay!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사며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림 조끼 고추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1: 순간 킬킬.
2: 식물엔
1: 똑똑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원뱃을 구해줘.
1: 오호, 신기하더더.
2: 저도 뭐 봐?
1: 아, 그리나, 나 원뱃에 대해서 보고 있었어.
2: 원뱃?
1: 응, 이 친구가 원뱃이야.
2: 우와, 귀엽다. 코알라 같기도 하고 햄스터 같기도 하네.
1: 그러게. 원뱃은 호주에 살고 있어. 아기 주머니를 갖고 있어서 주머니 속에서 새끼를 키우지.
2: 와, 아기 주머니가 엉덩이 밑에 달렸네.
1: 그러게.
2: 너 근데 원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건데?
1: 아, 오늘 원뱃이 우리를 만나러 온댔거든. 고객님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잖아.
3: 똑똑. 어? 너희가 그린조끼 구조대 맞지?
2: 어? 원뱃이다.
1: 어서와, 원뱃 친구.
3: 반가워. 근데 너희들 혹시 고민도 해결해 주니?
1: 아이, 그럼 그럼.
2: 네 고민이 뭔데?
3: 어? 그게
1: 아이, 괜찮아. 말해봐.
2: 그래, 이 초콜릿 먹으면서 마음 편히 가져.
3: 고마워. 네모난 초콜릿이네.
1: 어? 네모난 초콜릿이 왜?
3: 아니야. 그러고 보니 이것도 네모? 이것도 네모. 네모가 엄청 많네. 내가 네모에 관심이 좀 많거든.
4: 안녕, 그린조끼 구조대.
5: 우리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2: 코알라랑 토끼네? 어서와.
1: 어서와. 아, 근데 먼저 오신 손님이 있어가지고.
3: 아니야, 나 다음에 다시 올게. 안녕.
2: 어디 가는 거지?
1: 그러게. 자, 그럼 코알라랑 토끼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보더더.
4: 우린 친구를 찾으러 왔어.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6: 생명의 은인?
4: 응! 너희들 몇 년 전 호주에서 큰 산불이 났던 거 알고 있지?
2: 알지. 그 산불은 엄청 많은 동물이 죽었잖아.

0: 여러분의 숨은 덕분에 우리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
1: 그 구란에서 널 부른 게 누군데?
2: 우리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야.
0: 맞아. 그때 밤이라 캄캄해서 땅굴 주인이 누군지 보지 못했거든.
3: 아하. 그 땅굴이 어딘지도 모르고?
2: 모르겠어. 그때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길을 제대로 못 봤거든.
3: 그럼 그 땅굴이 있던 곳의 특징 같은 건 뭐 없더더?
0: 특징?
1: 글쎄.
0: 이런 거! 이런 네모난 벽돌 같은 게 앞에 잔뜩 쌓여 있었어!
2: 아, 맞다! 주사위처럼 생긴 네모난 것들이 거기 엄청 많았어!
1: 응? 이렇게 생긴 게 많았다고?
3: 일단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최선을 다해 땅굴의 위치를 파악해보겠더라.
0: 부탁해, 그린조끼 구조대!
2: 꼭 좀 찾아줘!
3: 알겠더라.
4: 화이팅!
2: 화이팅!
3: 네모난 벽돌 같은 게 많이 쌓인 곳이.
1: 뭔데? 잠깐. 네모.
5: 네모가 엄청 많네. 내가 네모에 관심이 좀 많거든.
1: 그래. 원빛이 네모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
3: 어허! 그렇다면 원빛은 네모난 벽돌 같은 게 많은 곳이 어딘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당장 원빛을 만나러 가보자.
1: 좋아. 그린조끼 구조대.
3: 원빛의 집으로.

0: 어, 이거 그거잖아. 네모난 벽돌 같은 거.
1: 그리고 여기 땅굴도 있어.
0: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토끼랑 코알라가 말한 그 땅굴.
1: 그럼 코알라랑 토끼가 찾고 있던 땅굴 주인이 바로.
2: 응? 이 땅굴 주인 난데, 근데 왜?
0: 찾았다! 우와! 토끼랑 코알라를 구해준 그 착한 동물이 원백 너였구나.
2: 에이, 착하긴 뭘. 난 원래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지 않거든.
1: 땅굴 주인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게 다 이 네모난 벽돌 덕분이야.
0: 아, 맞아. 고마워, 벽돌아.
2: 안 돼. 그거 벽돌 아니야.
0: 그럼 이거 뭔데?
2: 이거 내 똥이야.
1: 이 네모난 게 똥?
0: 그럼 또 네모난 똥을 눈단 말이더더.
2: 내가 너희를 찾아간 것도 네모난 똥 때문이었어. 아니, 생각해봐.
3: 동물들은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똥을 넣어. 근데 그들의 똥은 최소한 다 동글동글하다고. 네모난 똥을 누는 건 지구상에 나 원배뿐이야.
2: 아니, 왜 나만 네모 똥을 누냐고.
3: 왜?
1: 혹시 너 똥꼬가 네모야?
2: 아니야. 나 네모 똥꼬 아니거든.
0: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네모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거야. 어쩌다 네모난 모양이 됐는지 말이야.
1: 우와, 좋은 생각이다.
2: 좋아, 얼른 불러봐.
0: 오케이. 도도 이어져.

0: 잡아보라. 원뱃의 네모난 똥이여, 살아나, 또또또!
1: 안녕 얘들아. 난 원뱃의 네모난 똥이야.
2: 안녕 아빠 네모똥.
0: 아이 근데 너 어쩌다 네모똥이 된 거거든?
3: 그래, 얘기 좀 들어보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네모똥을 누는 거니?
1: 좋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네모난 똥이 되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4: 원뱃은 몸에 비해 아주 긴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을 거치며 먹이를 소화하는 데 무려 2주에서 3주나 걸려. 그동안 뱃속의 음식물은 건조해지고 단단해지지. 그런데 원뱃의 장은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부분과 뻣뻣해서 늘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지. 장이 늘어났다 수축했다, 늘어났다 수축했다를 반복하면서 나처럼 이렇게 네모난 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매일 최대 100개의 네모난 똥을 우리 원뱃이 쑥쑥 누고 있지.
0: 우와, 원뱃 대단해.
5: 나도 네모똥 누고 싶다. 네모똥 예쁘잖아.
0: 예쁜 거 말고도 네모난 똥에 좋은 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도도.
5: 네모똥.
3: 네모똥에 좋은 점? 시원해.
6: 아, 네모난 똥은 굴러다니지 않아서 집 앞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영역 표시하기 아주 좋아.

0: 그 대모똥은 멀리 굴러가지 않아서 적들한테 내 위치를 들킬 염려도 없지.
1: 우와, 대모통 좋은 잔 진짜 많다.
0: 어, 그러네.
1: 애들 왔다.
2: 여기 거기잖아. 우리가 숨었던 땅굴.
3: 그래. 너희 구해 죽은 생명의 은인을 찾았어. 바로 원벤.
1: 야스.
2: 원벤, 너였구나. 고마웠어, 원벤.
4: 넌 정말 멋진 친구야.
0: 뭘.
4: 아, 우리가 감사의 선물로 이걸 준비했어. 짠.
0: 이건 네모난 초콜릿. 내 똥을 닮은 네모난 초콜릿 정말 맛있겠다. 고마워 얘들아. 다 같이 맛있게 나눠 먹자.
4: 그래.
3: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5: 나와라. 오바.
3: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원벳똥 만들기. 귀여운 친구 원벳은 산불과 서식지 파괴로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더도 그런 원벳을 생각하면서 점토 등 다양한 재료로 원벳의 네모난 똥을 만들어보더도.
6: 네모똥을 넣는 귀여운 원벳, 멸종하지 말고 지구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자. 꼭!
4: 그렇게!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7: 얼굴엔
5: 순한 킹킹,
7: 눈물엔
5: 똥똥말,
7: 순하게
5: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가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호르, 아!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덕덕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피로가 엄청 심하신 것 같은데 어떡하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1: 네? 울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2: 그게 악어에게 물려서.
3: 오늘의 환자 박쥐. 악어에게 공격당했어요.
0: 드레싱 중입니다, 선생님.
4: 이거 어떡해, 어떡해.
0: 아, 저런. 아, 악어 이빨에 날개가 찢어져서 무려 20바늘이나 꿰맸습니다.
4: 또 목뼈에 금이 가고 출혈이 심해 위독한 상태입니다. 깨어날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가.
2: 박돌씨, 박돌씨.
0: 아, 저 근데 아니 어떡하시다가 악어에게 공격을 당하셨어요?
2: 그게 물을 마시려다가요.
4: 물이요?
5: 박돌씨가 사는 호주는 여름이면 기온이 42도까지 올라 건조해지죠.
6: 아, 덥고 너무 목말라.
7: 못 살겠다.
6: 물 마시러 가자.
7: 가자.
4: 가자, 가자.
5: 박쥐들은 물을 직접 마실 수 없어서 이렇게 물을 묻혀서 핥아먹거든요. 이때 물속에서 박쥐를 노리는 녀석들이 있어요. 바로 악어죠. 매년 수많은 박쥐들이 물을 마시려다 악어에게 잡아먹히고 말죠. 우리 박돌씨도 물 마시려다.
4: 물도 목숨 걸고 마셔야 하다니.
0: 아, 너무 딱하다.
2: 박돌씨 힘내요. 박돌씨는 할 수 있어요.
4: 그런데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박돌씨의 아내 되시는 분이신가요?
2: 전 박순이라고 해요. 박돌씨의 여자친구요.
0: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아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정성스레 병간호까지?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4: 아니, 그런데 박돌씨는 밝은 피부에 커다란 눈, 박순씨는 검은 피부에 작은 눈. 두 분이 많이 달라 보이시는데.
2: 전 관박쥐고요. 우리 박돌씨는 작은 붉은 날려우 박쥐, 과일박쥐 중 하나죠.
7: 관박쥐와 과일박쥐?
5: 관박쥐는 깜깜한 동굴에서 사는 박쥐예요. 낮에는 동굴에서 자고 주로 밤에 나와 활동을 하죠. 박돌씨는 과일박쥐로 나무에 매달려 살고 낮에 활동하죠. 주로 따뜻한 나라에서 살아요.
4: 두 분의 활동 시간이 완전히 다르네요.
2: 다른 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4: 응?
5: 관박쥐는 밤에 활동해서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와 입으로 초음파를 쏘고 돌아오는 소리를 분석해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찾아 사냥을 하죠.
4: 박돌씨 같은 과일박쥐는 곤충이 아니라 과일이나 꽃꿀, 꽃가루를 먹죠. 낮에 잘 익은 과일이나 꽃을 찾아야 하니까 시력이 좋고 냄새도 엄청 잘 맡고요. 맞죠?
2: 네, 맞아요.
0: 어머, 두 분이 정말 다르시다.
4: 달라서 더 잘 어울린다는 말도 있잖아.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2: 첫 만남요? 그건 제가 저녁이 되기 전 좀 일찍 일어난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아직 좀 밝네.

0: 듬직하게 큰 날개, 부리부리한 눈. 전 박돌 씨에게 첫눈에 반했죠.
1: 여기가 어디지?
2: 아니, 과일인 줄 알았는데 자꾸 귀여운 관박지였네요.
1: 뭐예요?
2: 자꾸 귀여워.
0: 제가 먼저 박돌 씨를 따라다녔어요.
2: 저기, 그렇게 숨어서 나 관찰하지 말고 나와서 사과 한 입 할래요?
1: 아, 들켰다. 네. 근데 사과가 어디...
2: 부스, 이를 어쩌지? 그건 사과가 아니고 내 왼손인 거야. 내 왼손인데.
0: 그렇게 우린 사귀게 되었죠. 아.
2: 하나, 둘, 셋.
3: 정말 예쁜 박쥐 커플이었네요.
1: 그런데 지금 우리 박돌 씨가
3: 어머 박돌 씨 정신을 드세요.
2: 여기가 어디죠?
1: 박돌 씨, 여기 병원이에요. 깨어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3: 다행이에요.
2: 그냥 악어한테 물려서 다치게 내버려 두지 병원에 왜 데리고 왔어?
1: 박돌 씨, 무슨 소리예요?
2: 너랑 나랑 인연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3: 저기, 예쁜 커플은 아니었나 봐. 그럴게.
1: 박돌 씨, 우리 잘해보기로 했잖아. 왜 또 그래?
2: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안 맞아.
1: 박돌 씨.
3: 아니 뭐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아니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른 박쥐끼리 만나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뭐. 어떻게 나랑 똑같은 박쥐만 만나겠어요.
4: 맞아요. 찾아보면 비슷한 점도 조금 뭐 있지 않을까요?
3: 그래, 비슷한 점. 그래. 아, 두 분 다 거꾸로 매달려서 생활하시잖아요.
1: 맞다. 아, 그럼 우리 분위기도 좀 풀 겸 문제라도 풀어볼까요?
4: 문제요?
3: 문제! 문제다!
1: 문제!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서 하지 않는 것은? 1번 먹기, 2번 자기, 3번 새끼 낳기, 4번 오줌똥 누기.
4: 먹고

0: 사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1: 그치. 근데 아기를 거꾸로 매달려서 낳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지? 정답은 3번 새끼 낳기.
2: 그럼 정답 확인. 아, 박돌씨 스마일 확인.
3: 먹이는 거꾸로 매달려 먹는다. 박쥐는 잠도 거꾸로 매달려 잔다.
1: 그렇다면 새끼 낳기는?
3: 새끼도 거꾸로 매달려 낳는다.
1: 정말? 우와, 신기해!
3: 아기가 떨어지지 않게 날개로 잘 받아서 따뜻하게 감싸고 거꾸로 매달린 채 아기에게 젖을 먹이죠.
0: 그럼 거꾸로 매달려 하지 않는 건?
3: 맞아요. 정답은 똥오줌 누기.
2: 거꾸로 매달려서 누다 입에 똥이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4: 고작 그거 하나 갖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2: 문제는 무슨 문제? 우리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잖아.
4: 문제가 없었다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2: 뭐?
5: 짠! 내가 자기를 위해 도시락 싸왔다. 자자자, 무엇을 쌌을까요? 하나, 둘, 셋, 짠! 아, 왜? 하나 먹어봐. 자, 아. 아. 아, 맞다. 아, 자긴 곤충 말고 과일만 먹지.
6: 너의 곤충 도시락도 싫었고.
2: 아, 미안해.
4: 하나, 둘, 셋. 어?
6: 낮에 데이트하면 내내 졸기만 하는 너.

0: 과일 카페에 갔을 때도 몰래 곤충 먹는 거. 깜깜한 밤에 데이트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
1: 아, 잘 시간에 데이트하니까 너무 졸리다. 아우, 정신 차려야지.
2: 박글씨! 박글씨! 박글씨! 박글씨!
1: 넌 초음파로 밤에도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지만 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알기나 해?
2: 미안해. 자기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1: 거봐!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난 과일 박쥐고 넌 관박쥐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겠어.
2: 박글씨!
3: 어떻게?
2: 이제 내가
3: 어떻게?
2: 너한테 다 맞출게. 동굴에서 나와 너랑 같이 나무에서 살고 곤충 대신 과일만 먹고 데이트도 낮에만 할게. 그리고 내가 맛있는 과일 많이 찾아줄게. 응?
1: 네가 과일을 무슨 수로?
2: 초음파로?
1: 넌 시력도 엉망진창이잖아. 아니, 게다가 냄새도 못 맡는데 무슨 과일을 찾겠다는 거야?
2: 뭐? 너 말 다 했어?
1: 아니, 과일을 먹겠다고? 어? 그 과일조차 나중에 내가 다 찾아줘야 할 텐데 나 이러면서 너랑 못 만나겠다?
2: 너 원래 이런 박쥐였니? 난 모든 걸 포기하고 너한테 다 맞추려고 했는데

0: 남의 약점을 가지고 상처나 주는 그런 몹쓸 박쥐였어.
1: 박쥐야? 그걸 이제 알았어? 나 원래 이런 박쥐야.
0: 그래, 우리 헤어지자. 그게 좋겠네.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2: 박수씨!
3: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이 정도도 감당 못할 거면서 애초에 컨박진을 왜 만나신 건데요?
3: 그리고 헤어질 거면 좋게 헤어지지. 왜 상처를 줘요?
1: 이렇게 안 하면 박순 씨를 영영 못 보낼 것 같아서요.
3: 네?
1: 박순 씨는 저랑 있으면 불행해져요.
3: 왜요?
1: 박순 씨는 동굴에서 나와 저랑 살 수 있다는데, 아니 악어 때문에 물도 목숨 걸고 마셔야 하는데 그곳에서 박순 씨를 살게 할 순 없어요. 그녀에겐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0: 죽마을에 죽마을.
1: 병원에 왜 데리고 왔어?
2: 그래, 우리 헤어지자.
0: 박수씨!
3: 좋아하는 곤충도 못 먹고 낮에 잠도 못 자고 저 때문에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4: 과일박쥐와 관박쥐 함께하기 힘들죠.
3: 아, 헤어져서 시원하다.
4: 박수씨, 울지 마세요. 어떡해.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중물엔
7: 순하게
8: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하게!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치스.

0: 가득하설.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덕분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좋아. 오늘은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아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어. 내가 들려줄 지혜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재미있을걸?
1: 정말?
2: 와! 생금! 생금!
0: 생명이 움트는 지혜의 숲에는 지혜의 나무가 살고 있어요. 지혜의 나무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스리고 지켜내는 나무랍니다. 지혜의 나무는 전설로만 전해질 뿐. 글자들이! 글자들이 도망가 버렸어! 자, 여기 봐봐! 책에 아무것도 없어!
1: 정말 아무것도 없어!
3: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다! 가자!
4: 오늘도 새로운 미션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5: 뿜뿜뿜.
4: 자, 선물.
1: 어머, 예뻐라.
4: 공기를 맑게 해주는 식물이에요.
1: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니 너무 신기하고 고마운데요.
4: 여러분, 고마운 여러 식물들을 많이 많이 아껴주길 바라요. 자, 그럼 새로운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5: 세계 탐험 대회 미션 대공개! 뿜뿜! 지식의 샘물로 지혜의 나무를 치료하라!
1: 어머? 지혜의 나무한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인가 봐요.
4: 이번 미션도 반드시 성공해주세요.
5: 그럼 저희는 이만 뿜뿜!
1: 지식의 샘물로 지혜의 나무를 치료하라?
6: 루빔, 지혜의 나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색해줘.

0: 삐리삐리 지혜 나무 위치 검색 실패 실패.
1: 어? 검색 결과가 없다고?
0: 현재까지 검색된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혜 나무는 지혜 숲에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일단 지혜 숲으로 가보자.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여기가 지혜의 숲이야? 너무 신기해. 숲속에 있는 책들 좀 봐봐. 드래곤이 엄청 좋아하겠는걸.
2: 이건 내가 꿈꿔왔던 신세계야.

0: 않나? 냄새? 야, 이 달콤한 냄새는 야, 딸기다!
1: 생큼 생큼 생큼! 딸기! 딸기!
0: 정말 못 말린다니까!
2: 생큼아, 같이 가!

0: 먹으면 후회할 텐데.
1: 어?
0: 어?
1: 어머, 넌 누구니?
0: 안 가르쳐 주지.
2: 혹시 이걸 먹으면 너처럼 머리가 산딸기처럼 변하기라도 한다는 거냐?
0: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로 먹으면 후회한다니까.
3: 그러니까 왜 먹으면 후회한다는 거야?
0: 그건 말이지.
1: 어?
4: 아니, 아니, 아니야.
0: 말 안 할래?
2: 네, 지금 장난해?
0: 말해줄까? 말까?
2: 이 저 녀석이 누굴 놀리냐? 착!
5: 딸기 좋아.
1: 와, 얘들아, 저기.
2: 뭐? 생크림이가 딸기 생크림이 됐어.
0: 쟤 누구야? 저걸 먹고 아무렇지도 않다니.
5: 생급.
0: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걸 먹으면 분명 잠이 들어야 한다고.
2: 산딸기 머리로 변해서 평생 자야 하다니. 끔찍해.
0: 아니, 아니, 산딸기 머리로 변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엄청 졸려야 돼. 그걸 견디는 건 불가능하다고. 도대체 저 빨간 괴물은 누구야?
5: 생급.
2: 이젠 순순히 정체를 밝히시지. 누구냐 넌?
0: 좋아,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난 그 유명한 지혜 숲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5: 생크림 복숭아 좋아! 복숭아 좋아!
0: 아프단 말이야! 빨간 괴물아!
5: 생크림!
0: 왜 그래? 왜 그래? 무섭게!
5: 생크림 복숭아 좋아!
3: 생크림아! 저 모자는 없는 게 아니야!
0: 내 사랑스런 나뭇잎 괜찮아?
5: 복숭아 좋아, 복숭아 좋아.
1: 그런데 생크미는 정말 괜찮은 걸까?
0: 하지만 얘들아, 걱정 마. 지혜 나무에게 가면 나을 수 있어.
1: 뭐? 지혜 나무를 알아?
0: 날 따라와.
6: 얘들아, 믿지 마. 거짓말이라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무도 못 본 지혜의 나무를 봤다는 것도, 산딸기를 먹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쓸모없는 저 복숭아 모자는 또 어떻고. 난 절대로 저 아이 안 따라가. 가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가라고.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절대, 절대, 절대로.
0: 좋아, 내가 한 번만 속아주지. 마지막 한 번. 거의 다 왔어. 저 앞에 다리만 건너면 지식의 폭포로 가는 동굴이 나올 거야.
2: 지식의 폭포?
0: 지식의 샘물이 있는 곳.
1: 뭐라고? 지식의 샘물?
2: 좋아, 좋아, 좋아. 가자고. 제발.
1: 잠깐만. 길이 끊겨서 갈 수가 없는데.
2: 뭐?
6: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저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
1: 너 정말 우릴 속인 거니?
0: 내가? 그럴 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난 이곳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이 주변은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5: 생급!
0: 생급! 아, 아이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한 손 당장 치워줄래?
5: 생급!
6: 저 꼬마 아이는 지금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라고!
0: 가지고 놀다니! 난 너희들을 도와주려는 거야.
6: 전혀 도움 안 되거든. 길이 끊겨서 가지도 못하잖아.
0: 그래?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애벌레 무서워하는 박두루 고수님!
6: 또 말 다 했어! 도저히 못 참아! 자!

0: 생금 샀다! 생금을 샀다!
1: 저길 봐!
0: 샀다! 생금을 샀다!
1: 생금이가 공중에 떠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2: 엄마 말도 안 돼! 얘들아! 얘들아!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다리를 건널게.

0: 얘들아, 어서 날 따라와.
1: 도켓돌?
0: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천하의 도켓도 넘어질 때가 있다고.
1: 넘어질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아니 핑핑이는 도대체 정말 괜찮은 거야?
0: 쟤는 아마도 강철 심장을 가졌을 거야.
2: 땅 위를 걷고 있다. 하나도 안 무섭다. 드래콩 살려!
1: 드래콩 멋진데.
0: 이건 그냥 그림이잖아.
2: 뭐? 그림?
1: 그래, 드래콩. 이건 그냥 그림일 뿐이라고.
2: 깜짝이야. 다행이다.
1: 우리는 이 문을 열고 지나가기만 하면 돼. 어라? 어떻게 된 거지? 꿈쩍도 안 해.
0: 비켜봐. 이 도켓님이 해결해 주지. 캣나볼!

0: 뱃마블이 안 통하다니.
1: 아, 문학은 이것 좀 넣고 얘기해.

0: 바로 여기가 지식의 폭포야.
1: 서유, 우리 샘물에 떨어가자.
2: 우와, 물이 이렇게 막다니. 여기서 수영하면 하늘을 나는 기분일 거야.
0: 치치, 우리 수영으로 누가 빠른지 내기나 할까?
3: 좋아, 물속에선 내가 더 빠를걸.
4: 이게 뭐야? 어우, 냄새!
0: 치치, 새똥이야, 새똥! 아! 저 녀석이!
3: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너무 무례하잖아! 도켓! 저 까마귀 버릇 좀 고쳐줄까?
0: 좋아!
5: 반짝반짝!
3: 도망간다!
0: 비겁한 까마귀! 자! 치치, 나 좀 도와줘!
3: 조금만 기다려!
2: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3: 저 까마귀가... 애니워치! 저 까마귀가 내 애니워치를 가져갔어!
0: 뭐? 애니워치를? 야!
3: 어떡해!
0: 잘 챙겼어야지.
3: 폭포 위로 가야 돼. 가는 길이 어디야?
0: 저 위로 갈 수는 없어. 길이 없다는 말이지.
3: 안 돼! 애니워치를 찾아야 한다고!
1: 어서 타, 얘들아.
3: 빌비! 가지가! 가지가!
1: 샘푸나! 올라놔!
5: 샘금이 난다! 샘금! 샘금!
3: 도대체 까마귀는 내 애니워치를 왜 가져간 거야?
0: 분명히 여기로 날아왔는데.
3: 찾았다! 내 애니워치!
5: 댕금! 돌려줘!
3: 너 이 녀석! 시계는 내 거야! 애니워치를 돌려줘!
6: 어? 저기도 애니워치가...
1: 어머, 저기다!
0: 에? 나 지금 헛것 보는 거 아니지?
1: 분명 세 개 중 하나가 진짜 애니워치일 텐데.
3: 그럼 그냥 다 잡아버리자!
2: 알았어, 난 저 까마귀를 잡을게.
0: 그럼 난 숲속에 있는 까마귀.
2: 이야!
3: 돌려줘! 애니워치 주인은 나라구나!
0: 촥! 하! 촥! 촥! 하! 하! 천하제일 파쿠르 실력이 어떠냐?

0: 어서 돌려줘, 이 도둑 까마귀야!
1: 이제 슬슬 정리해볼까? 모두 그만!
0: 어? 생크마 아파.
1: 자, 그럼 애니워치의 진짜 주인을 가려보죠.
2: 이럴 바엔 차라리 애니워치를 반씩 나눠 가져. 그럼 공평하고 싸울 일도 없잖아.
3: 뭐? 나는 애니워치를 까마귀에게 주겠어. 소중한 애니워치를 반으로 나누는 건 잡아 못하겠어.
4: 치치야,
3: 내가 양보할게. 그냥 네가 가져. 대신 애니워치를 항상 소중히 다뤄줘.
1: 우와, 다들 순수한 걸? 다들 너무 보기 좋아. 자, 받아. 이 시계 진짜 주인은 바로 너야.
3: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4: 저건 지혜의 나무?
3: 드디어 찾았다!
1: 사실 난 정령이야. 안 믿기지? 자, 잘 보라고.
5: 깨작깨작깨작.
1: 거미 잡았다.

0: 주던 작은 보답이야. 생크미를 위한 선물.
1: 생크미.
0: 생크마, 넌 역시 하얀색이 잘 어울려.
1: 생크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기 공룡이 된 탐험대. 이건 뭐야?
12: 이건 셀타사우루스의 골편이야.
11: 골편? 오, 스테고사우루스의 골판 같은 건가?
13: 고깔 모양 같이 생겼어.
11: 그럼 골편으로 몸을 보호한 거야?
12: 글쎄, 잠깐만.
11: 우와, 속이 보여.
12: 속이 비어있는 걸 보니까 보호 외에 다른 용도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13: 렉스, 그럼 우르르 행성에 가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11: 맞아, 직접 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12: 너희도 같이 갈 거지?
11: 당연하지.
12: 좋아, 자 출발해볼까?
13: 야호!
11: 출발!

0: 어딨어?
1: 비비!
0: 오! 어? 다들 어디 갔지?
2: 비바브를 부르는 방법을 잊은 건 아니지?
1: 아차! 이게 있었지!
0: 하나,
1: 둘, 셋! 비비!
0: 바비! 그래, 나도 반가워.
2: 자, 그럼 이제 살타사우루스가 있는 곳으로 가볼까?
1: 응, 좋아!

0: 저기 공룡 등 위에 고깔 모양의 골편이 있어.
1: 살타사우루스 아니야?
2: 맞아.
3: 어?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0: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1: 그러게, 뭘 찾고 있는 것 같아. 어? 이게 뭐지? 안녕, 핑.
4: 마침 잘 왔어.
3: 핑, 어떻게 된 일이야?
4: 어미 살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새끼 살타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일단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아.
1: 어미 살타가 새끼들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나 봐.
0: 어떡하지? 우리가 찾아줄까?
1: 그래, 넥스, 그러자.
3: 너무 걱정 마.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이 어미 살타가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서로 엇갈릴 수도 있을 텐데.
0: 그러게, 그럼 어떡하지?
4: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1: 그게 뭔데?
4: 크랑, 크랑, 우린 살타사우루스다.
1: 크랑, 크랑.
4: 앤디, 그건 티라노사우루스지. 새끼 살타사우루스는 나처럼 귀엽게 해야지. 크랑, 크랑, 엄마, 엄마.
1: 아하, 크롱, 크롱, 살타사우루스예요.
4: 그렇지, 자, 다 같이.
1: 크롱, 크롱, 엄마, 엄마.
3: 살타사우루스는 온순하니까 가까이 가도 괜찮을 거야. 핑, 그럼 부탁할게.
4: 응, 여긴 걱정 말고 어서 가서 찾아봐.
3: 알았어. 비바부,
1: 어?
3: 이 껍질 냄새 좀 맡아줄래? 새끼 살타들을 찾을 수 있겠지? 좋아, 가자.
0: 그럼 가위바위보 할까?
4: 아이, 내가 앞장설게. 크롱, 크롱.
1: 크롱, 크롱. 엄마, 엄마.
4: 크롱, 크롱. 우리가 왔어요, 엄마.
1: 으아, 또 나야.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진짜 새끼로 왔나 봐.
0: 그러게. 근데 난 좀 떨려.
4: 작전 성공.
0: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 가자.
3: 비바부, 혹시 새끼 살타들이 이쪽으로 온 거야?
1: 부! 어? 부!
3: 아이, 부! 같이 가!
1: 부!
0: 삐! 어?
3: 아, 장난꾸러기들 여기 잠들어 있었네. 어? 비비, 너희.

0: 너 잘했어.
1: 더워. 잠깐만 벗고 있을게.
2: 안 돼. 그러다 들키면.
3: 혹시 들켰나? 어? 먹으라는 것 같은데?
4: 이 풀을?
3: 우리 새끼 살타라고 생각하니까.
2: 자, 자, 일단 먹는 척이라도 하라고.
3: 알았어. 정말 맛있어요, 엄마.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0: 위험해! 넥스, 제드포, 변신! 슈퍼 갈고리 발사!
3: 배불러.
4: 나도
1: 더 이상은 못 먹어.
3: 근데 살타는 우리한테만 음식을 주고 먹지를 않네.
1: 안 먹어도 괜찮나?
4: 그러게.
1: 아우, 덥다.
4: 응? 어? 우릴 위해 그늘을 만들어준 거야? 엄마 살타도 뜨거울 텐데.
3: 그러게. 바람으로 식혀주자.
2: 응. 그럴 줄 알고 가져왔지. 자. 자. 좋아. 엄마, 어때요? 시원하죠?
3: 우와, 진짜 엄마 같아.
0: 들키지 않게 바꿔야 해.
4: 어? 저기 렉스가 왔어!
0: 안 돼!
4: 렉스! 여기야, 여기!
2: 우와, 렉스! 무사히 새끼들을 찾았구나!
3: 정말 다행이야!
4: 어떡해! 몸이 살다가 놀랐나봐! 우린 너의 새끼가 아니고 쟤네가 진짜 새끼 살타들이야.
3: 봐봐, 너랑 다르지?

나무가 쓰러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0: 눈치도 나는 거야?
1: 오, 우린 괜찮아. 어미 살타가 우리 구해줬어. 살타야, 정말 고마워.
0: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지.
2: 핑, 설마 우는 거야?
0: 아, 오, 이게 누가?
2: 자, 새끼 살타도 찾았으니까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지. 볼펜 안에 영양분이 가득 차 있어. 영양분을 저장해야 해서 볼펜 속이 비어 있었던 거야.
1: 아, 낙타처럼?
2: 그렇지.
1: 아, 그래서 살타가 음식을 안 먹어도 됐던 거구나.
2: 그럼 정보도 수집했으니까 슬슬 돌아가 볼까?
1: 응. 어, 우리 먹으라고? 고마워. 잘 지내고.
0: 넌 정말 좋은 엄마야.
3: 모두 안녕.
0: 나도 가야 해.
2: 핑, 네 모습이 아직도 새끼 살타처럼 보이나 봐.
0: 안 돼, 나도 데려가. 난 푸른 친다고.
4: 우와, 어미 살타랑 꼭 닮은 것 같아.
1: 그러게.
4: 소중히 잘 간직해야지. 오늘도 재밌는 탐험이었어. 렉스, 다음에도 잘 부탁해.

0: 얼마든지. 얘들아, 또 놀러와.
1: 야호! 로봇 펭귄을 구하라! 우와! 어? 이건 펭귄 아니야? 우르르 행성에도 펭귄이 있다고?
0: 얘들아, 어? 그건 안트로포르니스야. 고대 펭귄이지.
2: 안트로포르니스? 근데 펭귄은 추운 남극에 살잖아.
1: 맞아. 여긴 얼음이 아니라 자갈밭 같은데?
0: 응. 따뜻한 곳에 사는 펭귄도 있거든. 안트로들은 따뜻한 해안가에 살아.
2: 그렇구나.
0: 응. 안트로포르니스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정보가 부족해서 우르르 행성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도 같이...
3: 당연히 가야지.
1: 고대 펭귄을 만나러 출발.

0: 우와! 저기 봐! 펭귄들이야! 아니, 안트로포? 안트로니우스?
1: 안트로포르니스.
0: 맞아! 안트로포르니스였지?
1: 렉스, 귀여운 안트로들이 정말 많아.
2: 응, 펭귄처럼 무리지어 살거든.
1: 너무 귀여워.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0: 가까이 가면 되지. 가보자.

0: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까이 오는 게 싫은가 봐.
1: 그러게.
2: 안트로는 경계심이 강해.
1: 그럼 안 되겠네.
2: 다른 방법이 있지.
0: 다른 방법? 자. 오. 어? 우와. 진짜 펭귄 모양이네. 시작해볼까? 로봇 펭귄 잘 부탁해. 간다. 온다. 안트로가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아.
1: 대답을 안 하면 들킬 것 같은데.
0: 그래서 이걸 준비했지. 자. 뭐야? 토모, 이건 양소리잖아.
3: 이게 아닌데.

0: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고 찾아가나 봐.
1: 맞아. 아까도 소리를 내니까 새끼 안트로포르니스들이 순식간에 찾아갔어.
2: 안트로포르니스들은 목소리로 소통하는 거였구나.
3: 도모양, 안녕.
0: 어?
3: 우와, 로봇 펭귄이라니 정말 멋진 생각이야.
1: 어서와, 로키.
3: 저기, 도모양,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1: 나도 아직은 좀 어려운데.
3: 아, 딱 한 번만.

0: 좋아. 이건 좌우 앞뒤로 가는 손잡이고, 그리고 이건 소리 버튼이야. 안토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
1: 알았어, 걱정 마. 우와, 간다 간다.
0: 어? 본부에서 연락이? 어, 잠깐만.
1: 좀 더 빠르게 가볼까? 로봇 펭귄 나가신다. 재밌다 재밌다. 실수. 들키진 않았겠지?

0: 로봇 펭귄은 수영 기능이 없는데?
1: 그럼 어떡해?
0: 아, 로키! 네 도움이 필요해!
1: 응?
0: 로키, 좀 더 옆으로!
1: 옆으로?
0: 다시 이쪽으로!
1: 이쪽으로?
0: 조금 뒤로?
1: 뒤로?
0: 찾았어! 바로 거기야! 갈고리를 걸어봐! 이제 끌어올려!
1: 알았어! 으차!
0: 어? 안티로 들어온다! 어서 숨자!
1: 어? 로봇 펭귄이 왜 저러지?
2: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뭐라고? 로봇 펭귄을 망가뜨렸다고?
1: 내가 실수로 바다에 빠뜨렸어. 그래서 안트로들이 로봇 펭귄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한 거였어. 미안해.
0: 걱정 마. 내가 다시 고쳐볼게.
2: 그래, 토모는 고칠 수 있을 거야.
3: 안트로들이 다시 데리고 가고 있어.
1: 토모형 정말 고마워.
0: 뭘?
1: 저기 좀 봐.
2: 푸테라노도냐?
0: 설마...

0: 정말 다행이야. 우와, 위험에 처한 친구를 구하려는 새끼 안트로포르니스 정말 감동이야.
1: 맞아, 하마터면 모두 위험할 뻔했는데 말이야.
0: 응, 진짜 용감해.
2: 자, 그럼 로봇 펭귄을 안트로머리로 다시 보낼까? 럭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겠지?
3: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어.

0: 로키, 잘하는데?
1: 아, 이게 아닌데.
2: 로키, 이게 뭐야?
1: 잠깐만.
2: 정말 잘했어, 로키.
0: 나 잘했어?
3: 응. 이제 로키에게 맡겨도 되겠는데?
1: 야호, 신난다.
2: 토모가 만들어준 로봇 펭귄 덕분에 안트로포르니스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 자, 여기 카드.
0: 어? 이건 로봇 펭귄 카드잖아.
2: 정말?
0: 아니, 안트로포르니스야.
2: 앤디, 놀랐잖아.
0: 우리도 안트로처럼 걸어가 볼까?
1: 그건 로봇 펭귄이지. 안트로는 이렇게 걷는다고.
0: 렉스, 또 놀러 올게.
2: 응, 잘 가, 얘들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중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순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오늘의 주제는 종이컵? 평범한 종이컵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언제였을까? 한번 관찰해보자. 하얀 종이컵 하나. 위로 길쭉하게 뻗은 종이컵의 모양은 요리사 모자와 비슷하다.

작고 귀여운 화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종이컵 좀 더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종류의 컵들. 우리가 평소에 컵에 담았던 것은 주스, 우유, 커피, 물 같은 액체. 그래서 젖지 않고 음료를 담기 위해 여러 가지 재질의 컵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종이컵, 종이로 만들어진 컵인데 어떻게 젖지 않고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걸까? 종이컵의 비밀이 궁금하다.

평범한 종이컵의 시작.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오늘날의 종이컵을 발명한 것은 미국의 대학생이었던 휴 무어. 그는 약 100년 전 종이컵을 발명해 특허를 받았다. 당시 생수 자판기에 사용되었던 컵은 잘 깨지는 재질의 사기컵이나 유리컵이어서 툭하면 깨져버렸는데, 깨지지 않는 컵은 없을까 고민하던 무어. 그는 종이로 컵을 만들면 깨지지 않겠다 생각해 여러 가지 종류의 종이로 실험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표면에 초를 칠한 종이에 물을 떨어뜨리면 젖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무어. 그는 이 새로운 소재로 컵을 만들어 특허를 등록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종이컵. 흔히 쓰이는 종이컵은 사실 100년 전 발명품이었다.

종이컵의 모든 것. 100년이 넘은 작은 발명품의 비밀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시간이다.

종이컵을 물에 담갔다 빼자. 겉면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잉크가 번진다. 안쪽에 떨어뜨리면 한 방울 더 번지지 않는다. 안쪽은 물에 젖지 않았다. 물에 젖지 않은 종이컵 안쪽 면은 잉크가 번졌던 바깥쪽 면과는 달리 코팅이 되어 있어 약간 미끄러워.

끌거린다. 종이컵 안쪽에 코팅된 것은 폴리에틸렌. 우리에게 익숙한 주방용 랩, 비닐봉투, 에어캡과 같은 재질이 얇게 입혀져 있는 것. 위생적이고 편리한 대신 코팅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지는 단점도 생겼다. 이젠 너무나 많이 쓰여 환경 문제가 된 종이컵. 100년 전 발명품 속에 담긴 과학의 열쇠는 코팅에 있었다.

종이컵을 다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 종이컵 위쪽에 항상 있는 이 부분이 궁금하다. 종이컵을 반으로 잘라보자. 잘린 종이컵의 윗부분이 둥글게 말려있다. 손으로 종이컵의 말린 부분을 풀어보자. 풀기 전과 비교해보니 원래의 종이컵보다 키가 커졌다. 원래의 종이컵을 손으로 눌러보면 탄력이 좋아 쉽게 눌리지 않는데 윗부분이 풀린 종이컵은 같은 힘으로도 힘없이 눌린다. 음료수를 담아보면 어떨까? 종이컵에 힘이 없어서 들어올리기가 어렵다. 이러다 쏟아지겠다. 종이컵을 탑처럼 쌓아보니 10개. 순식간에 쌓은 종이컵 탑이 제법 안정적이다. 정리도 눈 깜짝할 사이 완벽하다. 윗부분이 풀린 컵들로도 해볼 수 있을까? 똑같이 10개의 컵으로 쌓아보려고 했는데 컵이 잘 안 빠진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차이라면 위가 말려 있는지 아닌지 하나뿐인데 종이컵의 사소한 모양 하나에도 과학이 담겨 있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면 팔수록 흥미진진한 종이컵을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자. 분해한 종이컵 옆면을 펼치면 부채꼴 모양이 된다. 종이컵 한쪽을 연장해 선을 긋고 다른 한쪽을 연장해 선을 그은 다음 종이컵의 중심각을 재보면 45도가 된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

펼친 종이컵 하나의 중심각은 45도. 이런 식으로 종이컵이 늘어나면 8개가 모여야 360도의 원이 된다. 종이컵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도넛? 알록달록 맛있어 보이는 도넛들. 맛도 모양도 다양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만 도넛에는 역시 구멍이 있어야 제맛. 잠깐, 맛있어 보이지만 먹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자. 오늘은 관찰이 먼저다. 구멍이 있는 평범한 도넛 모양을 보니 농구 골대 같기도 하고 동글동글한 훌라후프, 고리 던지기 놀이도 생각난다. 설마 도넛으로도 던지기 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도넛 구멍은 왜 있을까?

도넛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잘 섞인 도넛 반죽을 조심조심 담아내는데 이 기계 짜낼 때마다 반죽에 구멍이 생긴다. 뜨거운 기름에 퐁당 빠진 반죽이 노릇하게 튀겨지기만 하면 완성.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도넛의 구멍, 대체 누가 처음 만든 걸까? 도넛 구멍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옛날 미국의 원주민 마을 이야기. 한 부인이 빵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화살은 반죽 가운데에 명중하고 말았다. 깜짝 놀란 부인은 반죽을 그만 기름통에 빠뜨리는데 이렇게 튀겨진 구멍 뚫린 빵이 도넛의 시초가 되었다는 이야기. 한편 미국인 선장 한센 그레고리가 시초라는 주장도 있다. 그는 평소에 기름에 튀긴 케이크를 즐겨 먹었는데 가끔 케이크를 먹다 보면 속이 덜 익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 덜 익은 부분을 먹고 싶지 않았던 한센은 고민 끝에 익지 않은 부분을 포크로 찍어 도려내고 먹었다. 이것이 구멍 뚫린 도넛의 시초라는 것. 먼 훗날 열띤 토론이 벌어진 국제 도넛 회의. 원주민의 후예와 한센 그레고리의 조카는 서로 도넛 구멍에 기원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보면 볼수록 대단한 구멍이다. 그런데 구멍이 없으면 정말 잘 안 익을까? 직접 확인해보자. 같은 크기의 반죽을 동시에 기름에 튀겨낸다. 하나엔 구멍이 없다. 구멍이 있는 도넛은 속까지 잘 익었지만 구멍이 없는 도넛은 정말 덜 익었다. 왜 구멍이 없으면 속이 다 익지 못하는 걸까? 도넛을 익히는 것은 아주 높은 온도의 기름. 높은 온도라 촛불의 열이 철사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살펴보자. 촛농으로 붙여놓았던 빨대들이 촛불과 가까운 것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거리가 먼 쪽까지 열이 전달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도넛을 튀기는 뜨거운 기름. 구멍 있는 도넛을 튀길 때 기름의 열이 도달해야 하는 거리는 15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구멍이 없는 도넛에서 기름의 열이 도달해야 하는 거리는 무려 37mm. 속까지 익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크기가 같은 두 가지 반죽 모형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보자. 스티커의 개수로 기름이 닿는 면적을 예측해보면 어떨까?

맛있는 도넛을 먹을 수 있는 비밀. 구멍이 없는 반죽을 속까지 익히기 위해 오래 튀기다 보면 그만 타버리고 만다. 이것이 다양한 모양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도넛이 탄생한 이유. 사소하게만 생각했던 도넛 구멍의 과학은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도넛 모양으로 만드는 고추장 매주에도 표면적을 거의 두 배로 늘리는 구멍 덕분에 빨리 익고 소스도 잘 묻는 마카로니에도 담겨 있었다. 작은 구멍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순간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튀길 것이 남았다. 공룡알 같은 이것, 새로운 도넛을 튀긴 건가? 속을 보니 아이스크림? 놀랍게도 아이스크림 튀김이었다. 뜨거운 기름에서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튀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튀기기 전에 아이스크림 덩어리에 묻혀주는 빵가루다. 빵가루 때문에 생긴 공기층이 아이스크림을 녹지 않게 하는 것.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튀겨볼 차례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줄무랑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않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방사.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모래와 흙먼지, 황사.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와 눈병의 주범. 황사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팽조교가 보고 있는 한 황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부터 숙달된 팽조교의 지시에 따라 황사 대비 훈련 시작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황사 발생 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꼭 닫고 실내 공기 정화기, 가습기 등으로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합니다. 둘. 되도록이면 실외 활동은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긴 소매 옷을 입고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착용합니다. 셋. 비가 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넷. 조리 전에는 꼭 식재료와 조리 도구를 깨끗이 씻습니다. 이건 말 안 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섯. 황사가 비치면 창문을 활짝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주고 황사에 노출된 침구류나 옷을 세탁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간단한 방법만 알고 실천하면 황사 걱정

and we have dried parsley. Con parsley 도 있고. Now, let's cook. 클라우드 에그 볶음밥. 하지만 클라우드는 무슨 뜻이요? Do you know? Clouds are in the sky. 구름이요. Yes. So we're going to make our egg look like a cloud. So first we have to separate the white and the yolk. 어, white yolk 아세요? 흰자, 노른자. So we crack the egg. And then we open, we carefully separate like this. 네, 우리 흰자는 다 밑에 가고 노란자는 여기 들어갑니다. Okay, we separated our white and our yolk. So first, we will cook the 흰자. We're gonna cook the white of the egg. 네, 흰자는 white of the egg. So we put the egg white in here. And we put the sugar in here. 우리 설탕도 넣는 거예요. And then we use a whisk. 네, 이렇게 믹싱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말고 특별한 방법 가르쳐 줄게요. I'll show you a special way. With two hands, 두 손으로 훨씬 더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You see, I can go very fast.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컵 썼을 때 흰자는 안 나와요. Okay, keep mixing. Ah, I think it's starting to get stiff. 네, 조금 더 튼튼해졌어요. I'm whisking the egg whites. 네, 흰자는 믹싱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조금 더 해야 해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또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Okay, let's check. 오,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 둘, 셋. 오! 오! 하하, I think it's ready. 이제 요리할 수 있어요. Now we can cook our cloud. 이제 우리 달걀 구름 만들어 주셨어요. So we put in a little oil. 우리 올리브 기름 좀 필요해요. And then we add our egg white. 이제 위스크 말고 숟가락 쓸 거예요. We're going to use a spoon. Spoon our egg white into the middle. 네. 그리고 우리 젤 위에 살짝 탁탁 할 거예요. We're going to push a little bit in the center. 왜요? 왜냐면 센터는 노란자 넣을 거예요. We're going to put the yolk in the center to cook. You see? It looks like a cloud. 오, 구름 같아요. I think it's ready. So now we add the egg yolk. 우리 노란자 센터에 넣고 we put the lid on. 이제 1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We only need 1 minute. Wow! We have a cloud egg. 우리 cloud egg 구름 달걀 다 됐어요. 우와. 우리 볶음밥 채소 필요해요? 당근이지. 네. We have carrot and green onion. 우리 당근과 파 쓸 거예요. So we cut the carrot like this. And now we dice. 네. 우리 큐브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cut the carrot like this. 우리 이렇게 썰어요. 그 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Okay, good. And now the green onion. 이제 파 잘라요. 우리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And now we cut like this. Like this. We cut the green onion like this. 우리 파 이렇게 잘라요. 손은 손가락 항상 조심하세요. 다치지 마세요. Please don't hurt yourself. Okay. All done. Our cloud egg is ready. 네, 우리 cloud egg 다 준비됐어요. And now we can make our 볶음밥, our fried rice. We put olive oil in the pan and we heat to medium. 우리 중불 할 거예요, 이번에. Let's add in our green onion. 우리 파. We add in our carrots. 우리 당근. And we add in our shrimp. 우리 새우도 들어가요. 생새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익혀서 같이 해야 해요. You can tell they're done because they turn pink. 핑크색 됐을 때 다 됐어요. Okay, now we can add some soy sauce. And we let it cook. 이제 1분 정도 요리 필요해요.

냄새도 너무 좋아요. 새우 냄새, 간장 냄새, 아 그리고 채소 냄새. It smells so good. We can add the rice. 네, 우리 빵 넣을 거예요. We put in our rice. Well, it's a very hard rice today. We have to mix well. 우리 믹싱 잘 해야 해. Can you see any white rice? 이제 흰 밥은 볼 수 있어요? 어, 여기 있다. Okay, mix, mix, mix. A little salt, 우리 소금 조금. A little pepper, 후추 조금. 어, 어때요? It looks ready. It smells ready. It's ready. First, we put the fried rice in the bowl. Let's put it in. 와, 맛있는 간장 새우 볶음밥. It looks delicious. It smells delicious. And now, the cloud egg. 이제 우리 푹신푹신한 구름 날걀. Let's take off the lid. Oh, be careful. 조심하세요. 우리 달걀이. 따라! It's so beautiful! 진짜 아름답다, 공주처럼! We need dried parsley. 마지막으로, 콩 파슬리 할 거예요. And sprinkle like this over our egg. 네, 우리 달걀 위에 놓고 완성됐습니다. Our cloud egg fried rice. 우리 cloud egg 볶음밥 완성됐습니다. 타임 투 테이스트. 맛보기 시간. 맛있는 볶음밥. 와, 새우는 너무 달콤해요. 간장도 그 히트도 있고, 그리고 푹신푹신한 액은 진짜 맛있어요. 식감은 구름처럼. 우와, 그 클라우드 액 때문에 훨씬 더 멋진 볶음밥입니다. We made cloud egg fried rice. 네, 우리 cloud egg 볶음밥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배고파요? 그래서 집에서 요리해도 돼요. And I'll show you a new recipe next time. 다음에도 새로운 레시피 보여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머는 아머드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0: 차첨단 무기로 무장한 유엔 주둔군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다니.
1: 사막지역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세요. 이제 오직 아머드 사우르스만이 그들과 상대합니다.

0: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데 수색은 무슨. 아, 바람도 뜨거워. 야, 공룡은 에어컨 빵빵한데 두고 사람들만 땡볕에서 고생이네. 아, 사람과 외계인.
1: 난 괜찮다. 더위도 추위도 느끼지 않는다.
0: 진짜요? 그럼 잘 때 이불 안 덮어요? 밥은 먹어요?
1: 맛도 느끼지 못한다. 떡볶이나 오렌지나 다 똑같아.
0: 아, 그럼 무슨 낙으로 살아요? 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떡볶이랑 오렌지랑 같은지.
1: 이건 맛있다, 소년.
0: 하. 드디어 지구에서도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으셨네요. 제 덕분인지 아세요, 형.

0: 내내 말이 없구나. 외계인이랑 단둘이 있으니 어색하니?
1: 원래 말 잘 안 해요. 같은 지구인이랑도.
0: 지구 최강 전사라고 하던데.
1: 아직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나지 못한 건 맞아요.
0: 곧 마주치게 될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을 거다.
1: 약속 하나 해주세요. 제 싸움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설사 제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0: 거대 괴수들끼리 싸우는데 내가 싸움에 끼어든다고 별 도움이 되겠니?
1: 처음부터 눈치챘어요. 당신들 싸울 때 전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걸.

0: 소년. 난 지구의 나이로 900살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이라고 불리우기는 좀.
1: 에? 900살이요? 90살도 아니고? 하! 그럼 이순신 장군님 또래? 하! 어쩐지 장군님 포스가 비슷하더라.
0: 소년,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구나. 이순신 장군은 500년 전 사람이고 900년 전이면 고려시대에 해당된다.
1: 아,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죠. 그냥 형이라 부를게요, 형.
2: 늘 느끼지만 하늘에서 내려보는 지구는 참 아름다워.
3: 계시던 행성은 어땠어요?
2: 지구랑은 많이 다르지만 그것도 정말 아름다웠어. 그들이 침략하기 전까지는.
3: 그들이라면?
2: 너희가 곧 상대하게 될 기계공룡 군단. 무서운 속도로 행성을 식민지화했어. 내 가족과 친구들도 그들에게. 난 복수심에 들끓어서 오직 내 칼로 그들을 베어버릴 생각만 했어. 레시아스님을 만나기 전까진. 레시아스님은 내게 복수 그 이상의 이유를 주셨어. 내가 살아갈 이유 말이야.
3: 그렇지만 아직도 그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2: 하지만 난 이제 살기 위해 싸워.
4: 그들이 근처에 집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막상 모습을 드러내진 않는군.
5: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기다리는 건 저일 테니까요.

0: 우리 마틸다가 잘 있을까요? 야옹쌤이 잘 봐주겠지만 마틸다는 내 머리카락 가지고 놀다가 잠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없어서 밤마다 울면 어떡하죠? 아저씨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주고. 어? 혹시 한국말 못하세요? 영어로 말할까요? 아님 다른 말 하면? 저 7개국 할수 있거든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I feel something is coming.
1: I'll take care of it. Stay here.
0: 처음부터 영어로 말할 걸.

0: 생각보다 빨리 왔군.
1: 소년, 곧 적이 나타날 거다. 혼자 상대해야 한다.
2: 네? 형, 어디 가세요? 형!
3: 자리를 비켜줄게. 원하던 적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바라던 바지

아저씨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아저씨?

리오, 날개검으로 베어버리자. 젠장, 녀석이 올라탔어. 이러다 추락하겠어. 리오야, 조금만 버텨. 엔진 출력 최고치로 급상승.

0: 경우 아이니 2대1로 맞서는데도 어려 보입니다.
1: 세나는? 세나는 어떻게 됐어?
0: 세나야, 화력이 안 통해. 근데 육탄전은 더 위험해.
2: 어딘가 약점이 있을 거예요.

0: 무리야. 세나야, 물러나.
1: 세나가 이렇게 고전하다니.
2: 레시아스님의 경고대로 그들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3: 용와인도 협공으로 겹어두고 있습니다.
1: 진은?

0: 자신이 적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암호업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 이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어. 암호 장착 상태라 티렉스의 체력 소모가 빨라질 테니.
1: 예,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어차피 내 말 안 들어요. 그냥 냅둬보죠.

0: 레시아스님께 영광을.
1: 못했다. 우리 애들 사자를 유인할게.
2: 너무 위험해, 아이나.
1: 방법 이거밖에 없잖아. 얘들아, 알지? 엘리자베스! 마글렌느! 용문파! 이때야!
2: 날개검!
1: 잘했어, 내 랩터들.
3: 다시 한번 더 해보자. 조금만 더 버텨.
4: 내가 왔어, 세나야. 내가 조여줄게. 비켜라고.

0: 누가 끼어들래?
1: 끼어?
0: 네가 방해했잖아.
1: 와, 진짜 너무하네. 내가 도와줘서 이긴 거잖아.
0: 혼자서도 끝장낼 수 있었어. 계획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너 때문에 그걸 못해봤잖아.
1: 야, 이게 무슨 게임이라도 돼? 이거 진짜야, 리얼. 인류의 생명이 걸렸어.
0: 너한테 그런 말을 듣다니.

0: 아니, 가디언즈들은 우리 지켜주려고 온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1: 맞아, 나랑 같이 차 타고 갔던 아저씨도 중간에 사라졌어.
0: 아니, 너도 당한 거야? 아, 형! 혼자 도망가기 이끼예요? 어? 레시아스 누나?
2: 뭐야 저렇게.
3: 소년, 이분은 지구 나이로 1500살이다 누나라고 불리우기는 좀.
4: 어? 그럼 나도 언니라고 불러야지. 레시아스 언니, 그렇게 불러도 되죠? 와, 나 이제 언니가 둘이네. 세나 언니랑 레시아스 언니.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양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0: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어둠이 내리는 밤이면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미스터리한 존재.
1: 사포를 손으로 문지르는 소리. 진짜 촉각이 곤두서기는 해요.
2: 동승아, 그만할까? 그만.
0: 응? 너 거기서 뭐하니?
2: 안 돼. 다 핥았어도.
0: 취미도 할끼요, 특기도 할끼다 보니 이댁의 특별관리 대상 1호라는데요.
1: 언니 보고 있지? 허허. 안돼.
3: 동승 안돼. 보고 있다고 했지. 거가 안돼.
2: 내가 보고 있었어.
0: 말리려는 집사와 핥으려는 양의 숨막히는 눈치 싸움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 안녕하세요.
0: 미소가 아름다운 집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선 남다른 에너지를 가진 양이, 소개 좀 부탁드려요.
4: 첫째는 삐비, 남자애고요. 6살이에요. 둘째는 봉숙이라고, 4살이고 여자예요.
0: 아직 카메라가 낯선 부끄럼 많은 양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봉숙이가요, 요즘 안 하던 행동을 한다네요. 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 봉숙아, 방금 이상한 소리 못 들었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까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

0: 작자님도 눈치채신 거죠? 시치미까지 떼며 몰래 그루밍하는 봉숙이가 집사님의 최대 고민이라는데요.
1: 무슨 거기 팔지 마. 봉숙이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었어.
2: 나 아무 짓도 안 했다옹.
1: 그루밍을 조금 많이 하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다가 정말 어느 순간 딱 돌아봤는데 핥고 있어서 보니까 털이 없어졌더라고요.
0: 한 곳을 심하게 핥은 게 얼마나 된 건지.
1: 털이 노출이 됐어.
0: 흉터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핥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평범하게 얼굴부터 고양이 셋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잠시 후 다리를 쭉 뻗더니 허벅지부터 조금씩 조금씩 문제의 그 장소를 격하게 핥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한번 시작했다 하면 무아지경에 빠져 멈출 줄 모른다는 것. 장소를 바꿔가며 무한 핥기. 봉수가 쓰라리지도 않니?
1: 바깥쪽에 하지 마. 그쪽은 하지 말라고. 또 딱지 띄워줬잖아. 그럼 상처가 안 나는 거야 지금. 왜 그래? 여기를 왜 자꾸 핥아? 가까스로 딱지를 안 줬는데 또 띄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혼냈죠 뭐.
3: 그 딱지는 어디 갔어요?
1: 먹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딱지 띄워주면은 먹어요.
0: 한 달 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상처를 발견했다는 집사. 급히 동물병원을 찾았다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1: 일단 상처가 나야 되는데 삐딱지가 져서 그걸 또 푸르고 또 푸르고 그러니까 계속 상처는 끈적이면서 털로 타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거기가 수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혈관이 아래 하나 지나간대요. 그래서 혹시 피가 터져나오면은 응급상황이 생기니까 네.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4: 이거 해야 되겠어 동그리. 응? 동그리 해야 돼 동그리. 있어봐.
1: 정수가 네가 핥으니까 어? 상처가 안 남을잖아.
0: 좀 심하게 핥는다 싶을 땐 네카라를 씌우는데요. 뒤뚱뒤뚱 걷는 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꿍꿍 부딪히기 일쑤고 심지어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평범한 일도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문제는
1: 그렇게 하고 또 핥아 또
0: 어떻게든 다리를 또 핥는다는 점.
1: 힘들어? 힘들어요? 그래. 원숙이가? 아이고.
0: 핥는 것도 걱정이지만 오히려 네카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는데요.
1: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기를 할 때가 많았고 주말에는 항상 세미나에 가서 또 늦게 오고 하니까 거의 얘네들을 본다기보다는 책상 앞이나 거기에 더 많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요즘 일을 쉬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라는 집사.
5: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수분을 쫙 자석처럼
0: 양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점은 참 좋지만 마치 여전히 병원에 있는 듯 매일 약을 바르고 달래느라 진땀을 뺀답니다.
5: 아니야 있어. 5초만 참아볼까? 1, 2, 3, 4, 5. 이렇게 눌러주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도 핥아가지고 살에 묻지도 않아가지고 스며드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0: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니 금방 나을 것도 같지만 약이 채 마르기도 전에 할짝. 아휴.
5: 안 돼!
0: 아유, 쓰고 맛도 없을 텐데. 왜 그러니, 봉수가?
1: 거기 뭐야, 너?
0: 약까지 다 먹어버리는 봉수기를 막기 위해 붕대까지 꺼내는 집사.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네요. 그러게 작작 좀 할지 그랬냐. 제법 얌전하게 한쪽 다리를 내어주는 봉숙이. 하지만 얼마나 지났을까?
6: 뜯으면 안 되지.
0: 몸을 상자 속으로 숨기더니 설마. 아이고, 붕대를 단번에 쑥 빼버립니다.
6: 제 맘대로 안 돼요. 봉숙이가 제 맘을 좀 알아줘야 할 텐데. 떼줘야지. 알았어? 가리지 마, 꼬리로. 아는 척하지 마.
2: 격하게 더 핥고 싶다.
0: 말리면 더 엇나가는 봉숙이. 고민만 깊어지는 밤입니다.
7: 다음 날 아침.
0: 행여나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상처를 덧나게 하진 않을까. 집사님 또한 격하게 매일 청소를 한다는데요. 모든 집사님들의 마음이 그렇듯 늘 양이들 밥이 먼저죠. 깨끗한 물까지 대령하고 나면 아침 일과 끝.
1: 얘네들이 어쨌든 먼지 있는 데서 있는 게 싫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그게 좋고, 서로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청소 정도, 요 정도?
0: 오랜만에 집사님 외출에 나서는데요. 집사님이 없으면 봉숙이가 더 심하게 할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별탈 없이 지내는 삐비처럼 낮잠을 청하면 좋으련만. 그런데 봉숙이 삐비를 향해 거침없이 돌격?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핥지도 않고 노는 모습이 보기 좋다 싶었는데 어째 좀 이상합니다. 봉숙이가 지나치게 삐비를 따라다니는데요. 반면 삐비는 피하기 바쁩니다. 약간 집요하기까지 한대요. 봉숙아, 너 왜 이렇게 삐비한테 집착하는데? 원하는 게 뭐야? 그런데 갑자기 봉숙이가 삐비를 핥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의 다리를 핥듯 다시 무아지경에 빠져 삐비를 핥는 봉숙이.
8: 아우, 귀찮아 죽겠다.
0: 삐비 역시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자리를 뜨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지났을까. 아무도 못 말리는 봉숙이의 핥기 사랑. 이번에도 집요하게 삐비를 파고드는데요. 이제는 하다 하다 삐비까지 핥는 거니. 어머, 대체 삐비를 왜 못 핥아서 안달이 난 건데.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기 다리를 핥기 시작하는 봉숙이.
8: 나 좀 내버려두면 좋겠다.
0: 그날 오후 일을 마친 집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삐비가 갑자기 비닐을 핥지? 고양이는 우아한 그루밍, 털을 핥아야지 했는데 삐비 역시 좀 과하다 싶더니. 이게 웬일? 봉숙이와 똑같은 부위를 집요하게 핥는 삐비.
1: 삐비, 삐비야 일로 와봐.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제가 소파에 앉아서 내려보고 있는데 팔이 한쪽이 살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해가지고 막 억지로 봤더니 털이 없고 끈적대서.
0: 놀랍게도 얼마 전 삐비에게도 오버 그루밍으로 인한 상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봉숙이와 비슷한 부위에 생긴 상처. 그루밍이 전염병처럼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봉숙이와 삐비 둘 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1: 제 동생이 양이들 미용을 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언니. 그래서 저도 더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상처는 이미 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 난 상처가 이 사람처럼

0: 이해시킬 수가 없으니까, 너무 오래 가니까 너무 불안하고.
1: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봉숙이, 그리고 삐비를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맞춤형 처방을 내려줄 양이들의 신 출동이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야옹신, 두 녀석 잘 부탁드릴게요. 제일 먼저 두 양이들 성향부터 파악하는 야옹신.
2: 확실하게 얘는 좀 느긋한 편인 것 같고, 봉숙이는 긴장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인사하는지 한번 받아볼까요? 봉숙? 그래도 인사는 해주네요.
3: 인사 원래 안 하는데
2: 안
3: 해주시네.
2: 해줘요? 아, 그래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알아본다고.
3: 그러니까 역시.
2: 네. 그러면 봉숙이가 주로 과도하게 하려는 부위가 어디예요? 여기구나.
3: 네.
2: 요 부위구나.
3: 네.
2: 그러니까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하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제 오버 그루밍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하른 듯한 이제 질환을 얘기하고요. 증상인데 간혹 이제 피부병이 있어서 해칠 수도 있고 피부병이 없는데 털만 빠진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 강박증 중에 하나예요.
1: 봉숙이 역시 고양이 강박증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하는 게 정상이고 어떻게 지내는 게 맞는 거야? 고양이는 24시간을 어떻게 쓰는 거야?
3: 궁금했어요.
2: 네, 코넬대학교의 캐서린 A. 홉 교수님이 발표한 실제 논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밖에서 사는 고양이들은 행동 패턴이 달라요. 실외 고양이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시간을 많이 써요. 그래서 24시간 중에 사냥하는 시간이 15%. 그러면은 집고양이는 사냥하는데 얼마나 쓸까요?
3: 사냥이 필요 없죠.
2: 필요 없죠. 왜냐면 자유급식하시니까. 밥을 싸놓고 가니까. 그러니까 사냥하는데 쓰는 시간이 1%밖에 안 돼요. 14.4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죠. 15배 차이에요. 자는 시간이 60%입니다. 그러면은 밖에 사는 고양이들은 자는데 몇 시간 쓰냐? 40%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8시간에서 9시간밖에 안 자요. 그러면 그루밍은 도대체 하는 거는 몇 프로일까? 라고 조사해 봤더니 실외에 있는 고양이들은 15%예요. 24시간 중에. 그러면 집고양이는 10%입니다. 그러니까 그루밍에 보통 쓰는 시간은 2.4시간이에요.
1: 관찰 결과 봉숙이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을 그루밍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집고양이의 평균 2배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신, 궁금한 게 있어요. 양이들은 왜 그루밍을 하나요?
2: 이 사냥 스타일이 약간 닌자 같아요. 자신의 몸을 좀 숨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나서 사냥 후에 사냥감이 묻을 거 아니에요. 피가 튀기거나 예를 들면 그럼 이걸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양이들이 밥 먹고 나서 그루밍을 해요.
3: 맞아요.
2: 왜냐하면 밥 먹는다라는 게 사냥을 해서 먹는 과정일 때 먹은 다음에 하는 일련의 과정이 그루밍.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청결을 위해서 그루밍도 해요.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의 리프레시. 그러니까 아, 나 기분이 좀 약간 뻘쭘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머리 극적극적 이런 행동의 발현으로 뭐 사냥놀이를 하다가 내가 뭐 실패했어. 내가 뭐 사냥놀이 실수로 못 잡았어. 그러면 갑자기 그루밍 막 갑자기 어디가 산데서 갑자기 막 그 스크래칭을 막 긁는다던가 이런 맞아요. 것들이 고양이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는 그루밍이다. 근데 이게 과도한 경우에는 불안감의 하나의 일례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리프레시하기 위한 하나의 감정 해소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과도해지면 이게 이제 강박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일단 봉숙이는 거기에 앞서서 일단 종특이적으로 그렇습니다. 샴이 오버그루밍이 많아요.
1: 아무리 타고난 기질이라지만 봉숙이가 유독 그루밍에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왜 불안감이나 강박증이 올까? 크게 두 가지. 환경적인 이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적인 이유. 보호자님이 바빠. 아침 일찍 나가. 늦게 와. 나인투나인이야. 그래서 막 아이들은 혼자 있어. 아니 둘이 있는데 스타일이 달라. 하나에는 쉬고 싶고 하나에는 놀고 싶고.

0: 이런데 놀게 없어. 놀아줄 사람도 없어. 한국의 경우에는 굳이 강박증 고양이 너무 많은데, 1인 가구에서 고양이를 입양해서 생활하다 보니, 고양이는, 아, 외로움 안 타겠지. 아니, 스트레스 안 받겠지 하면서 일상이 바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일해야지 애들 캔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나타난 증상이 강박증 증상들 중에 하나씩 다.
1: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 때문에 봉숙이가 핥기에 집착했던 것. 그렇다면 삐비는 어떤 이유로 점점 그루밍이 심해지고 있는 걸까?
0: 얘는 자기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와서 해방해놓고 조금 먹다 그냥 가버리고. 자꾸 얘가 쉬고 있는데 올라가서 불편하게 하고. 얘가 지금 동시에 그루밍을 하지만 얘가 하는 그루밍과 얘가 하는 그루밍은 정서가 달라요. 삐비가 하는 경우는 이게 감정적인 리프레쉬를 위해서, 감정적인 내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그루밍인 거죠, 조금은. 그리고 계속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보통 얘가 여기서 자신감이 있다면 얘를 쳐다보진 않아요. 근데 항상 먹을 게 앞에 있는데 얘 한번 봤다가 그루밍 한번 다시 보죠. 봤다가 그루밍. 항상 신경을 쓰는 거죠. 되게 나쁜 사이는 아니에요. 나쁜 사이는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희비한테도 스트레스 주는 거죠.
1: 봉숙이는 외롭고 심심해 삐비랑 놀고 싶어 핥은 거지만 성격이 느긋하고 혼자 놀기 좋아하는 삐비는 놀자고 귀찮게 하는 봉숙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루밍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것.
0: 할 게도 단순하게 핥는 거, 털이 빠질 대로 핥는 거, 무는 거, 예, 씹는 거, 그 다음에 털을 뽑는 것까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외에 심한 애들은 이물을 먹거나 비닐을 먹어서, 그다음 자기 꼬리를 쫓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이제 테일 체이징이라고 하는데, 자기 꼬리를 쫓으면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 행동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은 보호자님한테나 아니면 특정 패브릭 같은 약간 부드러운 천에 꾹꾹이를 계속 한다던가 춥춥이를 한다던가 그런 고양이들도 있고요.
2: 삐비요.
0: 그다음
2: 지금 말씀하신 게다 있어가지고.
0: 아, 네.
2: 지금 애들이 둘다 강박이 있었구나.
0: 네.
1: 집사님, 미안함에 감정이 북받칩니다.
2: 너무 오랫동안 저렇게 했었고.
0: 아, 모르셔서 그런 거니까 괜찮습니다.
1: 시작이 반이란 말처럼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노력만이 남았습니다.
0: 그래서 항상 강박증 관련된 상담을 하고 치료하고 관리를 할 때는 강박증은 지속적인, 그러니까 반평생 얘가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아마 남은 삶 동안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심한 애들은 환경적으로도 훨씬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 보호자의 노력도 정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가, 이 삼박자가 잘, 거의 2인 1각 수준도 아니에요. 3인 1각 수준으로 가야지만 증상이 사라지고 괜찮아져요.
1: 자, 이제 봉숙이와 삐비를 위한 야옹신의 해법을 공개합니다.
0: 많은 분들하고 제가 상담하고 치료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바람이 딱 하나예요. 우리 애 그냥 깔때기 벗고 살게 해주세요.
2: 예.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0: 네. 왜냐면은 고양이가 엘리자베스 칼라라고 해서 깔때기를 쓰는 순간 자기를 못 핥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플라스틱을 핥고 있는 거예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이제 찢어지는 거죠.
1: 네카라를 불편해하는 봉숙이에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0: 깔때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벗으면은 바로 핥거든요. 안 핥은 게 얘한테는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간식 하나 이렇게 던져줘. 그러니까 잘했어라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핥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보상이 있고요. 이런 가벼운 먹는 거에 대한 보상이 있고, 아니면은 지금 봉수이 같은 경우는 스킨십 좋아해서 운동 스킨십을 해줘도 되고요. 잘했다라고 해줘도 되고요.
1: 집사들과 외로운 양이들을 위한 야옹신의 특급 해결책은?
0: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리듬, 이거 이제 3R이라고도 해요. 보호자님이 지키셔야 될 거는 세 가지 R입니다. 고양이가 사냥을 하는 약간 리추얼적인, 의식적인 것들을, 그첫 번째 R을 신경 써야 되고, 두 번째는 고양이 생활 리듬을 맞춰줘야 돼요. 리듬을 맞춰줘야 되고, 하나는 보호자님이 가지고 있는 루틴을 정해야 돼요.
1: 고양이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게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일과를 반복하는 것이 핵심. 꾸준한 실천 잊지 마세요.
0: 그래서 환경적으로 좀 더 뭐 PB나 아니면은 PB는 스트레스, 먹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게끔, 그 다음에 봉수기의 경우에는 조금 더 할 거리들을 만들어주는 것들. 뭐 탐구하거나 탐색하거나 먹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혼자서 놀 수 있거나 아니면 그리고 보호자님이 루틴. 보호자님 루틴을 짜줘야지, 보호자님 스케줄이 맞아야지 얘네들도 리듬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호자님 루틴과 고양이 리듬이 잘 맞아야 돼. 그래야지 얘가 불안감 없죠.
2: 네, 계획표를 짜야 되겠어요.
0: 네, 화이팅 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1: 그리고 환경 솔루션의 첫 단계, 화장실을 분리해 줄 텐데요. 영역을 나눠 배치하는 것이 양이들의 긴장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이젠 다 아시죠? 또한 외부 자극과 가까운 창가 쪽에 캣타워를 두어 양이들이 심심할 틈을 주지 마세요. 새로운 위치가 마음에 들었는지 봉숙이 비비에게 인기 폭발인데요. 집사님,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네요.
2: 그냥 저는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 셋이서 건강하게 더 이제 편할 수 있도록 조금 제가 더 배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공간도 넓게 하고 같이 각각의 사람처럼 성향이 있는 거니까 성향에 맞춰서 놀이도 하고 재밌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후회 없게 언제든. 네.
1: 집사님, 양이들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3: 계속 유심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팔을 깨물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로.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로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0: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SBS 키즈.
1: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행사!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 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저는 새벽마다 남편과 배드민턴을 칩니다. 활동적인 성격이라 가만히 앉아있으면 온몸이 근질근질한 나란 사람. 그래서 이렇게 땀을 흠뻑 흘린 후 하루의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배드민턴은 손목의 스냅과 하체의 힘을 키우는 데 최적화된 운동인데요. 아, 그럼 오늘의 주제가 배드민턴이냐고요?

0: 할게요.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1: 이것은 완벽을 꿈꾸며 오늘도 조용히 벽 앞에서는 도배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완벽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습니다.

0: KBS에서 이제 PD 연출로 일한 지 지금 한 15년 차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연출은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말로 이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건강하게 몸을 쓰면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시점이 한 번은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집을 들어갈 때도, 이사할 때도, 셀프 인테리어를 해서, 도배랑 장판이랑 뭐 조명 이런 거 이제 남편이랑 같이 했었으니까 도배의 현장을 한번 경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새벽 6시 30분입니다. 저희 일산에서 5시에 출발해서 여기 화성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도배 베테랑 사부님의 자재 창고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요?
1: 아직은 조금 어색한 발걸음으로 베테랑 도배사의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0: 합니다.
1: 사장님, 우와, 아, 이런 공간이구나. 안녕하세요. 오, 김인정 PD라고 합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도배 장 선생입니다.
0: 특전사 출신인 사부님은 전역 후 본격적으로 도배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특유의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현재는 인테리어 업계에서 인정받는 도배 기술자가 되었죠.
1: 무게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2: 네, 무거워요.
1: 아, 네. 뭐 그래도 이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 이 정도 드셔야죠. 그렇죠? 빨리 가죠.
1: 같이 하시면 될 것
0: 같습니다. 도배지와 풀을 옮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첫 임무.
1: 근데 미끄러워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네, 눈이 와서.
1: 우와. 오.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일이니까 무게는 별로 안 나왔는데 저 손 잡는 네. 것도 뭔가 어색하고.
2: 장갑이 있어야 돼요.
1: 아, 네.
0: 짐을 싣고 서둘러 현장으로 향합니다.
3: 7시 7분.
1: 보통 이 시간보다 빨리 움직이시죠?
4: 네, 현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빠르게는 5시 30분에도 막 나올 때도 있고
1: 네.
4: 보통은 6시에는 웬만하면 출발을 해요.
1: 아...
4: 현장에는 늦어도 8시 안에는 도착해야 돼요.
0: 도배는 늘 이른 아침 시작됩니다.
2: 자, 팔 스트레칭.
0: 현장에 도착해 함께 일할 팀원을 만나 간단히 몸을 풉니다.
5: 한번 돌려주고 반대로
0: 채소로 몸을 깨우고 나면 본격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2: 오늘 이 집은 벽만 시공할 거니까 여기 벽 뜯을 거 뜯고 기초할 거 기초하고 그리고 시작할 거니까 자 오늘도 화이팅!
6: 화이팅!
0: 도배사는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마법사 같은 존재인데요. 단순히 벽지를 바르는 것을 넘어 공간 전체를 이해하고 다양한 시공 기술을 익혀야 하죠.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도배사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배 현장에 뛰어들 시간.
4: 자, 이제 벽지를 완전 다 뜯을 거예요.
1: 네.
4: 뜯을 때 칼로 그냥 한번 쭉 자를 거예요.
1: 네.
4: 쭉 자르고 한번 자꾸 확 뜯어보세요.
1: 자, 바로.
4: 네, 한번 확 뜯어보세요.
1: 네, 이렇게 쭉 뜯어요?
4: 네, 쭉 뜯으세요.
1: 오!
4: 네.
1: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엄청 잘 뜯어지네요.
4: 어제 스트레스 받은 일 있으면 생각하면서 뜯어요.
1: 야! 야!
4: 네, 다 뜯어버려요.
1: 네. 야, 이기했어! 야, 이기했어! 명절에 이기했어! 이기했어!
4: 일단 성격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부침성도 있으신 것 같고 밝은 모습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대단한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이제 우마 올라가 볼게요.
0: 이것은 소위 우마라고 불리는 도배용 작업 발판.
4: 뜯으세요. 이쪽도 한번 싹 뜯을게요.
1: 네.
4: 우마에서는 안 떨어지게 조심해야 돼요.
1: 아, 네.
4: 항상 발 옮길 때는 발 밟을 때 보고 다시 와야 돼요.
1: 이게 근데 높이가 네.
4: 높이 엄청 높죠?
1: 네.
0: 도배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는 장비입니다.
4: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1: 아, 이래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얘기하셨구나.
0: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벌써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요.
4: 이렇게 좀 도배 많이 하면은 이 우마 위에서도 배드민턴을 칠 수 있고요. 네. 이게 좀
1: 사이드 스텝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4: 저는 뭐 이 위에서 뭐 다 하는데 뭐.
2: 이제 뭐 바닥에 있는 것보다 우마에 올라가서 지내는 시간들이 하루 중에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보다 우마가 좀 더

0: 편한 것 같아요. 우마에서 걸어 다니는 게, 남들은 뭐 우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 수 있는데, 우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제 힘든 것, 그런 거는 아예 없고, 맨바닥에 걸어 다니는 것만큼 그냥 편해요. 뭐, 여름에 현장에서 우마 위에서 잘 때도 있어요.
1: 사부님은 중학생 때 처음 작업 발판에 올랐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 도배사가 된 어머니를 따라 이 일을 시작한 것이죠.
0: 처음에 엄마랑 도배할 때 진짜 울기도 몇번 울었거든요. 우리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데서 일하고 있지? 이런 생각에 진짜 막 엄마 앞에서 막 엉엉 운 적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다 이겨내서 지금은 어디 가서 뭐좀 당당하게 말하면서 뭐 도배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늘 말하고 다녀요.
1: 튼튼한 몸과 잘 배운 기술만 있다면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말하는 사부님. 울며 도배를 배우던 소년은 어느덧 팀원들에게 일당을 주는 멋진 팀장님이 되었습니다.
2: 그 종이를 안에 원래 뜯어야 되는데 겉에 빼먹고 뜯고
3: 이거?
2: 그 종이를 아예 다 뜯어야 되는데 겉에 먹을 수 있어요.
3: 해볼게요.
4: 김성 PD님 잘하고 계신가요?
3: 네. 자꾸 쪼개져요.
4: 아, 쪼개지나요?
3: 네. 덕지가 자꾸 쪼개져요.
4: 칼을 넣으실 때
1: 10년 차 기술자 주은 선배님의 칼질 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4: 눕혀서 풀을 뜨듯이 풀을 뜨듯이 넣어주면은 한 번에 뜯을 수 있어요. 포를 너무 조금 뜨신데 이렇게 포 뜨면은 이제 한입거리도 안 나오는 포가 나오기 때문에
5: 잘하시는 것 같아요.
4: 네?
5: 그러니까 어떠세요?
4: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우선 없죠.
1: 선배님은 역시 빈말을 못 하시네요.
3: 예. 이어요.
1: 그렇게 한참 동안 이어진 벽지 뜯기.
4: 이렇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지루해.
1: 어렵사리 붙어있던 벽지를 모두 제거하면 초배 작업을 하는데요. 벽지를 붙이기 전 얇은 종이를 덧대는 작업입니다.
3: 근데 여기를 전체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자리만 바르네요.
4: 아, 요즘에는 띄엄 시공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시멘이잖아요. 이 위에다가 벽지를 발라버리면 이 우둘투둘한 벽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그게?
3: 아예 이렇게 공간을 좀 두는.
4: 그렇죠. 이제 안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초배지가 이걸 다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깔끔한 이제 도배가 완성이 돼요.
1: 이렇게 테두리에만 풀칠을 하여 벽지와 벽면이 띄어지기 때문에 표면이 매끈하게 유지되어 도배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4: 이렇게
3: 네, 저기 따라오시는 방향으로.
4: 네.
3: 아니, 너무 빨리 가시는데요? 제가 밀트, 우와.
1: 아이고, 언제쯤 발판 위에서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3: 순식간에 가셨어.
6: 올라와 보세요.
3: 네.
6: 잡고 한번 펴볼게요. 벽지랑 벽지 맞물리는 데가 딱 맞아야 돼요.
3: 아, 겹쳐지지 않고?
6: 네, 겹치면
1: 초배를 다 하고 나면 최종 단계인 정배 작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집안에서 늘 마주하는 깨끗한 벽지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6: 솔 빼서.
3: 솔도 엄청 길어.
6: 네, 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못 써요. 근데 저는 이것만 써서 솔로 한번 쓱 내려주면 끝.
1: 여기서 잠깐. 사부님의 커다란 연장 가방 안엔 어떤 도구들이 들어있을까요?
3: 혹시 그럼 사부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도구가 있을까요?
0: 이거죠, 이거. 이거는 도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거 쓰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편해요. 네. 저는 한 번에 물 때 칼날을 많이 굴거든요. 그리고 제 연장 주머니는 칼날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폰도 여기도 있고 망치도 가끔 쓰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다니고 저게 이제 가끔 뭐 튀어나오거나 이제 석고 같은 거 했을 때 타카 같은 거 튀어나와 있으면 이제 그런 거 살짝 박아줄 때 쓰고
3: 뭐가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네, 뭐.
1: 와, 이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니 도배가 결코 단순한 작업은 아닌가 봅니다.
0: 이제 아래쪽을 해야 돼요.
3: 네.
0: 아래쪽은 좀 힘들 건데 아까랑 똑같이 위에로 대고 칼질할게요.
1: 아, 창호 아래에 붙인 도배지를 잘라내는 작업.
0: 이렇게 칼질. 손으로도.
1: 이때다 싶어 바닥에 좀 앉아볼까 했는데요.
0: 어, 그렇게 하면 안.
3: 꼭 스쿼트를 해야 될까요?
1: 와, 바닥에 앉기 실패. 칼질을 끊이지 않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쭈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서서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이 드네요. 초보인 저에겐 칼질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수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저기.
0: 오! 오! 오!
1: 베테랑 사부님께서 능숙하게 보수 작업을 해주십니다. 작은 칼질 하나가 결과물에 큰 차이를 맞는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0: 아, 그래도 힘든데 끝낸 거예요, 이거 다.
3: 보람을 느꼈던 일은, 보람을 느꼈던 일은 진짜 죄송한데 없는데요. 초반에는 좀 재밌었거든요. 천장에 남아있는 그 종이들을 뜯어내고 하는 작업은 시간이 걸리거나 이렇게 능숙하지 않아도 제가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데 그 다음 작업부터는 너무 기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소극적이 됐던 것 같아요.
0: 오늘 너무 힘든 거 없으셨죠?
3: 안 힘들었습니다, 저는.
0: 힘드셨나요? 다음번엔 장난 아닌데?
3: 다음번엔 더 힘든 작업이 있네요. 네,
0: 다음번에는 오늘 안 한 것들도 많고 아마 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쪼그려 앉아 있는 운동 같은 것도 좀 하고 오시고. 집이 몇 층이세요?
3: 저희 집 14층.
0: 네, 계단 오르세요.
3: 아, 특급 처방.
0: 네, 계단 두 칸씩.
3: 두 칸씩. 아.

0: 막상 일을 해보니 기초가 많이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배 학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수강생들은 한평 남짓한 도배 부스에서 기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1: 현장에서는 워낙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르쳐줄 시간적 여력이 없죠.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기본 밑작업부터 해서 칼 잡는 방법, 칼질하는 방법. 도배는 사실 칼질로 시작해서 칼질로 끝나거든요. 올라가셔서
0: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기초부터 차근히 배워봅니다. 무엇보다 실패에 부담 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2: 도배는 칼질에서 시작해서 칼질에서 끝난다. 이렇게 잡고 아이고 칼질에서 끝났습니다. 칼질에서
0: 칼질이나 재단, 벽지무늬 맞추기 같은 기술은 충분히 반복해보면서 감을 익히는 게 핵심입니다.
2: 와, 근데 진짜 이게 붙어, 와.
1: 톱질하지 말고.
2: 와.
1: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가 좀 쳐졌죠? 쓱 쓸어버리면 되죠?
2: 네.
1: 그 다음에 바닥에 콕 찍어주고. 그냥 하시오.
2: 잘 자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칼날을

0: 눕혀서 자세가.
1: 눕힌다는 게 여기 이렇게 밀착시킨다는. 이렇게 눕힌다예요?
0: 네, 그렇죠.
1: 이게 아니고 이게.
0: 네, 반드시. 오케이.
2: 칼질을 잘하기 위해선 칼날 사용법과 힘 조절, 손목의 각도와 움직임 등이 모두 중요한데요.
0: 처음에 힘들었지만 이제 나중에 좀 되죠.
1: 네.
0: 이거 뜯어 먹어도 좋으니까 쭉 하세요.
1: 아이고.
2: 칼바지를 대고 반듯하게 잘라내는 작업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1: 오케이. 제가 오늘 열심히 배워본 결과물입니다. 아직은 많이 어설프죠. 뭐 이렇게 다 오돌토돌하기도 하고, 특히 뭐 칼질이나 이런 것도 정말 도배는 칼에서 시작해서 칼에서 끝난다라고 하셨는데, 이 칼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고, 오늘 특히 헤라랑 칼을 대고 자르면서 예. 요 두 도구에 그래도 조금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2: 수강생들은 어떤 계기로 도배를 배우게 됐을까요?
1: 그럼 혹시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3: 저는 조명 설계를 했습니다.
1: 아, 조명 설계요?
3: 네네네네.
1: 어떻게 보면 사무직? 네, 앉아있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현장 일을 하시는 건데, 네네네. 도배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3: 도배 같은 경우는 여자가 조금 하기가 그래도 조금 수월해요.
1: 아, 직접 해보시니까 진짜 그래요?
3: 네네네. 지금으로 하기에는 여자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 해볼만 하다.
3: 너무 해볼만 하다.
4: 저 원래 헬스 트레이너를 한 14년 정도 했어요. 운동밖에 모르다가 평생 그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코로나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장이 많이 생겨서 제가 그때 운영하던 헬스장 사업이 이제 날아가고.
1: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 오히려 부모님께서 하라고 떠받들었어요.
1: 왜요?
4: 요새는 기술이 먹고 사는데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는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했어요. 대신에 몸은 좀 힘들어서 잠은 잘 자요. 불면증이 있어서 원래 약도 먹었었는데 이제는 약도 없이 아주 잘 먹고 자요.
1: 몸을 계속 쓰니까.
4: 네. 네. 운동보다 도배가 더 쉽지 않나요?
0: 그 5, 6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4, 50대 이상, 많게는 60대까지도 와서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대가 많이 옵니다. 20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이 직업군은 많이 늘어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라 그럴까, 장소라 그럴까, 그런 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은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내 기술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2: 스스로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대가를 받는 일. 그 매력 덕분에 자립을 꿈꾸며 도배를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수많은 연습과 시행착오, 때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은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 머리로만 이해하던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지금까지는 준비일 뿐! 이제는 진짜다! 그런데 현장 모습이 왜 이러죠? 이곳은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곳으로 도배 작업에만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1: 요즘은 자기 집 공간을 뭐 호텔에 있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을 그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싶어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굉장히 디테일함에 있어서 엄청난 그 수준의 마감 수준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0: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현장.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선배님의 눈초리가 날카롭네요.

0: 지금 같이 긁어내면 될까요? 이렇게.
1: 우리 피디님 바꿔놓고 오셨네요. 피디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2: 포
1: 포를 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2: 네. 네.
1: 이제 피디님의 습관 중 하나가 보니까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그. 그쵸.
2: 네.
1: 그쵸.
3: 너무 잘하셨어요.
2: 주호님이 굉장히 말을 조리있게 하는데 또 되게 빨라요.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약간 아득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3: 좀 사람의 책임감이 되게 건드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못 보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결국에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그거는 인테리어 업자분이나 아니면 주인한테까지 넘어가는 문제잖아요. 그게 좀 싫은 것 같아요.
4: 여기 또한 명의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부님은 울퉁불퉁한 곳이나 벌어진 틈새를 꼼꼼히 체크하는데요. 도배의 첫 번째 기초 작업인 퍼티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퍼티 작업이란 벌어진 틈새를 메꾸거나 패인 곳을 마감재로 채우는 일인데요. 도배지를 깔끔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벽의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매끈하죠? 잠시 사부님의 솜씨를 감상해 보실까요? 저도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5: 뭐 이렇게 떠도 되고, 본인 편한 대로. 뭐 이렇게 떠도 되고. 본인이 최대한 평평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네, 괜찮아. 다시 한 번. 너무 많이 뜰라 그러지 말고. 아,
6: 네. 이렇게 있으면?
7: 아, 근데 진짜 너무 버리는데 죄송합니다. 자세가.
5: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7: 이렇게 좀 붙인다.
5: 떠서 빨리. 아. 네, 이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7: 야, 됐다. 네,
5: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망사 걸어놓은 부분 있잖아요. 네. 요 위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치. 전체적으로 쭉 펴서 바르게. 떨어진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퍼티를 했을 때 이 망사가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두껍게, 퍼티를 좀 더 두껍게 매겨서 이걸 안 보이게끔.

0: 사부님이 할 때는 케이크에 크림 바르듯 쉬워 보였는데요. 막상 해보니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바르기 위해선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1: 도배 전반적으로 그 어려움을 느꼈던 게 힘 조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평평하게 채우느라고 퍼티를 한 건데 힘을 많이 주면 결국에 다시 또 굴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을 좀 빼면 이런 데가 평평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덧발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0: 드디어 찾아온 꿀 같은 휴식 시간. 5시간 만에 처음으로 바닥에 앉아봅니다.
2: 근데 지금은 되게 상냥하게 저를 가르쳐 주시는 편인 거잖아요. 정말 상냥한 편이신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부님들 만나면 여자여서 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으세요?
3: 저도 욕도 많이 먹었고. 뭐 기집애가 뭐 이런저런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근데 그때 그 상황에는 좀 울컥울컥했는데 초반에는 이게 뭐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런 소리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4: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지저분하기도 하고.

0: 까지 올라가면 한 달에 한700 정도는 아마 그냥 일만 잘하면 이제 초보자 때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열흘 정도 일을 나갔다 그러면은 150막이 정도 150도 못볼 거예요.
1: 우선 저로 예시를 들자면 저는 월세방 낼 돈도 없었던 적이 정말 많았어요. 한 달에 뭐 10일 나간 적도 있고, 그때 하루 일당이 8만 원이었거든요. 뭐 10일도 못 나가서 뭐한달 내내 논 적도 있고, 대기만 하라고 하니까 뭐 다음 달에 현장 들어갈 거야 하고, 안 들어가니까 또그 다음 달에까지 기다리고, 이런 경우도 사실 덜어 있어요.
2: 초보 시절에 이제 나도 해보고 싶은데 막 뒤에서 쓰레기만 줍고 있고 허드렛일만 하고 그럴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나도 해보고 싶다. 근데 기회는 없고 세월은 가고 있고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3: 10명이 시작하면 그중 한두 명만 살아남는다는 도배. 도배사는 건물의 벽과 현실의 벽, 그 모두와 마주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새벽 내내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 안에도 눈이 펑펑 내립니다. 오늘은 샌딩 작업으로 시작됩니다. 샌딩이란 퍼티가 완전히 마른 뒤에 기계나 사포를 이용해 벽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일인데요. 쉴 새 없이 먼지가 날리고 작업량도 많아서 기초 작업 중에서도 고난이도로 꼽힙니다.
4: 좀 보조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3: 순식간에 미세한 가루가 앞이 안 보일 만큼 실내를 가득 채우는데요.
1: 이제 안 보여요, 앞이. 앞이 안 보여요.
3: 그래서 마스크와 눈 보호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눈이 내리네요, 정말. 네. 와.
5: 사포죠, 사포. 네. 이걸로 이제 저희 기계로 한번 네, 하셨잖아요. 기계로는 손이 이제 안 나는 부분들도 있고 아. 섬세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손 샌딩으로 완전하게 이제 평탄화를
1: 손 샌딩으로
5: 네, 손 샌딩으로 네. 평탄화를 조금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현장으로 해보시죠. 아, 먼저 시범 보여드릴게요. 먼지가 좀 나거든요. 이렇게 잡고?
3: 사포질은 넓은 면적을 잡고 살살 하는 게 좋은데요.
5: 게, 네. 이렇게 하면 더.
3: 한 곳에 오래 머물면 벽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0: 와, 썼는데도 네.
1: 엄청 떨쳤어요, 지금.
2: 벌써 준비 할 게 보여요.
1: 있어요? 저도 벌써 있어요? 와, 이거, 이것도 방진 마스크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3: 제가 거울 보러 들어왔다가 진짜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 상태인 줄 몰랐거든요. 거의 절반은 경극이고 이쪽은 막 땀 차고 막 이랬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4: 먼지를 뒤집었으며 반나절을 꼬박 문지른 끝에 마지막 기초 작업인 초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천장 초배도 해야 하는데요. 천장은 높고 면적도 넓다 보니 두 명 이상 팀을 이뤄 함께 작업을 합니다. 작업 발판에 올라 정확하고 빠르게 초배지를 붙인

0: 것이 관건인데요. 작업 발판에서 움직이는 것도 익숙치 않은데 천장을 보면서 하는 작업이라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1: 여기에 잡을 거예요.
2: 여기다가 풀을 잡는다.
1: 9만이 예상이 많이 됩니다. 다 같이 힘든 거죠.
2: 이거 이렇게 뒤로 간다고요? 우와.
3: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긴 한데.
2: 그쵸?
1: 근데 오. 저희는 이 정도는 잡거든요.
2: 오, 이거 뒤로서 우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고난이 너무 예상돼서 뒤로 좀만, 우와, 뒤로 좀만 옮겨갔네요.
1: 근데 그러면 앞쪽이 손이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가까이 붙었어요.
0: 허리를 뒤로 살짝 젖히고 팔을 높이 들어 초배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데.
1: 여기를. 오른손으로 손을 꺼내세요.
2: 네.
1: 잠깐 왼손 한 번만 넣을게요. 좀 평상을 잘 안 될게요. 왼손 한 번만 놔주세요. 다시 잡으시고 네. 오른손으로 쭉 갈게요. 그렇죠. 네. 쭉. 네.
0: 한 번 더. 휴. 겨우 성공했습니다.
2: 이거 초대 작업은 아무나 못해요. 선생님하고 진짜 아무나 못해요. 이거 허리 이거 있어 꺾이는 것도 처음에 너무 힘드시지 않았어요?
1: 처음에 힘들었죠. 근데 이게 가운데는 앞사람이 잘해줘야 되는 게 앞에서 시간을 벌면 벌수록 다 같이
2: 힘들어.
1: 네, 진짜. 다 같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로. 와.
0: 천장 작업을 할 때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도배지를 올리는 사람과 위치를 맞추는 사람이 제 몫을 확실하게 해야 하죠.
4: 네, 맞아요. 이렇게.
2: 오! 네, 저기
4: 잠시만. 사꼬풀좀 보이시죠?
2: 저기까지 가야... 네.
0: 초배지를 다 붙이고 나면 이제 도배지를 붙이는데요.
2: 딱 왔는데...
0: 풀 바른 도배지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2: 근데 여기 남아도 돼요, 그치?
4: 둘이 안 넘어지게 조심해요.
0: 발판 위에서 균형 잡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무거운 도배지가 자꾸 저를 뒤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입니다.
2: 확실히 사장님 손이 훨씬 길니까 이 한 명을 통해서 가시는
0: 게다가 계속 손을 들고 있으니 왠지 벌서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2: 챙길게요. 잠깐 좀 조금만 봐주세요. 네.
0: 선배님의 깔끔한 칼질이 마감의 퀄리티를 높여주네요. 천장 도배를 마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네, 거기 싫잖아요, 지금. 네, 고기 실은 이음을 안 보이게 이렇게 가야돼요. 롤러로
0: 바로 롤러 작업인데요.
1: 그러면은 선이 점점 서로 붙는 게 보이시죠? 쉽지가 않죠.
2: 네. 이게 우와.
1: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어요? 근데 네. 이게 이렇게 한다고 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손을 잡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2: 그렇구나.
1: 별로.
2: 우와, 바로 돼요.
1: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0: 인테리어 도배 3일째. 갈고 닦은 칼질을 선보일 기회가 왔는데요.
5: 한번 떼보세요. 네. 뗄 때, 이러면은 그래도 크고 지금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0: 네. 짠, 한 치의 삐뚤거림 없이 깔끔하죠? 오.
5: 네, 그렇게 칼질하는 거예요.
0: 사부님이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니 자신감을 더 얻었습니다. 본인이 의지가 있고 내가 좀 더 내 손기술을 다듬어 가야겠다라는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기술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좋은 도배사가 될

0: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배 과정은 인테리어 전체 공정에서 10% 정도를 차지할 뿐입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우리의 눈이 늘 벽면의 어딘가에 머무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도배는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1등 공신이 아닐까요?
1: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진짜 처음에 딱 현장에 들어갔을 때 와, 이 집이 너무 형편없는 집인데 도배를 다 끝내놓고 이게 새 집처럼 됐을 때 그때가 좀 많이 뿌듯한

0: 네, 제가 짧은 기간에 도배 팀장님, 베테랑 팀장님에게도 배웠고 도배 아카데미에서도 도배 기술을 이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배운 기술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써보고 싶어서 이곳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인천의 조금 오래된 아파트인 것 같은데 도배가 필요한데도 형편상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짧은 기술이나마 도배 봉사를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여기에 나와봤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1인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집에 뭔가 이렇게 무거운 걸 옮기거나 이런 큰 시공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1: 도배 봉사를 할 곳은 시각장애 1인 가구입니다. 찢어지고 변색된 벽지가 여기저기 보이는데요. 오늘 이곳을 깨끗하게 도배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님의 도움으로 가구는 모두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배봉사에 참여해준 고마운 동료. 학원에서 만난 이솔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2: 저도 도배가 처음이고 봉사도 처음이고 그래서 되게 떨리고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모두 달라붙어 벽지를 뜯어냈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도배 초보자뿐인 이곳에 구원투수가 도착했는데요.
3: 안녕하세요.
1: 바로 제 남편입니다.
4: 저는 김진혁 PD님의 저 남편이고 그리고 간단하게 사회복지사 쪽에서 그냥 뭐 이런 이제 안전관리 일을 하고 있는 박종국입니다. 그냥
1: 일자리 여기. 20대 때 아르바이트로 인테리어 일을 배운 종국님. 도배 경험은 물론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과 지도를 하는 일을 하기에 오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2: 완벽.
1: 둘이 있다가 셋이 되니 보기만 해도 든든. 차근차근 작업을 해나갑니다. 가장 어려웠던 에어컨 주변 도배도 마무리하고 나면
2: 너무 예뻐. 너무 예뻐.
1: 와, 도배 완성입니다. 장장 6시간이 걸렸습니다.
2: 다 붙이고 나니까 집이 또 달라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4: 그래서 사실 17평이라 그래서 약간 좀 쉽게 생각하고 왔다가 약간 큰 코 다친 쉽지 않다. 역시 모든 일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깨끗하게 단장한 공간에서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5: 정말 열심히 도배 잘 마쳤어요. 네. 혹시 어떠세요, 선생님?

0: 행복하게 지내세요. 수고했습니다.
1: 새로운 시작이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이면서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2: 저는 노후? 평생 직장이죠. 잘릴 필요 없는.
3: 제 인생입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 습관이 다 드러나는 것 같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4: 우리 가정의 기둥, 이렇게 밥벌이 할 수 있는 우리 집안이 화목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저희 집의 기둥입니다.
5: 저한테 도배란 좋은 날이다. 우리가 좋은 날을 앞두고 되게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새 옷을 입잖아요. 정갈하게 깨끗한 속옷을 입고 그게 이제 초배일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예쁜 이제 새 옷을 딱 입고 뭔가 이제 좋은 날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도배란 좋은 날이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생수와 야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에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0: 높이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3: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1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낚시인구 천만시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낚시를 하며 손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1: 손맛 보고 보면 스트레스만 풀려.
0: 하루 네 번 물고기를 방류하며 벌이는 힘겨운 사투.
2: 힘들어 죽겠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0: 낚시인을 위한, 낚시인에 의한 수고와 땀이 가득한 현장을 찾아갑니다.
3: 저도 한 사람의 낚시꾼으로서 이게 직업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좋아요.
0: 낚시인들의 꿈은 바로 자기만의 낚싯배로 물고기를 낚는 건데요. 이런 낚싯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4: 경화가 와서 빨리 굳어버리면 하나만은.
0: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즉석 조립해서 탈 수 있는 미니보트도 있습니다.
5: 대개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대개 만드는 건 똑같죠.
0: 미세한 유리 섬유 가루가 날리는 극한의 작업 환경. 이런 수고가 있기에 미니보트로 바다를 누빌 수 있습니다.
6: 그래서 나만의 배가 있고 혼자 이렇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게 자체로 되게 좋아요.
0: 올여름 낚시를 책임지기 위해 구슬땀 흘리는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인천 선재도에 위치한 어느 바다 가두리 낚시터. 1년 365일 24시간 낚시를 즐길 수 있어 낚시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데요.
7: 일단 됐어.
0: 낚시할 때만 맛볼 수 있는 짜릿한 선물. 우와, 참돔. 이건 병어. 잡히는 물고기도 다양합니다.
8: 역시 친절한 자의 느낌이라는 게.
9: 야, 드디어 한번 잡았네요. 참돔입니다. 잘 잡혀요. 잘 잡히기도 하고 좀 어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딴 데도 가봤는데 좀 확실히 여기가 좀 잘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10: 넓기도 하고 여기가 좀 좋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0: 바다 가두리 낚시터는 바닷가에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바닷물에 물고기를 방류하면서 낚시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곳인데요.
3: 가두리 금액만 해도 2억이 넘어갑니다.
11: 안에 있는 고기
3: 네.
11: 금액.

0: 예. 오종은 지금 여름에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고수온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8종류, 9종류의 오종들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1: 하루 4번 물고기를 방류하는데요. 보트를 타고 가두리에 가서 물고기를 직접 뜰채로 떠내며 방류를 하는데 정해진 방식과 규칙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2: 방류도 그거야. 일종의 어떤 이제 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1: 가두리는 총 7개. 가두리마다 1개 내지는 2개의 어종이 들어있는데요. 물고기마다 힘도 다 다르고 방류하는 수도 달라서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습니다. 그런데 뜰채로 뜰 때마다 옆에서 정확히 그 수를 세는 분이 있었습니다.
3: 많이 했어. 52번.
2: 됐어요.
3: 109.
4: 진짜 숫자 세신 거예요?
3: 피었어요.
4: 어떻게 알아요, 저거?
3: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1: 이건 3마리. 아이고, 이건 못 세겠는데요?
2: 됐습니다.
4: 근데 이거 뜰때 되게 힘들죠?
2: 그럼요.
4: 방류 끝난 거죠?
2: 아니요.
4: 아, 또 남았대요?
2: 제일 비싼 고기.
4: 아, 비싼 고기예요?
2: 다금바리.
4: 와, 여기 다금바리도 있어요?
1: 한 마리에 수십만 원 하는 고급 어종인 자바리. 힘 좋기로 유명한 녀석인데요.
2: 다리 방류합니다.
1: 자바리 힘이 얼마나 좋은지 뜰 때마다 기압을 넣어야 합니다.
2: 힘들어 죽겠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1: 허리도 어깨도 모두 끊어질 것 같다는데요.
4: 저런 거 보면 막 잡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2: 그렇죠.
1: 방류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내려달라고 하는 직원.
2: 그러면 내가 주셔야 됩니다. 저는 물매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1: 도대체 뭘 하길래 멀미 때문에 내린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직원이 내리자마자 최고속으로 내달리는 보트. 가두리 사이사이를 정신없이 질주하는데요. 낚시터를 종횡무진으로 가로지르 가두리 사이를 초고속으로 휘저어줍니다. 재미로 한다고 하기엔 운전자도 멀미날 것 같은 상황. 이렇게 해야 방류한 물고기들이 가두리 주변을 벗어난다고 합니다.
2: 뭔가 노하우에서 나왔는데 막 잡는 게 아니고 걷는 공식을 잡는다.
4: 저기도
2: 그래서 방류 타임 필요해요. 이게 저어주면 고기가 이렇게 나와요.
4: 아,
2: 이렇게 나오죠.
4: 지금 잡히고 있는 거구나.
2: 저기 저기.
1: 방류하고 나자 바로 여기저기서 입질이 옵니다.
2: 아이가 있다. 이 고기는 한 10만 원 받을걸요?
4: 와,
2: 이거는 횟집에서 구경 못해요.
1: 다들 가슴 속엔 자발이 한 마리씩 품고 있을 텐데요.
5: 우리 집사람 낚시원지 보다.
1: 우와, 자발이 잡는데 성공한 행운의 사나이입니다. 우와, 크기가 엄청납니다. 야,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5: 제가 한 4kg 될것 같은데.

0: 어쩌다 한 마리씩 나와. 짧은 거.
1: 이 집은 병어를 잔뜩 잡았는데요. 여긴 참돔만 수십 마리. 이 정도면 어부 아닌가요?
2: 진짜 다 들 거야?
3: 응, 다 써야지.
2: 알았어.
4: 꽤 많어.
2: 꽤 많어.
1: 다들 어망이 풍성한데요.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를 바로 회떠주는 곳이 있습니다. 밤낚시하는 분들도 있어서 24시간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어종이 쉬지 않고 밀려들어 숨쉴 틈이 없습니다.
5: 일식을 한 일식질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여기 하루 그렇지.
1: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싱싱한 화로회. 낚시하고 다 같이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인데요.
6: 내가 내가 해먹자. 됐어 왔어.
2: 우와.
1: 아이들이랑 함께 낚시하고 추억 만들기에 그만입니다.
7: 바다 맛이 약간 좀 강하게 나고 약간 크기가 큰 것 같은데요?
8: 일단 여기서 직접 잡아서 먹으니까 굉장히 신선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희 가족하고 친구하고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1: 만약 회를 못 먹는다면 직접 잡은 물고기를 튀겨서 만드는 어탕수육도 있습니다. 15분 동안 바삭하게 튀겨서 기름을 뺀 뒤 새콤달콤한 소스를 얹으면 완성.

0: 과연 맛은 어떨까요?
1: 맛이 끝내줘요. 이게요, 부드럽고요. 소스가 새콤달콤해가지고요. 저도 여기 처음 와봐갖고 이거 먹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이거 생각나요.
0: 너도 먹고 싶냐?
1: 너무 많이 먹이면.
0: 반려동물 입장 가능한 낚시터여서 가능한 풍경이네요. 손님들이 먹고 즐기는 사이 일하는 사람들은 낚시 그물을 교체하느라 분주합니다.
2: 진짜도 걸려 있을지 몰라요. 차세 좀 빼주세요.
0: 가들이 그물을 빼내는 건데요.
3: 아니, 왜 빼는 거예요?
4: 아, 교체해야 되냐고요?
5: 아, 이제 그물이 더러워지니까 이제 새 그물로 바꾸느라고.
0: 그물에 뻘이 차서 무게가 상당합니다.
4: 이게 다 나중에 구멍이 막힐 정도로 떼갈게요.
3: 아, 심해지면요?
4: 네.
0: 그물 사이 찐득하게 붙어있는 뻘을 빼내려면 고압수로 청소해야 하는데요. 무거운 그물을 앞뒤로 뒤집어가며 청소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6: 그한주가 되면 이틀 들어가요. 하나가지고.
0: 그물 청소하는 날은 어깨와 팔이 후들거릴 만큼 힘들다는데요.
6: 힘들지. 자꾸만 쓰는 이놈은 그래도 좀 나은데 흔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되니까 어깨가.
0: 그런데 청소하던 작업자가 갑자기 어딘가로 급히 걸어갑니다.
7: 아, 저기 지금 방류하는데 저 팀한테 얘기를 해야 돼.
0: 문제는 낚시터에 나타난 가마우지. 자꾸만 물고기를 잡아먹는답니다.
7: 그래서 갈매기들은 그냥 앉아있다 가고 그러는데 가마우지는 물속에 잠수해가지고 고기들을 몰고 다니니까 손님들이 조사님들이 입질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가마우지는 거의 막 보는 대로 쫓아내야 되고.
0: 어린 치어는 물론이고 제법 자란 물고기까지 잡아먹는다는데요. 일단 급한 대로 빗자루로 위협해 가마우지를 쫓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모두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가운데 어느덧 낚시터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낚시는 또 밤낚시만의 정취가 있죠. 밤이 되면 모기 때문에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8: 모기가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바닷가 물 근처다 보니까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역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주고 있어요.
0: 밤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방류를 합니다. 어두운데 괜찮을까요?
3: 저 조명 켜도 되나요, 선생님?
8: 근데 이따가 주행할 적에는 안 켜시면 되고.
3: 아,
8: 그게 아니라 운전할 때 안 보여요.
3: 아, 그러시구나.
8: 시야가 안
3: 아,
8: 네. 보여요. 자, 방류할게요. 10시 방류합니다. 찌당기세요.
0: 밤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발을 헛디딜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가두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거라 계속 출렁거리는데요. 균형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바로 물에 빠지기 때문에 밤 방류는 주로 경력 많은 고참들이 한다고 합니다.
8: 빠진 적 있어요?
9: 아, 직원들은 빠진 적 많아요.
8: 아, 그래요?
10: 세 번까지도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8: 아, 야.
10: 바람 많이 불고 그럴 때는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출렁출렁 움직여가지고. 네.
3: 야간에 위험하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10: 아, 그래도 손님들이 방류하면 고기가 나오니까.
3: 아.
0: 밤에도 7개의 가두리를 돌며 방류를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 밤 방류 작업이 험난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고양이들도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른 시각. 낚시터의 아침을 활기차게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하는 분들인데요. 손님이 떠나고 빈 방갈로가 나오면 알람을 듣고 그 즉시 달려가 방갈로 안을 청소합니다.
9: 아침마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11: 돌아가면서.
9: 네, 손님이 들어왔다 나가는 방은 이제 해야 되니까.
0: 이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늘 방갈로가 쾌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때 멀리 강원도에서 도착한 화로차. 아침 일찍부터 도착한 그 기세가 남다른데요. 양식장에서 산지 직송으로 대형 트럭 가득 싣고 온 물고기는 과연 뭘까요?
12: 이름은 자발이라는 고기고요. 가격은 지금 현재 아마 키로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1키로에. 지금 가지고 온 애들이 한 마리에 5키로에서 6키로씩.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차에는 거의 1톤, 약 1톤 실려 있습니다.
0: 한 마리당 4 내지 5kg이면 횟집에서도 보기 힘든 대형 자발인데요.
12: 일반 횟집에서는 고가죠. 그러니까 횟집에서 먹기에는 부담이 되고 이제 일식집에서 접대용으로 이럴 때 많이 나갑니다. 고기 사이즈도 크고 하다 보니까.
0: 화로차가 오면 낚시터 한가운데 있던 가두리를 화로차 쪽으로 끌고 와 고정시킵니다.
12: 하나 둘 셋.
0: 그리고 화로차 안에 있는 자바리를 뜰채로 떠서 가두리로 흘려보내는데요.

0: 한 번에 여러 마리를 함께 뜯어보니 몸부림치는 자바리들을 들어 옮기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대형 트럭 가득 들어있는 자바리를 이렇게 다 손으로 옮긴다는데요.
1: 보통 20에서 30kg나 올라옵니다. 20kg에서 30kg.
2: 그럼 몇 마리 정도 뜬 거예요?
1: 지금 오늘 온 애들이 5kg에서 6kg 볼 때 4마리에서 5마리죠. 자바리 같은 경우에는 물어요. 예.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장화도 물면은 구멍나요. 예.
0: 자바리는 이빨이 크고 날카로워서 자칫 잘못하면 작업할 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잡는 낚시인들에겐 큰 기쁨이지만 작업하는 사람들에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는 어종입니다.
1: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사람 손으로 올려야 되니까.
0: 드디어 대형 트럭 가득 들어있던 자바리들을 다 옮겼습니다. 온몸은 그야말로 땀뿐. 땀으로 샤워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러차에서 물고기를 풀고 나면 낚시터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3: 엄마 보고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풀리죠.
4: 자, 내가 그렇지. 아, 마지막 한 마리만 잡자 하다가
5: 첫 번째 다 봤죠?
4: 아, 완전 봤어. 이제 슬슬 정리하고 집갈 준비해야죠.
6: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또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5: 화이팅 하세요.
0: 멀리 배 타고 나가지 않아도 바다 물고기 손맛을 볼 수 있는 곳, 바다 가두리 낚시터였습니다. 낚시인들의 꿈은 바로 자기만의 배로 강과 바다를 누비며 낚시를 하는 건데요. 요즘 낚시용 레저보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서 그 제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레저보트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배 모양의 틀에 왁스를 꼼꼼하게 발라야 합니다.
7: 붕어빵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몰두 가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똑같이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0: 붕어빵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왁스를 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를 바르는데요.
7: 그다음 바다에서 노란 색깔이 잘 보여져. 파란 색깔보다. 파란 색깔 거의 어선에 쓰는 거.
0: 페인트칠을 상당히 서두르면서 급하게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7: 20분.
8: 20분이요?
7: 네. 경화가 와서 빨리 굳어버리면 네. 하나만은. 아.
0: 20분 안에 다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요. 알고 보니 그냥 페인트가 아니라 빨리 굳게 하는 경화제를 첨가한 페인트였습니다.
8: 이게 빨리빨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9: 네. 다 헛수고거든요.
0: 경화제를 첨가해야 페인트 칠이 균일한 두께로 잘 발라진다는데요.
8: 수안을 쓰는 거예요?
7: 검수안에
8: 검수.
7: 이렇게 딱 빨아냈을 때 똑같이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하얀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뽑아냈을 때 안 발랐잖아요, 여기는. 제대로 발라야지. 중간쯤에 하나가 그런 게 생기면은 다 갈아내,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호스고요.
0: 빠진 곳 없이 제대로 잘 발라졌나 꼼꼼하게 검수를 하고 나면 이 합판 위에 올라갈 상판을 페인트 칠하기 시작합니다. 이 레저보트는 합판 위에 상판을 올리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페인트 칠이 끝나면 FRP, 즉 유리섬유 보강 플라스틱을 바릅니다.
7: 유리섬유.
0: FRP는 종이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발라놓으면 강도가 상당히 세지는데요.
7: 접촉 작업을 다섯 가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번이에요.
0: 먼저 FRP를 붙일 곳에 놓은 뒤 롤러를 이용해 수지를 바릅니다.
10: 붕두면 딱딱해져요.
9: 광철보다 제일 더.
0: 그런데 작은 롤러로 작업하는 김용배 씨, 뭐라는 걸까요?
10: 조그만 롤러로 그렇게
7: 아, 기포펜이라고.
10: 아, 그 조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네.
7: 이 하얀 게 안 보여야 돼, 이 기포에게.
10: 아, 저 하얀 게 기포. 네.
9: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해.
10: 왜요?
9: 첫 장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기포가 생겨버리면 나머지 두세 장, 다섯 장 중에 그 네 장은 기포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덮어버리니까 결국에 첫 장이 깨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0: 그런데 장갑에도 앞치마에도 뾰족한 유리 섬유들이 잔뜩 붙어 있는데 따갑지 않을까요?
9: 그런 거 몰라요,
10: 지금. 아, 네.
7: 지금 여기 열 나는 거예요. 얼굴 지금 빨개.
10: 아, 그래요? 뜨거워요, 이게? 열이 나요?
7: 이게 피부 안 좋은 사람은 벌써 얼굴이 빨개고 두드리긴 한다.
0: 따갑고 가려운 걸 참아가며 기포 하나하나 없애고 상판, 하판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유리 섬유를 더 두껍게 짜서 강도와 두께를 높인 매트를 바르는데요.
7: 이게 들어가야 여기 얘네들이 강도가 굉장히 세지는 거죠.
0: 이 매트를 바를 때는 기포가 생겨도 뺄 수 없다고 합니다.
7: 기포가 생기면 못 빼니까 이거는 뺄 수가 없으니까.
10: 얘는 기포가 안 빠지는 거예요?
7: 완전히 빠지지가 않으니까.
0: 두꺼운 매트를 붙이고 나면 그 위에 FRP를 네 장 더 붙입니다. 말리고 다시 바르고 그 위에 또 바르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된 작업입니다. 아... 힘들어서 비명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온몸이 땀 범벅되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9: 아무래도 이렇게 수그리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죠.
10: 계속 수그리니까.
9: 네, 안쪽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수그려서 하니까.
0: 하루 종일 이어진 FRP 적층 작업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따가운 유리 섬유 때문에 긴팔 긴바지를 입고 일했는데도 여기저기 뾰족한 유리 섬유가 잔뜩 박혀 있습니다.
9: 아, 죽겠다. 어디 안 앉았어.
10: 그래, 잠깐 이렇게 바람 좀 쐬야 되지 않아요? 어우, 저분은 그죠?
9: 그죠. 근데 굳으면 못하니까 다 끝내놔야죠.
0: 정말 힘들고 고되지만 배가 완성되었을 때의 뿌듯함을 생각하며 이겨내봅니다.
7: 배 하나 딱 만들어서 우리 배가 하나 나가서 남들한테 딱 즐거울 때 막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우리가

0: 밀폐 공간에 온도를 맞춰야 돼. 안 그러면은 경도가 떨어져.
1: 공간을 밀폐시키기 위해 문까지 닫고 뜨거운 바람을 최대치로 틀어줍니다. 그것도 모자라 보험용 드라이기까지 총동원했는데요. 안 그래도 푹푹 찌는 날씨에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0: 마를 때까지 기다려도 되긴 하는데 경도가 떨어지죠. 말 그대로 단단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가 있어요. 마르는 그 경도가 안 떨어지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
1: 드디어 건조가 끝났습니다. 몰드와 배 사이에 뾰족한 걸 넣고 망치로 마구 두드리는데요.
2: 안 부러지지.
1: 틀에서 배가 떨어지도록 여기저기 두드리며 들썩여보는데요. 앞뒤로 쇠사슬을 연결해 배를 공중으로 띄우는 데 성공합니다.
3: 잘 나왔어요? 이쁘게 잘 나왔어요?
2: 네, 잘 나왔어요. 됐어.
1: 이번에는 상판을 분리시킬 차례.
2: 하나, 둘.
1: 상판은 하판보다 순조롭게 분리됐는데요.
2: 이 망치를 쳐, 이 망치를 쳐도 이게 안 풀릴 정도면. 진정이 좋은 거지.
1: 상하판을 조립한 뒤 배 운전도 하고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조타실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배 주위에 둘러줄 고무보트에 바람을 넣는데요.
2: 아, 이거 이게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 둘, 셋, 네 개. 격실이 네 개예요.
1: 고무보트는 네 칸으로 나뉘어 있어 어떤 경우에도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 네 군데가 한 번에 터지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 터져도 이 세 군데가 살아있고 저기가 터져도 여기 살아있고 이게 다 또 뭐 달고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또 시작이야 이제.
1: 며칠 후 부속품을 달고 배가 완성되는 날이라고 해서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엔진을 다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2: 엔진 달면 뭐 80%는 완성됐죠.
1: 낚시할 때 지지할 수 있도록 난간도 설치했는데요.
3: 뭐예요?
2: 화장실.
3: 화장실.
2: 네, 화장실 나는 거 이제.
1: 배에서 낚시할 때 화장실이 없어 고생을 많이 한다는군요.
2: 아, 남들하고 갈 때 화장실이 없으면 엄청 불편해. 여자들은 더 불편해.
1: 가장 마지막으로 타는 게 바로 삭자입니다.
2: 자, 우리 헤이라이트 삭자. 낚시하다가 커피도 한잔하고 좋잖아요.
1: 드디어 레저보트가 완성됐습니다.
2: 이 엔진 빼고 이 선체만 1800만 원. 관할 시청 구청 같은 데 가서 등록을 해야 돼. 그럼 등록증이 보험을 들고 그다음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등록증이 나왔을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
1: 배를 주문한 고객에게 배를 전달하는 시간. 이분이 바로 이 배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4: 아주 많으려고 아주 좋습니다. 낚시인들이 한 번쯤은 자기 배를 가지고 싶은 게 아주 꿈이죠.
2: 오늘 같은 날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4: 아, 그러게.
2: 신나게 한번 달려봐요.
1: 가까운 곳에 있는 대청호에서 시 운전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0: 시운전을 하기에 앞서 배에 막걸리를 뿌리며 안전을 기원해 봅니다.
1: 어복 충만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고 어복이 충만해서 고기도 많이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대가 엄청 많이 돼. 가슴이 아주 많이 좀 흥분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0: 드디어 물 위에 보트를 띄워봅니다. 슬슬 속도를 높여보는데요. 산과 호수를 가로지르며 질주하는 기분. 모든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2: 잘 나가고 너무 좋아요. 이게 낚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탈출하는 게 너무 상쾌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0: 바쁜 일상에 지쳐 있을 땐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사라지곤 하죠.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낚시의 매력 아닐까요?
1: 한 번씩 이렇게 힐링하고 나면 진짜 그 다음 또 올 또 시간이 그리워지고 또 일주일 또 기다려지고 하니까 활기차고 너무 좋아요. 네.
0: 올여름 자기만의 낚싯배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부산 앞바다. 이곳에 좀 이색적인 미니보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건 배가 아니고 차잖아요. 아, 차 트렁크에 배가 들어있나요?
3: 아, 3단 조르시크 보트요. 세 개를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로 만들 배를 만들어요.
4: 세 조각으로 나누니까 한 조각 한 조각 무게도 가볍고 그래서 쓰기가 되게 용이해요.
2: 갑니다.
0: 세 조각을 꺼내서 배로 조립하는데 1분이면 충분하다는데 마지막으로 모터까지 달면 준비 끝. 이제 바다에 띄우기만 하면 됩니다. 크기는 작지만 야무지게 잘 달리는데요.
4: 되게 안정적이에요. 되게 안정적이고 혼자 둘이 정도 나와가지고 낚시하기에는 최고예요. 낚시도 하고 바람도 쐬고.
0: 이 작은 보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부산에 있는 어느 작업장. 3단 보트 몰드에 페인트 칠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보이는데요. 이 회색 반죽은 뭔가요?
5: 돌가루하고 FRP 수지를 넣어가지고 이런 데 잘 되게끔, 밀착이 잘 되게끔 이제 보조장치로, 보조로 그냥 발라주는 거예요.
0: 작지만 굴곡이 많은 조립식 보트의 완성도를 위해 추가되는 재료입니다.
6: 그러면 이게 전체 다 발라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5: 근데 그 시간도 그렇고 무게가 또 나가니까 이런 데 각진 부분만, 엣지 부분만 잡아줘요.
0: 배 모양에 딱 맞게끔 FRP를 재단할 수 있도록 미리 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5: 제가 이제 지구를 만들어놨어요. 향이 편하게끔.
0: FRP를 붙이는 건 레저보트와 똑같은데요. 장수가 다릅니다.
7: 패턴이 살아가지고 이건 몇장 패턴이잖아요.
0: 방진복을 입고 쉬지 않고 일하니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5: 이 단복을 입으니까 네. 땀이 나네. 가려움증이 있으면 까끌었거든요.
6: 아, 이거가 몸에 붙어요?
5: 예. 네. 피부병 있는 사람은 이 작업을 못해요.
8: 이거 완전 삼겹살 아니라 냄새 나고 먼지 나고. 근데 아픕니다.
6: 아파요?
8: 네. 번지럽고.
0: 그래도 네 명이 힘을 합쳐 일하면 한 조각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조각을 시작합니다.
9: 세 번 하는 건 마찬가지죠. 몰드 하나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몰드 세 개잖아요. 방사는.
10: 네.
9: 그러니까 배 세 개 만드는 건 똑같죠.
0: 다음 조각도 같은 방식으로 FRP 작업을 했는데요.
9: 한 2시간 있어야 촬영이 다 촬영이죠.
0: 온몸이 땀으로 범벅된 사람들, 에어컨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6: 한여름에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5: 예, 에어컨 틀어놔도 이제 움직이면 더워요. 방진복까지 입으면. 매일 일을 해야 되니까, 반복 작업이니까. 겨울만 일할 수 없잖아요. 배짱이도 아니고.
11: 자, 이제 즐거운 식사 시간.
12: 물이 저거 맛있네.
5: 작업하고 난 다음 물이 더 맛있어.
0: 다들 이곳에서 일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는데요.
5: 다들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11: 같이 하다 보니 정이 들어가겠구만.
5: 친구 구경까지
11: 친구처럼.
5: 사람도 다니고 사람도 하는 거죠. 네. 뭐 돈도 더 있으면 그냥 하는 이야기가 돈보다도 사람 보고 하는 거죠, 사람 보고. 네.
0: 힘든 일을 함께 하다 보니 정이 들어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답니다. 이제 타령을 할 시간.
9: 안 부러집니다.
6: 절대 안 부러져요?
9: 절대 안 부러지진 않는데 여름입니다, 거기서.
0: 세게 두드릴수록 타령이 잘 된다는데요. 배가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무장을 하네요.
9: 하지만 이제 무기가 많이 나니까 완전히 무장을 해고 하는 것입니다.
0: 타령하고 나서 지저분한 테두리를 정리하는 그라인드 작업을 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미세한 유리 섬유 가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9: 이쪽 아래쪽 이쪽으로 다 이렇게 다.
0: 먼지를 빨아들이는 집진기를 사방에 설치하고도 중무장을 해야 할 만큼 가루가 많이 날리는데요.
9: 그냥 확인 다 되겠네.
0: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매끈하게 잘 나왔네요. 근데 이건 뭔가요?
9: 부력통이에요.
6: 부력.
9: 만약에 배가 뒤집어지도 가라앉지 않게끔 공기 주머니지.
0: 작은 배지만 절대로 가라앉지 않게끔 부력통을 안에다가 내장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겉 표면을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하고 나면 배가 완성되는데요. 만들 땐 힘들지만 배가 하나 완성될 때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답니다.
9: 뿌듯하죠. 이 배를 가지고 고객분들이 바다에 나가지고 낚시도 하고 즐겁게 지내는 걸 보면 그 개발자로 뿌듯하죠.
0: 거제도에 살면서 시간 날 때마다 3단 조립식 보트를 이용해 바다 낚시를 즐긴다는 정재진 씨.
9: 한 마리 끌어볼까?
0: 바다에서 혼자 낚시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는데요.

0: 시간을 혼자 나와서 이래 조용하게 낚시할 수 있으면 아무 참전이 무념무상이 됩니다.
1: 바다를 보며 마음을 비우고 있는데 기다리던 입질이 온 건가요?
0: 어? 물었다. 이야, 이야, 이제 큰 것 같은데? 이야, 힘 좋습니다.
1: 이거 우럭 아닌가요? 고놈 참 싱싱해 보이네요.
0: 배가 좀 작지만 그래도 나만의 배가 있고 혼자 이렇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 자체로 되게 좋아요. 좋고 추천해요.
1: 올여름 휴가로 낚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당신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 이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웃으며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2: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대를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0: 한마디로 얘기해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공포.
1: 안녕하세요, 환자분.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2: 올해 26. 저기 피고
1: 담배 피고
2: 사무실 나왔다가 아주 저 주님
1: 못 잡았어요. 네, 머리 많이 아프세요? 지금 말이 조금 어둔하신 거죠? 네. 평소에는 말씀 잘하시죠?
3: 네. 진짜 그냥 끝만 같아요. 아직까지 멀쩡하셨는데.
0: 바로 뇌졸중입니다.
4: 줄이 나왔나 했는데 숟갈질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비가 이제 돼가지고, 그래서 아,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5: 이 의전하는 걸 아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0: 되돌릴 수 없는 뇌세포의 파괴. 생사를 가르는 건 오직 시간뿐이다.
1: 뇌는 피가 3분만 안 가도 뇌 죽어버리거든요. 3분, 5분 안에 심폐소생술 안 하면 심장은 돌아오더라도 뇌가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산 게 아니죠.
0: 그 시간의 벼랑 끝에서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 국내 뇌졸중 치료의 최전선. 신경과와 신경외과가 하나 되어 당신의 뇌를 지킨다. 모두가 희망을 노래하는 새해 첫날. 이곳엔 가장 깊은 절망과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병원 응급실이다. 84살 박경예 씨가 긴급 이송됐다. 신경과 한문구 교수가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내려왔다.
1: 머리 많이 아프세요?
6: 많이 아프네.
1: 많이 아파요? 말이 조금 지금 말이 조금 어둔하신 거죠?
3: 네.
1: 네. 잠시 제가 머리 좀 만져볼게요, 어머니.
0: 네. 의식 상태부터 미세한 마비 증상까지 확인한다.
1: 이쪽 발도 들어보실까요?
3: 이쪽 발 전혀.
1: 아, 이쪽 발이 안 되시는군요. 평소에는 말씀 잘하시죠?
3: 네. 진짜 그냥 끝만 같아요. 아직까지 멀쩡하셨는데 밥까지 잘 해주시고서 한 시간 정도 앉아계시다가 나가셔서 닭장 보러 나가셔서 나가보니까 거기에 쓰러져 계시다.
1: 이렇게 넘어져 계셨어요. 네. 네.
0: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뇌졸중이 의심된다. 같은 시각 응급실로 이송된 또 한 명의 환자가 있었다. 겉보기엔 똑같은 뇌졸중 증상이다.
7: FA 디사스라고 라이사드 유크니스네. 그지?
1: 안녕하세요, 환자분. 네,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2: 올해 60.
1: 손 좀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네, 됐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로네. 네, 왼발 들어보세요. 오른발 들어보세요. 제로구나. 요 감각은 어떠세요? 오른손 여기 만지는 거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0: 한문구 교수의 표정이 굳어진다.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 두 사람의 뇌 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먼저 박경예 씨의 경우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뇌 CT를 찍는다. 뇌혈관이 막힌 것인지 터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8: 지금 보면은 혈관 벽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데 거 속에서도 이렇게 딱 부풀어 올라 있어서 여기가 터지면서 출혈이 생긴 것 같고.
0: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다. 얇아진 혈관 벽이 부풀어 오르다 예고 없이 터지면서 출혈이 생겼다. 곧바로 응급 시술이 시작된다. 이번 시술은 신경외과 성승빈 교수가 집도한다. 뇌출혈은 터진 혈관을 얼마나 빨리 막느냐가 생사를 결정짓는다. 박정례 씨의 경우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다. 시술은 코일 색전술로 진행된다. 먼저 대퇴동맥을 통해 삽입한 미세도관이 뇌혈관을 타고 경변 부위에 진입한다. 그 다음 동맥류 입구에 그물망 모양의 스텐트를 설치한다. 그 사이로 백금 코일을 밀어넣는다. 실타래처럼 엉킨 코일들이 동맥류 내부를 빈틈없이 꽉 채운다. 이제 혈액은 동맥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추가적인 뇌출혈의 위험이 사라지게 된다. 성 교수의 손끝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다. 혈관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빈틈없이 막아야 한다. 동맥류 내부가 코일로 단단히 메워졌다. 이제 혈류는 정상 혈관을 따라 안전하게 흐른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 사이 생사를 오간 또 한 명의 환자가 있다. 바로 정창덕 씨다.
1: 아니요, 10시 정도였어요? 본인이 이상해서 느낀 게? 시간이 어떻게 돼요?
6: 감각이 이상한 걸 10시쯤에 느꼈어요.
1: 그게 한 10시쯤이에요?
6: 아, 10시부터.
1: 10시부터? 응. 10시부터면 3시간 40분이네. 네,
9: 티피에 들어가긴 하는데 티피 보내고 티피에 쓸 거예요.
7: 애매한데. 10시부터면 3시간 40분.
0: 만약 뇌경색이라면 혈관을 뚫는 주사치료가 가능한 시간은 발병 후 단 4시간 반, 불과 50분도 남지 않았다.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확인하기 위해 급하게 CT 촬영부터 진행됐다.
1: 만약에 혈관이 막힌 거로 보이면 뭐 아예 가야 되는 거 아니면은 TPA를 줘야지, 뭐 폴로 주든지.
0: 출혈은 없다. 혈관이 막힌 뇌경색이다. 더 정밀한 병변 확인을 위해 환자를 먼저 MRI실로 이송시켰다.
1: 지금 혈전 쫓아가고 있고요.
0: 이 순간에도 환자의 뇌세포는 1분에 190만 개씩 죽어가고 있다. 1초라도 빨리 막힌 혈전을 녹이는 주사를 투여해야 한다.

0: 지금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거거든요. 혈관이 막히셨어요. 혈관이 터지진 않고 막혀서 그 뚫는 용해제를 투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용해제를 투여하면 혈전 뚫는 데 도움이 되는데 부작용으로 출혈도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1: 지체 없이 정맥 주사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한다.
0: 이제 내경색이 확실하고 그 혈류 검사도 같이 했는데 혈관이 크게 막혔어요. 그래서 정맥으로 지금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거든요. 투여했고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MRI를 찍으면서 정확히 병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막힌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 겁니다.
1: 안심하기엔 이르다. 만약 주사만으로 뚫리지 않는 큰 혈관 폐색이라면 시술이 필요하다. 즉시 MRI를 통해 혈관 상태를 파악했다.
0: 보니까 MRI상에서 보니까 지금 뚫린 것 같진 않아요. 결국 이제 그 동맥내 혈전용해소, 아까는 정맥으로 줬는데 동맥내 혈전용해소를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1: 우려했던 대로 혈관이 여전히 꽉 막혀 있다. 곧바로 동맥내 혈전 제거술에 들어갔다.
2: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지 마세요. 눈 뜨시고.
1: 집도는 영상의학과 백성윤 교수가 맡았다. 그런데 본격적인 시술을 위해 혈관 속으로 진입하던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혈관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3: 더 녹은 것 같고
0: 네.
3: 필요할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0: 다행이네요.
3: 네, 티로피반스는 유지 중이고 있고요.
0: 네.
1: 골든타임 안에 투여한 혈전용해제가 극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다. 멈췄던 혈류가 다시 뇌 전체로 뻗어나간다. 발병 4시간 반 만에 긴박했던 치료가 끝났다.
0: 네. 이해해보세요.
1: 시술 직후 정창덕 씨의 증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0: 이었는데 좋아지죠. 팔 좀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른팔 좀. 오. 네, 이게 완전히 하나도 안 됐었는데 되네요. 손 좀 이렇게 움직여보실까요? 다행히 또 빨리 오셔가지고 다 시술이 다 잘 됐습니다. 네. 마비됐던 부분이 너무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이네요. 네.
4: 교수님, 그, 이렇게 시간이 좀 되게 중요한 상황이네요.
5: 그렇죠.
4: 네.
5: 근데 아까 네. 하나도 안 올라가셨거든요.
4: 네.
5: 완전 올라가시죠.
4: 네. 네.
5: 빨리 오셔서 빨리 그 투여가 다 되니까 네. 가시죠.
1: 원인은 정반대지만 우리 뇌를 위협하는 이 두 가지 시한폭탄을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부른다.
0: 뇌졸중은 뇌에 아주 갑자기 생기는 중한 병이다 이런 뜻인데 뇌출혈은 말 그대로 피가 터지는 것을 얘기하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율적으로는 뇌경색이 한 80%로 훨씬 많고요. 뇌출혈은 지금은 한 10% 정도? 이 정도 되고 뇌경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뇌출혈은 좀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1: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났다. 구급대원의 연락을 받고 혼비백산이 되어 달려온 아내. 비로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6: 많이 놀랬죠.
7: 많이 놀랬어.
6: 서방, 그냥 실내 앞설까봐 놀랬어. 아니면 앞서오지 않고 피신될까봐 놀랬어.
7: 아이 몰라.
6: 이제는 농담도 할 만하다.
8: 그렇지.
6: 한 시간 전에만 해도 무섭더라고. 무섭더라고 진짜 안 다룰까 이대로만 나 몸이 안 말 안 듣는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이제 살만할 것 같아.
1: 정창덕 씨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시간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뇌졸중 치료에서는 왜 그토록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걸까?
0: 뇌졸중에 골든타임이 있는 이유는 치료 방법하고 연관된 것 같습니다.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어가면 합병증이 많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맥내 혈전용액을 주사로 투여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저희가 3시간에서 4.5시간, 4시간 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정맥내 혈전용액술로 혈전이 녹지 않은 경우에는 동맥에서 혈전을 끄집어내는 이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보통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보거든요. 넓게는 최근에는 뭐 24시간까지 하루 정도까지도 보긴 하지만 그 안에 오시는 분이 가장 치료 성적이 좋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라고 정하고 그 시간에 가능하면 와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뇌는 쓰러지기 전 반드시 경고를 보낸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무심코 넘겨버린 바로 그 증상일지도 모른다. 정금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7: 그러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났는데 좀 침침해서 이렇게 가리고 보니까 안 보였어요. 깜깜했어요, 그냥 어디 아프진 않는데 그냥 눈만 깜깜했어요.
8: 지금도 백내장이 약간 있다 이렇게 좀 침침하신데 침침한 게 좀 심해져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더 안 보이신다 이렇게 판단했던
7: 저도 그렇게 것 생각했대요.
8: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예전에 뇌졸중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이 마비가 돼? 근데 갑자기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이제 응급실로 빨리 와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1: 단순한 노안이나 안과 질환인 줄 알았는데 문제는 눈이 아닌 뇌혈관에 있었다.
0: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좀 처음에보다 좀 나아지셨어요?
7: 이렇게 다니든 멀쩡해요. 그냥 어디 안 보이는 것 같지 않고.
1: 대체 그녀의 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0: 혈관 촬영을 해보니까요, 어머니. 여기 눈으로 가는 혈관이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피가 안 갑니다. 그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야.
1: 눈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꽉 막혀 있다. 더 심각한 건 뇌혈관 상태. 이미 뇌의 작은 혈관들도 손상돼 있었다.
0: 증상이 없는 뇌 손상이 이미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증상이 없을 뿐이지 이걸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만 안쪽에 생겼거나 위에 생겼으면 어머님 벌써 이제 팔다리 마비나 이런 게 오셨을 겁니다. 그게 이번에는 팔다리 마비로 오신 게 아니라 눈으로 온 거예요. 그걸 눈중풍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그게 딱 오신 거예요.
1: 뇌가 아닌 눈이 먼저 위험 신호를 보낸 것이다. 망막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망막 동맥 폐쇄, 소위 눈중풍이다. 혈관의 동맥 경화가 심해지면 혈전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 혈전이 경동맥을 지나 눈으로 가는 동맥을 막은 것이다. 이때 환자는 시야 장애를 겪게 된다. 눈혈관과 뇌혈관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눈이 막혔다는 건 곧 뇌혈관도 위험하다는 신호다. 다행히 정금순 씨는 응급실 도착 즉시 막힌 혈관을 뚫었다. 실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기적 같은 순간이다.
0: 눈으로 가는 혈관도 뇌로 가는 혈관의 하나의 가지로 저희가 보고 있고 이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시력이 저하가 되니까 환자분들은 눈이 내가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눈이 나빠졌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환자들을 추적 관찰을 해보면 나중에 뇌경색이 생기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뇌경색에 준해서 똑같이 위험인자 조절하시고 먹는 약도 똑같고 저희가 똑같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눈에 시력이 떨어졌을 때 이거는 뇌졸중 생긴 것처럼 뇌경색 생긴 것처럼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돼요.
1: 실제 한문구 교수팀의 연구 결과 눈중풍 환자 10명 중 1명은 1년 내 뇌경색이 왔다. 특히 뇌경색 환자의 절반은 시력을 잃고 난 뒤 불과 한 달 안에 뇌경색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뇌경색의 대표 신호는 무엇일까? 바로 갑자기 나타나는 한쪽 마비다. 한쪽 몸의 마비와 안면 마비.
9: 네, 뭐라고요?
1: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와 극심한 두통까지. 이럴 때는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여기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 호출이 또다시 울렸다. 조금 전 응급실에 환자가 급하게 실려왔다.

0: 저 봐봐요. 눈 떠봐요. 저 봐봐요. 어머니 이름 말해봐요. 이름.
1: 아무런 대답이 없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2: 나는 환자분이 오전 9시에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실어증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오셨는데 원래 기존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으로 이런 혈전 위험이 높아서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먹고 있었는데도 이런 뇌졸중이 생겨서 시술을 통해서 지금 피떡을 좀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언어를 관장하는 머릿속 혈관이 혈전으로 꽉 막힌 상태다. 조순자 씨의 뇌경색. 그 시작은 뇌가 아닌 심장이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되는 심방세동. 이때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혈액이 심장 안에 고여 혈전을 만든다. 이 덩어리가 대동맥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혈류의 70%를 담당하는 중대뇌동맥을 틀어막은 것이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 의료진의 손끝에 환자의 남은 삶이 달려있다. 백성현 교수는 즉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한다. 혈관 속 막힌 혈전을 직접 끄집어내기 위해 스텐트가 투입된다. 시술은 대퇴동맥에서 시작된다. 미세도관을 뇌혈관까지 밀어올려 꽉 막힌 혈전 덩어리를 관통해 지나간다. 그 다음 도관 안으로 스텐트를 펼쳐 혈전을 포획한 뒤 몸 밖으로 끌어낸다. 혈전이 제거되는 즉시 혈류가 재개통되며 뇌혈류는 정상화된다. 혈관 손상 없이 혈전을 포획한 그물망을 일정한 속도로 흔들림 없이 끌어내야만 한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잃어버린 말을 되찾을 수 있을까? 끊겼던 혈관 줄기가 다시 선명하게 이어진다. 다행히 시술은 무사히 끝났다. 긴박했던 생사의 고비가 지나고 병원에도 비로소 안도의 아침이 밝았다. 회복 중인 주순자 씨를 만났다.
3: 어머니 나이는?
4: 52에서 72살.
3: 그러시네.
1: 다행히 잃어버린 말문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다.
3: 즐겁게 드시고 짜게 먹지 말고 좀.
4: 근데 자꾸 우리 신랑이 자꾸 짜게 먹잖아.
3: 어머니 신랑이 짜게 먹어서? 응. 이제 짜게 해서 주는 거 안 먹는다고 그래.
5: 기억이 좀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3: 네, 그래도 첫날보다는 엄청 좋아지신 거예요.
1: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조순자 씨의 진짜 회복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렇다면 뇌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6: 그래서 뇌경색의 여러 원인 중에서 한 30%가 심장의 원인인데 그 심장의 원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심방세동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은 우리가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잘 생기고 그거하고 연관 없이도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기기도 해요. 심방세동이라는 병 자체가 혈전이 잘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 혈전이 머리로 가서 뇌경색이 잘 생기고 어떤 분들은 뇌경색하고 동시에 뭐 신장이 막힌다든지 여러 장기가 혈관이 막힌다든지 이런 게 동반 잘 됩니다.
1: 갑작스러운 시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도 한다. 여기 또 한 번의 기적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지금 그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중이다.
7: 뭐 어떤 게 제일 불편하세요?
8: 언어가 안 닿아요. 네.
7: 하고 싶은 이야기 못 하시는 게 좀 답답하시겠죠?
8: 네.

0: 맞아요. 네.
1: 움직임이나 이런 건 어때요?
0: 좋아요.
1: 네?
0: 좋아요.
2: 그는 1년 전 좌측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3: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말을 못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마비는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이 안 나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119 불러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단 CT부터 찍었는데 거기서 CT상으로 경색이 왔고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서 시술은 못한다. 그래서 그냥 그날부터 이제 집중치료소에서 계속 약으로만 이제 치료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날 이제 편마비, 우측 편마비가 와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발병을 또 다른 부위에 발병이 돼가지고 다시 또 병원을 오게 된 거예요.
2: 이번엔 반대쪽 뇌혈관마저 막힌 것이다. 지난 1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3: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두 번째 발병하면서 언어가 완전 다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후퇴한 상태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죠.
4: 재활을 엄청 힘들게 했을 텐데 속상하시겠다.
3: 네. 다시 도돌이표를 해야 된다는 게 예.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울지 마. 울지마. 잘 될걸.
2: 몸도 말도 마음처럼 따라주질 않는다.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조차 지금은 꺼낼 수가 없다. 1년 전 좌측 뇌 언어 부위 뇌경색으로 실어증이 왔다. 이번엔 우측 뇌혈관이 막혀 반대쪽 운동기능마저 소실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죽은 뇌세포 주변으로 뇌경색 범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더 이상의 뇌 손상을 막기 위해 신경과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한자리에 모였다. 생각을 하고
5: 있고요. 이런 환자들 바이패스 서저리를 안 했을 때는 2년 안에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한 18에서 20%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패스 서저리를 하게 된다면은 이 환자들의 그 뇌경색의 확률을 10% 미만으로 낮출 수 있고
2: 치열한 논의 끝에 재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뇌혈관 우회술을 결정했다. 손상된 뇌로 새로운 혈관 우회로를 만들어 혈류량을 보강하는 수술이다. 수술이 시작됐다. 집도인은 신경외과 이시훈 교수다. 환자의 두피 혈관을 초음파로 스캔해 튼튼한 두피 동맥을 찾으면 준비는 끝난다. 수술은 먼저 두피를 들춰내고 두피 동맥의 분지를 방리한다. 수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만큼 두개골을 연 다음 출혈을 막기 위해 문 앞할 뇌혈관을 결찰한다. 방리해둔 두피동맥과 뇌혈관을 문합하면 뇌 쪽으로 혈류가 공급된다. 이후 두개골을 덮고 피부를 봉합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뇌혈관 우회술은 외과 분야에서도 가장 섬세한 고난도의 수술이다. 드디어 두피에서 직경 1.5mm의 가는 혈관을 찾았다. 신중하게 방리하는 이 교수. 이제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두피 혈관을 뇌혈관에 빈틈없이 이어붙인다. 이어지는 도플러 검사. 혈액이 잘 돌고 있다는 신호다. 이제 형광 조영제를 투여할 차례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혈류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6: 다 들어갔습니다.
7: 아까 플루오가 안 가던 곳에 이제 차가운 플루오가 들어갔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디 붙여주시죠.
2: 혈관은 성...

0: 기능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데 부러지면 또 붙이면 되는데 뇌는 손상되면 손상될수록 기능이 없어집니다. 살아나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치유가 되더라도 후유증은 반드시 남게 돼 있고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후유증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거죠.
1: 뇌경색 환자의 23%는 혼자 거동조차 힘든 심각한 장애를 겪는다. 경미한 후유증까지 포함하면 환자 10명 중 5명 이상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 무서운 확률과 싸우기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이곳은 뇌졸중과 뇌수술 직후 환자를 전담하는 전문 치료시설, 통합신경계 중환자실이다. 이곳은 환자의 뇌압과 미세한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2차 뇌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 새해 첫날 응급시술을 받은 박경례 씨. 그녀도 이곳에 있다.
2: 환자분 이름 뭐예요? 오늘 며칠 일하고 있죠?
3: 몇일 오냐?
2: 12월 1일. 12월 2일.
3: 우리 오늘 새해 지났다고 했는데.
2: 새해가 밝았다고 했는데. 날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오늘 1월 2일 또 물어볼게요.
1: 84 고령의 나이. 작은 충격에도 뇌출혈이 재발할 수 있다. 이런 환자에겐 검사를 위한 짧은 이동조차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곳엔 중환자실 전용 이동형 CT가 배치돼 있다. 과연 그녀의 뇌혈관은 안전하게 지켜졌을까?
4: 네, 여기도 코일 색전술 잘 됐고 출혈 더 넣은 거 없어가지고 환자분 상태 아주 좋으신 걸로 확인됩니다. 환자분, CT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기 환자분 옮기겠습니다. 네.
1: 그녀는 뇌출혈의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5: 우리 어머니 아유 불쌍하신 분이 오남매 키우냐고. 그 새벽에 아침에 등교할 때 모자라도 이렇게 쓰고 나가셔야지. 그날 날씨가 얼마나 좋았어. 제일 좋잖아. 엄마도 우리 저기 형제들이 다 있을 다 걱정하고 있으니까 건강하시고 몸조리 잘하고 계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며칠 여기 여행 왔다 생각하고 며칠 푹 쉬었다 가자.
1: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신경과와 신경외과가 하나의 팀이라는 점이다.
4: 그게 브레인스템 컴프레션 때문이라고 보는 건 아닌 거죠?
6: 네, 그렇죠.
4: 지금은. 네. 뇌파를 좀 찍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단지 슬립 디프리베이션일까요?
6: 뇌파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틀어졌는데 전용으로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4: 아, 네네.
6: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1: 신경과의 경계를 없애고 약물 치료와 수술 사이에서 오직 환자를 살릴 최선의 답을 가장 빠르게 찾아낸다. 이 통합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가 바로 신경과 한문구 교수다.
0: 우리나라에서 있는 중환자실이 뇌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이 있고 거기에 신경과 환자, 신경외과 환자, 그러니까 뇌 손상이 있는 환자들이 여러 군데 퍼져 있으니까 산재되어 있는 이런 환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신경과 신경외과 합쳐진 신경계 중환자실을 만들고 그 신경계 중환자 치료만 하는 전문의를 저희가 양성을 하고 그렇게 한 10년을 해왔습니다. 그 환자들이 한 곳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는 더 많은 그런 의료 기술이 적용되고 기구가 있고 그러면 환자들한테 치료가 잘 되고 그 환자들은 합병증도 줄고 예후도 좋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실 분이 살아나게 되고 또 후유증이 심할 사람이 후유증이 적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죠.
1: 실제로 통합신경계 중환자실을 운영한 뒤 중환자실 입원 기간은 평균 1.2일 줄었고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 역시 단축됐다. 무엇보다 환자의 예측 사망률 대비 실제 사망률이 66% 감소했다. 그렇다면 증상

0: 이 나타나기 전에 뇌경색을 미리 감지할 수는 없을까? 71살 서경화 씨는 매년 잊지 않고 병원을 찾는다. 벌써 10년째다. 오늘은 뇌혈관 속을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뇌혈관 조영술을 앞두고 있다.
1: 걱정하지 말고 잘 받고 나와요.
2: 네.
1: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2: 먼저 뇌경색 결렸을 적에는 이렇게 하는 걸 몰랐지. 그때는 급하게 하고 막
1: 위급한 상황이라. 너무 이제 생각만 해도 두려운 거지 이게.
2: 무서운 거 사실 이 병 자체는 무서운 거야.
0: 아내는 10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내려앉는다.
1: 처음엔 의심을 안 했어요. 근데 한 3일 동안 이렇게 어지럽고 이 똑바로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말이 또 이렇게 어눌하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아, 왜 자꾸 그래? 그런 농담 하지 마. 그랬더니 그 이튿날 돼가지고 나 농담 아니야.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이 퍼뜩 들죠. 아,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싶어가지고 병원으로 얼른 데리고 간 거예요.
0: 원인은 경동맥 협착이 부른 뇌경색. 지체 없이 막힌 혈관을 뚫어낸 덕분에 후유증을 피할 수 있었다. 그 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그의 뇌혈관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3: 네, 앉으세요.
4: 이게 언제 좁아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물론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괜찮으셨지만 이제 또 나이가 드시니까 또 혈관이 또 약해지고 잘 끼어요.
0: 최근 2년 사이 뇌로 가는 경동맥이 눈에 띄게 좁아져 있었다.
4: 실제로 조영술을 하니까 이제 더 심각해 보여요. 이 정도 좁아지면 이제는 약물로는 한계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펴서 원 상태로 다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빠지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0: 조금만 더 늦었어도 뇌경색이 재발했을지 모를 아찔한 상황. 더는 시술을 미룰 수 없다. 환자의 뇌로 피를 공급하는 목혈관, 경동맥이다. 이 혈관 내벽에 쌓인 노폐물로 통로는 이미 70% 이상 좁아진 상태다. 여기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의 위험성은 급격히 높아진다. 시술이 시작됐다. 시술은 신경과 김준엽 교수가 맡았다. 먼저 환자의 혈관 지름과 병변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딱딱하게 굳고 좁아진 혈관을 넓히기 위한 본격적인 시술이 시작됐다. 먼저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경동맥까지 진입시킨다. 좁아진 혈관의 위치를 잡은 뒤 풍선을 부풀려 굳어진 혈관벽을 밀어낸다. 그 다음 확장된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를 넣어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안에서 한 번 더 풍선을 부풀려 스텐트를 혈관벽에 밀착시킨다. 이제 넓어진 혈관으로 혈류가 막힘없이 흐르고 뇌경색의 위험도 사라지게 된다.
5: 스텐트를 펼칠 건데 지금부터는 침을 삼키시면 안 돼요. 지금 한번 침 한번 삼키시고요.
0: 스텐트를 펼칠 차례다. 작은 목넘김에도 혈관 위치가 틀어질 수 있어 정교함이 요구된다. 스텐트가 무사히 혈관 내벽에 안착했다. 시술이 완료됐다. 좁았던 혈관이 넓어지고 혈류는 다시 안정을 찾았다.
6: 보시다시피 이제 위치가 딱 환자분의 이제 턱이 여기까지 있고 턱의 뒤쪽에 이제 경동맥이 위치하는 곳이 뇌졸중을 상당히 잘 일으키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술을 할 수 있고 풍선으로 마무리 성형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혈관이 70% 정도 좁아졌던 부분에서 지금은 남아있는 협착은 없이 깨끗하게 시술을 잘 됐습니다.
0: 시술 전과 비교해 혈관이 확연하게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6: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되겠어요. 네.
0: 뇌경색은 재발 확률이 높은 만큼 추적 검사가 중요하다.
7: 환자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치료하는데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 뇌 손상 정도, 또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정도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환자들한테 그런 말도 해요. 아, 이번에 뇌졸중 생기신 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병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병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더 자주 올 수도 있고 그거를 안 오게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0: 뇌경색 이후의 시간을 치열하게 버틴 사람은 비로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30년 넘게 지게차 운전을 하는 김진인 씨. 12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땐 다시는 운전대를 못 잡을 줄 알았다.
8: 이거 아주 예민한 거라 브레이크 잡는데도 한 10cm만 더 가도 안 돼요. 예. 더 가도 그냥 장비 찍어버리고 이 지게차는.
9: 그때 몸이 안 움직여서 안 움직일 때는 이제 일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하셨어요?
8: 했죠. 돈이 체험에 들어갈 때거든요. 그 뭐 한 십몇 년 전이니까 뭐 애들이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고등학생 그래놓으니까 뭐 힘들었죠.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아, 입만 눈물 나죠.
0: 12년 전 처음 병원을 찾았던 그날을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10: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담배가 뭐 왜 이러지? 그러더니 한 2, 3분인가 있다가 또 괜찮더라고요. 한 일주일 있다가 또 그래요.
0: 김진희 씨가 겪은 건 미니 뇌졸중이었다. 증상이 짧게는 몇 분, 길게는 24시간 안에 감쪽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대부분 일시적인 피곤으로 오해하고 넘기기 쉽다. 혈관을 막았던 혈전이 저절로 녹거나 흩어지면서 다행히 혈류가 다시 통한 것이다. 하지만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미니 뇌졸중을 겪은 환자의 5명 중 1명은 3개월 이내에 진짜 뇌경색을 겪는다. 따라서 치료는 뇌경색과 똑같다. 김진인 씨도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고 회복되었다.
11: 그 뒤로는 손이 움직여졌나요?
10: 아니요. 언어가 마비하고 언어 치료도 받고 그리고 아니 마비됐죠 이게 아니, 마비가 됐는데 살짝 됐어요. 움직일 수는 있고 걸기도 하고 언어가 어눌하게 얘기했죠.
11: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네요.
10: 지금 평상시 한 내가 봤을 때는 한 80%.
0: 그 후로 김진인 씨는 매년 뇌혈관을 검사하고 있다.
7: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오히려 그때보다 좀 좋아졌죠.
0: 12년 전 미니 뇌졸중 당시 거의 끊겨 있었던 뇌혈관이 지금은 선명하게 연결돼 있다.
7: 늘 관리가 필요한 거죠. 네.
10: 내가 저 때가 내가 담배 한 40년 피웠거든요.
7: 네, 알고 있습니다. 담배도 많이 피시고 혈압 있는데 혈압약 안 드시고.
10: 혈압이 있어도 뭐, 네. 뭐 무시하고 그냥.
7: 근데 그 이후에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10: 그 이후에는 뭐 계속 네. 하루 다빠지고 약 먹었으니까요.
7: 그러니까 누구나 병원 올 수 있는데 결국은 의사의 역할은 도와드리는 건데 환자가 스스로가 잘해야지 좋아지는 거지.
10: 아유, 열심히 치료해 주신 적들이죠.
0: 네. 의사의 치료만큼 중요한 건 환자의 꾸준한 실천이다. 특히 뇌경색을 알았다면 혈전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0: 항혈소 판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
1: 다른 거 하지 말고 운동도 하고 약은 꼬박꼬박 먹으라고. 그건 난 지켰죠. 그대로 하니까 올 때마다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하는데 내가 기분 좋아서요. 나쁘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을. 좋아졌다니까요. 얼마나 고마운지 교수님한테 잘 치료해 주시니까 좋아요.
0: 오늘도 병원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1분 1초,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그리고 굳어버린 몸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가는 환자들. 그 치열한 동행이 있는 한 멈춰버린 삶의 시계는 다시 흐를 수 있을 것이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냐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사랑개비 국민행동 요정 지진태일.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0: 100세 시대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손꼽히는 치매. 그동안 별다른 치료제가 없어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고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걸 두려워해야 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난 10년 사이 치매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제 치매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다.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되살릴 수 없다. 그리고 일단 치매가 시작되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런데 치매 원인 중 70%가량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위한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가 등장했다.
1: 치매 분야에서 굉장히 한 획을 긋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고요. 18개월 동안 이 주사를 맞았을 때 주사를 맞는 분들이 맞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인지 기능의 저하가 30% 적게 나빠졌습니다.
0: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를 맞은 지 6개월 된 이종만 씨.
2: 그것도 아빠 갔다 왔다 보도도 좀 요즘 그때 와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3: 만족스러운 건 인지 능력이 좀 향상되는 것 같아가지고 거의 제일 좋습니다.
4: 상당히 만족합니다. 이 치료가 마칠 때쯤 되면 내가 그것이 원인이 돼가 다시 발병하려고 하면 그때는 뭐 내가 축구랑 투구할 겁니다.
0: 세계 최초 치매 치료제인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 치매 치료의 새로운 혁신. 신경과 최성혜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0: 추운 날씨에도 운동을 나온 부부. 아내 이영금 씨는 8년 전 알츠하이머 치매 판정을 받았다.
1: 건강 괜찮아요. 근데 이 방 관계를 몰라.
2: 혼자 내보내거든.
1: 예, 뭐 안 돼요. 이 보통 열 바퀴 도는 건데 대바퀴 돌면 이제 안 돌으려고 그래.
3: 매일 나와요. 비 오거나 이제 눈이 오면 못 나오지만 더우거나 추워도 나오니까 병원에 다니면서 계속 나온 거예요. 처음에 다닐 적엔 이게 세 바퀴도 못 돌았어요. 집에서 10m만 떨어져도 집에 못 찾아 들어가요. 네.
0: 건강했을 땐 수영과 자전거를 즐기며 활달한 성격이었던 아내. 그런데 이젠 걷는 것도 불안정하다.
1: 집 찾아서 가봐요. 집 찾아서 들어가요. 차와 차와 차와 차와 차와 차와 어디로 들어가야 집이야.
0: 공간 감각이 떨어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의자에 앉을 때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다.
1: 올라가요. 올라가야지.
0: 대소변 조절도 쉽지 않아 얼마 전부터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게 됐다.
1: 내리고 앉아야지.
0: 깔끔하던 아내는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서 성격이 바뀌어 옷도 잘 안 갈아입고 씻는 걸 싫어하게 됐다.
1: 이거 쓴 지가 한 6개월 됐을 거예요. 보석사 같으면 빨리 수트를 빨리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4: 그러니까 넘어가시는 것도 좀 힘들어요.
1: 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싸는 거예요. 저기 하는 걸 아주 불안해해요. 집에 거울들은 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 확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환상이 막 보이고 그전에 카튼도 다 치고 살았어요. 앉아. 앉아야지. 앉아.
0: 아내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남편이 요리부터 청소, 빨래까지 집안일은 도맡아 하며 아기같이 변해버린 아내를 돌보고 있다.
4: 그리고 어머니 혼자 이렇게 드시는 거는 무리가 없으신가요?
1: 네, 이제 반찬 같은 걸 자기가 못 갖다 먹지.
0: 젓가락질을 못해 반찬을 올려주면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할 수 있는 상태.
1: 먹는 건 잘 먹는데 먹고 나서는 이제 언제 먹었냐고 그래요.
0: 현재 경구약으로 증상만 조절하고 있다. 이영금 씨에게 알츠하이머 증상이 처음 생긴 건 60대 초반이었다.
1: 처음에는 차를 끌고 다녔는데 그때 여기 동서무 짓기 전이니까 여기가 주차장에 들였어요. 그냥 몇 번 갖다 들여박더라고.
4: 청소를 잘 하셨는데.
1: 네. 그러더니 차 운전 안 한다고 내팽개치더라고. 그때 이제 진단을 받아봤다 좀 해가지고 병원에 예약을 해놨더랬어요. 근데 날짜 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검사 못하고 왔지 그냥. 그리고 몇 개월 있다 건강검진에서 이제 근데 거기서 이 큰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이 치매기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더라고. 거기서 판정 받은 게 치매죠.
0: 병이 진행되면서 언어 능력은 물론 기억과 인지가 현저히 떨어졌다.
1: 이 교회 식구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찍은 거야? 응?
5: 몰라, 난 아닌데.
1: 누구야?
5: 응?
1: 당신 아들인데 몰라?
5: 응?
1: 응?
4: 아드님도 몰라보시나 보죠. 어머니가 몇 살인지는 기억나세요?
5: 알죠.
4: 몇 살이세요?
1: 몇 살이야?
5: 그거 지저분했어.
0: 이영금 씨 뇌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알츠하이머는 뇌신경 세포들 사이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은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 신경염증 반응의 활성화로 연결되어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신경세포 손상과 사멸이 뇌 전반에 걸쳐 점차 진행된다. 그 결과 뇌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다. 최성애 교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이영금 씨.
6: 예, 들어오세요. 네, 네. 오케이. 네. 앉으세요. 네, 네, 힘드시다. 네, 앉으세요. 네, 우리 어머니께서 조금 발병 연령이 빨라가지고 이제 65세 이전에 발병하신 경우에는 조금은 진행이 빠르세요. 65세 이후에 이제 깜빡깜빡 하시면서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이 생긴 경우보다는 여기 같이 오신 분 누구세요? 여기. 여기. 누구예요?
1: 누구야?
5: 누군데?
6: 누구예요?
5: 저기잖아.
6: 남편이죠?
5: 아니야.
6: 남편.
5: 아니야.
6: 남편 아니에요? 어. 누구예요?
1: 누구야, 그럼?
6: 매일 가르쳐 주셔야 돼. 남편이에요. 남편. 알겠죠? 네. 네.
0: 처음에 병원 가는 걸 망설였던 이영금 씨.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치매가 와 있는 상태였다.
6: 그냥 나이로 인해서 뭐 그렇겠지. 나이 들었으니까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단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인 경우에는 그런 건망증 같은 기억장애가 굉장히 자주 있고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힌트를 주어도 기억을 못하는 정보가 저장이 되지 않는 그런 기억장애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병적인 기억장애도 아주 초기에는 건망증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하지만 가벼운 건망증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알츠하이머 발병 전에 먼저 오는 것이 바로 경도인지장애. 기억력 저하와 함께 언어능력, 공간지각력, 판단력, 계산력이 낮아졌다면 지역 치매센터나 동네 병원을 찾아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6: 경도인지장애는 환자분 본인이나 주변의 가족들이 인지기능이 과거에 비해서 저하되었다라고 호소를 하시고 병원에 내원해서 자세한 인지기능 검사를 했을 때 그분의 나이와 학력을 고려할 때 저하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그렇게 유의하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때 저희가 경도인지장애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0: 2년 전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이종만 씨. 젊어서 석박사를 받았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여든이 되자 기억력이 떨어졌다.
4: 내 기억력이나 인지가 좀 떨어진다 이런 걸 느끼신 건 언제쯤이셨어요?
7: 그건 오래됐었어요. 좀 엉망이었죠. 솔직히 얘기해서. 겨우 어떻게 이제 맨날 댕기던 길이나 찾아가고 집이나 찾아간 것뿐이지. 근데 지금은 어디 갔다 와 그럼 기억에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8: 여기 앉으세요. 아버님, 저랑 간단하게 기억력 검사 좀 하실게요.
7: 예, 예.
8: 네, 제가 불러드리는 숫자를 반대로 말씀해 보실게요. 742.
7: 742.
8: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7: 2427.
8: 우리 아버님, 100개에서 7개씩 차례대로 빼보실게요. 100에서 7개씩.
7: 예.
8: 차례대로 빼세요. 시작.
7: 107.
8: 계속 해주십시오.
7: 100, 100에서 1씩 빼면 100, 109, 107, 107.
6: 경도인 지장에도 치매처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다쳤을 때도 경도인지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환자분들이 점점 인지기능이 나빠져서 치매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 중에서 40에서 50%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작년에 오셨을 때도 약간 이제 기억력이 없는 경도인지 장애 정도로 이렇게 심하진 않으셨는데 요새는 이제 다 일찍 치매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PET 검사 했을 때 머리에 조금 이렇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렇게 좀 쌓여 있었어요. 1년 전에.
9: 이종만 씨는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경도인지 장애로 밝혀져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를 맞기로 했다.
6: 이제 항체 주사를 맞아서 이렇게 파란색 항체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이제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9: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는 2024년 FDA 승인을 받고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월부터 상용화되었다. 그동안 사용된 알츠하이머 약은 주로 증상 완화를 위한 것이었다.

0: 알츠하이머로 인해 줄어든 신경전달 물질을 약으로 보충해주거나 과다하게 활성화된 성분을 제거해주는 약들이었다. 즉,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는 제거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상용화된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의 성분인 레카네맙은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응집체를 표적으로 해서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줄인다. 특히 신경 독성이 높은 베타아밀로이드 프로토피브릴과 결합해 베타아밀로이드 프로토피브릴과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동시에 감소시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
1: 이 주사는 알츠하이머병의 그냥 경도 인지 장애와 경도 치매 환자분들이 그 치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신경과 또 이 치매 분야에서 굉장히 한 획을 긋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고요. 3상 임상시험에서 18개월 동안 이 주사를 맞았을 때 주사를 맞는 분들이 맞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인지 기능의 저하가 30% 적게 나빠졌습니다. 이것은 약 6개월 정도 진행을 늦추는 그런 효과였고요. 치료를 지속할 때 약 4년이 되면은 1년 정도 병이 느리게 가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는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장기적인 효과는 임상 현장에서의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어야지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0: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는 2주에 한 번씩 18개월 동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엔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걸 권고하고 있다. 이종만 씨는 지난 9개월 동안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를 맞아왔다.
2: 어머니 1시간 주사 맞을게요.
3: 2주에 한 번씩 맞으시는데 뭐 힘든 점은 없으세요?
4: 별로 없어요.
3: 없으세요? 그전과 비교하시면 좀 어때요? 처음에 맞을 때랑 비교하시면 좀.
4: 많이 좋아졌죠. 그 아빠 갔다 왔다 보도도 좀 요즘 그때 와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네, 들어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오늘 이게 검사하신 건데요. 이렇게 보니까 색깔도 많이 좀 옅어지고, 네네, 요런데도 보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좀 빠졌어요.
0: 뇌 바깥쪽에 쌓여 있던 베타 아밀로이드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다.
1: 그래서 지금 처음보다 한 30% 정도. 20-30% 정도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더 이제 계속 치료를 하면서 조금 이제 경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생활상에서 조금 어떤 게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을까요?
4: 보면은 전보다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이 아 내가 확실히 이게 좀 그렇구나
1: 좋아졌다
4: 야, 이런 감정이 오고 근데 네네. 저뿐만 아니고 지 안식구가
1: 네네.
4: 듣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1: 네네.
4: 전부 다 변했다는 거예요.
1: 네네. 네.
4: 요새 같으면 살겠다고.
1: 아 그러세요?
4: 예. 차츰차츰 해서 막해하게 하려합니다.
1: 굉장히 좀 더 또렷해지시고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보다
4: 이렇게
1: 이제 하는 걸로 볼게요.
0: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를 맞으려면 1년 이내에 MRI 검사를 받은 결과가 있어야 하고 아밀로이드 PET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로 알츠하이머 병리를 확인해야 하며 아포이 유전형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아포이 유전형이란 무엇일까? 혈액에서 지질 및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는 단백질 중에 아포지질 단백질 2가 있는데 세 가지 유전형을 지니고 있다. 그중 E2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춰주고 E3는 중립적이며 E4는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운반하지 못해 뇌에 찌꺼기가 쌓이고 염증을 유발한다.

0: 이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는데 그 조합에 따라 총 6가지 아포이 유전형이 생길 수 있다. E3 유전자 두 개를 기준으로 볼 때 E4 유전자를 한 개 보유한 경우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3, 4배 증가하며 E4를 두 개 보유한 경우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8배에서 12배까지 증가한다. 하지만 E4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술, 담배를 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생활화한다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을 막을 수 있어 아포이 유전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1: 식약처에서 이 주사의 금기로 정해놓은 것은 MRI를 촬영할 수 없는 경우와 주사에 대해서 과도한 감염 반응이 있는 경우이고요. 아포이 유전형 검사를 또 시행을 해서 4번 유전형이 있으면 뇌 부종이나 출혈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게 환자를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포이 유전형 검사도 반드시 사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올해 75세인 준현석 씨. 3년 전 알츠하이머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2: 그 경도인지장애의 특징이 물건을 두고 나서 금방 뭐 이렇게 무슨 다른 일 하다가 와서 보면 어디다 두는지 모르는 거. 그것이 내가 가장 지금 애로를 느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막기 위해 가지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데 휙 둘러보면 딱 들어오는 곳에 그렇게 두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0: 눈에 보이는 곳에 두다 보니 물건이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이게 됐다.
3: 저는 뭐든지 갖다 버리려고 하고 저 사람은 못 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거 갖고 충돌해서 아, 내가 이 방 잔소리를 하니까 들어오지 말래요.
0: 젊어서 대기업에 다니며 빠른 일처리 속도를 자부했던 준현석 씨. 기억과 인지가 떨어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4: 세입자, 그 쓰레기.
2: 그래서 적어놔야만 연계가 돼가 그걸 또 유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내 하루 일과를 거의 한 8, 90%는 적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나는 이거 없으면은 막 살아있는 송장입니다.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너무 좀 과잉으로 기대고 있는 거죠.
0: 1년 동안 쓴 메모만 이만큼. 그가 경도인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이토록 몸부림치는 건 아버지가 치매로 고통받다 돌아가셔서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2: 아버지하고 내가 몸속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유전인데 내인데 안 오겠습니까? 거의 뭐 구할 정도는 온다고 봐야 됩니까?
5: 알츠하이머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 올 수 있는 증상이 예.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버님 딱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2: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 올 것이 왔다는 생각. 그 다음에는 내 속에서 뭐가 나오나 하면, 야, 이거는 내가 좀 사고 봐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뭐, 예, 시간적으로, 뭐, 최우선적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사실 얘기로, 그,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그거니까, 참, 뭐, 말로 표현하기 못합니다. 그, 우리 혈육이고, 뭐, 나의 그거니까, 관심하고 그치 제3자라 하면은 관계가 멀어지죠. 그것만 하도 솔직한 얘기합니다.
3: 저희 어른 모실 때도 보니까 본인은 의식이 잠깐 돌아오면 굉장히 미안해 하시는데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치매에 걸려서 친지나 또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죠.
2: 제일 걱정입니다.
0: 늘 신경을 쓰고 있어서인지 비교적 일찍 병원을 찾아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준현석 씨. 3년 전부터 경도인지장애 약을 먹으며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매일 알츠하이머 최신 치료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던 그는 지난해 초 우리나라에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보고 바로 병원을 찾아 주사 치료를 시작했다.
3: 처음엔 되게 망설였어요.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직 임상이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또 그 시기를 놓치면은 하고 싶어도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보고서 해볼 걸 하는 것보다 일단 해보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된다.
2: 최선을 다해야죠.
0: 준현석 씨가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를 맞은 지 이제 9개월이 됐다. 처음엔 미열이 좀 있었는데 곧 사라졌다.
6: 1시간 주사 맞으실 거고 불편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 예.
0: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를 맞은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의 뇌혈관에 이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처음 3개월 상당히 활발하게 이 단백질들이 제거가 되는 그런 좋은 과정에서 뇌혈관에 신경염증 반응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면서 뇌부종이나 출혈들이 올 수가 있고요. 또는 알레르기 반응이요. 그거는 좀 흔합니다. 10분이면 한 2명 내지 3명은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제 주사 맞고 하루 이틀 열이 난다든지 좀 뭐 감기 걸린 것처럼 몸살 기운이 좀 있다든지 오한이 있다든지 되게 초반에 증세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대개는 이제 좋아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민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많이 붓고 뭐 숨차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과민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이 주사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못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가의 비용이 든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9개월 동안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를 맞았는데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사라졌을까? 베타아밀로이드에 잘 결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주사를 맞은 뒤 아밀로이드 PET CT를 찍어봤다.
1: 네, 들어오세요. 네, 검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중간에 치료가 잘 되고 있나 한번 이제 점검차 이제 본 건데요. 이렇게 이제 2022년도에 하신 건데요. 보시면은 바깥 부분에 이렇게 이제 단백질이 쌓여 있으면은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꽉 차 보여요. 이렇게 꽉 차 보이거든요.
0: 뇌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양을 쉽게 비교하기 위해 숫자로 나타낸 걸 센틸로이드 수치라고 한다. 3년 전 경도 인재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준현석 씨의 센틸로이드 수치는 85. 그런데 이번 검사 결과 64로 낮아졌다.
1: 2022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인 정도가 이제 전형적인 알츠하이머병은 100이라고 하면 그때 한 85셨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3년이 이제 지난 시점에 조금은 더 수치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5보다는 조금은 수치가 더 높은 상태에서 아마 치료가 시작이 됐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치료가 이렇게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64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엔 한 40% 약 그 정도는 아마도 빠졌을 걸로 생각은 들어요.
2: 일단 그 베타 아밀로이드는 뭐 상당히 제가 만족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 치매로 가는 그 원인이 베타 아밀로이드 외에 무슨 어떤 제3의 원인이 있을지 그 좀 불안스러운 사실입니다.
1: 너무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는 아주 초기에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이 이제 작용을 하고요.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뭐 타우 단백질이라든지 신경염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뇌세포를 이제 초실시키기 때문에 병이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항체 주사가 큰 도움이 안 되실 수가 있지만 지금 단계는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요. 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시기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2: 감사합니다. 뭐 걱정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상당히 만족합니다. 끝까지 가야죠. 나머지 남은 기간에 또 한 8개월 정도 다 그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봐야죠. 아까 64라고 했는데 이제 이 치료가 마칠 때쯤 되면 내가 아마 대충 감자보다 한 40대 수준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 내려가면은요. 그것이 원인이 제가

0: 생각은 했죠. 뭐 어머니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너무 놀랬죠.
1: 네, 들어오세요. 패스, 이게 이제 그 5월 달에 검사하신 거거든요. 요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2: 경도 인지장애지만 베타 아밀로이드가 치매 환자 수준이었다.
1: 상당히 조금 놀란 거는 아밀로이드 PET에서 보면 굉장히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87세신데요. 상당히 늦게 인지장애가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분은 이제 학력도 높으시고 또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두뇌 활동을 하시면서 신경 예비력, 뇌 인지 예비력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2: 뇌인지 예비력이란 뇌가 손상되어도 인지 저하가 늦게 나타나도록 버티는 뇌의 능력으로 뇌신경망이 많이 발달해 있을수록 높다.
1: 뇌인지 예비력이 높은 분들이 머리에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늦게 나타나지만 일단 나타나면 조금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도 많이 쌓여 있고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됐고 신경염증 반응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증상은 늦게 생기지만 일단 발병을 하면 진행이 빠른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뇌 인지 예비력이 높은 분들은 자칫 좀 치료가 늦게 시작이 될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억 저하가 있고 그것이 지속된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검사하신 거예요. 요런데 보면은 조금 많이 빠졌어요. 요런데 보면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또 색깔도 전체적으로 옅어졌고요.
2: 센틸로이드 수치도 115에서 68로 많이 떨어졌다.
1: 오늘 검사한 거 보니까 68.05로 많이 낮아졌어요. 수치가. 그러니까 거의 한 반으로 줄은 거예요. 반 가까이. 근데 저희가 그래도 이게 다 빠졌다라고 하려면 25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은 6개월 조금 더 맞으셨잖아요. 오늘이 15회차.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맞으시면 이게 싹다 빠지실 것 같아요. 네, 보통은 18개월 맞으시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경과는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3: 네,
1: 네,
3: 아주 고맙습니다.
1: 집에 가셔서 푹 쉬시고요. 네.
4: 오늘 결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3: 아, 그거야 뭐 기쁘죠. 흐뭇하죠, 아주. 하여간에 여러 가지로 지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4: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만족스러우세요?
3: 만족스러운 건 인지 능력이 좀 향상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0: 10여 회 맞았을 때, 그때 이제 맞으시고, 또한번 이제, TV를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보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옆모습 보니까 예전의 모습이, 얼굴 표정이, 멍한 표정이 없고, 눈동자도 좀 또렷해지신 것 같고, 그래갖고, 이게 나만 느끼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래갖고, 너도 그렇게 생각했냐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호전되신 거예요.
3: 각오야 평상시보다 더 노력해가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시죠.
2: 인지가 좋아지면서 못했던 인터넷 쇼핑도 다시 할수 있게 됐다. 하지만 치료 경과는 환자마다 달라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모두 다 인지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1: 결국에 이 약의 한계는 질병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이 분명히 병의 진행을 늦추지만 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이 쌓여 있지 않은 그런 초기 단계에는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훨씬 더 크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나빠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병의 효과를 내는 시기가 상당히 좀 짧습니다. 초기 환자분들, 아주 초기일수록 좋기 때문에요. 약간 더 진행이 되고, 조금 더 진행이 되신 분들은 이 주사를 해도 지연 효과가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나빠질까, 왜 자꾸 빨리 나빠질까, 이렇게 상당히 실망감과 낙심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2: 알츠하이머 초기를 지나 중기에 접어들면 알차

0: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를 맞을 수 없다. 타우 단백질의 인산화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 중기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1: 시작!
0: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정일자 씨. 알츠하이머 중기로 접어들어 경구약으로 치료 중이다.

0: 잘하네.
1: 야, 진짜 잘한다. 하나도 안 틀리고.
0: 응? 틀리기 바랬지.
1: 아, 내가 왜 틀리기를 바래, 엄마.
0: 틀리기를 바란 거 아니야?
1: 아니야. 엄마 그냥 텔레비 보세요.
2: 월미도에서 30년간 횟집을 운영했었는데 이젠 음식조차 할 수 없게 돼 매일 딸이 들러 식사를 챙기고 있다.
1: 어머, 읽어봐. 시작.
0: 엄마, 쌀, 담그지 마세요. 밥도 하지 마세요.
1: 그래, 이렇게 써붙여. 엄마 글씨도 잘 읽는데 여기 와서 이거 딱 보면은 밥을 하지 말고 쌀을 담그지 말아야 되잖아.
0: 알겠어.
1: 근데 엄마 맨날 한 솥단지 해놓고, 어? 또 담궈놓고 쌀.
0: 알겠습니다.
3: 가시거나 바빠지거나 이런 거는 이제는 완벽하게 하시기.
1: 아, 못해요. 밥도 자동 세척 눌러요. 치사 누르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동치미 올라오면 갖다 줄게.
2: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생활력 강했던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느낀 건 이것저것 물건들을 주워오면서부터였다.
1: 이거 다 거의 버릴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뭐 거의, 다 주워온 거야.
0: 거의 버린다고 왜 버려?
1: 이런 거 엄마가 지금 저 우산은 100개가 넘어. 모르게 갖다 내려놓으면은 또 밑에 가서 또 갖고 올라오고.
2: 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신 뒤 얼마 되지 않아 생긴 증상들이었다.
1: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엄마 혼자 있으니까는 내가 또 엄마는 집에 자주 가고 막 이런 보면은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그런 거. 그리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기억도 또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때 한번 그 경험을 했으니까 보건소 엄마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서 이제 그때 인하대 그 교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알츠하이머 이제 초기 그런 증세라고 하시면서 이제.
2: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엄마가 달라졌다.
1: 이거 봐. 이거 엄마랑 찍은 거. 아버지 아플 때 엄마가 가서 휠체어 밀어주는 거야.
2: 활달하던 분이 말 수도 적어지고 방 안에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날들이 늘어났다.
1: 아버지 칠순대 식사하는 거. 아버지, 엄마. 엄마 찍어 발랐네, 여기.
0: 응? 입술을 찍어 발랐어.
1: 응. 아버지가 제일 멋있지? 잘생겼지?
0: 아이고, 잘생긴 거야, 뭐.
1: 잘생긴 거는 말할 필요가 엄마. 없어?
3: 언제 아버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0: 아이, 나는 거는 뭐 매일같이 나는 것 같아도 뭐. 그렇게 생각도 나다가. 뭐 이것저것 한번 더 잊어버려.
2: 엄마가 우울해 보일 때 진작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치료 시기가 늦어진 게 죄송하다.
4: 알츠하이머 병이 기억장애와 동시에 같이 우울감도 좀 동반해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츠하이머 병이 아니라 우울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받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아무래도 기피하게 되면서 사회생활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2차적으로 그런 우울감이나 또 사회적인 고립이 치매 위험도를 올린다고 하겠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고 난 후 인지장애가 완전히 호전됐다면 인지장애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겠지만 우울증을 치료했는데도 인지장애가 여전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다른 뇌질환을 의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 정일자 씨는 알츠하이머 약과 더불어 우울감을 줄여주는 약도 함께 복용하고 있다.
4: 상당히 조금 많이 우울감도 있으시고 아버님 때문에 예 많이 힘드시고 하셔가지고 많이 우울감도 있고 힘드셨는데 낮에는 뭐 하면서 지내세요?

0: 낮에는 뭐 보건소도
1: 프로그램 센터
0: 예 센터 다녀
1: 매일 가세요?
0: 매일 갔어요.
1: 그런 거 너무 좋으세요. 가서 같이 또 어울려서 노래도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남들과 같이 하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2: 춤추고 노래하고
1: 아,
2: 흥이
1: 또
2: 많으셔가지고
1: 그런 거
2: 주말마다
1: 좋아하시는구나.
2: 그렇게 가셔야
3: 그 전과 비교해서는 어떠세요?
0: 많이 좋죠. 옛날보다.
3: 많이 좀 나아지신 게
0: 예.
3: 느껴지세요?
0: 그냥 월미도 가면은 뭐 노래 부리고 춤추고 하는 거그 늪바자갖고 그거 구경하고 또뭐좀 하면 또 따라가 또 이렇게 하고 재밌어요.
4: 흥이 많으셔요.
0: 사는
4: 그래서
0: 게
4: 노래하고.
0: 재밌어요.
5: 최송희 교수는 슈퍼브레인이라는 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인지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운동, 인지훈련, 사회활동, 식단, 각종 성인병 등 여러 생활습관을 관리한 결과 참가자들의 인지력이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1: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해서 치매의 교정이 가능한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하면은 치매의 위험도를 45% 낮출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치매 유병률도 45%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2024년도까지의 최종 이제 란셋 보고입니다. 슈퍼브레인 프로그램은 교정이 가능한 치매의 위험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치매 위험인자들과 관련된 질병을 잘 관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24주 동안 했을 때 상당히 인지 기능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제가 관찰을 했거든요. 그것은 약물의 효과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6: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5: 7년 전 초기 경도 인지 장애 판정을 받은 김기철 씨. 경구약과 함께 슈퍼브레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인지 기능이 정상에 가깝게 회복됐다.
6: 노인장애 가니까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7: 남자들 쪽에서는 제일 잘해요. 남녀 쪽에서는 제일 잘해요.
5: 동네 주민센터와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부부가 함께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6: 청소하면서 느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라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라고.
7: 가게를 하니까 돈 계산할 때. 그래서 그 뒤로다가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아, 가게도 우리가 접자 하고선 그냥 안 했어요.
5: 처음엔 스쿼트를 10개도 못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열심히 따라한 결과 이젠 한 번에 50개도 거뜬하다.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스포츠 응용 융합용 구세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아침마다 틀어놓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허리가 좀덜 아프고 살수 있어서 그건 아주 그냥 밥 먹듯이 꼭 해야 돼요.
5: 식단도 가능한 한 야채, 과일, 견과류, 생선, 그리고 올리브유나 들기름 등 최송혜 교수가 강조한 대로 챙겨 먹기 위해 신경 쓰고 있다.
7: 독일에서 가져가요, 주머니다.
6: 독일에서야 독일에서는 안 가져가. 많이 먹고 가니까 질릴까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2만 보 무슨 16,000보 이렇게 걷는 것도 아이고 어떤 데는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힘도 들고. 그래도 자식들 고생 안 시켜야 되잖아요. 자식들 걱정시키게 겁이 나는 거야. 나로 인해서 자식들 내 건강 때문에 걱정할게 봐.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냥 사는 길이라면 죽어도 찾아다니고 쫓아다닙니다.
5: 어김없이 주말을 맞아 월미도를 찾은 정일자 씨.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밖에 나오니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9: 아유, 예뻐.
10: 우양은 좋노.
11: 너새너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5: 좋아하는 춤을 즐기다 보니 SNS에서도 유명 인사가 됐다. 인지가 예전 같지 않다고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0: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 그것이 알츠하이머를 이기는 지름길이다.
1: 무조건 월미도 나와서 신나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항상 나한테 얘기해야 돼. 잘 삽시다.
2: 예.
1: 파이팅.
2: 파이팅.
1: 파이팅 해봐. 손 들어.
2: 파이팅.
1: 파이팅. 됐지?
3: 치매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가족 중에 치매가 없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모두가 다 치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치매 위험 인자들은 어느 정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치료제가 있고 또 좋은 치료제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야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거 버리고 병원에서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과 생활 습관 찾아서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할게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0: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짜잔, 여기가 바로 뷰포인트입니다. 뷰포인트. 이야.
1: 자꾸만 눈에 담고 싶고 머물고 싶어지는 찰나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0: 우리 속칭 명이나물이고 원래 공식 명칭은 산마늘, 마운틴 가을릭.
2: 그래, 어떻게 되는지.
3: 나는 좋아하는 줄기.
0: 어? 알싸하고 맛있네.
1: 산마늘이 제철을 맞은 지금. 이 시기엔 조용하던 산자락이 시끌벅적해집니다.
0: 지금이 딱 제철이에요. 저희가 수확 시작한 지 이틀 됐는데 한 열흘 하고 끝납니다.
1: 찰나의 보물 산마늘 찾아 떠나봅니다. 덕유산의 웅장한 산세가 굽이굽이 이어져 내려오는 곳. 해발 700m 산등성이에 연초록 물결이 펼쳐졌습니다.
4: 우리 가물었는데도 잘 컸어, 건물이.
0: 마지막에 비가 좀 와줘가지고. 딱 이때 한 뭐 일주일 열흘 정도 일 바짝 해야 됩니다.
2: 아드님이 대장이세요, 여기서요?
0: 아니요, 그냥 뭐. 그
4: 대장이에요.
0: 모섬. 야, 오늘 아주 최고의 그 대장이 오늘.
1: 대장 머슴이 자랑하고픈 드넓은 산마늘 밭. 매일 봐도 늘 새롭고 짜릿한 풍경이랍니다.
0: 산에서 자라는 마늘. 우리 속칭 명이나물이고 원래 공식 명칭은 산마늘, 마운틴 가을릭. 갑시다.
1: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산마늘을 먹으며 목숨을 이었다고 하여 명이나물이라고 불렀다죠.
0: 두 입 중에 한 입만 따는 거 아시죠? 한 입이 남아있어야 광합성을 해서 영양도 먹고 꽃도 피우고 씨도 맺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두 개 다 따버리면 죽어요. 몇 년 동안 아예 안 나오거나 죽는다고. 자, 여기 제 아내가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0: 제일 큰 처형의 조카. 제일 나이 많은 조카.
2: 내년 연례 행사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연차 내고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직장 분들도 제가 여기 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따라오고 싶어 하셔요.
0: 그리고 우리 저 하나뿐인 처제.
6: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수확하니까, 그죠? 잠깐만 힘들면 되거든. 한 열흘 정도만.
1: 언 땅을 뚫고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 물도 비료도 없이 오직 자연의 힘만으로 길러내고 있답니다.
0: 얘들이 센 놈이야. 아주 강한 놈이야. 주인하고는 다르지, 이제.
1: 하지만 그만큼 짧아지는 수확의 순간. 봄볕 머금으면 금세 쑥쑥 자라는 탓에 1년에 최대 열흘 정도만 수확이 가능하다죠. 그런데 가만 보니 모두 자세가 똑같습니다.
0: 왜냐면 여기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는 것보다도 한 다리가 올라가야 좀 편하거든, 이렇게.
3: 미끄러지잖아요. 그리고 비 온 날은 비 오고 난 다음 날은 못 하고 있으면 이게 저 뭐야 다른 명의를 막 밟아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만큼 경사가 좀 심해요, 저희들 산은.
1: 가파른 산비탈에서 온종일 허리 한번 못 펴는 고된 작업이지만 1년을 기다려온 순간이기에 즐겁기만 하다는 가족.
2: 달다, 근데 계속 씹으니까.
3: 그치?
2: 응.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그런 맛이 나요.
7: 근데 이 맛은 매년 똑같은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0: 1년을 기다렸는데 왜 다 같아요? 1년 동안 참았는데.
5: 근데 이게
0: 맛이 다르지.
5: 이만큼 커야 또 이렇게 마늘 향도 나요. 좀 어린 것 따면은 맛이 또 안 나요.
0: 또 이게 오래되면은 너무 뭐 좀 두터워지고 질겨요. 예, 뭐 모든 저 농산물 다 그렇지만 그 제철이 있으니까 제철 이때 딱 먹어야 제맛이고 아주 그 향도 강하고 맛도 좋고.
1: 잎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지금이 딱 먹기 좋은 시기. 알싸한 맛이 매력적인 생잎은 오직 이 순간에만 맛볼 수 있다죠.
0: 냉장고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 안에 많이 있죠? 지난번에 했던 거. 예.
7: 근데 따자마자 이렇게 바로 가서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0: 예. 그래, 이제, 이, 열이 좀 식고, 얘들이 열이 많아요.
7: 얘네들은 저장성이 얼마나 돼요? 저장이?
0: 뭐, 일주일? 일주일 열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7: 그때까지 다 못 팔면 어떻게 돼요?
0: 그, 아니, 팔아야죠.
2: 어, 이제 비 오기 시작했다. 어, 빗소리가 들리는데요?
5: 아니, 하우스에 있으면 빗소리가 들려요. 눈치가 있잖아. 네. 이런 날 부침개 부쳐야 되는데. 부침개 부칠까요?
1: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시작된 부침개 파티. 비 오는 날 부침개는 만고 불변의 진리죠.
5: 이가 좀 익으면 이렇게 좀 올라와요.
1: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도 맛은 최고라 자부한답니다.
5: 일단 한번 맛보세요. 자. 맛이 어떤지.
3: 그냥
0: 상큼하다. 고소하고.
3: 야. 바삭바삭해.
0: 밥 먹을래?
5: 감사합니다, 우리 윤경이.
3: 마늘 한 컵 참맛도 좋고. 달아, 달아.
5: 달아. 달아요?
0: 달아.
2: 이 마늘의 알싸함이 없어지고 달큼한 맛 있어요.
0: 단맛이 더 올라오는데, 왜 그러지?
5: 익으니까.
0: 열이 가해진 건가?
5: 그렇겠죠.
1: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은은한 단맛. 함께 나누니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2: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네, 뷰도 좋고 맛도 있고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한 자리 모여서 이런 시간 가지는 이 자체가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1: 자연이 내려준 선물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0: 다시 시작된 작업 시간.
1: 채취해서 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2: 아니,
3: 검토 이게... 작업이 필요해요. 창고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0: 창고에서 열을 식힌 산마늘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피는데요. 찢어지거나 상한 잎을 선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 두 분 안 계시면 네. 둘이서 이거 하루 종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다음 하나... 주 또 친 뭐야 다른 언니도 오고 와서 또 해줘요. 제가 잘 못하니까. 전 손이 좀 느세요.

0: 근데 장아찌는 요즘 판매하는 게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때밖에 못 드시니까 이거 전 김치 그다음에 뭐 생지리 이렇게 해서 나물 해서 정말 이때밖에 못 먹 드시는 거니까 그렇게 드세요. 맛있게 좀 많이 드세요.
1: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0: 여기 피디님한테. 그랬나? 그거는
2: 광고성발입니다.
0: 그거 삭제하고 다시 할까요?
3: 이때를 기다린 건 가족뿐만이 아니랍니다.
2: 해마다 오시는 저희 다 단골 손님이세요. 여기 너무 좋아하세요.
1: 직접 사러 오세요?
4: 네. 네, 김천에서 며느리도 주고요. 딸도 주고요.
1: 그래도 되게 이천을 잘 알고 오셨네요.
4: 여기만 노리고 있죠. 그 저기 이때쯤이다. 그 집에 가계부에 다 적어놓으니까. 그 쌈도 싸먹고요. 장아찌도 하고요.
3: 벌써 4년째 방문하고 있다는 단골 손님. 매년 놓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전해주고픈 제철 맛이랍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산. 윤창효 씨에게 산은 남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5: 자, 배수로 가자. 굿굿. 제 반려견. 아까 보았던 그 명이나무는 반려작물. 얘는 반려견. 제 부자죠?

0: 짜잔, 여기가 바로 뷰 포인트입니다. 이거 뷰 포인트. 이야, 한번 보세요. 이야.
1: 이곳에 앉아 변치 않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11년 전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0: 그래서 산에 뭐가 있나 하고 이제 시골에 산이 있으니까 와봤죠. 와보니까 뭐 그냥 들어갈 수도 없고 우거져가지고 그랬는데 산 마늘을 한번 심어봤죠. 시험삼아. 10월 말쯤에 와서 모종을 심었는데 그러다가 이듬해 2월 말경에 궁금해서 이제 눈이 있는데 올라오보니까 모종이 요만하게 나와 있는 거야.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뭔가 탁 흐르더라고 눈에서 눈물이.
1: IT 회사를 운영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젊은 날 돌아보니 남은 건 상처 입은 몸과 마음뿐이었습니다.
0: 우리 인간들은 말이야 그렇게 잘해줘도 배반하고 뒤통수 치는데 뭐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우리가 상처를 입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가 입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은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큰 것을 베풀어주니까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1: 산은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끝. 저녁 메뉴 역시 산마늘입니다. 쫑쫑 썬 산마늘을 가득 넣은 된장국부터 정성스레 말아낸 쌈밥과 매콤한 산마늘 김치까지 여기에 화룡 점정은
2: 삼겹살에 산마늘. 아, 수고하셨습니다.
3: 맛있겠다.
1: 갓 딴 산마늘 잎에 고기 한 점, 기름진 삼겹살의 알싸한 맛이 더해져 환상의 맛 궁합 자랑한다죠.
2: 저거 나가지.
1: 이 맛을 잊지 못해 매년 산을 찾는 거겠죠.
3: 식감이 틀려요. 이거 먹으면 그리고 또 마늘 안 넣어도 향긋한 마늘 향도 나고 하니까 더 건강해진다는 느낌.
1: 땀 흘려 일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하지만 귀한 제철의 성찬. 이 맛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3: 된장이랑 버무니까 정말 맛있고 또 다른 색다른 맛이다.
4: 고소한 맛도 나니까.
3: 네, 너무 맛있다.
0: 야, 1년에 딱 이때뿐이야. 이때밖에 먹을 수 없으니까.
4: 우리 명인은 벚꽃이랑 같이 오잖아.
3: 그래요.
1: 자연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기쁨을 잘 알고 있는 가족입니다.
5: 제가 천천히라서 신이 좀 많습니다.
6: 수동으로밖에 못 해요. 사람밖에. 안 그러면 안 틀어져.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내리면서 머리하고 몸통하고 분리를 시켜요.
7: 알이 생겨 맛있어. 맛있어가지고. 한 번 드신 분들은 또 생각이 나서 더 오시는 거예요.
8: 맛있는 게 또 왔어요. 이거 먹으러 왔어요.
9: 언제 먹겠습니까? 봄에밖에 없는.

풍경 여행, 자연 여행이 아니라 뭐 사람 여행을 했다.

0: Namaste. Namaste. Namaste. Namaste.
1: Namaste. Namaste. Namaste. Namaste.
0: Namaste. Namaste. Namaste. Namaste. Namaste. Namaste. Namaste. Namaste.
1: 길 위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길 끝에 숨겨진 보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0: 아, 이곳은 정말로 삶과 죽음이 공존해 있는 곳이구나.
1: 길은 또 강으로, 삶으로 이어집니다.
2: 이 생선은 코시타프를 방문해 본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생선입니다.
1: 네팔의 세 가지 색깔 이야기를 만나러 떠납니다. 오직 걷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날아가는 네팔. 하지만 동서로 길게 뻗은 네팔은 도시마다 다양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로 달립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카트만두에서 시작합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도시죠. 힌두교와 불교 신자가 많아서 다양한 종교 유적과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아직 새벽 6시밖에 안 됐지만 사원은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카트만두의 새벽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엽니다. 그런데 신성한 사원 옆에 삶의 현장인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0: 이곳 아산시장은 카트만두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시장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들이 이곳에서 모이는 것만큼 이곳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아산시장은 옛날 인도와 중국, 티벳 등지를 오가는 상인들의 길목이었고 여섯 갈래의 길은 그 흔적이라고 합니다. 위로 같은 골목은 도시 곳곳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과 자전거, 인력거 등으로 붐비죠. 원래는 곡물을 파는 시장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네팔 전역의 특산물이 모이는 풍물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새벽 배송은 없지만 새벽 수확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신선함을 보장한다네요.

0: यो बिहान 5 बजे हामी त राति 2 बजे गरेर ल्याउँछ हैन अनि 5 बजे देखि गोल्बे 30 रुपैयाँ गोल्बे 30 रुपैयाँ
1: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금은 사라진 풍경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인기 품목은 제가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네팔 포도는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요.
2: 한국에서 파는 포도처럼 달고 맛있습니다. 이거 나 1kg? 한국에서는 1kg에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1: 싸고 싱싱한 과일들을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 사과 1kg, 그 다음에 이 포도 1kg를 단돈 4,500원에 샀습니다. 오늘 횡재했네요.
1: 시장에 선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바닥을 보이는 품목이 많습니다. 아산시장은 근처 상가들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 새벽 5시부터 4시간 동안만 열리는 도깨비 시장인 셈이죠.
2: 가게들은 지금 다 문이 닫혀있고 그 앞에서 장사를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물건들을 굉장히 싸게 파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건들이 싸면 품질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새벽 시장이라서 그런지 물건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질도 좋습니다.
1: 시장도 둘러봤고 슬슬 허기가 집니다. 아산시장의 끝에는 릭샤 운전사들이 손님을 기다립니다. 릭샤는 카트만두 사람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만큼 릭샤도 많더라고요.
2: 이 아저씨 코 들고
1: 있다. 오, 이분 뭔가 숨은 고수의 분위기가 풍깁니다. 저는 오늘 이분의 릭샤를 타기로 정했습니다.
2: 아, 나마스테. 아, 맛집을 좀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을까요?
3: 카니쿠라 하나 몰라서 저 조가는 남 섞는다.
4: 아, 몰라 그래.
2: 5분인데 300원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5: 200루피로 해주세요. 200루피로. 200루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무거워가지고 어르신이 운전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카트만두 구석구석을 누비는 릭샤는 숨은 정보원들입니다. 카트만두의 아침, 릭샤는 여행자의 낭만과 여유를 싣고 달립니다. 이대로 쭉 달리고 싶은 기분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요한 곳에서 이렇게 릭샤를 타고 가니까 제가 마치 뭐 왕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2: 경적이 엄청 귀엽네요. 아저씨 안 힘드세요?
6: 산산 가르산 여기도 계산해 줘. 아무래도 30년대기 잘하고 아직 60년대 봐.
1: 카트만두의 숨은 고수는 울퉁불퉁한 골목도 절대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31년 경력의 골목 운전 달인의 실력이죠.

0: 운전자보다 조수석 손님이 더 긴장하는 법. 저보다 릭샤 아저씨가 더 긴장한 모습입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숨은 고수와 함께하는 카트만두 릭샤 운전 체험. 첫 번째 코스는 도로주행입니다.
2: 방향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0: 도로주행을 마치고 이어지는 골목주행.
1: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이게 빵빵거리는 오토바이들이 많아가지고, 간 떨어질 뻔 했습니다. 자, 어르신 어때요? 괜찮으세요?
0: 이제 난이도를 높여 울퉁불퉁 길턱에 도전했는데요. 저 혼자 힘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멈출 때에도 조심조심.
1: 다 온 것 같습니다.
0: 다리 내 건투를 빕니다. 덕분에 귀한 경험 했습니다.
1: 좋은 하루 되세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0: 릭샤 고수는 숨은 맛집이 있는 곳에 저를 내려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1: 그냥 자전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탈 줄 알고 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타고 보니까 이게 어떤 힘보다는 미세한 어떤 컨트롤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전하신 어르신 보고 다시 한번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0: 맛집이 있는 골목은 2015년 네팔 대지진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3: 지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 아래에서 음식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이곳을 왜 숨은 맛집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죠?
3: 안에는 또 괜찮네.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볼 수 있겠다.
0: 맛집이 있는 곳은 미음자 구조의 건물이었습니다. 식당 위에 가정집들이 있는 구조가 독특한데요.
3: 야, 이거 뭐 우물이야? 야, 우물이네.
0: 일반 맛집들과는 다른 분위기에 기대감이 듭니다. 식당 안에서는 네팔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아침을 일찍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전 7시경에 차나 커피 등을 마신 후 오전 9시에 식사를 한다네요.
4: Can you recommend a typical Nepali breakfast?
5: Yeah, like a roti, plain roti and egg paratha. So you like the hot curry,
4: pea and potato? Yes, yes.
5: Okay.
0: 밀가루 반죽을 납작하게 밀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 먹는 로띠는 네팔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입니다.

0: 동안 신선한 샐러드에 네팔식 카레까지 준비하면 푸짐한 네팔식 아침 한상 나갑니다.
1: 뭔가 부침개 같은 요리인 것 같은데
0: 파라타는 층층이 겹이 있어서 뜯어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네팔식 카레에 찍어 먹으면 환상의 꿀조합이 따로 없습니다.
1: 여기 버섯이랑 소이빈,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강낭콩 같은 거, 완두콩? 그 다음에 이거는 감자랑 뭐 오이랑 이런 거에서 같이 볶은 무슨 카레 요리 같은 건데 파라타랑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게 결국 오늘 아침도 폭식을 하고 말았네요.
2: 야, 맛있다. 왜 미쳤어? 왜 미쳤어?
0: 이만큼의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370루피가 나왔습니다. 한화로 한 3,700원이면 이렇게 왕처럼 먹을 수 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정에 없던 이벤트, 윗집 주민들과 기념 촬영 시간을 가졌답니다.
1: 갑자기 모두가 다 같이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엉덩이 아래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귀엽네.
0: 그날 아침 위층에 사는 거의 모든 주민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멀리서 온 여행자가 아니라 마치 카트만두에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 그냥 여행자로서 로컬 맛집에서 밥을 먹었을 뿐인데 여기서 이 로컬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도 살짝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경험 같아요.
0: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더르바르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카트만두 사람들의 삶이 묻어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사원에 있는 무시무시한 상은 시바의 화신인 바이라부 신인데요. 이 사원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이라부 신의 상에 예를 갖춥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처인 더르바르 광장은 네팔 대지진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3: 제가 10년 전 포카라에서 카트만두로 넘어오다가 지진을 겪고 그 후로 한 10일 정도를 이 카트만두에서 지냈거든요. 여기 건물들이 휘어져 있고 또 이렇게 공사 중인 걸 보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은 막 건물들이 갈라져 있고 두 개의 건물들이 간신히 서로를 지탱해주고 또는 완전히 무너진 건물들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 중인 걸로 봐서 지진의 흔적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르바르 광장에 있으니 대지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5년 당시 저는 폐허가 된 도시에서 지진의 공포를 견디며 노숙을 했습니다. 네팔에 남아 카트만두 공항에서 자원봉사를 했죠. 더르바르 광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지진 추모공원. 지진 피해자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제가 매년 열립니다. 저 역시 희생자가 될 수 있었던 위험한 순간, 많은 이들이 지진으로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꼭 다시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가 지진의 악몽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진 이후 카트만두를 떠올리면 삶과 죽음이 교차합니다. 해질 무렵

납작한 페이스트리 같은 느낌의 파라타를 네팔 사람들은 계란으로 속을 채워 든든한 한 끼 식사로 먹는답니다.

0: 파슈파틴 아트 사원을 찾은 이유입니다. 파슈파틴은 여러 짐승들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사원에는 동물들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두라고 불리는 힌두교 수행자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 기독교에는 예루살렘이, 불교에는 룸비니가, 이슬람교에는 메카가 있듯이 힌두교에는 이곳 파슈파티나티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시바신을 섬기는 사원으로 매일 수천 명의 힌두교인들이 찾는 곳입니다.
0: 사원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물과 불, 땅과 바람, 그리고 공간을 상징하는 사물들이 놓이고 아르띠 푸자라는 힌두 의식이 시작됩니다. 카스트의 최상 계층인 브라만 사제들이 매일 저녁 파슈파티나트 사원에서 기도를 진행합니다. 아르띠 푸자는 신들에게 불을 바치며 경배하는 불의 의식. 그만큼 화려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매일 밤 수천의 카트만두 주민과 힌두교 신자들이 파슈파티나트 사원을 찾아 축복을 빌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0: 네팔 사람들이 파슈파티나트를 찾는 또 다른 이유는 화장터 때문입니다. 이 사원으로 흐르는 바그마티 강에는 아리아 가트라는 화장터가 있는데요. 힌두교인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망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 시신은 이제 곧 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잿더미로 남아 강으로 뿌려지고 누군가는 망자의 유품을 찾아 강바닥을 뒤지겠지요.
1: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저 줄 서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과 강가의 이 바닥을 긁으며 그냥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쓰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곳은 정말로 삶과 죽음이 공존해 있는 곳이구나.
0: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낍니다.

히말라야에서 남쪽의 대평원까지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는 네팔. 카트만두의 동남쪽 코시타프가 두 번째 여정입니다. 코시타프는 코시강 주변의 습지대입니다. 갠지스강의 지류인 코시강은 720km를 흐릅니다. 그리고 코시강을 따라서 네팔에서 보기 드문 평원이 펼쳐지죠. 이 평원의 끝에 코시타프 야생동물 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류 관찰자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철새들이 찾아옵니다. 카트만두의 바그마티 강이 죽음의 강이라면 코시타프의 강은 삶의 강입니다.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죠.

0: 코시타프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주민들 대부분은 어부입니다. 국립공원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코시강에 이릅니다.
1: 나마스테!
0: 작업 중인 어부를 만났는데요.
1: 고기 많이 잡았어요?
2: 맞아, 내려 버려서. 버려서 아니네.
1: 저 잡은 거 한번 봐볼 수 있나요?
0: 어부들이 타고 있는 나무로 만든 쪽배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코시강의 물고기가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잔챙이들 뿐입니다. 크기도 모습도 제각각인 물고기들. 이 작은 물고기는 송사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 잔챙이들을 어떻게 먹는다는 건지. 이건 처음 보는 물고기입니다.
1: 지금 저 이거 타봐도 돼요, 같이? 네, 좋습니다. 그냥 바로 타면 되죠?
0: 아, 이거 배에 타서 서 있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흔들흔들하네요.
3: 제가 이쪽으로 기울면 바로 이쪽으로. 제가 이쪽으로 가면 바로 이쪽으로.
0: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자, 물고기를 잡으러 가봅니다. 코시타프에서는 타피자리라고 부르는 이 투망으로만 물고기를 잡아야만 합니다.

0: 야생동물 국립공원 안에 있는 이곳에서는 오직 면허가 있는 어부들이 허가받은 그물을 사용해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도 면허가 있다고 합니다.
1: 뭐 12살고 12살고 어머니들이 거래고 아이래 42살 보게 लगभग 33 वर्ष भनौँ न गरेको हो बुवा बाजेहरूले सबैले यही हाम्रो यही पेसै हो कामै यही हो नेपालीमा गुणी भन्छ हाम्रो मधेसी भाषाबाट मलाह भन्छ माछा मार्ने
0: 대대로 전해져 오는 비법을 배워보고 싶었는데요
1: भन्नु भन्नु
2: ल अब तपाईँ झर्नु तपाईँलाई यो जाल घुमाएर फाल्नु सिकाउँछु
3: लागेसिमिना
2: हुन्छ
4: 어려워
5: 보이긴 하는데 저도 대충 보긴 했거든요.
2: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물이 넓게 퍼지는 게 포인트네요.
5: 이걸 땅 위에서 들기도 힘든데 이걸 배 위에서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던진다는 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지 마세요. 이거 다칩니다.
2: 오케이.
5: 자, 이렇게 해서 커라!
0: 한번 실패해 포기할 수 없죠. 다시 도전합니다.
5: 무거워. 진짜 무거워요.
3: 잠시.

0: 그물이 잘 펼쳐지도록 왼손으로 받쳐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선형을 그리면서 던져야 한다네요. 뭐 말로는 뭐든 쉽죠.
1: 오른팔로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왼팔로 이걸 같이 던지는 거예요?
2: 들고
0: 성공하면 점심을 해주신다는 말에 솔깃해서 힘을 내봅니다. 오늘 점심은 다 먹었습니다.
3: 밥 안 준다.
1: 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어떻게 점심 안 돼요? 저 어깨 아파요.
2: 누가? 누가? 누가?
1: 이게 엄청 무거운데도 진짜 잘 던지시고, 야, 다 근육이야, 다 근육.
3: 네. 일단 등차?
4: 등차, 등차.
0: 생활 근육의 위험이란 이런 거죠.
1: 얇지만, 너무나 실용적인 그런 의미 있는 팔. 이거 의미 없는 그냥 살덩어리.
0: 어부는 다시 강으로 나갑니다. 오늘 목표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죠. 어부가 던진 그물에 코시강이 내어준 은빛 선물이 가득합니다. 코시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그대로 삶의 강의 풍경, 그 일부가 됩니다. 고기잡이를 마친 어부가 무트로 복귀했습니다. 오늘은 시원찮은 날이라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 고민이라는 어부들. 어구를 챙겨서 집으로 갑니다. 그물은 배와 함께 어부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코시강에서 잡은 물고기는 손질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팔거나 근처 시장에 내다 팝니다. 한 주민이 기다렸다는 듯 시간을 딱 맞춰 오네요. 코시강에서 하루에 잡는 물고기량은 대략 1에서 2kg. 손님은 대부분 이웃과 여행자들입니다. 오늘도 절찬 판매, 조기 완판됐습니다. 부엌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물고기에 매콤한 카레가루를 솔솔 뿌리고 잘 섞이도록 뒤적여 튀김옷을 입힌 후 기름에 튀긴다는데요. 소리부터 맛있습니다.
1: 냄새 너무 좋아요.
0: 오늘의 메뉴는 코시강에서 갓 잡은 물고기로 만든 생선 튀김 백반입니다.
1: 우선 밥이 엄청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이 생선 튀김이랑 그 다음에 야채, 그 다음에 감자 으깬 거 하고 이제 카레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0: 네팔에서 갓 잡은 생선으로 만든 집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1: 생선이 다르게 생겨도 뭐 맛은 저한테는 되게 다 비슷하긴 한데 항상 같이 나오는 이 다리라고 하나요? 그 카레랑 다른 야채들이 역시 집에서 해서 그런지 엄청 맛있습니다.
0: 생선 튀김이지만 매콤해서 전혀 느끼하지 않습니다.
4: 비로 비로라면
1: 매워요? 한국 사람은 매운 거 엄청 잘 먹어요.
0: 이 마을의 남성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1: 네팔에서 먹는 생선은 여기 코시 강에서 많이 나오는 건가요?
5: 지속반일에 거를 동네 운서, 레오 가는 방서, 또 거라 먹는 반이 운서, 그래서 먹는 반이 대바람이 들어가고, 대바람이 들어가고.
1: 요 생선은 여기까지 직접 와가지고 코시타프를 방문해본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생선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점심을 먹고 또 다시 나가서 일을 하세요? 아니면은 집에서 뭘 하세요?
5: 레스트 가르네. 뭐 잘살 버는 거서 레스트 가르네. 파티고 잘라로 잘는 거서 버는 거서 레스트 가르네. 아니면 뭘 같이 일하네.
1: 그러면은 큰 아들하고만 같이 둘이 같이 일하시는 건가요?
6: 뭐 애기래 감 거는죠. 근데 실수 거래고 바이러스 버러서니 라므로 버러스.
0: 아버지를 따라 어부가 되기로 한 아들이 어머니는 걱정됩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어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의 선택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아버지와 아들은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성스러운 강이 이들 부자를 보듬고 지켜주겠지요? 이제 여정은 다시 서쪽을 향해 네팔의 휴양도시 포카라로 향합니다. 히말라야와 안나푸르나 사이에 위치한 포카라.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아 생겨났다는 폐화호수는 포카라의 상징이죠. 폐화호수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보트를 타기로 했습니다.
1: 폐화호수에서는 750루피면 1시간 정도 드라이버 없이 보트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 호수를 충분히 즐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0: 포카라는 맑고 깨끗한 자연을 자랑합니다. 보트를 타고 폐화호수를 즐기는 여행자들. 잔잔한 폐화호수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죠.
1: 호수에서 가만히 바람을 느끼면서 또 이 고요함을 정말로 온몸으로 느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재미난 일이 펼쳐질까 엄청 기대도 되고요.

페어하우스가 휴식을 위한 곳이라면 포카라 중심가에는 네팔 사람들의 일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포카라에서는 최근 어학원과 유학

0: 유학센터 붐이 불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 유학센터는 물론 한국어 학원이 인기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국어가 대세네요. MZ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어는 인기 외국어. 한국어 학원 앞은 젊은이들로 붐볐습니다. 저 학생들이 다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1: 여기 한국어 학원 맞나요? 한국어 학원?
2: 네.
1: 한국어 학원 맞아요.
0: 한국어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미 10,000원인 강의실. 간발의 차이로 강의실 입장에 성공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수업에 늦었어요? 늦어서 못 들어가는 거.
3: 아, 미스 엘리 타임 게 버스리
5: 걸어서
1: 선생님이 여기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분 못 들어가는 거야.
6: 더블 때 믿으려 버릴 걸로 잘 봐.
0: 한국어 인기를 실감합니다. 이분이 화제의 1타 강사랍니다.
7: 벗었습니다.
8: 에스컬레이터.
7: 운행이
8: 중지됩니다.
7: 의자나
8: 침대가 아닌
7: 침대가.
0: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한국어 수준이 꽤 높습니다. 한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도 보입니다.
9: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국 전통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고 또 사람들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마치 군대처럼 엄청 공명복창하면서 엄청 열심히 따라하는데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0: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탓에 열기가 뜨거운 강의실. 학원이 끝난 후 몇몇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포카라를 안내해 준다고 해서 동행했는데요. 이거 참 아침에 왔던 페와호수를 다시 왔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페와호수는 안나푸르나 풍경 속에서 보트를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실은 스모그에 뒤덮여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10: 거짓말쟁이.
1: 구름이 많이 끼고.
11: 이게 진짜 구름이 많이 끼고 공기질이 안 좋아가지고 안 보이는 게 너무 아쉽긴 해요.
12: 거름이가 모순 차 아니 아가 라긴 봐 안돼 말이야 아직 이 버릇은 말이야 아무리 예니 그라 우리 예나 봐야 해나 아무리 대한 그라 대한 봐야 해나
10: 아무리
12: 어쩌래 대한 아무리 아무리 먼 두해서 어쩌러니 예니 것도 있지 않아.
0: 한국에서 온 여행자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풍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워하는 네팔 젊은이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1: 그러면은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한국에 오면 뭐가 가장 기대돼요?
0: 네팔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땅 한국. 새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아침이 찾아옵니다. 맑은 풍경을 기대하며 길을 나섭니다.

0: 언덕 위의 전망대. 멀리 붉은 태양이 서서히 솟아오릅니다. 태양은 각자가 바라는 이미지로 존재합니다. 태양을 보며 신을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1: 오케이.
2: Thank you.
1: According to Hindu tradition, and sun is the most powerful god.
3: Mm-hmm.
1: Surya Devata. Just I am offering my gratitude to the sun. Because sun is everything.
3: 사진 찍는 것도 좋은데 역시 눈으로 담아놓는 게 최고라서 저는 이제 카메라를 집어넣겠습니다.
0: 오랜만에 만나는 일출이 반갑습니다. 카트만두 화장터 너머로 지던 석양, 코시타프 삶의 강 위를 비추던 태양, 네팔의 태양은 그렇게 삶과 죽음 두 개의 얼굴로 기억될 것입니다.
4: 내가 K30대의 힘을 보여줄게. 괜히 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괜히 하자고 한 것 같아.
5: I respect you. Yeah.
6: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나와가지고 같이 노래하고 웃으면서 춤추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재밌었고 되게 과거를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과학이 바꾼 전쟁의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박영욱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하버에 의해서 개발된 독가스, 그리고 캐러더스의 나일론의 사례를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국의 독특한 생산 시스템이 현대의 무기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휘트니는 미국의 독립전쟁기에 활동하던 사업가이자 발명가입니다. 예일대학을 졸업한 후에 배, 선상에서 매우 독특한 인연을 갖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장군의 미망인으로서 남부의 목화 농장의 주인이었었던 캐서린 부인, 그리고 농장의 관리자인 밀러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휘트니의 인생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예 노동의 목화 농장들이 대거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농장 주인 캐서린 부인은 조금 더 쉽게 목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실을 발라내주는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휘트니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휘트니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짧은 시간 안에 조면기, 커튼 엔진의 커튼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조면기 기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조면기는 이후에 미국,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목화 농업의 판도를 바꾸게 되는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90년대에 미국의 목화 농업은 세계 목화 시장의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휘트니의 조면기가 나온 이후로 얼마 안 된 1860년대에는 미국이 전 세계의 70%에 달하는 면화를 생산하는 명실상부한 1위국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조면기는 기계로서 보면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부품 수도 얼마 되지 않았고 부품이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발자인 휘트니에게는 사업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단순한 기계 제품이다 보니까 누구라도 쉽게 모방을 할 수 있고 얼마 안 가서 시장에 수많은 복제품이 나돌게 되었다고 합니다. 1794년 특허를 획득해서 부자 반열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휘트니는 사실상 거의 로열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사업적으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실패 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소총과 같은 무기 제작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그는 조면기를 개량하고 발명하던 과정에서의 경험을 10분 활용했다고 합니다. 부품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동일한 부품으로 표준화를 하면서 제작과 수리에 용이한 그런 제품을 만들었던 거죠. 이러한 휘트니의 조면기는 사실상 당시 미국의 매우 특수한 산업적, 사회경제적 환경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물론 산업혁명기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시대에 숙련된 장인의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도제 제도의 수업 방식을 통해서 수공업자 장인으로서 거듭나야 되고 이들은 하나하나 모든 제품을 직접 손으로 만드는 수공업자들이었습니다. 새로 설립된 미국에서는 매우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건너오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장인이나 노동력이 태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공산품이나 기계를 만들 때 보다 간단하게 그리고 단순한 실력이나 노동력으로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만의 방법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조면기 역시 마찬가지였고, 역시 당시의 일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소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독립전쟁과 서부 개척기를 통해서 개인을 무장하기 위해서,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집이나 소총 한 자루씩은 갖추고 있는 매우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매우 많이 팔릴 수 있는 소총을 개량해서 돈을 벌어보자 라는 휘트니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적중했던 것입니다. 그는 용감하게도 1798년 재무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군을 설득해서 자신 있게 장담했습니다. 본인의 실력으로 2년 이내에 매우 기계적으로 뛰어난 소총 만정을 육군에 납품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약속한 2년 내에 만정의 소총 납품에 성공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거의 10년에 걸쳐서 그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소총을 납품하면서 계약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의 소총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휘트니가 만들었었던 소총에는 조면기와 유사한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소총에 들어가는 부품을 균일하게 제작하고, 그리고 그 균일한 부품들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정확성까지 높였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장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총 한 자루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었던 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환 가능한 부품이 대거 장착된 소총은 만드는 과정에서의 고급 노동력도 많이 필요가 없었고, 단순한 노동 방식으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생산이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만드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몇몇 부품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지속성을 가지고 쓸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이처럼 휘트니가 조면기와 소총을 제작하면서 보여주었었던 생산 방식을 미국식 생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 스스로 붙인 용어는 아니었고요. 유럽 사람들이 사후에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러한 미국식 대량 생산 시스템은 1851년 영국의 런던 만국 박람회를 기점으로 매우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만국 박람회에서는 휘트니식의 소총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미국식 생산 시스템으로 만든 여러 공산품들이 전시되었고, 이러한 공산품과 기계 제품들이 유럽 사람들의 주목을 끌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휘트니 개인만의 업적이 아니라 당시 노동력이 대거 부족했었던 미국의 무기 조병창에 이미 이러한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식 생산 시스템이 성공했다라는 역사학자들의 여러 연구가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트니의 소총 그리고 조면기 사례는 당시에 미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그리고 산업적 특성, 환경을 잘 설명해 주면서도 이러한 불리한 환경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시대의 생산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든 미국 사람들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량 생산 시스템은 시계, 재봉틀, 타자기, 자전거,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 분야로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미국을 넘어서서 유럽 산업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한 계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최대 살상 무기는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독가스일까요? 독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체계로 등장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병사들을 살상한

무기체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기관총이었습니다. 당시 분당 200발 정도의 연사가 가능한 기관총이 등장하면서 총 전사자들 중 20에서 40%가 기관총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도 하죠. 이 기관총을 발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의 발명가이자 의사였었던 리차드 게틀링이었습니다. 발명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의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남북전쟁에서 의사로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초기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수많은 병사들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죠. 긴 전쟁으로 너무 많은 병사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개전 초기에 소수의 병사들이 압도적인 무기를 쓰게 되면 적을 제압하면서 빠르게 전쟁이 종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기관총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하지 않도록 기관총을 만들고자 했었던 게틀링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실제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살상한 무기로서 기관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게틀링은 당시에 아직은 수동식 기관총으로 선을 보였지만 이후 개량의 역사를 겪게 되면서 이 기관총은 정말로 게임 체인저 무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개량의 주인공은 역시 미국의 무기 사업자이자 엔지니어인 하이럼 맥심이었습니다. 하이럼 맥심은 게틀링의 기관총을 보고 개량을 결심합니다. 그는 아직은 수동식이었었던 게틀링의 기관총을 자동 총열의 자동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동 연사 모델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연 화약을 결합하는 거죠. 이제 맥심의 기관총은 완전한 신무기로 거듭났습니다. 맥심은 사업가적 감각으로 본인이 개량한 기관총을 가지고 보다 큰 군수시장으로 진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조국 미국을 떠나서 영국 시민으로 귀화하면서 유럽에서 승부를 보기로 한 거죠. 맥심의 기관총은 매우 인기 있는 품목으로 바로 떠올랐고 그 결과 대표적인 영국의 글로벌 방산 기업인 비커스사와의 합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관총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시기를 맞이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 무기가 되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교환 가능한 부품을 썼기 때문에 생산비가 매우 저렴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순 노동으로서도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폭발적으로 늘어난 여러 무기, 특히 소화기에 대한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기관총의 대표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심지어 일본까지 아프리카나 여러 대륙에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살상당했고 그 주요 무기는 기관총이었습니다. 가령 1898년 영국군이 수단을 점령하면서 벌였었던 전투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13,000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학살당했고 그 배 이상의 원주민들이 다쳤다고 합니다. 원주민을 학살한 영국군 쪽의 사상자들은 불과 몇십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장의 게임 체인저 신무기이기는 하지만 인류 전쟁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무기체계로서 등장한 기관총은 기관총뿐만이 아니라 소화기, 대화기 등 여러 무기 그리고 군수품 전반에 미국식 생산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넘어서서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당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었던 유럽 대륙이 미국 생산 시스템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미국의 생산 시스템이 보다 발전되어 자동차 산업, 그리고 현대의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으로까지 발전된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산이 촘촘히 겹쳐있어 골짜기가 깊은 경상북도 봉화군. 협곡 사이로 달리는 기분. 이번 역은요, 환상의 동화 같은 분천에.

0: 기운이 솟아납니다. 우와.
1: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홀린다고도 하는데 정말로 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0: 오늘은 첩첩산 중에 숨겨둔 비경과 이야기를 간직한 봉화의 백두대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속 협곡이 철길로 연결되어 있죠. 한때 목재와 석탄 싣고 잘 나가던 영동선이었죠.
2: 그대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3: 안녕!
0: 이젠 계곡 경치 구경하는 관광열차가 달리는데요. 백두대간에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맑은 계곡물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시속 30km라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죠.
4: 경치가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폭창으로 이런 자연환경을 정말 내추럴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으니까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0: 열차는 터널을 지나 다리를 건너 더 깊은 곳으로 접어드는데요. 자, 이번엔 내리실 역은 승부역이 되겠습니다.
3: 요 하늘도 세 평, 땅도 세 평. 아주 오지 골짜기죠, 그죠? 네, 여기 내리가 10분 드릴게요.
5: 야, 여기 막걸리 있대.
6: 막걸리 집 있으면 막걸리 하나 와가야지.
5: 오래 그냥. 네. 가운데 막걸리 먹는 거지.
6: 어디 있어?
5: 여기 한대.
3: 아니요, 지금 내.
7: 아, 여기 막걸리가 있어요?
6: 막걸리 봐야죠. 처음으로도 우리 어찌 알아. 네. 막걸리가 있다는 게 한가 보는 거.
5: 아, 우리 여사 있다.
0: 자, 10분 있다 출발하니 서둘러야겠는데요. 찾으시는 게 있나요?
6: 동동주 한잔 하고 가야 됩니다.
8: 아, 여인님, 고생 안 하게.
9: 종이 너무 여기 안주가 돼요.
8: 종이 얼마인데요?
9: 6천 원. 네? 6천 원. 아니, 어렵게 이렇게 11,000 원.
6: 자, 우리 동거매를. 예.
8: 젓가락.
0: 하하, 산속이라 더 꿀맛입니다. 산나물 번개시장도 속전속결.
10: 우리 마을 거예요, 우리 마을 거. 예.
11: 여기는 가라앉으면 큰일 납니다. 사모님 여기 있습니다.
10: 고사리 사세요.
9: 전국에도 많이 오시니까 여기 오시면 공기 좋고 물 좋고 많이들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열차는 다시 출발. 칙칙폭폭 다음 역은 최초의 민자 역사인 양원역 되겠습니다.
12: 아, 양원역이다 여기.
13: 양원역 빨리 산쪽으로 가야지.
12: 여기가 우리나라 제일 작은 역이래요.
13: 양원역이.
3: 뭐야, 여기요?
0: 네, 그럼요. 자꾸 아담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역이죠.
3: 옆에서 봐. 진짜.
6: 좋아요.
3: 저 아빠 옆에.
0: 양원역도 귀엽고 아이들도 귀엽고.
3: 엄청 최고다.
0: 아니, 10분이 이렇게 짧았나요? 출발 직전엔 늘 이런 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 협곡열차의 마지막 역인 분천역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산 아래 선명한 빨간 지붕으로 된 마을이 눈에 그냥 확 띄네요, 그냥. 협곡열차의 출발역이자 종점인 분천역. 이곳 마을 이름은요? 10여 년 전부터 영몬들과 지역 주민이 합심해 마을은 동화처럼 꾸며졌죠. 기차 여행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분천역은 그래서 꼬마 손님들에게 최고 인기랍니다.
14: 둘러보는 거 좋았어요. 근데 산타 요정이 없는 건 좀 아쉬웠지만 여기 둘러보고 재밌었어요.
15: 사슴이 저기 뛰면 되겠다. 야, 저기 완전 포도샵이다. 야.
16: 이렇게 이 분천역에 대해서는 모르다가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새롭습니다.

0: 찍어.
1: 그런데 이 역은 한때 역사 속에 없어질 뻔했다는데요.
2: 코레일과 지역 주민이 함께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발굴해놓은 것이 지금 분천역 협곡 열차 그리고 협곡 구간 그다음에 트레킹 코스 이렇게 해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처럼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1: 1950년대 말 영동선이 놓이면서 시작된 분천역은 2008년 화물열차 운행이 종료되면서 사라질 위기였죠. 하지만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스위스 협곡마을과 연을 맺으면서 지금의 산타마을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붕을 빨갛게 칠한 것도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협동심이었다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와우, 산타마을의 한 카페. 여기는 산타마을과 잘 어울리는 빵이 있다는데요.
3: 자, 잡수이소.
4: 빵 맛이 어때요?
5: 맛있어요.
4: 맛있어요. 짱이에요.
1: 여기 봉화에서 나고 자란 원주 씨의 손에서 빵이 노릇노릇하게 달콤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6: 어서 오세요.
1: 빵 이름도 좀 특별하다 하는데요.
6: 지금 산타빵 굽고 있어요.
3: 산타빵?
6: 네. 산타마을 캐릭터 빵이에요. 봉돌프 봉크로스라고 성이 봉씨가 봉화의 살을 듣고 있다 그래서 봉돌프 봉크로스예요.
1: 10년 전부터 마을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고 합니다.
6: 되게 조용한 동네였어요. 근데 이제 산타마을이 생기면서 협곡열차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이 귀농 귀촌하시고 또 저처럼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활기찬 동네로 많이 변했어요.
1: 옆에 있는 이분은 남편 원현 씨. 빵과 커피처럼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은 기차로 오가다 우연인 듯 운명처럼 만났다는 것입니다.
6: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기차가 이게 비둘기호래 갖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닫고 하는 그런 열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갈 시간에 책가방을 기차가 들어오면 책가방을 먼저 창문으로 먼저 집어 던져요. 자리 잡으려고. 차가 서면 이제 가방 찾아가서 자리에 가 앉아요. 근데 거기 우리 애기 아빠가 있었어요.
1: 같은 봉화 사람이어도 전혀 다른 환경에 살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6: 이제 시댁에 인사 간다고 시댁을 갔는데 진짜 첩첩삼중으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저는 귀신 나오는 동네인 줄 알았어요. 너무 불빛도 없고 진짜 오지였어요. 글로 골로 해가지고 한참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내려가니까 그때서야 집에 불빛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아, 갔는데 진짜 이런 동네에 진짜 사람이 사나? 이랬 싶을 정도로 오지였어요.
7: 근데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저는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냥 막 궁금해하고 당연히 제가 따라다닌 걸로 하는데
6: 제가 한 10번, 아니 한 100번 찍어서 내 안에 넘어온 거예요.
1: 그날 오후 원주 씨가 수시로 찾아간다는 집에 따라가 봤습니다.
6: 점심 드셨어요?
8: 이제 밥 먹었어요.
6: 밤에 잘 주무셨어요?
8: 잘 잤어.
6: 밤에 떡 좀 드세요.
8: 같이 자세.
1: 구순이 넘은 시어머니를 분천 마을에 모셨다는데요. 저 윗동네 원곡 마을에서 평생 사신 어머니에게 기차는 고마운 교통수단이었죠.
8: 역 안 났을 때는 이거 오다가 문을 열고 던지면 집에서 쪼가지고 가고 집에 식구가 쪼가지고 가고 철암도 가고 취양도 가고 뭐 영주도 갔다 오고 이랬어요.
1: 기차가 쌩 지나쳐버리는 깊은 산골에서도 농사 지으며 7남매를 키우셨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협동해 기차가 서는 양원역을 만든 일은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8: 땀 뜯어다가 막 돌을 니약가루 실어다가 쟤네 올려가지고 그래 이러면
0: 그 역 다 짓고 나서 어르신들 그 고생하셨는 분들이 역 생겨갖고 좋다고 우시고 막 그러셨대요.
8: 예.
0: 너무 좋아가지고
1: 세상과 이어주는 끈이었던 기차는 이제 분천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마을 사람들도 문을 활짝 열고 기차 타고 오신 손님을 맞이하고 있죠. 기차로 만난 부부도 분천 산타 마을에서 새로운 꿈이 자꾸 생깁니다.
7: 계속 꾸미고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관민 동네 마을 전체가 합쳐가지고 점점 뭐 내일 내년 오시면 더 예쁩니다. 많이 오세요.
1: 백두대간 협곡 분천 마을 사람들은 늘 산타 마음으로 삽니다. 산도 좋은데 물은 더 좋은 봉화의 백두대간. 내성천 발원지인 무리아 저수지가 있는 오전이에는 특별한 약수가 펑펑 샘솟고 있습니다. 무려 500년 전 이곳을 오가던 조선시대 고부상이 발견한 약수라는데요.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물을 마시며 살았다죠. 탄산과 철분 등 미네랄이 듬뿍 들었다는데요. 보소, 그 한 잔 쭉 들이켜 보이소.
5: 물이 참 맛있어요.
9: 맛이 어떤데요?
5: 맛이요. 사이다 맛 비스룩하고요. 옛날에는 이게 못 먹었어요. 한 모금 넘어가면 목이 탁 싸는 게 못 먹었다고요.
10: 여기 여산, 여수, 인생불로
5: 이 물을 많이 먹으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이 물이 보부상들이 이제 여기 댕김 물을 발견해가지고 보부상 할배들이 11분이래요. 여기요. 그분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여기 댕김 팔고 이런 그 보부상 비석이 저 밑에 있고 이랬는데 그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요.
1: 큰 짐 지고 평생 이 백두대간 고개를 넘었던 보부상들. 잠시 쉬어가던 오전이는 삶의 종착역이었죠. 마을에 은덕을 많이 남긴 가족 없던 그들에게 주민 전부가 자손이 되어 그 고마움을 기리고 있습니다.
11: 여기 예전에는 지금 제가 여기 물 받고 있는 곳부터 저기 밑에까지 그 손님들이 물통 가지고 줄을 설 정도로 엄청 많았어요. 인파가. 네.
1: 오전님 물이 용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자 전국에서 물 마시러 모여든 손님들로 이 일대는 북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곡길 따라 약수를 활용한 음식점도 즐비한데요. 이대째 백숙집을 이어오고 있다는 정화 씨. 약수를 부어서 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 고기 잡내도 없어지고 부드럽고 연해지고 그 닭고기의 훨씬 풍미를 훨씬 더 많이 살려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 오, 딱 봐도 뭐가 다르긴 다릅니다요.
11: 아무래도 약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백숙은 좀 노란 빛깔을 띠는데 저희는 검붉은 빛깔을 띱니다.
1: 아니, 이렇게 약수를 넣은 음식이 또 있다고요? 이른 아침 파릇파릇한 젊은 청년이 약수를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12: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여기 약수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1: 어라, 약수를 어떻게 쓰는지 따라가 볼까요? 윤성 씨가 가게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반기시는데요.
13: 반갑습니다.
14: 약수 물 떠왔어?
13: 네.
14: 고생했네.
13: 네.
1: 어라, 여기는 피자집? 약수로 피자를 만드는 거였네요.
15: 드릴게요. 맛있으세요.
16: 저는 제가 먹어요.
1: 반죽 담당 아들은 방금 넣은 약수를 황금 비율로 섞습니다.
13: 지금 약수물이랑 얼음이랑 같이 섞어주고 있습니다.
1: 약수에 들어간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발효를 잘 시켜서 소화가 잘 되는 빵이 된다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값진 결과들이 숙성되고 있습니다.
12: 숙성 기간도 되게 오래 거치기 때문에 좀 더 반죽이 쫀득쫀득하고 드실 때 부드러운 식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아들이 약수물로 반죽을 담당하면 아버지는 화덕굴로 익히는 환상의 팀워크를 만든 지 3년째랍니다.
16: 처음에는 동네 형들이 미쳤다고 했죠. 영주만 나가도 이제 피자 가게가 한 집 건너 한 집이 있는데 이 시골에 누가 와서 피자를 먹겠냐 반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봉화에 맞는 음식 그리고 이 약수물로 할 수 있는 음식 또 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음식을 찾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하덕 피자가 딱 컨셉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1: 가족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다 보니 깊은 산 중에서도 피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전 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피자 맛을 보러 일부러 봉화를 찾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었다 카네요. 피자 맛이 뭐 좀 다릅니까?
10: 기름이 없잖아요. 화덕을 하니까 너무 좋지.
17: 이 오전 약수가 원래 좀 유명하잖아요. 네. 약수터에다가 밀가 반죽을 했기 때문에 이 질감도 상당히 좀 좋게 느껴집니다.
1: 500년 넘도록 멈추지 않는 이 톡 쏘는 물은 오전이 주민들의 열정과 함께 샘솟고 있습니다.
18: 이 봉화에 보부상들이 오시면서 약수물도 발견하셨고 그리고 이곳이 보부상들이 머물던 공간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계속 남기고 싶고 또 관광객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1: 물과 함께 이야기가 살아있는 백두대간입니다. 산이 높고 험준해서 자연이 잘 보존된 봉화에는 엄청난 규모의 수목원이 있습니다.
19: 봉화에 위치한 이 백두대간 수목원은 백두대간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근접하게 조성해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수목원은 여의도 크기의 18배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목원입니다.
1: 이 피라미드 같은 알파인 하우스는 고산식물의 집이자 수목원의 자부심인데요. 연중 추운 날이 가장 많은 봉화 산악지대 특징을 살려 고산 기후를 재현한 냉실 시스템이죠. 무려 4천 종에 달하는 국내외 고산 희귀 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은 작지만 존재감은 크다는데요.
20: 여기 보시면 이끼 종류들, 우리나라 고산 습지에 자라는 이끼 종류들을 많이 좀 심어놨고요. 지금 피어있는 꽃들이 고산성 앵초입니다. 너무 화려해가지고 오시는 관람객분들이 꽃시장에 있는 꽃 아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로키 산맥에서 왔습니다. 종자로 저희가 들여와서 저희가 생산해가지고 지금 전시하고 있고요. 너무 예쁘죠?
1: 전 세계 고산 식물을 씨앗부터 발화시켜 꽃 피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20: 백두대간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고산식물을 보존해야 된다는 일념하에 만들어진 수목원이거든요. 그래서 고산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식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고산식물들을 저희가 전시하고 보존해서 해야 되는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1: 온난화에 취약한 고산식물을 통해 미래 이상기후를 대비하는 것이죠. 백두대간 수목원엔 식물과 더불어 멸종 위기인 동물도 사는데요. 이 널따란 숲의 주인은 바로 백두대간의 상징 호랑이입니다. 마침 호랑이가 숲에 나올 시간인가 본데요.
21: 호랑이 교대 진행하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실까요?
21: 네, 저 준비됐습니다. 준비되시면 무궁이 감상해주세요.
1: 네 살 된 무궁이가 출근 도장 찍습니다.
22: 냄새를 맡고서 저기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난밤에 자기가 붙여놨던 이제 약간 영역 표시했었던 거 그런 것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호랑이들이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처음으로 보시게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1: 백두산 호랑이답게 위풍당당한 무궁이. 등장만으로도 단번에 숲을 장악하는데요.

0: 성장 시기에 맞게 특별 관리 중입니다.
1: 저 친구 무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같은 남매 이제 태범이하고 같이 활동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발정 이제 암컷이 발정 기운이 살짝 있어서 이제 번갈아서 한 마리씩만 이제 한 친구씩만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0: 4년 전 용인에서 태어난 호랑이가 이제 봉화 백두대간을 자유롭게 뛰놀게 됐죠. 압도적인 존재감에 다들 눈을 떼지 못합니다.
2: 아, 어마무시합니다.
3: 실제적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4: 여기 있으면 그냥 뭔가 편안한 느낌이 딱 보여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0: 무궁이 인기는 아이돌 가수급인데요. 자연스러운 일상을 1초라도 놓칠세라 촬영에 집중하는 이분들은 호랑이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5: 여동생은 조금 말괄량이 기질이 있어서 오빠한테 가서 이렇게 많이 치대요. 그리고 태범이라고 하는 오빠는 등치가 제보다가 1.5배 정도 더 크거든요. 근데도 동생이 와서 장난을 많이 치고 그래도 예뻐해주고 많이 봐줘요. 그래서 별명이 팬들 사이에서는 마덜범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엄마처럼 동생을 많이 챙긴다고.
0: 어미로부터 독립할 시기에 봉화에 와서 야생성을 마음껏 발산하는 호랑이들. 건강하고 무탈한 일상 뒤에는 호랑이를 향한 많은 사랑과 관심이 더해진 덕분이겠죠.
5: 호랑이 처음 보고 그 저희가 플레멘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약간 웃는 듯한 그런 표정이 있어요. 그 표정을 보면서 진짜 오금이 저린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홀렸어요. 또 애들 찍다 보니까 이제는 안 보면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0: 백두대간 수목원은 멸종 위기인 호랑이 종을 안전하게 보존한다는 의미와 사명이 있습니다.
1: 호랑이들이 이렇게 잘 관리돼서 후생에게도 호랑이라는 동물이 있는 걸 멸종 위기에 있는 호랑이들이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봉화의 백두대간 속에 푸른 미래가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높고 깊다는 백두대간 골짜기에도 철길은 핏줄처럼 뻗어있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한 봉화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봉화의 백두대간은 생생히 살아있으니까요.
6: 전치트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머리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했는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를 많이 한대요.
7: 영주가 선비의 구장이잖아요. 와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요. 좋아요.
8: 한 사람한테 좀 감격한 게 무대 다녀보면
9: 팬들 스마일
10: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 다음에 날 좋아해주는 동물들이 있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지내?

0: 아이다가 안 들어오자. 아이다가 안 들어오자.
1: 박사가 또 마법에 걸렸군. 이번엔 꿀벌이라 이거지.

샤랄랄라 샤랄라 빠져들어 마법의 자연 샤랄랄라 샤랄라 마법을 풀고 싶다면 이 힌트를 따라가.

0: 저만 뽑으세요. 아유, 정말.
1: 근데 뽀미 계속.
0: 오.
1: 어, 저기 위에.
2: 오늘도 나뭇잎 합니다.
0: 오, 그래. 아, 오늘 나뭇잎 편지에서 착한 냄새가 나. 아, 이번에는 꽃향기도 나는데?
1: 어, 뭐라 적혀있는데?
0: 응?
1: 벌춤을 추세요. 멋지게?
3: 에그 박사님, 벌춤이 뭐예요?
1: 벌춤? 아이, 잠깐. 근데 몸이 자꾸, 막 저절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 벌들을 찾아가서 춤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야. 네, 어때?
3: 왜 태연이? 벌써 준비 완료! 은유도 준비 완료!
1: 에그!
0: 에그 박사와
4: 지구별 자연탐험대 출정!
0: 가자! 문 잡고 출발!
3: 벌집이 텅 비었어.
1: 어? 여기 벌들이 한가득 있는 곳인데 이상하다.
5: 벌리!
3: 어딨지?
1: 어? 저기 꽃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0: 꽃들아 아름다운 꽃들아, 혹시 벌이 어딨는지 아니?
6: 벌? 못 본 지 오래요.
7: 벌들이 윙윙 날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지.
1: 벌이 꿀을 먹으려고 꽃에 앉으면은 몸에 꽃가루가 묻어. 그리고 나서 벌이 또 꿀을 먹으러 다른 꽃으로 날아가는 거야.
3: 그러면 벌에게 묻은 꽃가루가 다른 꽃에게 붙겠네요.
1: 그렇지. 그것을 바로 수분이라고 해.
3: 수분?
1: 수분이 되면 열매도 만들어지고 또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0: 아, 그렇구나.
6: 말도 마. 다 옛날 얘기야. 아유, 요즘은 날씨가 왜 이리 변덕이 심해?
7: 어제는 푹푹 찌더니 오늘은 으슬으슬.
0: 꽃이 추운가 봐. 어떡해.
1: 정말 벌이 없는데 어떻게 춤을 배우지?
3: 아, 북쪽 방향 100m 전방 벌 한 마리가 보입니다.
0: 벌리 같이 가.
1: 벌리 찾아. 잠깐만요.
0: 죄송한데 우리한테 춤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8: 아유, 미안한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장례식장에 가는 길이거든.
3: 장례식장? 누가 하늘나라로 가셨나 봐.
8: 어? 저기로구만!
3: 응? 네? 저기
1: 뭐지?
8: 헐레발.
0: 헐레발!

0: 어머니가 쑥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
1: 저희는 지구별 자연 탐험대라고 합니다.
2: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 아무튼 마법에 걸려서
0: 춤을 배우려고 하다가 벌을 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사진에 벌이 전통 벌춤의 대가 위날센다 선생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위날센다 선생님이 어쩌다가요. 꿀을 모으러 나간 일벌들이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갔더니 이미 다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 뉴스에도 나오네요.
3: 네, 꿀벌 실종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들은 겨울에 집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번 겨울은 너무 따뜻해서 겨울이 온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고 꿀을 모으러 나갔던 꿀벌들이 모두 얼어 죽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4: 어떡해. 모두 얼어 죽었대. 꿀벌이 없으면 꿀도 못 먹어요.
2: 맞아. 꿀벌이 사라지는 건 아주 큰일이야. 꿀만 못 먹는 게 아니고 식물도 곤충도 모두 사라지거나 여기 있는 사람도 살기 힘들어져.
5: 어떡해. 안 돼.
6: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윙이 날쌘다 선생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7: 우리 꿀벌 가족은 들으시오. 꿀벌은 춤으로 말을 하지. 달콤한 꿀이 어디 있는지, 이사는 어디로 갈지, 춤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꿀벌의 춤을 이어가시게나.
6: 윙이 날쌘다 선생님,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0: 꿀벌 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0: 벌칙 정말 재밌단 말이야.
1: 와, 이게 진짜 최고로 멋진 벌칙 아니겠어?
0: 오, 에그 박사님, 좀 더 빠르게 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요.

0: 사람 야!
1: 와! 아이고 아이고
0: 아이고 받아 받아라 와우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그냥 꿀도 아니고 순토종 벌꿀이에요.
2: 자, 이 벌집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정육각형 형태의 튼튼한 집 구조고요. 열심히 일벌들이 모은 꿀이 저장돼 있는 꿀 저장 벌집입니다.
0: 와, 꿀 저장 벌집이라고요?
2: 꿀 한번 먹어볼까요?
0: 고마워. 고마워, 꿀벌들아. 우와.
2: 맛이 어때요?
3: 너무 달아요. 너무 좋아요.
0: 너무 달아요? 사탕이 좋아요? 꿀이 좋아요?
3: 꿀이요.
0: 예! 꿀. 오, 맛있겠다.
4: 괴물, 고사나요.
0: 오.
4: 오. 꿀이 최고예요. 토종꿀.
0: 오, 토종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키.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 자!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냐?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0: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0: 있는지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승기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 학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0: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2: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0: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4: 얼굴엔
3: 순하게
4: 진물엔
3: 덥덥한 말
5: 순하게
3: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짜란! 자유 자동차 완성!
1: 우와, 이게 자동차야?
0: 응.
1: 오, 자유롭게 만드니까 더 멋진데?
2: 우, 공룡아, 태워줄까?
1: 오, 고마워, 탈게.
3: 이제 다 놀았니?
1: 아, 아니요. 놀이 끝나는 시간도 우리 자유예요.
0: 우리 방 앞에 자유라고 써놓을까?
1: 그래. 우린 매일 자유롭게 노니까 자유라고 써놓자.
0: 어? 내 수첩.
1: 방에다 뒀잖아.
0: 아, 그렇지. 얼른 가서 써보자.
1: 응.
0: 내가 자유 써볼게.
1: 자유, 자유, 어. 자유, 자유, 자유.
0: 그런데 어. 자유 어떻게 쓰지? 아이야를 불러보자.
1: 응.
4: 한글용사 아이야.
5: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후미나 조그마, 안녕?
1: 안녕, 안녕.
3: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자유가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문! 자유의 자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7: 스스스스즈즈즈즈
8: 여기야
7: 즈즈즈즈
5: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이야가
8: 간다.

0: 오호, 자전거에서 찾아보겠어. 친구들이 자전거에서 지읒을 봤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아. 누가 좀 자전거를 돌려줬으면 좋겠어.
1: 내가 도와줄게.

도와줘서 고마워. 자전거의 지읒.

0: 지읒이 알을 만나 자. 자.
1: 자유의 유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여기야.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해. 어딨지? 목이 마르군. 우선 옹달샘을 찾자. 찾았어, 옹달샘. 아니, 저건? 옹달샘의 이응. 하!
1: 돌아와, 하늘을!
0: 하! 하! 이응이 유를 만나, 유!

0: 유.
1: 차.
0: 유.
1: 자유.
2: 하체.
3: 저장 완료.
2: 자유.
3: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정음아, 자유 한글 카드가 생겼어. 얼른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5: 뭐든지 자판기에 자유 한글 카드를 넣으면
4: 자. 우와, 예쁜 종이가 나왔어. 어?
5: 그런데 아무것도 안 쓰여 있네.
4: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자유라고 써보자. 그러고 나서 방에 붙이면 자유 시간이 되는 거지. 아,
5: 내가 써볼게. 자.
4: 와.

0: 자유 자유.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자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자유.
2: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즈.
1: 아, 아, 아,
2: 아, 즈, 아, 즈, 아. 자,
1: 자,
2: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1: 자, 유, 자유, 자유, 자유는 소중해요. 우리는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자유 시간!
3: 꿀깍, 꿀깍, 꿀깍. 자유 글자는 맛있어요.
1: 오잉? 한글 자유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자유!
2: 즈! 즈, 즈.
1: 아, 아, 아, 아. 아,
2: 즈, 아. 즈, 아.
1: 자. 자.
2: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1: 자, 유. 자유. 자유! 친구들,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자,
2: 유.
1: 친구들, 따라해봐요. 자,
2: 유.
1: 끝!
3: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유, 자두, 두유.
4: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3: 자유, 자두, 두유.
1: 자유. 훈민정음이 자유롭게 놀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놀 자유가 있어요. 자전거의 지읒이 아를 만나 자. 옹달샘의 이응이 유를 만나 유.

한글 카드를 넣으니 자유를 쓸수 있는 종이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자유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자유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자유를 좋아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차.
1: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모여라, 차! 부기기.
2: 내 차도 이야기에 넣어줘.
1: 오, 주차합니다.
2: 어? 그런데 이 차는 정음이 너가 제일 아끼는 차잖아.
1: 응.
2: 나도 같이 가지고 놀아도 돼?
1: 그럼 오늘은 같이 가지고 놀자.
3: 야호, 신나는 차놀이.

0: 찾기를 만들어요. 여기는 신호등이에요. 여기는 터널이에요. 여기는 언덕길입니다. 찾길 완성! 이제 차가 달리고 싶대요.
1: 차들은 차례차례 줄을 서세요.
0: 자,
2: 차례차례. 자,
1: 제일 먼저 출발할 차는
0: 정음이 차!
1: 천천히 출발해요. 찻길을 달려요.
0: 신호등이에요. 차는 멈춰주세요.
1: 차가 서요. 다시 출발. 차들은 빠르게 달려요. 싱싱. 터널을 지나요.
0: 오, 터널을 지나 나옵니다. 여기서는 내가 운전할게. 차가 천천히 달려요. 가게 앞에 주차를 해요.
1: 어서오세요, 손님.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0: 체리.
1: 체리.
0: 치즈.
1: 치즈.
0: 치아.
1: 치아.
0: 자, 칫솔.
1: 칫솔. 자. 차에 실어드렸어요.
0: 감사합니다. 차가 체리, 치즈, 치약, 칫솔을 싣고 출발해요. 언덕을 올라갑니다. 언덕을 내려옵니다.
1: 정음차야, 어디로 가니?
0: 훈민 정음인으로 가요. 도착했습니다. 배달이요.
1: 아이고, 고맙다, 정음차야. 정음차야, 훈민 정음이도 태워주라.
0: 훈민 정음이는 너무 커서 못 태워주네.
1: 우리도 타고 싶은데.
0: 훈민아,
1: 응?
0: 뭐든지 자판기에 차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리가 탈 수 있는 차가 나오지 않을까?
1: 그래, 뭐든지 자판기.
0: 가보자. 부부부부. 부부부부. 훈민아, 너 군대 차 쓸 수 있어?
1: 아니, 나 차 못 쓰는데.
0: 아이야를 불러보자.
3: 한글용사 아이야.
4: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0: 태극붕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0: 어! 이!
1: 야!
2: 훈민정음, 안녕?
3: 안녕!
0: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차가 궁금해!
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0: 한글의 문! 문! 차를 쓰려면 치읓이 필요해. 치읓의 문을 찾자.
4: 르, 르, 르, 르, 르. 치, 치, 치, 치, 치.
1: 여기야!
2: 치읓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0: 아이야가 간다!

안녕, 침팬지야. 너 혹시 치은 못 봤니? 침팬지야, 치은 못 봤니? 오호, 너에게서 치읓을 찾았어. 침팬지의 치읓.

0: 치읓이 알을 만나 차. 차. 차.
1: 차.
2: 저장 완료.
1: 차.
2: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자원글 카드가 생겼어.
4: 뭐든지 자판기에 빨리 넣어보자. 뭐든지 자판기에 차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자,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차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차, 츠, 츠, 츠, 츠, 츠, 츠, 츠, 츠. 아, 츠, 아, 츠, 아, 츠, 아. 차, 차, 차. 이건 할아버지 차. 차가 출발을 해요. 차가 빠르게 달립니다.
1: 하하. 꿀꺽, 꿀꺽. 하하. 차 글자 맛있다.
0: 차가 천천히 멈춰요. 끼익. 오잉? 한글 차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츠, 츠, 츠, 츠, 츠, 츠, 츠. 아. 차, 차, 차, 차, 차. 이번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차.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차. 끝.
1: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그림자, 자동차, 기차.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림자, 자동차, 기차.
0: 차. 훈민정음이 차놀이를 해요. 차례차례 차가 출발해요. 차가 찻길을 달려요. 우리도 차를 타고 싶어. 침팬지의 치읓이 아를 만나 차. 한글 카드를 넣으니 커다란 차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차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차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차를 좋아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술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얼굴엔
10: 순한길길.
8: 진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2: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직동.
8: 얼굴엔
10: 순한 길길.
8: 진물엔
10: 덕도분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신 딥클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휴일 아침이에요.
1: 우와! 하마는 입이 정말 크구나! 이리 줘!
2: 하마, 하마!
1: 다른 책도 많잖아! 왜 자꾸 내가 있는 책만 가져가는 거야!
0: 얘들아, 간식 먹자!
2: 네!
1: 맛있겠다! 네 자리는 저기잖아! 왜 꼭 여기 앉아야 하는 건데? 아까는 내가 보는 책마다 뺏어가더니!
3: 요니는 누나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이나 봐.
0: 원래 동생은 누나를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
1: 치, 그래도 너무 귀찮아요.

0: 아리아리 매직 나왔다. 아리아리 매직 아이. 야.
1: 잘못했어요.
0: 우와, 아리가 이겼다.
2: 아리 먹었군요. 아리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3: 보니야, 같이 골디 산책시키러 갈래?
0: 좋아요.
4: 나는 나.
0: 요니도 따라가려고.
5: 요니는 아빠랑 있자. 우리 요니 이제 낮잠 잘 시간이야.
4: 요니 언니 언니.
0: 아리 매직.
3: 와, 정말 아리 같은데?
0: 그쵸? 오늘도 아리가 얼마나 멋있었다고요?
4: 우와, 좋겠다.
3: 가자, 보니야.
0: 엄마, 저도 아리 드레스 사주시면 안 돼요? 네.
3: 마법봉 산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오늘은 그냥 가자.
0: 다녀왔습니다.
6: 보니는 마법 드레스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0: 나도 드레스가 있으면 아리랑 더 똑같을 텐데.
6: 계속해서 마법 드레스만 떠올랐죠.
0: 마법 드레스 한 번만 입어봤으면.
7: 그래! 부부맨의 방귀구름으로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5: 골디, 잠깐 요니 좀 부탁해.
8: 부부맨 변신!

0: 자, 보디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저 마법 드레스 좀 만들어주세요.
0: 마법 드레스? 아하,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마법소녀 아리! 애 드레스 말이지?
1: 맞아요, 부부맨도 잘 아시네요.
0: 그럼, 당연하지. 그럼 드레스를 만들어볼까? 이것 좀 눌러줄래? 컬러방귀 캔디머신! 꿈컬러

0: 어때?
1: 우와, 진짜 아리 드레스 같아요.
0: 이제 여기에 예쁜 장식을 더해서 아리의 드레스랑 똑같이 꾸며볼까?
1: 좋아요. 장식은 제가 가져올게요. 이걸로 꾸미면 멋질 거예요.
2: 본인은 부부맨과 함께 마법 드레스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1: 이쪽은 이렇게.
0: 오, 이건 여기에. 자, 맞지?
1: 맞아요. 우와, 진짜 마법 드레스 같아요.
0: 아리의 드레스보다 훨씬 더 멋진데.
3: 아이고.
1: 용이, 그러면 안 돼.
4: 아예.
1: 내 드레스 망치지 마.
4: 아.
0: 용이는 누나 따라쟁이네.
4: 용이야.
1: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2: 본인은 뭐든지 자꾸 따라하는 용이가 너무 귀찮았어요. 다음날 본인은 마법소녀 아리처럼 꾸미고 놀이터에 갔어요.

0: 진짜 마법소녀 아리 같아.
1: 정말 멋지다. 이제부터 날 마법소녀 보니라고 불러줘. 보니보니 매직. 우와. 다들 아리랑 똑같다고 해주고 기분 최고야.
0: 보니야, 같이 물에 놀이하자.
1: 괜찮아, 너희끼리 놀아. 어떻게 만든 드레스인데 놀다가 더럽힐 순 없지. 세기야, 기다려. 잘못하다 비둘기들이 내 드레스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도와줘.
2: 오이, 오이. 슬기야, 괜찮아?
0: 고마워.
1: 다행이다. 마법소녀 아리.
3: 이제 도망가지 못할 거다.
1: 도와주세요. 아리아리 매직 아리미 빛을 모아 어둠을 이겨. 어때 연이야? 누나 아리랑 똑같지?
4: 아이 아이.
1: 그게 뭐야. 누나처럼 아리랑 똑같이 해야지.
5: 고마워요 아리.
6: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줘.
1: 응?
6: 아리는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까.
1: 그런데 왜 안 똑같은 것 같지? 뭔가 부족한데. 아하! 도와줘요, 부부맨!
7: 보니, 요니,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아리의 왕관이 필요해요.
7: 왕관?
1: 뭔가 부족하다 싶더니 왕관이 없지 뭐예요?
7: 그래, 잠깐만.
1: 이 왕관만 있으면 아리랑 진짜 똑같을 거예요.
7: 그래, 그래.
1: 이제 예쁘게 꾸며야겠다. 요니야, 뭐 하는 거야? 이리 좀, 그거 내 거라고.
7: 자, 요니 왕관 여기 있네. 이거 써볼까?
1: 근데 너 진짜 미워. 넌 항상 내 거 가지려고 하고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따라하려고 하잖아.
7: 근데 보니 너도 마법소녀 아리를 따라하잖아.
1: 응? 그건 그렇지만 전 아리가 좋아서 따라하는 거라고요.
7: 본인은 마법소녀 아리의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1: 그야, 정의롭게 친구들을 돕는 모습이 멋지잖아요.
7: 그럼 요니는 왜 본인을 따라할까?
1: 그건...
7: 요니한테는 본인이 마법소녀 아리만큼 멋진 존재니까.
1: 내가 아리만큼 멋지다고? 어떻게 만든 드레스인데 놀다가 더럽힐 순 없지. 비둘기들이 내 드레스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근데 부부맨, 전 아리만큼 멋지지 않아요. 드레스가 걱정돼서 슬기를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진짜 필요한 건 이런 왕관이 아니었어요.
7: 요니한테 필요한 것도 왕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네!
8: 본인은 이제 깨달았어요.
9: 귀찮이가 설레.
10: 잡는다.
8: 보니가 정말 담고 싶었던 건 마법소녀의 드레스가 아닌
1: 슬기야, 괜찮아?
8: 씩씩하고 정의로운 마음이었다는 걸요.
1: 고마워, 보니 요니. 보니야, 안녕. 안녕, 예나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1: 예의 바르기도 하지.
8: 본인은 요니가 언제든 따라하고 싶은 멋진 누나가 되기로 했어요.
6: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1: 아리아리 매직.
4: 아리아리 매직.
8: 그리고 더 이상 따라쟁이 요니도 귀찮지 않았죠.

0: 유치원 사진 발표회.
1: 오늘은 보니의 유치원에서 발표 수업을 하는 날이에요.
0: 이 사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 사자인데요. 큰 덩치와 갈기털 때문에 아주 용감해 보여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은 기린입니다. 기린이 멋진 이유는
2: 준이는 사진을 정말 잘 찍었네요.
0: 신기해서예요.
3: 그러게요. 네, 발표도 아주 똑부러지고요.
0: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와, 잘한다.
5: 준이는 동물원에서 멋진 동물들을 찍어왔네요.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아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준이.
0: 우와, 좋겠다.
5: 다음은 보니 차례죠? 보니도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찍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세요.
0: 네! 좋아, 준이보다 훨씬 멋진 걸 찍어서 나도 꼭 칭찬받을 거야.
6: 자!
0: 에이, 야!
6: 으차!
7: 보니야, 사진 다 찍었어?
0: 아니요, 집에는 찍을 만한 게 없어요. 마당엔 뭐 좀 있으려나? 멋진 사진이 아니라 웃긴 사진밖에 안 나오겠어.
7: 보니야, 날씨도 좋은데 공원에 가보는 건 어때?
0: 공원이요?
7: 공원에 가면 예쁜 나무랑 꽃도 있고 멋진 호수도 있잖아.
0: 좋은 생각인데요. 우와, 여기라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
7: 날씨가 영 안 좋네. 이러면 사진이 잘 안 나올 텐데.
0: 도와줘요, 부부맨! 어?
7: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뽕뽕!

0: 도니야, 안녕? 오늘은 사진 때문에 불렀지?
1: 응? 어떻게 알았어요?
0: 아, 그게 네가 사진기를 가지고 있길래 그런 게 아닐까 하고.
1: 아, 맞아요. 멋진 사진을 찍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날씨가 안 좋아져서 사진이 잘 안 나와요.
0: 지금은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어디를 가도 어두울 텐데 어쩌지?
1: 그럼 구름보다 더 높이 가면 어때요? 구름 위로 가면 어둡지 않겠죠?
0: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자,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컬러방귀 캔디 머신!

0: 출발!
1: 진짜 멋지다! 보고맨! 구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0: 잘 됐다! 마을 풍경도 찍을 수 있겠는데?
1: 네!
2: 본인은 하늘 위에서 멋진 풍경 사진을 잔뜩 찍었어요.
1: 전부 진짜 멋져요.
0: 그러게, 잘 찍었네. 이제 친구들한테 어떻게 소개할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1: 네, 그건 문제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은 구름이에요. 정말 멋지죠? 이 마을 사진도 정말 멋져요. 이 사진도 멋지고 이 사진도 멋져요. 부부맨, 어쩌죠? 멋지다는 말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0: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발표했는데?
1: 준이는

0: 동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물들이 왜 멋진지 소개했어요.
1: 그럼 본이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0: 근데 이게 왜 멋진지 설명을 못하겠어요.
1: 멋진 사진이긴 하지만 본이만의 멋진 사진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본이가 평소에도 좋아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던 걸 찍어야 친구들한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0: 평소에 멋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2: 본인은 부부맨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0: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
1: 본이야, 밥 먹자.
0: 좋은 냄새.
1: 잠깐만 기다려, 금방 다 되니까.
0: 네.
1: 자, 맛있게 드세요.
3: 괜찮아요.
4: 정말 맛있어요.
0: 진짜 대단해요. 오빠 꼭 요리사 같아요.
1: 뭘, 이 정도쯤이야.
0: 엄마, 어? 책 읽어주세요.
1: 보니야, 엄마 지금 일하니까 아빠가 읽어줄게.
2: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엄마가 읽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릴래?
0: 네. 근데 엄마, 이건 무슨 글자예요? 외국어예요?
2: 엄마는 외국 회사랑도 같이 일하거든.
0: 우와, 뭔진 모르지만 멋지다.
2: 자, 다 했어. 이제 책 읽으러 갈까?
0: 아니요, 책 읽기 말고 엄마 아빠 사진 찍을래요.
2: 그게 무슨 말이야?
0: 유치원 사진 찍기 숙제요. 저한테는 엄마 아빠가 제일 멋져요.
5: 우리를 찍는다고?
0: 옷은 왜 갈아입으신 거예요?
2: 유치원 친구들이 전부 볼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1: 이럴 줄 알았으면 살 좀 빼놓을 걸.
2: 자, 분이야, 이제 찍어줘.
0: 네. 엄마 아빠가 평소처럼 일하거나 요리하는 모습도 찍고 싶어요.
2: 아, 그것도 괜찮겠네.
1: 좋아, 잠깐만 기다려.
0: 이건 내가 생각했던 사진이 아닌데. 그렇지.
2: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4: 엄마 다녀올게.
6: 여보, 도시락 챙겨줘.
4: 맞다.
6: 윤희야, 아빠가 업어줄게. 얘들아, 저녁 먹자.
2: 과연 본인은 발표 준비를 잘했을까요? 드디어 사진 발표의 날이 됐어요.
7: 지금부터 발표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의 발표자 보니, 나와주세요.
0: 네.
2: 막상 우리 사진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쑥스럽네요.
1: 에이, 걱정 마요. 우리 둘 다 근사하게 찍었잖아요.
0: 지금부터 제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걸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건 바로 저희 엄마랑 아빠입니다.

0: 테디.
1: 이분이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침마다 정신없이 바쁘세요. 양말을 잘못 신은 줄도 모를 정도로요. 지난번엔 도시락을 차 밀어주고 출발한 적도 있었죠. 가끔은 집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엄청 크게 아픔을 하세요.
0: 어머머, 저건 언제 찍었대?
1: 그리고 이분은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도 매일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옷이 다 젖기도 하고 얼굴이 지저분해질 때도 있죠. 가끔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실 때는 먼저 잠드셔서 책에 침이 다 묻기도 했습니다.
2: 부끄러워.
1: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신 이유는 바로 우리 가족들 때문입니다.

0: 아무리 졸려도 자지 않고 일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언제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아빠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입니다.
1: 아주 훌륭한 발표였어요. 모두 보니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2: 아주 기특하네요.
3: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0: 응?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네. 도와줘요, 부부맨!
4: 자, 보니야, 무슨 일이야?
0: 부부맨, 방귀 한번 크게 끼워주세요.
4: 어?
0: 빨리요!
4: 그거라면 쉽지. 자, 이제 뭘 하면 될까?
0: 이제 다 됐어요, 고마워요!
4: 응?
0: 멋진 사진에 부부맨도 빠질 수 없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종.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6: 덕분만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옥스포드 탕.
9: 해보고
8: 주유소 4%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11: 뽀로로 빠밤.
12: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금.
13: 얼굴엔
15: 순한 킹킹.
13: 줄무랑
16: 덥덥한
17: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1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9: 지리는 아기 거북.
20: 본인의 가족이 바닷가에 놀러 왔어요.
21: 꼭 물개 같은데?
20: 어? 윤희는 실컷 놀았나 보네. 전 윤희랑 텐트에 가서 좀 쉴게요.
21: 그래요.
22: 아빠, 우리는 모래성 쌓아요.
21: 좋지.
22: 야.
21: 오,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22: 고기 괜찮아? 고기 안 다쳤어? 뭐지? 아기 거북이잖아. 발을 다쳤나 봐. 어떡하지? 그래, 우리한테 부부맨이 있잖아. 도와줘요, 부부맨.
21: 얘들아.
22: 도와줘요, 부부맨.
21: 아이쿠.

0: 다친 곳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1: 물론이지. 자, 방귀구름 붕대야.
0: 아프지? 조금만 참아.
1: 아직 걷기는 힘든가 본데.
0: 어쩌죠? 바다로 돌아가야 엄마 아빠도 만날 텐데. 거북만, 우리가 같이 바다로 가서 거북 가족을 찾아줘요.
2: 좋은 생각인데?
1: 그런데 바닷속에 어떻게 들어가지?
0: 잠수함을 타고 가면 되죠.
2: 아하! 역시 보니 아이디어는 최고야. 이것 좀 눌러줄래?
0: 네!

0: 방귀구름 잠수함.
1: 방귀구름 잠수함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2: 우와. 멋지다.
3: 근데 바위 사이가 좁아서 잠수함으로 못 가겠는데?
2: 그럼 어쩌죠?
0: 어쩌긴, 이제 진짜 모험을 시작해야지.
2: 와, 잠수복이다! 저쪽이에요! 잠수복이 아니라 바위였잖아.
3: 이 주변을 좀 더 찾아볼까?
2: 저기 봐요, 무브맨. 우누가 아파 보여요.
3: 그러게, 다리가 물려서 아프겠어.
2: 우리가 가서 도와줘요.
0: 그래.
3: 조개가 입을 벌려야 문어가 빠져나올 텐데.
2: 그래, 바로 저거야. 자, 제단지. 감사합니다.
0: 고맙다고 인사하나 봐.
1: 보니와 부부맨은 다시 거북가족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다 어려움에 처한 바다 친구들이 보일 때면
3: 히로 그물에 엉켰나 봐.
1: 최선을 다해 구해주고 열심히 도와주었죠.
0: 아까 대단하던데? 꼭 해양 구조대 같았어.
2: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그냥 두고 갈 순 없죠. 그런데 거북이 가족을 못 찾아서 큰일이에요.
0: 걱정 마.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갈까? 안 나가!
3: 가시복이잖아. 미안해,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아, 혹시 여기가 너희 집이었어? 아, 몰랐어, 금방 나갈게.
0: 얘들아! 가시복이 화가

0: 이제 거의 따돌렸다.
1: 이런, 끼어버렸네. 안 되겠다. 겨우 살았네. 보니야, 괜찮아? 어,

0: 보니야, 골디, 다들 어딨어? 보니야, 나와봐, 얘들아.
1: 부부만을 놓쳤으니 이제 어떡하지? 큐큐, 호출기도 잠수함에 있는데 주변도 깜깜하고 무서워. 거북아, 너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가족들과 떨어져서 많이 무서웠지. 큐. 걱정 마, 거북아. 이제 곧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 유? 내가 꼭 찾아줄 거니까. 유! 골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거북가족과 부부만을 찾아보자. 준비됐지?
2: 어?
1: 좋아. 우선 저 위로 올라가 보자. 예. 예. 이러면 서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넌 저쪽을 보면서 찾고, 난 이쪽을 보면서 찾을게. 거북아, 너도 꼭 붙잡고 있어. 좋았어, 가자.
3: 다시 용기를 낸 보니는 부부맨과 거북가족을 찾아 나섰어요.
0: 놀랐잖아.
1: 보고 싶었어요.
0: 무서웠지? 무슨 일 없었어? 괜찮아?
1: 네, 괜찮아요. 아까 만났던 바다 친구들이 이쪽으로 데려다 줬어요.
0: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근데 보니야, 나도 특별한 친구들을 만났어.
1: 특별한 친구요?
0: 짠!
1: 엄마 아빠인가 봐. 아기 거북아, 잘 지내? 다치지 말고. 아기 거북이 엄마 아빠 만나서 행복해 보여요.
0: 그래, 가족은 정말 소중하니까.
1: 저도 갑자기 엄마 아빠랑 요니가 엄청 보고 싶어졌어요.
0: 그럼 보니도 소중한 가족에게 돌아갈까?
1: 네, 그럼 또 만나요.
0: 그래. 자, 나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 볼까?
4: 잘 잤다.
5: 새삼스럽게 왜 그래?
1: 그냥요. 근데 아빠는요?
5: 어?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0: 여보!
5: 어?
0: 얘들아! 어?
5: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본이랑 같이 안 있고. 어? 이건 또 뭐예요?
0: 그게... 아, 오늘 저녁 식사 재료예요. 맛있는 미역국 어때요?
5: 네?
1: 좋아요.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 뭐든지요.
0: 그럼 미역국 해 먹으러 가자. 예!
3: 거북 가족도 본인의 가족도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죠?
1: 부끄럼쟁이 새 친구. 저녁에 아빠가 맛있는 거 해주신대.
3: 골디와 산책을 하던 보니는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집을 발견했어요.
1: 이사 트럭이네? 우와.
6: 어디 갔지?
1: 혹시 이거 찾아?
6: 어? 고마워.
1: 그래, 가자, 골디.
3: 다음 날이 되었어요.
2: 자, 병아리 반 친구들.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어서 들어오렴.
7: 어서와.
8: 안녕.
9: 와, 반갑습니다.
1: 응? 어제 만난 애잖아.
2: 친구들한테 인사해볼까?
1: 안녕. 나는 슬기야. 난 책을 좋아해.
10: 선생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요.
2: 친구들이 안 들린다는데 한 번 더 큰 소리로 말해줄래?
1: 그게...
11: 이름은 슬기고 책을 좋아한대.
12: 반가워, 슬기야.
2: 모두 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12: 네!
1: 안녕, 우리 어제 만났지?
11: 이렇게 또 만나다니, 신기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1: 고마워.
3: 본인은 슬기에게 유치원 곳곳을 소개했어요.
11: 숨바꼭질 할 때 여기 숨으면 아무도 못 찾아.
1: 여긴 내 비밀 장소야.
11: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해.
10: 얘들아, 너희 뭐해? 우리도 같이 놀자.
11: 슬기야, 얘들은 예나랑 준이인데.
10: 위험해! 괜찮아?
11: 하마터면 다칠 뻔했잖아.
13: 미안해.
11: 앞으로는 조심해.
3: 슬기는 씩씩한 보니가 꼭 슈퍼 영웅 같았어요. 그리고 둘은 점점 친해졌죠. 슬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면 보니가 씩씩하게 도와줬답니다.
10: 슬기야!
11: 무슨 책 읽어?
10: 이사 오기 전엔 어디 살았어?
11: 우리 순례 접기 할 건데 같이 할래?
3: 친구들이 한꺼번에 말을 걸어오자 슬기는 당황했어요.
1: 그게...
10: 왜? 순례 접기 싫으면 다른 놀이 할까?
11: 슬기야, 혹시 우리랑 놀기 싫어서 그래?
1: 그게 아니라...
11: 얘들아!
1: 뭐해? 돈이야.
11: 슬기야, 왜 그래? 얘들아, 슬기 왜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10: 우리도 몰라. 그냥 같이 놀자고만 했는데.
1: 그러게.
11: 슬기야, 아까는 왜 운 거야?
1: 그게 부끄러워서.
11: 부끄럽다고?
1: 친구들 앞에만 서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 얼굴이 빨개지면 더 부끄러워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아.
11: 그렇구나. 어쩌지?
1: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부부맨?
11: 응,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는 슈퍼 영웅이야. 도와줘요, 부부맨.
0: 자,
14: 도와줘요, 부부맨.
0: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난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슬기예요.
1: 반가워, 슬기야.
2: 네.
1: 나는 방귀 영웅이야. 아, 슬기야, 잠깐만. 자.
0: 와, 귀엽다.
1: 반가워서 주는 선물이야.
0: 고맙습니다.
1: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부른 거야?
0: 슬기가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1: 아, 부끄러워서 그렇구나.
0: 맞아요. 친구들이 말을 걸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겠대요. 그래서 친구들도 오해하게 되고요.
1: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우면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면 되지.
0: 다른 방법이요?
1: 예를 들면, 얘들아, 나랑 같이 놀자.
2: 정말 부끄러워요.

0: 아무래도 그런가.
1: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 그림 편지는 어때?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서 주는 거야.
2: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슬기야, 어때?
3: 그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다.
2: 와, 멋진데?
1: 자, 빨리 친구들한테 전해주러 가자.
3: 잠깐만. 왜? 직접 전해주긴 너무 부끄러워서.
1: 그래? 그럼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
2: 어?
1: 아하!
2: 얘들아, 이것 좀 눌러줄래?

0: 어? 우와, 비행기잖아. 어?
1: 어? 뭐지?
2: 어? 비행기잖아. 어? 이건...
0: 어?
2: 정말 친구들이 올까?
3: 슬기야!
0: 어, 얘들아, 이 편지 네가 보낸 거지?
4: 이거 우리 그린 거 맞지? 왜 보낸 거야?
2: 그게 뭐라고 말하지?
0: 파이팅!
5: 슬기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2: 어제는 미안했어. 나도 너희랑 친해지고 싶은데 말을 못했어.
4: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0: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4: 나도.
0: 작전 성공! 어? 아, 비 온다.
4: 저기로 피하자.
0: 어?
2: 보냐, 여기 있었어?
4: 집에 가고 싶어.
0: 안 되겠어. 보고만 할.
2: 울보공주가 어? 또 울고 있나 봐.
0: 울보공주? 그게 무슨 말이야?
2: 내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까? 하늘나라에 울보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누가 말을 걸면 부끄러워서 누가 쳐다보면 부끄러워서 또 울보공주는 훌쩍훌쩍 울면서 코를 풀었어요. 울보공주가 코를 풀면 하늘 아래 마을에선 천둥이 우르릉. 울보공주가 또 코를 풀었나 봐.
0: 맞아! 무행!
6: 이렇게 코를 풀었나 본데?
4: 아니지, 이렇게
0: 이게 뭐야?
7: 갑자기 비가 오네. 본인은 괜찮으려나? 어?
2: 그 후로 울보공주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답니다.
3: 우와, 진짜 재밌었어.
4: 코 푸는 거 진짜 웃겼어.
3: 맞아.
0: 어? 비 그쳤다.
3: 우와.
0: 슬기야 고마워. 덕분에 하나도 안 무서웠어.
4: 나도.
0: 근데 아쉽다. 비 때문에 몽땅 젖어버렸어.
2: 다 같이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0: 어?
3: 우와, 구름기차다.

0: 폭폭 칠칠 폭폭 뽕뽕
1: 슬기하게 도착했습니다.
2: 어서 타세요.
1: 출발.
0: 칠칠 폭폭 칠칠
3: 슬기가 용기를 낸 덕분에 친구들과 친해졌어요. 앞으로도 샛별 마을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겠죠?
1: 뽕뽕빵빵 뽑으면 다음 이야기. 나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어. 내 동생 요니가 자꾸만 날 따라하고 내 볼 빼앗아가.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웃기만 하셔. 난 정말 심각한데. 다음 시간에도 보부맨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3: 얼굴엔
0: 순한 킬킬.
3: 진물엔
0: 덥덥한 말.
5: 순하게
0: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3: 옥스포드 탕!
14: 어, 해보고!
1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는가?
1: 아니에요!

Bye-bye.

Ah!

Thank you.

0: Bye-bye, people.
1: Bye-bye.
2: Mm-hmm.